0: 여박사는 진정한 시험대는 정상회담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제약을 담은 지속적인 협상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이나 위험을 낮추는 합의가 훨씬 현실적이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를 검증 가능하게 일시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현 상태보다는 낫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낸다며 국방부의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 박사는 북한이 이 결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은 듯해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긴장 완화 확약 없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등 과도한 양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한 경제 압박의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늘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해상 봉쇄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동시에 가하는 이른바 원투펀치 전략을 예고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들에는 미국 편에 서거나 맞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에 대해서도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걸프 지역에서 에너지의 50%를 조달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에너지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미국의 제재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군사 확장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하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이란의 자금줄을 광범위하게 차단해 호르무즈 해협과 핵 프로그램 문제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섰던 민주당 인사들이 잇따라 중간선거 경선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틀 전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탄핵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알렉산더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이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엔지 닉슨 주 하원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빈드먼 전 중령은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모았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폴리티코의 빈드먼은 영웅이지만 기억은 희미해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생활비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탈락자는 빈드먼 전 중령만이 아닙니다. 2021년 두 번째 탄핵소추 때 하원소추위원을 맡았던 다이애나 디게트 콜로라도 의원도 경선에서 졌고 첫 번째 탄핵 심판의 수석 법률 대리인이었던 댄 골드먼 뉴욕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6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에 표창을 받은 의회 경찰관 해리던도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흐름이 민주당 지지층의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항의 상징이었던 인물들이 생활비와 민생을 앞세운 후보들에게 밀리는 양상이 이번 경선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한미통상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금 가운데 투자처가 미정인 금액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졌으며 첫 번째 투자처는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관세 상한선 15%가 지켜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정부는 지난 나흘 동안 이어진 한미 통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설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던 만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 장관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4: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장관급에서 좀 일종의 단판을 짓자는 의견

0: 협상에서 투자처 공개 시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1: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국 간에 서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0: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으로 주춤했던 관세 협상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추가 관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고리로 강제노동 생산 상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 생산 문제까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직접 만난 김 장관은 관세 상한선이 지켜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1: 15% 그 상한선에 대한 서로 그 이해가 있었고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0: 김 장관은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 쟁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5: 암 치료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개인 맞춤형 mRNA 항암 백신이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맞는 예방주사가 아니라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치료제입니다. 환자 개인의 암세포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하도록 설계되는 방식으로 환자마다 완전히 새로운 약을 처음부터 만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연구진은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은 1137명을 대상으로 기존 항암제 키트루다와 이 백신을 함께 투약한 경우와 키트루다만 단독 투약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병용 투약 그룹은 단독 투약 그룹에 비해 재발 없이 생존한 비율과 원격 전이 없이 생존한 비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수년간 희망에 그쳤던 비전을 이제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며 이르면 2027년에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소세포 폐암과 신장암, 방광암 등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췌장암과 위암에 대한 초기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1년에서 2년 안에 흑색종 맞춤형 암 백신 승인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6: 미국 정치 명문가 케네디 집안의 후손이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미국 시민권자 코너 케네디에 대해 궐석 재판을 열어 우크라이나 편에서 용병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코너 케네디는 현직 미국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손자입니다. 러시아 형법에 따라 그는 최대 7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러시아 당국의 국제수배자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코너는 2022년 개전 초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당시 군 복무 경험이 없던 법박도였던 그는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에 배치돼 두 달 반에 걸쳐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인스타그램에 살아 돌아온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알지만 같은 위험을 다시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케네디 보건장관은 아들의 참전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며 무척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코너는 귀국 후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학위 과정을 이어갔으며 러시아의 유죄 판결은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려진 것입니다.
5: 북한이 오늘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이 내일 종료를 앞둔 시점에 무력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하루 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고 북한은 그 다음 날 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언하며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도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완전히 중단되지 않는 한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강력한 압박 메시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사 시점도 주목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지 1시간 30분 만에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 중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그가 떠나자마자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을 향해서도 안보 위협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 러시아가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 170발 각각을 퍼부어 키이우에서만 4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병원과 학교 등 민간시설을 집중 타격했으며 아파트 붕괴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뒤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돼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방국의 패트리엇 추가 지원을 촉구했으나 이란 전쟁 여파로 미사일 수급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의 고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하룻밤 사이 5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키이우 밤하늘에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성광.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또 밤새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병원과 학교, 주거지역도 타깃이 돼 키이우 시내 12개 구역에서 폭격으로 인한 화재가 속출했습니다. 공습으로 무너진 아파트에서는 손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할머니가 오열합니다. 이번 공습으로 키이우에서만 4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민간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170발 가까이를 섞어 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뒤 러시아의 공세 수위는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방공망을 교란하는 과정을 생략해도 될 정도로 무방비로 뚫리자 집중 공습에 곱비를 죄고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방국의 패트리엇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지만 이란 전쟁으로 미사일 수급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의 고립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오늘 한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두고 한국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한국이 가장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둬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이번 훈련을 노른자위가 빠진 빈껍데기 연습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또 미국의 지시에 항변 한마디 못하는 것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한미동맹을 허수아비 관계로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명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자주 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담화는 전날 미국을 향해 비교적 절제된 톤의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분리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은 북한이 서울보다 워싱턴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할 경우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작된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당초 10하루 일정에서 닷새로 줄어 내일 조기 종료됩니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오늘 중동에 도착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을 출발한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이 미군 중부사령부 전구에 진입해 아라비아해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번 파견은 지난 9개월간 중동에 머물렀던 에이브러햄 링컨함과의 교대를 위한 것입니다. 링컨함은 오늘 임무를 마치고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를 떠난 뒤 272일간 해상에 머물렀으며 귀향까지는 4주에서 5주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배치 기간 동안 승조원 투신 시도 등 복무 환경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까지 겹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6선의 조경태 의원과 재선의 권영진 서범수 의원, 그리고 초선의 진종호 의원입니다. 이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진종호 의원은 2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고 서범수 의원은 10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8개월 뒤로 예정된 2028년 4월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 3명은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입니다. 징계 사유는 의원마다 다릅니다. 조경태 의원은 자당 국회 부의장 후보 낙선을 야당 의원에게 종용한 혐의,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행위, 서범수, 진종호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이 각각 문제가 됐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징계를 받은 4명 모두 장동혁 대표 체제의 비판적인 비당권파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징계를 장동혁 당권파의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당에 사당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열흘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겨냥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을 주권을 상전에게 바친 허수아비 군대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의 훈련 축소에 경의를 표하면서 뒤로는 자주국방을 운운한다고 이중적 언행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는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과 뚜렷이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14: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 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15: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결국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게 남북 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14: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1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하려 했던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밤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올렸습니다. 원래 이 관세는 오늘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관세를 잠시 멈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린 선언문에서는 자동차와 주류 그리고 유제품과 관련된 미국 측의 우려를 캐나다가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0%라는 관세율은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한 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 무역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사흘간의 유엔은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버는 성격이 강합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는 다시 발동될 수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매일 수천 걸음을 걸으며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발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변해갑니다. 미네소타 주립대 의대 임상교수이자 스포츠의학 전문의인 폴 랭거 박사가 워싱턴포스트 건강 칼럼에서 중년 이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발 질환과 그 관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발 뒤꿈치 통증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깔창으로 아치를 단단히 받쳐주고 아킬레스건을 하루 여러 차례 스트레칭하면 10명 중 7명꼴로 통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무지외반증과 망치족지입니다. 65세 이상 여성의 36%가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자의 60% 이상에게 발가락 변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랭거 박사는 발가락 앞부분이 넓고 발 모양을 충분히 수용하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는 굳은 살입니다. 신발과 발 모양이 맞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압력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거해도 다시 생깁니다. 쿠션 깔창과 실리콘 발가락 보호대로 압력을 분산하고 각질 제거 로션을 꾸준히 사용하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랭거 박사는 하루에 80에서 90% 정도만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어도 통증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34년 전 실종된 등반가 두 명의 시신이 녹아내린 빙하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스위스 발레주 경찰은 지난달 트리프트 빙하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를 분석한 결과 1992년 실종된 벨기에 국적 등반가 두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92년 9월 해발 4017m 바이스미스 봉우리를 오르던 중 자취를 감췄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빙하 속에 갇혀있던 시신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기후변화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올봄부터 유럽 전역의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취리히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팀 글라모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알프스의 눈과 빙하는 평년보다 두 달 가까이 이른 6월 말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빙하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수십 년간 얼음 속에 보존돼 있던 유해와 장비들이 잇따라 지표면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빙하 소실이 단순한 환경 지표를 넘어 인간의 역사와 기억을 되돌려 놓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 이재명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 측도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중 외교 채널 보건 흐름 속에 이루어졌으니 YTN 보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따로 회동했는데요.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담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소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외교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왕이 외교부장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약 5년 만에 공식 방한한 왕 부장 접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란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양국 첫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이 같은 흐름이 만들어졌단 겁니다. 왕 부장 역시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한 뒤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도출된 공동인식을 토대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를 통해 세 번째로 시 주석을 마주하는 만큼 한중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희망했습니다. 또 시 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라 국가안보실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왕 부장과 별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5: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4: 위 실장은 이어 중단에서 시작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을 설명한 뒤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고 왕 부장도 호응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고위급 외교 안보 라인 간 대화 재개를 환영했고 왕 부장은 위 실장의 중국 초청 의사도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안경 거만과.
9: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대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미국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통계에서 고용시장의 현주소가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줄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20만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 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청구 건수는 179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지난달 중순 일시적으로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올랐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고용시장을 해고도 없고 채용도 없는 상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내보내지도 않지만 새로 뽑지도 않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은 경기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형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실업자가 급증하지는 않지만 새 일자리도 늘지 않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업계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OpenAI의 매출은 67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18%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장세지만 문제는 손실입니다. 영업손실이 123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32% 더 커졌습니다.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셈입니다. 반면 경쟁사 엔트로픽은 같은 기간 매출이 116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OpenAI의 분기 매출을 넘어선 것입니다. 엔트로픽은 영업이익에서도 소폭 흑자를 냈습니다. 코딩 보조도구 클로드 코드가 이 성장... 배선트 장관은 현재 국채금리가 실제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발표 직후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락했지만 오늘 들어 하락분을 반납하고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배선트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금리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 시장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장관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수입과 지출 양쪽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밝힌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 수치가 실제보다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무기를 통상 80개에서 120개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57개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지속 생산 중이어서 2030년까지 핵탄두를 160여 개 확보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한 데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4: 이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미가 다른 입장을 나타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협상 조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혜은 기자입니다.
1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더 높은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16: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지체한 점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안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의 2003년 추정치에 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 핵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6: 인정하기보다는 플루토늄 그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0: 수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온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1: 어쨌든 57기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그만큼 현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한 것이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핵보유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0: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 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한밤 입장문에 대해선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3: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4: 산타클라리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3분쯤 산타클라리타 김내 드라이브 인근에서 총에 맞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원과 정확한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격이 발생한 김내 드라이브는 산타클라리타 주거 지역 안에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 검거 여부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7분쯤 파노라마 시티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드로스 에비뉴 9041번지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인 만큼 차량 피해 여부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러운 화재에 놀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파노라마 시티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해당 구역 접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롱비치에서 오늘 오전 7시 28분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롱비치 올리브 에비뉴 2588번지입니다. 신고 접수 직후 소방대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건물 안팎으로 짙은 연기가 크게 피어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부상자 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원인도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연기 흡입 위험이 있으므로 창문을 닫고 해당 구역 접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롱비치 소방 당국은 현재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 상황은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43분쯤 컬버시티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스블러바드와 린드블레이드 스트리트 교차로입니다. 신고 당시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진 채 발견됐으며 탑승자가 차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와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해당 교차로 일대는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컬버시티 인근을 지나실 분들은 인스블러바드와 린드블레이드 스트리트 교차로를 피해 우회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5: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8: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서 손잡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프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1: 장례비는요?
1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4: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함이 중동 해역에 도착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워싱턴 함이 아라비아 해를 항해하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함은 9개월간 중동에 배치됐던 에이브러햄 링컨 함과 교대하기 위해 파견된 것입니다. 링컨 함은 임무를 마치고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링컨 함은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를 떠난 뒤 272일간 해상에 머물렀습니다. 장기 배치 기간 동안 승조원 투신 시도 등 복무 환경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귀향에는 4주에서 5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맞물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안보 공약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나란히 열렸습니다. 오세훈 오 시장은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이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나란히 열립니다. 1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인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각각 열립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대거 구강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선 명 씨의 진술 신빙성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밝혔듯 핵심 혐의인 비용 대납 요청 관련 명 씨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명 씨 진술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0: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황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했고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2: 213-383-3838 213-383-3838.
23: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2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23: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2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25: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26: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25: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26: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0: 네.
31: 수영도?
30: 그럼요.
3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목요일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 김주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5: 안녕하십니까.
6: 반갑습니다.
3: 전당대회 끝나고 세 분간 첫 시간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일단 장해찬 전 최고가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7: 그러니까요. 네. 네, 민주당 평론가분들 반성하시라. 저보다 못 맞춰서 되겠는가. 네. 네. 근데 뭐 예상했던 결과인데 의외의 결과라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네. 김용 후보가 탈락하고 친청계가 3명 당선된 것.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들이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현직 최고위원이 임기 수행 중에 구속되면 민주당 전체에 타격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또 냉정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집권 1년 차 아직 2년 차가 되지 않았는데 만 2년을 채우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라는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내내 정청래 후보나 그 노선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를 꽤 많이 하긴 했거든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소기의 수확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그 정청래 후보 쪽을 지지한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게 또 앞으로 당 운영하는 데 큰 숙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3: 예. 장해찬 최고가 김명 후보 사업 리스크를 지적해 주셨는데 김주여 대변인 근데 이거 호남과 대의원에서는 김명 후보가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김용 후보가 패한 것은 여론조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지금껏 쭉 이어져 있던 여론조사 추세와 흐름과는 달랐다.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 여론조사에서 불만이 좀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8: 보통 당에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여론조사가 그 핸드폰 회사한테 안심번호를 받아서 여론조사 했으니 이번에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3: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8: 예, 그리고 당원 데이터베이스
3: RDD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8: 예,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보통은 전당대회 그런 당원 투표랑 비슷하게 나올 수 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반대로 나와서 이번에 처음 실시된 당대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도 아니고 평당원 출신으로 이 정도 선전한 것도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친명 후보가 5명이었고 친청계 후보가 3명이었는데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3: 예. 자, 우리 김 전 사무총장 어떻게 보셨어요?
4: 저는 일단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참전한 전당대회였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많지 않았다. 54대 46 정도니까 그 지점하고 아까 이제 장해찬 최고도 얘기했지만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탈락 그다음에 친청계 3명의 당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호남의 그 표심이었는데 그게 호남 투표 직전에 광주공항의 폐쇄 이른바 구마모토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반도체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보다 김민석 체제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압이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정청래 전 대표와 그다음에 그 친청계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과 얼마만큼 화합과 통합을 마칠 수 있을까 이건 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3: 예. 네. 이 경선 기간 내에 정청래 후보 쪽에서 9대 1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종 종편이나 우리 같은 라디오나 패널들이 일방적으로 김민석을 지지한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민주주의장에서 가장 큰 스피커로 갈 수 있죠. 김어준, 최욱, 유시민. 이 세 사람들은 정치권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김민석 후보가 뭐 대통령의 어떤 후방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표차를 내서 이기는 게 뭐 쉽게 예측이 됐었냐? 뭐 그건 아니었다. 또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다른 또 평론가들은 오히려 김어준, 유시민이 노골적으로 밀었던 게 패배 요인일 수도 있다고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7: 그러니까 사실 구독자 수로만 봐도 김어준, 유시민 또 최욱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다른
3: 다 합쳐도 안 돼요.
7: 네, 진보 진영의 네. 스피커들보다 앞서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정청래 후보도 후방 지원을 많이 받은 셈이죠. 특히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은 유시민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살짝 발을 뺐어요.
3: 예.
7: 네, 김민석 후보를 자기 방송에 출연시키고 계엄 당시에 CCTV를 거기서 최초 공개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특유의 생존 본능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유시민 작가는 끝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한 친명계를 비판하는 스탠스였는데 그런 과도한 비판이 오히려 정청래 후보 측에게 독이 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너무 세게 내부 진영 비판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앞으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과연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김어준, 유시민, 최욱 이런 분들에게도 나름의

0: 운영에서 절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또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후배 패널들에 대해서 촉법평론가다. 용역평론가다.
1: 예, 예.
0: 뭐 청와대에 선물
1: 예.
0: 뭐 그런 거 받고 그냥 값싸게 자신의 소신을 팔아먹고 있는
1: 예, 예.
0: 그 저질스러운 평론을 쏟아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뿐이 없다.
1: 예.
0: 이렇게 또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런 게 전체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럼 어쩌자는 건지. 지금 이제 집권한 1년 차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실패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는 정청래 후보에게 굉장히 큰 독이 됐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1: 예.
2: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한 그 결과가 54대 46으로 나왔다는 것은
1: 예.
2: 결국은 이른바 반이재명 또는 비이재명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 그리고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이겼어요.
1: 예.
2: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당 운영이나 전국 운영을 할 때 상당히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히 당 내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1: 예. 뭐 충분히 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김어준 씨야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전대 이후로도 계속 방송을 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친청 3명 후보 불러서 방송을 했고 근데 이제 유시민 씨야 한번 아까 얘기했던 뭐 필연적으로 망할 실패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뭐 다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등장하리라 봅니까?
3: 그럼요. 네.
1: 아 그래요?
3: 유시민 작가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방송에서 봐왔고 저도 과거에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한 적도 있지만 짧게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발언이나 본인의 노선, 본인의 전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국정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또는 저는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 후속 조치 보안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1: 정성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3: 네,
1: 당으로
3: 네.
1: 돌아가면 가겠다고 했으니까
3: 그러니까 이게 폐지는 했더라도 보안 입법을 안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그게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2030 여성 지지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1: 예.
3: 그런 어떤 보안 입법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한번 고춧가루 뿌리지 않을까 뭐 그냥 아,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할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2: 가만 안 있을 거예요.
0: 저는 좀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청래 후보는 많이 좀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어제 그 후보로 나왔던 세 명하고 만찬하지 않았나요, 대통령?
0: 뭐 어쨌든 네. 뭐 저희 어려울 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도와줬던 그런 정치 지도자였고. 이제 사실은 뭐 조희대 대법관이 드러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그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다 보니까 깜도 안 되는 그런 구구 세력들이 저희를 뭐 능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작가하고는 뭔가 앞으로 상당 기간 타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청래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어준 총수나 뭐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소통도 하고 배려도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결속을 해야지 분열하는 정치 조직에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함께할 그런 계기는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근데 바로미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하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통합이나 이런 행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라든지 뭐 정청래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상향 곡선으로 모멘텀을 만들어서 우상향이 된다면 당내 문제도 좀 제압이 되겠죠. 근데 정작 김민석 대표도 본인이 이제 총리도 했고 당대표도 됐고 로망을 이뤘지만 본인이

0: 과연 용금이 없는지 그럼 본인의 대권 가도를 고민 안할수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청 간의 관계가 원활할지 아니면 뭐 이따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될지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근데 뭐 정청래 전 대표야 원내 인사지만 유시민 씨는 원외잖아요.
0: 유시민 작가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1: 그러니까 네,
0: 하겠죠.
1: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원내 인사가 뭐
2: 저는 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도 지금 스트레스가 안 바뀌기 때문에 뭐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한 지 이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조희대 대법관의 그 어떤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임명 재청 이거 관련해서도 전 높이 평가합니다. 아니 막 우리가 막 진짜 열받는다고 탄핵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당대표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1: 예.
2: 그런데 굉장히 비판도 세게 하고 선전전도 열심히 하지만 그 선은 좀 지키고 있잖아요. 몰라 사람들이 알아야 나중에 탄핵도 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도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오늘 최고위원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고 있어요. 논란도 안 일으키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인사를 빨리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 김민석 대표가 유능하긴 유능하구나.
1: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조희대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해보기로 하고 글쎄 뭐 유시민 작가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민주진영의 후배 평론가들을 뭐 촉법이니 용역이니 매도를 했잖아요. 뭐 누구는 뭐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전화 받고 저러는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고 굉장히 폄하를 했는데 이게 유시민 씨가 한때는 뭐 민주진영의 신경 안정제다 어른이다 이런 소리 들었다가 지금은 그 용역 촉법들이 다 일제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앞으로도 나와서 한마디 하면 또 그 친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할 텐데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지켜보면 알겠죠. 예. 자 김민석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며칠 흘렀는데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인선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조연맹인데 일단 전용기 의원은 아마 청년 몫으로 지명한 것 같고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조연맹은 직능 대표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직능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청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직능 여성 이렇게 해서 권미경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한 것 같고 전용기 의원은 원내인데 원래는 아마 원외 청년을 지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내 이제 청년을 지명했고 오늘 그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경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청년들 경선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경선 끝나지 얼마 안 됐는데
3: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 또 경선하면 또 분란하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지명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일단 그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을 경선하라는 건 대통령 당선됐으니 이제 장관 경선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종의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좀 몽리였던 것 같고요. 저는 애시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뭐 신인규 변호사나 예. 정민철 후보나 예. 이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봤어요. 좀 안정적인 임무를 선호하지 않을까 논란이 덜 되는 그런 차원에서 최연소 재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뭐 개파색이 뚜렷하지도 않고 뭐 친청계나 상대 지정에서 막 반발을 세게 할 캐릭터도 아니고요. 바닥부터 뭐 대학생 위원장부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내 청년 조직을 수습하는데도 적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그 전국 청년 위원장도 역임했고 크게 무리가 없고 권미경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이 또 강원도더라고요.
1: 예, 예.
3: 그 내년에 있을 강릉 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둔 그러니까 여성과 직능이지만 지역적 배분까지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언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인사의 배경만 보면 크게 무리 없고 안정적으로 좀 당대표 지도체제 확립할 수 있는 인사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어제 우리 방송에서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요? 강성필 민주당 대변인이 그 원내 의원 중에 청년을 지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딱 됐네요. 뭐 그런 사실 움직임이 있었어요 혹시?
2: 강성필이가 용역이었나요? 아 요새 잘 나가는 용역인가 보네. 근데 사실은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일종의 도발을 한 거죠. 당대표의
1: 고유 권한인데
2: 고유 권한이고 예. 인사권인데 예.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 아, 그리고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왜 정청래 대표의 방식을 최고위원들이 합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어떠한 도발에 김민석 대표가 아니 내 권한인데 왜 그럽니까? 그런 어떤 반박을 안 하잖아요. 반박을 안 하고 뭘 했습니까? 바로 임명을 했죠. 근데 바로 임명했을 때 전용기 최고위원 임명했을 때 다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환호 불렀어요.
1: 아 박수 치더라고요? 예,
2: 예. 아니 최근 3-4년 동안 대야투쟁이든 대여투쟁이든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싸운 게 전용기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 썼고 그다음에 권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총선 전에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국노총 출신 여성 당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굉장히 중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조직적인 힘이 총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항상 우린 같이 간다. 그런 걸 강조하는 면에서 보면은 총선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막 말싸움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본인이 결단하고 그 인사가 모두에게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관찰시키는 것도 저는 유능함이자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틀 우리 김민석 대표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1: 이번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이제 지명직 최고로 임명했는데 장해찬 최고 말처럼 이분이 강릉 출신이란 말이에요. 강릉 양양 출신인데 내년에 강릉에 이제 보궐 예정돼 있죠. 이미 4월 달에 권성동 전의원 지었고. 근데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었던 분이 강릉 시장 출마해서 당선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보궐성에 낼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포석을 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노총은 전통적으로 민주당하고 정책연대를 해온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정혜 사무총장도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뭐 최고 지명직 두 명은 무난한 인사다라고 보여져요. 뭐 예를 들면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도 재선 의원의 그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망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좀 안전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친천계 그 최고위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야죠. 그러면 그런 여지가 가장 없는 사람들을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강릉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 뭐 지역에선 준비한 사람도 있겠죠.
0: 네, 보수 쪽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한 뭐 7, 8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3: 저는 선거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전례가 민주당에서 있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대전 지역구에 박정현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예. 지명직 최고로 썼다가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받아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권미경 위원장을 굳이 발탁해서
1: 체급을 좀 키워줘서
3: 띄운다는 건 강릉 선거에 선수로 투입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마 그 재선 의원을 청년 최고로 목수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친청이 3명이고 친명이 2명이잖아요. 원외가 들어왔을 때
3: 힘을 못 써요. 말빨이 안 먹혀요. 너 뭔데? 바로 이런 말로 나오고. 저희 최고위 해봐서 다 압니다. 저도.
0: 원외 경험으로.
3: 예. 근데 원외가 들어가면 지명직이라 하더라도 그 거기 초선들도 있잖아요. 신청계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은 초선이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한참 어려도 전용기 의원이 국회 기수는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최고위에서 의견이 갈릴 때 훨씬 더 비중 있게 김민석 대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인물인 거죠.
2: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은 힘이 없었습니까?
3: 저야 뭐 막내였으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막내 원의 최고위원이었는데.
1: 아니 제가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해찬 최고 치고 들어왔어요. 아,
3: 그때 서름이 떠올라가지고.
1: 그러니까 예, 아마 뭐 정치 전문가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재선 원내를 지명했을지 그런 포석도 있었을 것이다.
2: 당에선 좋아하더라고요.
0: 아, 의원들은 김민석 편이 많잖아.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2: 아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정영기 의원의 어떤 전투력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위에서 활동할 때 보면은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1: 그래요. 자, 정영기 의원이 사실은 근데 지난번 공천 받을 때 되게 어렵게 받았는데. 네.
2: 저 거기 지지 방문도 했습니다.
1: 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 김민석은 민주당의 한동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3: 저는 일단 김순덕 씨가 쓰는 칼럼 내용은 굳이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 동아일보에서 가장 영향가 없는 칼럼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0: 한동훈이 들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3: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칼을 꽂았잖아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김민석 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황태자였지만 결국 총선 승리하고 본인이 대권주자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순간에 각을 세울 것이다. 뭐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칼럼이겠죠.
1: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장기찬 최고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조중동이 의제 설정을 했잖아요 보수에. 네. 근데 지금은 이 매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조중동에서 무슨 얘기해도 이게 의제 설정이 안 되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김순덕 위원님 무슨 감 떨어지는 이런 칼럼을 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지금 잘 됐습니까? 자기 당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고 본인을 가장 등용했던 대통령을 뭐 어찌됐던 탄핵하는데 앞장섰는데 그거 자체가 뭐 저희로서는 잘된 탄핵이지만 그 정당으로서 보면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큰 멍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1: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없습니다. 자, 그 당 게시판 사건 경찰이 이제 재수사 들어간 거죠 지금 이게.
3: 네, 수사를 본인들은 절차대로 한다.
1: 네, 재수 들어갔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더라고요. 네. 보통 경찰이나 들어오면 막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압수수색 그 업체를 압수수색한 거라서 당사 압수수색이 아니고
3: 서버 뭐, 업체.
0: 예, 그러니까 서버 업체를 다 압수수색하는데 당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2: 예. 아니, 그리고 거기 가서 막 못하게 하죠. 그거를 뭐 당사가 아닌데
0: 그거는
2: 그 저기 뭐 게시판을 더 막아야죠. 아니 그거는 자기 당원들이 게시판에 뭘 썼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막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3: 아니에요. 아주 제한적으로 다른 당원들의 IP나 이런 거는 협조하지 않았고요.
0: 아니, 당연히
3: 한동훈 의원 가족 명의의 아이디 IP들만 저희가 협조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친한계가 자초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한동훈 의원의 자업자득입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애초에 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가족의 일탈이고 뭐 이를테면 내 배우자인 진인정 변호사가 가족 명의를 도용했다 사과한다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하고 명의 도용에 대해서도 하정우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 만약에 이거 명의 도용으로 드러나면 선거법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토론 중에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뭐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어요.
1: 아니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명의 도용도 아니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쓴 것도 아니고
3: 가족들이 썼다는 거예요.
1: 가족들이 썼다는 거예요.
3: 근데 미국에 있는 딸이 어떻게 한국 IP로 씁니까?
2: 고등학교.
3: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장인 장모랑 어머님이 어떻게 1분 간격으로 밤 11시에 쓰냐고요.
1: 그럼 이게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판결을 날 거 아니에요.
3: 그렇겠죠.
1: 그러면 뭐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에 따라?
0: 그게 이제 이게 한동훈 의원의 걸려 있는 거냐 아니면 한동훈 의원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했느냐 이거부터 가려지겠죠.
1: 장해찬 측은 가족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의 배우자가
3: 명의도용을 했을 수 있으니까
0: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배우자가 딸이나 아버지 걸 할 수도 있으니까
0: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꼭 개입돼 있다 이건 아닐 수 있다.
3: 근데 지금, 본인은 증거인멸 혐의가 있어요.
0: 아니 당연히
3: 그 당시 그런, 당 대표로서 증거를 다 인멸하는 주체가 누구겠느냐.
1: 그때 지금 제가 확실히 몰라서 어떤 혐의로 올라가 있는지 예를 들면 TV 토론에서 아까 아니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또 허위사실이 될 수 있잖아요.
3: 그건 그때 이제 추가적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1: 그거는
3: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아직 아니니까. 이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그 명의 도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국민의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요. 예. 한동훈 의원이 당시 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등을 지시했다면 그건 당연히 증거인멸 교사 등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0: 내가 봤을 때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1: 근데 그게 이게 만일 사실로 드러나면 다음에 이제 TV 토론에서 했던 얘기는 또 다른 걸로
0: 할 수 있고. 그건 별개의 문제.
1: 별개로. 네, 네.
3: 허위 사실로 뭐 하정우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1: 있고. 아,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것도 아직 경찰이 다시 들어보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이 어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뭐 쭉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했었는데, 자 일단 그 민주당은 굉장히 격앙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모든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들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당대표는 존칭도 생략하고 뭐 조희대 씨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표현하던데, 또 강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도 언급하는 것 같아요.
2: 아니 이제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네. 중요한 거 아닙니까?
1: 네.
2: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그냥 임명 제청을 하면서 그동안 관례처럼 했던 협의 과정 합의를 그냥 생략하고 그냥 서면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1: 네.
2: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글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대선 전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어떤 선거법 파기 환송식 뭐 주도했던 뭐 그런 또 세력,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시즌2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대법원장이 우리 대통령, 우리 정권을 무시하고 능멸하는데 가만히 있을 민주당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민주당이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7개월 동안 아주 그냥 그 계획적,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본인은 뭐 어떤 정치적 수를 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뭐 집안 싸움 하더라도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외구가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일시당겨 힘 모아가지고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저는 이 지금 대법원 제청에 대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임을 정확히 주고 그런 정치적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된다. 아 이거 국회에서 본인이 제청한 사람 불신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청와대도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2: 뭐가 부담됩니까? 아니, 여기서 제청했는데 서면으로 띡 줬는데
1: 어쨌든 간에
3: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고 어쨌든 민주당 전대에도 불구하고요. 전대 효과가 반영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반등의 기미는 안 보이는데 사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게 되게 부담일 것 같긴 해요.
1: 그래서 일부러 조희대 노리고 이거 했다는 얘기들 지금 이게 노리고
3: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지율을 살펴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도 민생을 많이 강조해야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 오늘은 또 조금 올랐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로 인한 불만들이 많이 토로되고 있는데 민생 이슈가 아니라 김민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공식 지시가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안이 현수막 전국에 개첩하라. 이 사법부와의 어떤 전쟁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메인 아젠다가 되는 게 국민들이 과연 반길 일인가,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이 있겠죠.
1: 네.
0: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저는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쭉 7개월 동안 못한 게 청와대하고 협의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민정수석하고 협의도 했을 거고 서면 제청하는 것도 협의했다는 건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동의 임명 동의를 하는 거고 대통령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합의 얘기하는데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하는 거예요.
1: 네.
0: 당대표가 최고위원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보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그동안 관례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면 보고 대면을 해서 제청을 했다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저는 이 상황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 정치 보복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해가 더 많이 될 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예? 이게 그 사법개혁을 한다는 하면서 지금 대법관을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7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이른바 헌법소원도 하지 법 애국제도 만들지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국민들에게.
1: 예. 그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 충분히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논란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 결국은 대부분이 양보했고 이렇게 끝까지 제출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조금
2: 아니 그러니까
1: 교환됐지 않을까.
2: 아니 헌정사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우리 그 어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용헌 대법원장도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과 대법원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맞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원하는 대로 예, 하고 예. 협의 합의가 돼서 그리고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사실 원래 이렇게 7개월씩이나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 소신대로 하든가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굉장히 높았으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이 부담이 됐다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이게 사실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권이 힘들고 분열돼 있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7개월 동안 암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뭔가 진짜 예. 대통령을 무시하는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청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1: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1: 아니, 지금 2부에서 합시다 우리 이 논쟁을 2부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2부에서 이어가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일단 분열이나 논쟁이나 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뭐 비동의 하는 거 부동의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그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머리를 맞대고 좀 협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또 관련한 이야기 계속 해보죠. 자 김철근 사무총장님 저 아까 하려는 얘기 계속 해보세요.
0: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청와대가 상당한 협의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사람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1순위 2순위를 얘기했고
1: 예.
0: 근데 1순위 지명자가 헌법재판관
1: 김민기
0: 예, 김민기 예. 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부부예요 부부
1: 남편이죠
0: 예, 예. 남편이어서 이해충돌
1: 예.
0: 우리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청와대에서 요청하는 2순위 후보자를 하면 안 되겠느냐
1: 예.
0: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해요.
1: 예.
0: 근데 그것마저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예. 1순위만 고집하는 상황이 되니 결국 이제 9월에 한 분의 그 대법관이 또 퇴임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1: 예.
0: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민정수석하고 서면제청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면제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수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라고 좀 봐요. 더군다나 대통령 면담 요청까지 했다는데 그럼 면담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의 공세가 이른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른바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취지로 했던 거 그 뭐 이른바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성과 이른바 정치 보복성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은요 독재로 가는 가장 1번 순서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거 저 거의 베네수엘라 식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썩 느낌이 안 좋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김철근 전 사무총장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그 양쪽이 불신과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쪽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1순위로 했는데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2순위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고집한 거 반대로 이해충돌이면 그 관련 사건은 빠지면 되거든요. 회피 신청해서. 그리고 받아줘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앙금이 남고 불신이 있고 하니까는 이 사태 협의가 협의를 했는데 합의까지 못 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3: 그렇죠. 지금 이미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선을 좀 넘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누구에게 더 부담이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한 사람 김성수 대법관은 임명하고 손봉기 대법관 협의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거부해버리면 이게 사법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1: 그것도 뭐 재판 지연도 네. 생각해봐야죠.
3: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국회로 보냈는데 민주당이 딱 한 사람만 동의를 안 해준다. 이거 그걸 민주당의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청와대한테 오더 받았겠네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하나로 결집해서 우리 조희대랑 맞서 싸우자겠지만 전체 국민 여론을 봤을 때 저는 이 싸움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열받아도 한수 접고요. 민생 이야기 꺼내야 돼요. 지지율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제가 진심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조언이라면 이 사법부와의 대립을 장기화시켜서 가져가는 게 잠깐의 지지층 결집 외에는 별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또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 득이 될 건 없는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근데 네,
1: 마지막으로 발언하십시오.
2: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예, 추천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뭐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추천 안 했겠죠.
1: 예.
2: 그러니까 그 추천위원은
1: 그러니까 김민기를 추천위에서 올린 것만 해도 문제가 없는 거다.
2: 그래, 4명 중에 예,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여태까지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70년 동안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게 대법관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1: 예.
2: 아니 제가 대통령실에서 그 4명 외에 다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 추천위에서 한 4명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으로 합시다. 그랬다면은 저는 저희도 할 말이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1: 예, 예.
2: 4명 중에 1명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절차적으로 7개월 동안 암소리 안 하다가 이렇게 예?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게 그게 대법원장이 할 일입니까?
1: 예, 예.
2: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규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면 지금 뭐 내란 재판도 그렇고 뭐 김건희 씨 재판도 그렇고 윤석열 이외에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뭐 한덕수 건까지 다 지금 저런 합의체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지금 공석이 지속되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가? 거기다가 뭐 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0: 그렇죠.
1: 대법원장 직무 정지되면은 저런 합의체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대법원 구속 만료가 6개월인데 그러면 풀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지금 판단하기가 되게 쉽진
1: 않죠.
0: 쉽지
1: 예,
0: 않은
1: 예,
0: 구조인데요.
1: 예.
0: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 성공을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나섰는데
1: 예,
0: 저는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약간 좀 소원했잖아요.
1: 예.
0: 그거에 좀 소구하는 듯한 이슈로 김민석 대표가 이걸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사법부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더군다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재판들이 막 이렇게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게 득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대법관을 14명을 더 예, 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대법관의 다수는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분란을 일으키면서 세게 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만 드네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아직 결론을 국민의힘 못 냈죠. 일괄 사퇴 후에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 이제 오늘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최고회가 열리고 있고요. 아마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자동으로 추인을 받았다면 당원 당규에는 짝수의 8월에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재신임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이나 현역 위원장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거 당협위원장 재선출한다고 해도 실제로 물갈이가 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개혁안으로 장동혁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어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아마 표결에 가면 현재까지 오전 상황을 봐도 그렇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와, 그러니까 지금 그
0: 최고위 끝나고 예. 의원총회도 한다는 것 같은데 이
3: 의원총회는 그, 일찍 했고요.
0: 또 한대.
3: 또요. 사선 중진 회의가 있다고 들었고. 네.
1: 그러니까 지금 장동욱 대표 생각은 현 당협위원장이 다 물러나고 다시 투표하자라는 거죠.
3: 뭐 일종의. 네.
0: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체가 다 사고당부가 되는 거예요. 사고당부가 되면 조강특위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단수일 경우에 찬반을 하든지 아니면 복수일 경우에는 경선이 되는 거겠죠.
1: 뭐 그렇겠죠.
0: 예. 네. 이제 그런 취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있는 예를 들면 뭐 원내든 원내든 간에 이분들이야 좀 안전하겠죠. 근데 그 강성 당원들하고 일단 입장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친한계라든지
1: 예?
0: 뭐 이런 분들은 불안하겠죠. 이건 결국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1: 근데 아까 뭐 장혜찬 최고가 현재 현역들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교체될 그런 가능성 별로 없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현 의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0: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일단 징계에 올라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그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3: 근데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이 얼마나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지키고 당협위원장 교체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정도 사람들은.
2: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끈이 좀 떨어지셨는지 이제 수도권에 와갖고 선거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 정말 선거할 줄을 모르세요. 유세 차가서 이 발언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그냥 한번 되면 사선 어서까지 그냥 가는 거라서 뭐 이렇게 투표하고 경선하는 거에 굉장히 경기를 이렇게
1: 조직 만들고 뭐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서
2: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뭐 한번 되면 그냥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장혜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영남 다선 의원들이 뭐 그거 걱정하게 더 걱정할 수 있죠. 선거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선거 사무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장동혁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든 게 아닌가. 그리고 요새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부동산 민심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기 예.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 한번 국민의힘 타이틀 걸고 국회의원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서울시장, 경기 남북권 같은 경우는 단체장도 국민의힘이 많이 됐습니다.
1: 예.
2: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교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태풍의 눈으로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어쨌든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니까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의 명분은 뭡니까? 장혜찬 최고.
3: 당원 당규입니다. 당원 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당원 주권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데 당협위원장을 우리가 뽑지 못하면 이 당원들 책임당비 내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수로 당 운영에 개입하느냐. 그게 명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뭐 1인 1표제라던가 당원 주권 확대는 좀 거슬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장동혁 사당화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그래서 재신임 받고 연임하고 공천권 행사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공격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구조로 보면 상당히 그 강성 지지자들이 많죠. 그분들이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다 나눠져 있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 그 강성 지지자들하고 입장이 같은 사람이야 그분들이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입장이 다른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쳐내기 위해서 결국 기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사람들 뭐 두둔할 이유도 없는 건데 당헌 당규가 짝수년도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8월 달에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이렇게 전체를 다 사고당부로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무감사를 해서 특정 뭐 예를 들면 점수라든지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그 당무감사에서 문제가 된 당협 같은 경우에는 조강특위 열어서 공모하고 이렇게 절차를 했겠죠. 했죠. 근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 네. 알겠습니다. 결론이 이제 뭐 곧 날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끄럽긴 하겠네요. 이게 뭐 윤리 문제하고도 겹치잖아요.
3: 시끌시끌할 거고 뭐 제 예상대로 의결이 되면 이제 전국 당협의 긴장감이 그래도 좀 싹 감돌긴 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영남 당협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냥 거저먹는 당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경쟁이라도 만들어서 좀 평상시에도 조직을 정비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전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 원내 당협위원장 몇 분하고 얘기해봤는데 또 그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의결이 될 것인가.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뭐 액션은 많이 취했지만 화끈하게 뭘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고위에서 이게 의결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 얼마 안 남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왕이 부장이 방한 중이고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날 것 같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뭐 언급하고 핵무기가 몇 개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그 중국에서 열린 APEC 기간 동안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상당히 이해관계가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네. 57개라고 얘기했고 안규백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네. 사실상 핵 그걸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렇죠? 듯한 이런 예,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급할 때 그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맞아떨어질 수 있다.
1: APEC 때?
0: 네. 단 그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소통이나 이런 게 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협조를 구했는데 노땡스란 이야기 예, 들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기자간담회 하면서 서운했다라는 식으로 세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가 북한이 그도록 바라던 통미봉남 그러니까 한국 패싱하고 직접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길로 가는 거면 우리는 상당히 좀 낭패일 겁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자세한 얘기는 우리 3부에 박지원 의원이 오시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6: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7: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야 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8: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7: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9: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7: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5: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이어갖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 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11: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결국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게 남북 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10: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며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은 일단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6: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4: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5: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6: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17: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8: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신인교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뉴하.
1: 이렇게 예. 인사하더라고요.
0: 아, 오랜만에 진짜 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계속 뵙다가.
0: 그러니까요. 오늘 좀 새로운데. 네. 오늘 준비된 뉴스가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1: 네, 단합 6회 화합 화채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권 주자들과 만찬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정청래, 송영길 두 후보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네. 단합 6회와 화합 화채.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보통 청와대 만찬은 메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는 편인데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이제 새 당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좀 치열했잖아요. 그랬던 만큼 단합이 키워드였습니다. 네. 특히 6회가 화제였어요. 이제 그 재료로 김민석 대표 고향인 서울 종로의 6회, 그리고 정청래 후보 고향인 충남 금산의 인삼, 오. 송영길 후보 고향인 전남 고흥의 유자 등 고향 특산품이 골고루 쓰였다고 합니다. 디저트로도 화합을 의미하는 과일 화채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0: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전국의 맛있는 음식이 다 모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 청와대 만찬 때마다 기자들 단골 질문이 그거잖아요. 메뉴가 뭐였냐, 네. 또 얼마나 진행됐냐.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요.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반에 시작해서 11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5시간 반 정도, 5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건데 브리핑도 만찬 도중 10시 14분쯤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 진행됐거든요. 네. 서로 사과와 격려가 오간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례적인 축하와 격려 이런 거 말고도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후보는 2대1 구도로 경쟁해온 정청래 후보에게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 뭐 오해를 풀고 싶다라고 각각 말했습니다. 토론회 도중 나왔던 붕어 IQ 같은 그런 언급에 대한 사과로 보여요.
0: 예, 아무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당대회였으니 그랬을 만도 한데 지난해 전당대회 때보다도 훨씬 빠른 만남이라고요? 네.
1: 지난해에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열흘 만에 만찬이 성사됐는데요. 이번에는 단 이틀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후보들 사이에 징계 요구도 있었고 이게 원래 보수당의 아이덴티티였잖아요. 배신자 네. 프레임 이런 네. 것까지 등장하면서 누가 이기든 후유증이 오래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0: 네, 김민석 대표도 취임 이후 광폭 행보 보이고 네. 있죠?
1: 네, 김민석 후보의 행보도 통합입니다. 호남에 이어 PK 지역을 찾아서 부산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 간 화합을 강조했고요.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내 화합을 위해 김민석 대표가 포용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 이제 당대표 되시면 체력이 좋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지도부 인선도 슬슬 마무리에 들어가는 중이죠?
1: 네, 맞습니다.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문진석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안태준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 혁신을 위한 TF에는 강득구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제 사실 아시잖아요. 지명직 네. 최고위원.
0: 아주 중요한 자리가 남아있죠.
1: 네. 두 명이 참 관심사인데 청년이 한 명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네. 아닌가요?
0: 저를
1: 정말?
0: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김민석 대표가 능력을 위주로 인선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빠르게 뭐 청년과 노동 분야에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신임 대표의 고민이 좀 깊어질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자님이 보실 때는 과연 민주당의 통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1: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전제가 필요해 보여요. 친명으로 통합인데요. 이 기강잡기와 통합을 함께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공개사 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마무리 인선 명단을 보면요. 문진석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멤버고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산화기관 이사를 맡았습니다. 네. 강독구 의원도 김민석 대표의 최측근이고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 폭발한 민주당 결국 법사위 부른다입니다.
0: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회 법사위로 번지면서 이제 사퇴와 탄핵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서면 제청을 무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김민석 대표는 어제 조 대법원장을 직책도 없이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 당장 물러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네, 어제 김민석 대표의 발언 수위도 좀 굉장히 셌잖아요.
1: 네, 일단은 뭐 직책이 아닌 조희대 씨라고 대법원장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한 게 가장 좀 인상 깊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뭐 약간 이렇게 이름 석자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는 굉장히 뭐 사법농단이다, 뭐 물러나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0: 근데 이제 현행 법을 봐야 되는데 네. 대법관 제청 방식에 대면 이 적혀 있습니까?
1: 사실 이게 적혀 있진 않아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헌법 제1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즉 권한 구조만 정해져 있고 방식은 적혀 있지 않은 건데 그래서 법원 행정처도 어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0: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 7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노경필 처장과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협의 끝에 차선책으로 서면 제청 방식을 합의했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는 설명입니다.
1: 예, 야당과 청와대 간의 기싸움 속에 또 국민의힘의 반발, 아, 여당이죠. 예,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 앞으로 대법관 임명까지는 좀산 넘어 산이겠습니다.
0: 네, 일단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요, 관례를 깬 것이 탄핵 사유면 22대 국회 들어 관례를 깬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라는 탄핵 뇌관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 제청이라는 돌파구를 택했지만 이제 공은 대통령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법농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청문회 그리고 본회의 표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 예, 이게 뭐 앞으로 계속 보도가
0: 네.
1: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소식 어떤 건가요?
0: 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 용산공원 개발 강대강 대치입니다.
1: 예, 용산공원에 집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요, 국민의힘은 이번 용산공원 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 왜 등장하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이 특별법의 제정 시기를 봐야 해요. 이 특별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니라 이 특별법 자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 네.
0: 당시에 용산 기지반환 부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원을 남기자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용산공원 보존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주택 공급을 이유로 방행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1: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좀 헷갈리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0: 네.
1: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가요?
0: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통째로 주택부지로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공원 바깥에 캠프킴이나 옛 유엔 수송부 같은 주변 부지를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게 중심이에요.
1: 예.
0: 네, 실제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재척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이제 그 여지를 남겼어요.
1: 네.
0: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반대에 나서는 것 또한 거대 여당이 나서면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과반이고 개정안 처리는 될것 같은데요?
0: 네. 아마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 뭐 상정될 경우 그러겠다라는 이야기지만요. 사실상 효력이 있다기보다 여론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2030 지지율이 더 절반 정도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 이유가 부동산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용산공원 개발 이슈를 청와대 국면 전환용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청와대와 여야 모두 이번 이슈를 좀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이게 좀
0: 맞습니다.
1: 정쟁적으로
0: 네.
1: 소모되기보다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네, 요즘 여의도에는 전 대통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필요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은 정점식입니다.
1: 보수 진영에서도 원로를 찾는
0: 네.
1: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나 보죠?
0: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예방했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예방이었는데요. 지난 지선 때박전 대통령이 부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지원 유세를 나눠준 데 대한 감사 인사 차원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건요, 국민의힘 연찬 연찬회에 직접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1: 근데 국회의원 연찬회라고 하면 이 단어가 좀 생소한데 네. 이거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0: 네, 한마디로 국회의원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의도는 9월부터 정기국회 시즌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뭐 예산심의 등 사안들을 다루는데 그 전에 8월 말에 각 당별로 연찬회를 진행합니다. 여당이야 연찬회 때마다 대통령의 참

0: 참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겠지만 야당에서 전 대통령을 모시는 건좀 이례적이긴 해요.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만 검토해보겠다라고 취지로만 답했습니다.
1: 근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냥 제안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0: 네. 일단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제안을 한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오늘을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뒤숭숭의 끝이거든요. 오늘을 흔히 뭐 기강잡기 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 예.
0: 이제 일정을 쭉 살펴보면, 오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진종호 의원을 또 불러서 소명을 들을 예정이고요. 이르면 오늘 그 사인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본회의 직후에는 사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이 예정돼 있고요.
1: 예.
0: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정용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총장 측에서는 이게 원내대표 측에 뭐 제안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라는 다소 날선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전달받은 바 없다. 이건 뭐 참석을 안 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회로 초청한 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네, 큰 틀에서는 화합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윤리위 징계가 열리고 25일에 장동혁 대표의 개혁안이 발표되면 그 직후에 좀 연찬회가 예정돼 있어서 굉장히 큰 비판이나 뭐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당장부터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연찬회에 가지 않겠다. 뭐 지역별 의원 모임에 당대표를 불러야 되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네,
1: 예.
0: 그런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이고 뭐 장동혁 대표를 견제할 카드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기는
1: 어허,
0: 합니다.
1: 예.
0: 지금 국민의힘 투톱이 미묘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기도 했고 중진 사이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통합하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당내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넵,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였습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1: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저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화 연결로 만나볼 텐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 예, 아닙니다.
1: 예, 이번에 또 신임 대변인으로 또 임명도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어제 저녁에 당대표 출마자 세 분이 청와대에서 조우를 했습니다. 뭐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더 전해 들으신 바가 혹시 있으실까요?
3: 어제 홍익표 수석께서 이제 브리핑 그 발표를 했잖아요. 마지막
1: 예.
3: 소식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참석을 못했고 어제 저녁에 끝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예.
1: 예. 그래도 뭐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그 전국 각지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올라오고 또 분위기도 매우 좋았던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3: 전당대 기간이 이제 나름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이제 결론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당정청이 또 하나의 힘으로 좀 모아서 가야 되는 마당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1: 예.
3: 느낌을 받았고요. 후보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새 후보 뭐 김인석 대표 포함해서 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또 한명도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격의 없이 좀 소통을 하는 자리가 당원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1: 예, 뭐 어제는 그 뭐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당선 이후 행보는요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문 대통령이 포용과 화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전대 기간의 상처가 좀 잘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3: 민주당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치열하게 경쟁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또 과정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뭐 걱정하지 않고요. 또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고위원들 또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하나의 힘으로 좀 모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 예, 한번 좀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부산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석 신임 대표의 발언 중에 좀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비공개 사안을 공개할 때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좀 기강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친청계 세 분이 합류한 그 지도부에서 함께 가려면 좀 선제적으로 이런 강경한 발언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3: 저도 최고위원회를 이제 수년간 좀그 배석해서 참여해 보면 간혹 회의 과정,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뭐 때로는 실시간으로 이 회의 내용들이 그 언론에 알려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좀
1: 그렇죠.
3: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있기도 한데
1: 예.
3: 사실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과 당원들께 당 운영 방안과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당대회 기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1: 예.
3: 실제로 그런 공개 회의를 상당히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까지도 이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비공개 회의조차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무력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1: 예.
3: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좀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떤 뭐 정파적인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3: 네.
1: 해 보도록 하고요. 같은 자리에서 최민희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번 전대 결과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라며 좀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좀 최민희 최고위원 좀잘 융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최민희 최고위원께서도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고 당의 사정들, 그 당심과 민심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하게 좀 확인하고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당심과 민심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과연 그 의미가 있을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요.
1: 예.
3: 저는 최민희 최고위원님 포함해서 모든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예,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총 생중계도 검토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의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김민석 대표를 좀 견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전당대회 기간에 김민석 대표께서 의총뿐만이 아니라 뭐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확대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1: 예.
3: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공적 역할을 하는 정당의 여러 가지 회의 구조 부분들을 최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기조 측면에서는 뭐 동일한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임 김민석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앞으로 또 산적한 과제들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재 민주당의 시급한 과제는 좀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3: 아마도 뭐이 김민석 대표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새벽 당대표 강조하시잖아요.
1: 예.
3: 그래서 일하는 민주당, 성과를 내는 민주당 아마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크게 메시지를 내왔던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테마인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그 당의 과제로 삼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러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 혁신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져갈 것 같아요. 당 운영의 혁신 방안, 또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기구나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고 실제로 많은 의견들도 전대기간에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좋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거센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간의 관례였던 대통령 직접 제청을 건너뛰었다고 보십니까?
3: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1: 예.
3: 그런데 전대기간과 최근에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론이 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시켜왔던 것들을 갑자기, 저는 서면 제청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1: 예.
3: 독단적인 일방 제청이었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의 안위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최악의 제청권 행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그럼 혹시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도 보세요? 하필이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빠진 지금의 타이밍이 좀 오묘해서 혹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3: 이런 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제청권을 나는 그냥 드라이하게 행사한 것뿐이야. 나머지 부분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하려면 하고 대통령께서 임명 거부를 하려면 해. 라는 방식으로 공을 확 넘겨놓은 거일 거로 보여지는데
1: 예.
3: 매우 악의적이죠. 지금까지의 어떤 절차들, 역사적 관행들을 다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법부가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이 제청권 불행사를 왜 6개월 가까이 지연했는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한다면 왜 조기에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지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거든요.
1: 예.
3: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행사를 제청권이라는 부분을 조화롭게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행화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하고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오다가 이 시점에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제청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1: 예.
3: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악의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근데 이제 어제 법사위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으나 기회를 안 줬다.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을 합의를 했다라고도 했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또 사실이라면은 대법원 측의 입장도 또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제청의 형식이 대면이냐 서면이냐라는 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1: 예.
3: 두 번째로 서면 제청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법원의 지금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 본질, 그다음에 실제 팩트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 제청권을 지금까지 계속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오다가 저는 이게 탄핵 사유로 보거든요.
1: 예.
3: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내가 제청권 가지고 있으니까 행사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얼마나 무도한, 정말 너무 무례한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김민석 대표께서 어제 일성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둘째치고 사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촉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1: 예.
3: 저는 이런 상황을 국회가 또는 국민이 나서기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표명 또는 사법부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을 하면 이제 국회가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그 단순한 절차의 문제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인물 자체가 문제다 뭐 이렇게도 보시나요?
3: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제청권 행사가 역대 어느 정부,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하지 않았던 독단적 방식으로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불이타를 맞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1: 예.
3: 불이타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이타를 맞았다라고 볼수 있는 지점인데,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검토해보니 이거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대청권 행사였다라고 했을 때, 임명 거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수용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한 제청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더 이상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어요. 근데
1: 예.
3: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방적 제청권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 조율을 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1: 예.
3: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1: 예, 그러면은 대변인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또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그럼 청와대로 넘어온 공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제청안을 반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반대 표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3: 일단 후속 절차로 남은 것은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국회 임명 동의 여부를 국회에서 이제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임명권 행사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 어느 절차 과정에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종료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좀 지켜보겠다라는
3: 네.
1: 말씀이시고 아까도 대변인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이 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3: 일단 최상목 사례에 비춰 보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다. 그런데 그 책무를 6개월 가까이 방기했다. 저는 이거는 위헌 상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법부 구성을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위헌 위법 상황들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탄핵 사유로 볼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
1: 예.
3: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대청권 행사했으니 이게 과연 해소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이미 탄핵 사유를 야기했던 그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는, 저는 어제 김민석 대표께서는 일단 사법부의 자체적인 그 자정작용을 좀 강력하게 촉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법부가 어떻게, 사법부는 이제 공을 넘긴 겁니다, 일단은. 사법부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
1: 예.
3: 사법부 또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고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또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이제 막 구성이 됐고, 또 당내에 여러 논의 평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회라든지 당 의총이라든지,
1: 예.
3: 또 국민적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와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친 연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판단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매듭은 사법부가 좀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1: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이대 탄핵 한번 시도해 봐라.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반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냈는데, 좀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제청권 행사에 관여
1: 예.
3: 고석준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 교환하고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저는 그거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인지,
1: 예.
3: 그게 다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보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도 다 같이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또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헌법 기관 간의 아주 긴밀한 협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 예.
3: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된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몇년 전만 돌이켜보면은 이런 얘기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하기
1: 예.
3: 어려운, 강변이다,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아까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하라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메시지들을 내곤 합니다. 때로는 경청할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뭐 숙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국민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들도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원으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정무적, 정치적으로나 또 국민 여론상 지금 단계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없어 보입니다.
1: 예.
3: 이석연 그 위원장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거를 정면으로 논의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1: 예. 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이런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사표를 이제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한 걸로 보이는데 의원님은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그리고 국회 복귀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뭐잘 아시겠지만 검찰개혁의 마무리 과정까지 한 복판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개진하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들을 최종적으로 좀 갈무리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중심적 역할을 해온 겁니다. 아마
1: 예.
3: 굉장히 좀 고단했을 것 같고요. 뭐 정성호 장관 개인의 또 입장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관으로서의 또 정부 일원으로서의 또 입장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보충도 또 있을 텐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도출된 마당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견을 달거나 또는 파열음을 계속적으로 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10월 2일이면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이 출범이 순조롭게 될수 있도록 최종적인 마무리 업무를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1: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만 형사소송법은 좀더 보완되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3: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행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재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전화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이긴.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반사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 정치가 본격화됐습니다. 비당권파 4명을 중징계한 건데요.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책임이 비당권파에 있는지, 장동혁 대표의 뺄셈 정치에 있는지 제대로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대한 답변은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데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도 조롱으로 응답했습니다. 미국이 다급할수록 북한의 몸값은 높아지고 우리 입지는 좁아집니다. 이대로라면 북미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관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6: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변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7: 스코페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대대적 경제 압박에 나서겠다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맞설 것인지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행과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을 논의합니다.
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인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현역 의원 4명은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6: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삼거리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부딪혀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르지른 70대 피해자는 화상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또 다른 트럼프 같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 중입니다.
7: 두 나라의 핵 개발 수준을 반영한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9: Trump's tired of Iran. He's bored of it. You know, there's not a clear, there's no easy answer. So he's shifting to something else. Like as you say, Mark, he's lifting and shifting, right? He's lifting and shifting to something else.
8: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10: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8: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한 데 이어서 동맹국을 향해 동참 여부를 선택하라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며 한미 훈련을 축소하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립과 역내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이란 상황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고요?
11: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할 거라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2: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 blockade has been 100% successful. No boats have gotten into Iran. But they are getting in for other places, but we'll see.
11: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석유 밀수와 통화 수합, 선박 등록 등의 방식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오늘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작전이 될 것이고 동맹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미국의 편인지 아니면 미국에 맞설 것인지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이란 경제 제재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시장이 오해해 현재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13: A spike in oil prices today that I don't really understand. You know, our announcement is for economic action, and I think that the economic action will mean that oil prices will come down sooner.
11: 베선트 장관은 그러나 이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군사 공격 재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놨습니다.
14: 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도 내놨다고요.
11: 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립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 사이의 방위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5월 인도와 베트남이 공동 무기 생산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과 필리핀도 지난 6월 종합 군사 훈련을 위한 공급망 확보 협정을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과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며 추진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양보를 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사상 최고 수위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죠.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5: 이란 외무부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했고요. 혁명수비대는 새 전쟁 시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6: 미국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본성을 확인시킨 조치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광범위한 경제 무역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한 미국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가장 가혹한 경제 작전에 나서겠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16: 이란 외무부는 이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미국의 제재는 경제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미 항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과거보다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군이 모든 군사무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더욱 정확하고 파괴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탄두의 세대 교체, 타격의 정확도, 미사일 사거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분쟁에 대해선 후티의 군사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우디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후티는 드론으로 사우디 나즈란 공항과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17: Such attacks risk furthering entangling Yemen in the wider regional confrontation at a time where, as we all know, the region is already facing intense pressure.
18: 하지만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후티는 예멘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4: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의 서면 재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협의 없이 재청이 이루어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반려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9: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재청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재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반려의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임명 동의안을 넘기고 국회에서 우회적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재청이 이루어진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단 겁니다. 다만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조만간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법원이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20: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9: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4: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전국에 퇴진 촉구 현수막까지 걸게 했는데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1: 첫 공개회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수막으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22: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21: 서면 재청 공세가 당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원내 지도부 역시 너도나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재청한 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인사농단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들은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23: 탄핵 포함, 네, 조희대 그렇죠. 거치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 드렸고요. 대통령님을 모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21: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24: 임명 재청을 철회하라라고 조희대 대법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21: 당과 청와대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자칫 여론에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막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로선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신중론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게 더 탄핵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5: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21: 민주당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며 서면 재청 공세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또 한 번 내용의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윤리위는 조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 낙선을 부탁했다며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8: 2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조 의원은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리위는 또 원구성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돌려차기 사건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범수 의원은 10개월간 당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비당권파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현역 의원 4명이 모조리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내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전원교체 역시 내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임기를 자동 연장해온 관례를 깨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자는 게 장동혁 대표 측 주장입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휘둘러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게 당 안팎 공공연한 의심인데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0: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18: 다만 투톱 정동식 원내대표가 관례까지 거스르다가 당의 분열만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거친 회의 끝에 최종 의결을 미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 상태로 끝나긴 했지만 핵심 쟁점과 오 시장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한 달 만에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쟁점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2: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3: 드릴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님하고 입장상황 확인했고요.
1: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북경의술원에 내원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날씬한 것이 꼭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 그림을 보면은 여성들이 히프도 크고 풍만한 것이 미인이 상징이었습니다. 동양의 미인 양귀비와 서양의 미인 클레오파트라도 풍만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건강 문제로 꼭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많이 쓰는 한약재 바나와 진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는 채취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여 반드시 이 이파와 하지 중간에서 채취해야 바나가 함유한 각종 유효 성분이 제일 높습니다. 양방학적으로 분석을 하여 보면은 바나는 대뇌에 있는 연수의 구토 중초에 작용하여 마취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구토증을 못 느끼게 합니다. 저는 몇천 년을 내려오는 이러한 약재들이 지금 현대 이야기 양리작용과 비추어 볼 때 그 옛날 선조들이 지혜에 탐복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통의술이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고 장인정신으로 대대로 이어오는 저명한 중의학 박사들도 북경중의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북경중의대에서 50평생 방제를 가르쳐 오신 제가 존경하는 왕맨즈 교수님이 집안은 21대체 중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왕맨즈 교수님이 아드님이신 20대 왕시우 교수님한테서 사사를 받는 큰 영광을 받았는데 왕시우 교수님은 진맥법도 특별히 했고 진맥 후 가문의 비방에 변증 논치로 내리시는 한약 처방의 효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21대 중의 가문 상상이 안 가시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비방들은 우리 후배들께 오류 없이 더 빠르고 더 효과 있는 치료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지도 교수님과 사사를 해주신 모든 위대한 이학자분들께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 땅에서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4: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 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 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철없는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소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철이, 네. 철이 없다는 게 장성철이 없다는 소리죠.
0: 그렇죠. 그렇죠. 철없는 찐철파로.
2: 철없는.
0: 예, 제가 오늘 일일 비대위원으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2: 비대위원장 하실 거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대위원으로. 아, 비대위원. 저희가 개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3: 영모를 꾸미면 참수를 면치 못하니까요.
0: 불각은 불가원으로 가긴
1: 해요. 다 듣고 있어.
4: 요즘 정가에 난이 지금 횡행한다는데 예. 여기도 난인가요?
0: 예, 네.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세 분 모시고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당 대표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을 해서 조희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한다. 당장 나가라. 대법원장이 아닌 법기술 원장이다라는 좀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취임 이틀 만인데 좀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우리 서용주 소장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적 재청의 태도를 보인 게 굉장히 이게 사실 좀 우려스러워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에 임명됐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6명의 대법관을 제청했어요. 그때 서면 제청 없었습니다.
0: 안 했죠.
1: 안 했죠.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면 제청 안 하던 그런 관행? 왜 이재명 정부 그것도 첫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서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서면 제청을 했는지 사실상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나? 나는 오히려 충분히 일으킬 만한 태도다.
0: 예.
1: 내용을 떠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그 저는 법 기술자보다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지망생으로 변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을 때 올 파장을 몰랐을까요? 저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통령을 무시하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핍박을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면 또 윤석열의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핍박을 받고
0: 예.
1: 또 나오게 되면 2028년 총선에서 몸값을 또 보수정에서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법원행정처장이 뭐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의 그냥 단순한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
0: 예.
1: 라고 저는 뭐 말하고 싶습니다.
0: 예, 우리 강찬호 위원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네. 어떻게 보십니까?
4: 서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서면으로 제청하게 된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초부터 김민기라는 아시다시피 김민기 이 판사 이분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고
0: 예.
4: 그 김민기라는 판사를 임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념 그분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드가 또 이제 민주당 코드다. 뭐 이런 논란이 이거 조희대가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남편 아시다시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0: 예.
4: 자 그러면 이게 요즘 그 바로 이재명 정부가 도입을 한 그 사심제에 따라서 부인이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 재척 회피 기치 뭐 그거 한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 힘든 상황을 조성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두 최고봉 사법기관에 부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근무하는 게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판결상의 불편함은 기본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헌재하고 대법원이 여러 가지 논란 충돌되는 현안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대법원 내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헌재하고 관계를 갖고 갈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데
0: 예.
4: 거기에 저 그 바로 그 논의하는 대법관의 남편은 헌재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죠. 새어나갈 것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재에서 이제 아 이제 우리 헌법 저 사심제 도입했는데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아 이거 우리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갖고 갈까 논의하는데 아 이 헌재 오영준 헌재 재판소관은 들어오지 마세요. 뭐 그럴 거예요? 이런 것부터가 애초에 이게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 굳이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애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박순영 그분을 또 기술이라는 거 안 배워서 여성이라는 걸 해서 대안을 냈어요.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계속 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입장 뭐냐 반대하고. 김민기 올리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지 내부적으로 예. 협의가 계속 있었다고 해야 있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뭐 대통령이 안 만나줬는데 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는 취재해 봤는데 예. 대통령이 만날 뜻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워낙 뭐 이거 재청 안 해서 지금 뭐 사법 위기고 뭐 탄핵감이다. 이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 나 재청권 행사하겠다. 지금까지 협의가 했는데 뭐 우리 내 재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 권한이니까 예. 이것을 대통령한테 이제 드리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그 민정수석하고 협의해서 민정수석이 분명히 대통령 뜻을 받아서 예. 그러면 뭐 그분들 입장을 저 전에 들어봐줘 뭐냐 서류건 뭐건 받아라 예. 이렇게 됐으니까 된 거지 지금 일방적으로 조희대가 휙 던졌다 이거는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예. 오늘 아침에 저도 사설 분위기를 다 보니까 뭐 약간의 성향별로 좀 보는 이제 관점은 좀 다르게 좀 대립적으로 나오던데 조희대의 서면 제청 또 청와대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대면 관리를 깨고서 이렇게 나온 배경 우리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1+1 세트 메뉴가 됐잖아요.
0: 네.
3: 지금까지 대법관이 이렇게 오래 공석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도 이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명, 그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0: 그렇죠.

0: 이명수 대법원장이 원래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중도와 보수 두 명을 그때 했는데 중도 보수 이렇게 각각 한 명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법원을 예, 좀 보수 우위로 좀 만들고 싶은 이런 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때도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존중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막 비난하고. 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중요하지. 예. 무슨 얘기야? 응? 어디다 대고 지금 약간 이러다가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있는데 다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판적인 거는 뭐냐면은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5개월을 지금 공석으로 뒀다고?
1: 209일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대법관이 사퇴하기 두 달 전에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미 꾸려져가지고 그때 왜냐면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미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후보자가 나왔어요.
1: 예.
0: 그 기간으로 따지면 7개월이에요. 그 공백이. 지금까지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퇴임하고 한 달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2주만 넘어가도 사실은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재청권이 중요하면은 그때 그냥 3월 달에 나 이거 재청할게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전원합의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14명이 다 완전체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다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임명권이 중요하냐 재청권이 중요하냐 그런 것도 각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이제 워낙 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
1: 예.
2: 한 가지만 지적하면은
1: 과연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이 그 이 엄청난 지연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냐? 저는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안을 냈어요. 박순영이라든가 여자면 예. 그다음 이번에도 보면 결국 한 분은 지금 호남 출신 결국 이제 1+1인데 지금 또 결국 호남 출신을 낸 거예요. 그거 지금 그 대법원 쪽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뭐 100% 거스른다기보다 그렇다면은 김민기 이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대신에 대안으로 여성을 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떻게 조희대 일방적으로 조희대한 책임을 묻습니까?
3: 그러면 강 의원님은 네.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네. 2023년도에는 또 공수가 바뀐 주장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1: 그러니까. 네.
3: 뭐 그 부분으로 이해한다면은 아니, 어떻게
1: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할 말이 없고 둘째 국힘도 뭐 그런 식으로 할 말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 두 정당 모두 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돌아가야 돼요. 재청권은 둘 다 확실히 이건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 대통령 원하는 사람으로 그냥 만약 협의를 하다가 질질 끌다가 그래도 대통령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대통령 그 하고 싶은 사람 시키면 그게 무슨 재청권이에요. 그 경우는 제3의 인물. 그러면 나는 A인데 당신은 B라면 정말 우리 둘이 이거 다 안 되겠다면 C로 예. 가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A만 고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4: 예. 네.
3: 서영주 소장님.
4: 그러니까 뭐 법 따지시니까 네. 재청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헌법에는 네. 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재청 동의 네. 임명이라는 네. 큰 흐름이 있어요.
3: 헌법 네. 규정을 말씀하시죠.
4: 헌법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청권이라는 게 네.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을만 하나 그 아니면은 대통령이 임명할만 한 사람 이런 걸 고려해야만 저기 사법부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재청권 행사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본인의 입장만 던져버리면
1: 네.
4: 결국에는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기고 본인은 그냥 독단이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책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 없으면 할 만하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 예.
4: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명박 청와대에서 나 당신 안 만나.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이랬더니 이게 큰일 났다. 내가 임명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게 대법원과 이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구나 하니까 재청권 행사하기 전에 세 명의 후보를 던집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까지 예.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그런 지혜도 못 발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예.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냐.
1: 그 제가 듣기로는 예. 박순영이라든가 대안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이명박 정부는 그러면 그 대안을 지금 어느 정도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따뜻하게 하죠. 예. 그리고 이 법으로 간단해요. 아, 그렇게 저 뭐 당연히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예. 말한 대로 저 민주당이 동의권을 행사를 하지 않든지 대통령이 반려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예. 저희 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 협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 대법원장이 던지는.

0: 지금 계속 네. 이제 그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네, 있어서 네, 저는 우리 넘어가죠. 김준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 교착 상황이잖아요. 나름의 뭐 권력, 뭐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런 긴장과 견제 기능인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좀 앞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1: 그 2023년에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0: 기사를 읽어주세요.
1: 그때 네. 이게 윤석열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이죠. 그때 예.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벌어지진 않았지만은 예.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고집하면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서를 접수시킬 경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제청서를 받더라도 국회에 동의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임명을 보류하다 대법원장이 바뀌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제청한 거를 철회하고 새롭게 재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인 거야.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예, 임기가.
0: 임기가.
1: 예,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 이제 비워두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이런 네. 방법이 있다라게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때 윤석열 대통령실에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를 편들고 이런 것보다도 김민기 판사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문제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죽어도 안 된 문제예요. 그게. 아니 뭐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본인 남편이 법원 춘천지방법원장 해가지고 네. 뭐 이런 이해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때도 다 자기 가족한테 머리맡에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별 얘기 있었지만
0: 맞아요.
1: 다
0: 예.
1: 직업윤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자 그런 거는 당연히 지킬 거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피하는 게 좋지만은 그게 무조건 안 되는 사유인가. 그러니까 예. 융통성이 없었던 것도 조희대가 맞고 다만 청와대가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워낙 불신하기 때문에
0: 예.
1: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 때문에 좀 무릎을 꿇히려고 했던 게 아닌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우리말 들어 약간 이런 고집을 부린 이런 정황들도 좀 많이 있어 보인다.
0: 예.
1: 이걸 탓할 수는 없는데 이 정치적 파장은 어쨌든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간단치는 않겠네요. 이 파장 자체를. 그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김민석 지도부 이제 신임 지도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김민석 지도부가 공식 출범을 했고 취임 직후부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세 분은 이제 김민석 후의 출발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우리 강 의원님부터
2: 네.
0: 출범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어렵게 저 이번에 당선되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송영길 정말 10% 저 그 정청래 연임 방지턱이 없었다면 지금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득표차가 훨씬 줄어들어 가지고 그 정말 그 김민석 후보가 어렵게 이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신승을 해서 출범했으니까 이제 잘 하시기를 비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데 첫 번째 지금 벌써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
0: 그렇죠.
2: 문제잖아요.
0: 예.
2: 그래서 저는 어저께 조희대 씨라고 하는 거 충격 먹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논란이 있을지언정 분명히 재청권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지금 뭐 완전히 무슨 헌법을 어기고 뭐 대법원장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
0: 예.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집권당 대표가 거의 그 취임 일성을 지금 하는 자리에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충격이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헌법을 무시한 점에서 보면 그럼 저도 김민석 석시라고 부를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 집권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장 그것도 저 3부 요인장을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하나 갖고 세상에 대법원장 자격이 없고 씨라고 불러버린다는 거 저는 이거에 사실 충격을 먹었고요. 그래서 다만 뭐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저 이분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수박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전면 찬성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렵사리 당선됐기 때문에
0: 예.
2: 아마 이제 사법부 이런 데서 굉장히 강경한 면모를 보여야 될 정치적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어떤 핵심이 되겠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 좋고요. 뭐 민생이라든가 이거 열심히 하겠다니까 다 기대하고 저 무조건 저 거기에 플러스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0: 예.
2: 제발 공소 취소 여림 개헌 확실하게 좀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0: 확실하게
2: 네.
0: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서영주 소장님은 또 내부자시니까 당의 상황이나 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일단 뭐 인사나 전체적으로 당 운영 자체를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친천계 최고위원들 세 분 들어오셨는데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그분들에게 특별한 스킨십을 하고 있다.
0: 예.
3: 네. 그래서 조금 다독거리면서 하는 것이고 인사 자체도 전 지도부에서 정책위장 하던 분을 사무총장, 한정희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시면서 능력 위주로 일단은 조금 인선을 했다는 게 이제 탕평이지 않냐라고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려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뭐 김민석 대표가 뭐 이재명 정부의 뭐 견제 부분은 없이 무조건 그 뭐 편만 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조이대 거는 갑자기 터진 거잖아요. 이거는 뭐 예측도 못했지만 조이대 대법원장은 조이대 씨라고 들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대통령 취급 안 했다고 보는 것이고 조이대 대법원장은 정치적으로 분노 마일리지가 있어요. 지난 선거 와중에 선거 중립을 위반할 만한 9일 만에 그 파기환송 유죄로 보냈지 않습니까?
0: 공직선거법 말씀하시는
3: 그렇죠.
0: 거죠?
3: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민주당 내에서는 분노 게이지가 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을 무시하고 서면 제청했다는 것들은 결국에 화를 불렀고 조희도 싫어하고 왜 못해요? 야당 대표 장동혁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예. 재명아 예.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씨를 붙였다고 해서 뭐 어떻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느냐? 존중을 받으려면 존중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좀 강온 전략을 김민석 대표가 써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희대 이 대법원장 건이요. 안에 있었던 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봉합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예. 수 있다.
0: 그 김준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상당히 조이대 대법원장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건 맞고요. 만약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아서 탄핵도 아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뉘앙스까지는 나왔는데 좀 어떻게 그 발언을 보셨습니까?
1: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네. 법관 회의를 열어서 내보내라 네. 이제 법관들에게 촉구를 하고 그럼 네. 자진해서 나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법조인이라서 잘 아시겠지만은 요건으로는 탄핵이 안 되는 거는 명백합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1: 관습을 어겼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모르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를테면 세게 얘기하는 거하고 당대표의 무게감은 다르니까 또 세게 비판할 건 비판하되 탄핵이라는 얘기는 뺀 거고 저는 뭐 이제 지금 이게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데 장도영 대표가 제명화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되듯이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하는 것도 보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예. 다만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죠. 근데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영주 소장이 얘기했지만은 네 분이 있는데 원래 지구인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외계인 쳐들어오면 또 연합군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네. 친청과 친명이 또 같이 분노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땔감을 좀 세게 김민석 대표가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속으로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당 운영은 좀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예. 잘 될까 그게? 아. 비공개 회의 이랬다면 누설하면은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0: 퇴장시킨다.
1: 퇴장시키는 퇴출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누가 누구 퇴출해? 뭐 이렇게 나올 거 같아. 나도 선출직이고 누구도 선출직인데 뭐 예.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약간 맞아요? 위험하다 제가 네. 보기에는.
0: 그거 제가 볼 때 요거 관련해서 우리 강찬호 위원님.
2: 제가 정말 재미있는 게 예. 그럼 정청래 대표 시절에 정청래 대표가 불리한 뉴스 다 친명계들이 최고위원회 비공개에서 나온 거 다 흘렸어요. 예. 그래서 정청래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정청래 공격하는 세력의 핵심이 지금 김민석 대표인데 예. 자기들이 저 그 비주류 저 비당권파일 때는 흘려도 되고 이제 본인이 당권 잡았으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흘리지 마라. 진짜 소가 웃을 얘기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예. 좀 전에 우리 서수장 말씀드리니까는 역시 조희대 지금 맹공에 대한 그 본질과 바닥이 딱 드러나는데 기본적으로 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30 예. 그 유죄 때린 거 이게 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0: 유지체 파기환송.
2: 유지체 파기환송한 거 그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그게 제일 큰 요인 같은데 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재판기일 잡았을 때 민주당에서 그 왜 이렇게 지금 저 선거 앞두고 잡냐고 이의 잡는 사람이 없고 아 저렇게 잡는 거 보니까 무죄 판결 내리시는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막 환영스러운 발언들을 1번 하셨고요. 2번 그리고 저 그 이 반대로 633 원칙에 따라서 한 것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633 원칙 제일 어긴 거는 이재명 대통령 1심 무려 2년 2개월이나 끈 강규태 판사 이런 사람들부터 문제를 그럼 삼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0: 아니 그럼 강찬호 의원님은 네, 이제 네. 최민희 수석 최고랑 네, 네. 김민석 대표 네. 뭐 이렇게 합은 잘 맞춰서 갈 걸로 보십니까?
2: 민민투가 될 것 같습니다. 민민투.
0: 아, 민민투?
2: 그러니까 민민투 아시죠? 반제 반파쇼 민족 민주투쟁위원회. 아. 딱 40년 전에 학생운동에 아주 대표 조직이 이거 나이든 분도 예. 조금 아시는데 최민희, 김민석, 아. 이 양민이 매일 예. 아침에 민민투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 처음에 좋은 그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다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 정당 내부도 다 권력투쟁이 있는 거고 김민석 대표가 어떤 그 당권을 갖고서는 막 어떤 그 잘못된 정책 밀어붙일 때는 비주류로서 제어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분이 건강한 논쟁을 하길 바랍니다. 예. 네.
0: 우리 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네. 통합적으로 잘 합을 맞춰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회의에서 퇴출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게
0: 어제 나온 발언이죠.
3: 네, 어제 나온 발언이죠. 예. 그게 뭐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조금 더 그림을 작곡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네. 데서 파열음이 나지 않겠냐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잔디밥지 마셔를 꽂아놓잖아요. 팻말을. 네.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거죠. 예. 그런다 해서 안 밟습니까?
2: 더 밟아?
3: 밟겠죠. 그런다 해서 뭐 그 잔디밥 봤다고 뭐 벌금을 물겠어요? 퇴출시키겠어요? 저는 경고 정도 수준에서였던 그런 이 주의를 주는 예. 것이고 우리끼리 좀 단합하자. 이 안에서 서로 간에 헐뜯지 마자. 아마 그런 조금 이야기로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민희 수석 최고 수석은 원래 없는데 하여튼 1위를 했으니까 네. 최민희 최고와 이제 김민석 대표의 사이 자체는 서로 간에 굉장히 조심할 가능성이 크다. 아, 최근의 행보 자체도요. 최민희 최고가요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앞에서 웃기 시작했다.
0: 좋아졌어요.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단은 정청래 의원을 생각하면 너무 웃어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무게추를 정청래 의원 쪽에서 이제 이 김민석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예. 다만 우려되는 것들은 그 발언은 또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말실수. 어제도 이제 그 다른 거는 평의했는데 청년 의원을 뭐 선출로 뽑자. 예. 갑자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것만 조금 뭐 주의한다면 예. 김민석 대표와 친청 최고위원의 동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제가 이제 김준일 대표에게 짧게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두 자리가 아마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인사가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1: 일단 청년은 한 명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최민희 의원이 경선 방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평당원들 뜻이 경선 방식으로 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부적절하죠. 그건 당대표의 권한인데 그런 식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안을 하는 것도 부적절한 건 잘 애매한데 너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친청계도 한번 이번에 또 한번 전당대회 끝나고 한 번 더 싸워보겠다라는 건데 좀 이거는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우리 강찬호 위원님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구나. 네. 민민투, 자민투, 삼민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네. 재밌었습니다.
0: 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 네. 찐철판은 네.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4부 이어가겠습니다.

0: 4부 찐철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자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7727님 장성철 당대표 긴장해야겠는데 이 조합 좋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공모를 꿈꾸면 또 참수돼서 효수 될 수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저는 비대위원입니다. 예,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2: 민심이 중요하죠.
0: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당심 위주로 가
2: 민심 위주로.
3: 예, 당심 위주로 가요.
0: 확고한 당심으로
3: 당원인 것 같습니다. 당원인 것 같지.
0: 그 장성철 대표님을 또 찾는 여러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아,
1: 지금 당원 사주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 지금
2: 제가 이런 언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우리 서영주 수장 언행은 모두 이제 장성철 대표한테 보고해서.
0: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아까 네. 3부에 이어서 한번 4부도 뜨겁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제는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제 만찬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 정청래 후보, 또 송영길 후보 이 세 분과 만찬이 있었는데 공개된 사진만 보면은 좀 화기애애하기는 합니다. 어제 이 장 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우리 김준일 대표님부터 한번 좀 듣겠습니다.
1: 이틀 만에 전당대회 끝나고 이틀 만에 만난 거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낙선자들을 다 부른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작년에는 열흘 만에 낙선자 없이 이제 신임 지도부를 만났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때는 김기현 대표 때 5일 만에 만났어요. 어허. 5일 만에 만찬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때가 재밌는데 2024년 7월 전당대회 다음 날 낙선자들을 다 불렀어요.
0: 다음 날요.
1: 왜냐면 그때 한동훈, 나경원 해가지고 막 죽잖아 하자 뭐 그렇죠? 공소취소 요청했네 안 했네 공소취소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예. 막 근데 열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도 약간 마뜩치 않은 것도 있지만 당내 분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낙선자를 부를 때는 빨리 부른다 다들. 예, 그래서 화합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뭐 사진이야 원래 다 연출을 하는 거고 그렇게 능숙하게 자기의 롤에 맞춰가지고 건배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고 정청래 의원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어요.
0: 아 표정 역시. 자체는?
1: 아니, 사진 찍을 때는 억지로 웃고 그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보면은 약간 표정이 어두웠는데 저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표정 관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자기 방송에서 김민석이 이겼지만은 그의 주장은 졌다. 뭐 나는 졌지만은 우리 지지자들은 이겼다 막 이렇게 하고 탈당하면 안 된다. 약간 비장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활짝 웃으면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지금 웃음이 나오냐 또 지지자들이 막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장미가 살짝 흐르게 그 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당대표의 거취 그러니까 어떤 행보와 더불어 이 정청래 의원이 뭘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0: 예. 네. 우리 강찬호 의원님 보실 네. 때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약수도 네. 하고
2: 그렇죠, 그렇죠.
0: 어제 한잔 네. 이렇게 하는 모습도 네.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일단 뭐 그 대통령 부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쟁을 그렇죠. 전당대회가 전쟁이고 분당대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저는 대통령이 이런 그 청와대 자리를 서둘러 마련한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실 전당대회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인상을 국민한테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은 남한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이 인식은 아주 깊이 바뀌었어요. 그 호남 800조 클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전당대회 그냥 곳곳마다 그냥 개입을 아주 깊숙이 했다. 이렇게 인상이 지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으니까
0: 예.
2: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대통령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그런 만남으로 그런 어떤 정청래 대표의 정 후보의 이제 의원이지 이제 의원의 예. 서운함이 풀리겠느냐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 걱정이 이제 되는 게 앞으로 아마 정청래 친청 당원들이 뭐 탈당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거는 가정인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저 이제 그 선거법 참심까지 유죄가 만약에 돼가지고 예. 아 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이죠.
0: 예.
2: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늘리면 저는 좀 경악 저도 약간 야 이거 경악스러운 얘기다 할 정도인데 친청계 일각에서는 내년 저 서울시장 선거 열리면은. 우리는 민주당 진영 그 선거운동 보이콧하자. 끼지 말자. 둘째, 국민의힘 후보 찍어주자.
0: 아이고.
2: 이런 얘기까지도 돈다는 거예요.
0: 예.
2: 이른바 딴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분열상이 심각합니다.
0: 여론의 일부를 지금 소개를 해주신 거고.
2: 그러니까 극히 일부죠. 예. 극히 일부지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거 한 건 잘했는데 향후에 정청래 이분들의 서운함을 어제 그 다정한 미소와 그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서영주 소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뭐 정청래 후보도 승복은 했지만 그래도 좀 뼈 있는 얘기를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고 뭐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뭐 이번에 친명 내세운 후보들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좀 이렇게
4: 친명파리
0: 친명을 덜 강조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대통령께서 이게 만찬까지 이뤄내셨는데 앞으로 그 통합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보십니까?
4: 사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했다.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불러서 낙선자와 당선자를 불러서 화해를 시키는 자리잖아요. 화합이라고 그렇죠. 저는 보지만 화해라고 봐요. 어제 김민석 대표도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좀 과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말을 했다.
0: 그렇죠.
4: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 감정 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건데 사실 이제 하기에 달렸어요. 대통령 할 일을 다 했으니까.
0: 다 하셨고.
4: 다 했죠. 그 정도 했으면은 뭐 정청래 후보나 뭐 송영길, 김민석 이 세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 뿐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에게 이제 달렸다고 저는 봐요. 의원한테. 본인이 어떻게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게 막 말씀한 대로 뭐 탈당을 하네 하는 지지자들을 달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끌려갈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좀 분노 게이지를 잠재울 것인지는 정청래 의원 플러스 김어준 씨에게 달렸다. 이걸 또 추동을 해서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친명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친명 친명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왜 또 친명 친청을 나눠요? 이제 그냥 하나로 그냥 가는 거예요.
0: 근데 이번에는 친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4: 아 그러니까 친명밖에 없는데 김어준 씨에서 또 친명을 얘기한다는 건 그 반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들에게 달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알아드시는 분들이니까 잘 판단하시죠.
0: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고
2: 제가 저 그 아주 짧게
0: 강찬호 위원님
2: 짧게 쉽게 말하면 저 정청래 이제 김민석 후보 쪽 김민석 이제 대표 쪽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본다면 저는 정청래 이제 의원이 아 대통령이나 우리 친명이 나 좀 달래 주신다고요? 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생각나는 구체적 조건 1번 나와 최민희 그리고 이제 한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한민수 정도는 공천을 보장해 줄 것. 아. 2번 신천지 문제 이제 불문에 붙이고 3번 조국당 당원들 이중 당정 문제도 일체 묻지 말고 그분들도 여기 투표하건 말건 상관하지 말 것. 한 뭐 이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들어주면서
4: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2: 될 것 같아요?
4: 안 통한
2: 아 이거 무섭네. 이러면 이제 이러면은 이거가 내가 볼 때 정청래 측이 바라는 저는 최소한이라고 봐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찬호 의원님이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신 주장으로 그렇죠. 정리.
4: 너무
0: 같고.
4: 너무
2: 세? 너무 싸?
0: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에 화합을 주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직격 발언을 좀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라 지금이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께서 통합의 상징으로 앉힌 분이 정작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을 때린 셈인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서영주 소장님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4: 좀 이분이 뜬금없는 소리를 좀 가끔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탈당 거는요 더더욱 조금 느닷없다.
0: 아,
4: 좋은 느닷없다. 말로 느닷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깔렸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또 국정의 이 지지율을 또 높이려면 탈당해야 된다. 근데 탈당을 할 만큼의 상황도 아닐 뿐더러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석현 통합위원장한테. 탈당을 안 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 더 훨씬 더 빛나는 거 아니에요?
0: 당적을 가지고.
4: 당적을 가지고도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더 높이 평가받을 텐데 굳이 지금 탈당의 시점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해야만 모두의 대통령으로 사랑받는다. 이거는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좀 생뚱맞아서 저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할 만큼 조금 쓸데없는 소리 하셨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0: 근데 저는 김종인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책임 정치라는 면에서는 지금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적을 가지고도 모두의 대통령을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석연 위원장의 발언은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뭐 나름의 뭐 제안이고 충언이었다고 봐요. 저는 뭐 이분이 뭐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조금 첫 번째는 약간 올드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도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를테면 뭐 탈당을 하고 뭐 이 거국 중립 내각 뭐 이런 거 뭐 추구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0: 예.
1: 근데 그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가 필요할 때 뭐 그러니까 조건이 됐을 때 하나는 임기 말이 돼서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을 때
0: 그렇죠.
1: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반등 데드크로스가 오고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고 뭔가 이런 어떤 쇄신의 국면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카드가 별로 없을 때 그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1년 2개월 됐고 앞으로 이제 한 3년 10개월 정도 남았고 이 타이밍에 지금 2년 차 초기에 탈당을 한 사례도 없죠. 다 이제 임기 말에 보통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 거니까 그 충정은 왜냐면 이제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빠졌으니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런 걸 생각해봐라라는 그 제안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제가 보기엔 좀 말한 대로 뜬금이 없고 TPO가 안 맞는다. 지금은 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 그게 이게 그리고 완전 구조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0: 그렇죠.
1: 반등은 지금 노려보고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거 탈당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다. 예.
0: 네. 아니 그러면 강 의원님 네. 지금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예. 이게 뭐 대통령 탈당이라는 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최후의 카드나 뭐 네. 이 정도가 되는데 네. 네. 네. 지금 임기 초에 또 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하고 있는 이석연 예. 위원장이
2: 네. 그렇죠. 네.
0: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2: 그러니까
0: 보십니까?
2: 저는 뭐 이거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탈당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
0: 그렇죠.
2: 이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뉴 이재명의 상징이에요. 이분 아무래도 보수 지역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영입했다고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자랑했어요. 그 자랑할 때는 우리는 이분이 하는 예. 쓴소리나 이분 결의 다음 다른 분인데 이런 분 영입해서 통합의 상징으로 삼고 이분 쓴소리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이미 그 어떤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역할을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고 봐요. 지금 집권 초인데 왜 탈당 소리가 나냐. 아니 지금 집권 1년 초밖에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미는 그 김민석 후보가 송영길 그 꿔준 표 아니었으면은 정말 그 정청래 후보하고
0: 예.
2: 깻잎차로 지금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뭔가 거의 그래서 분당대회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정도로 당이 이렇게 심각한 분열을 집권체에 노정한 적이 또 따로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0: 예.
2: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당이 쪼개지고 이거 대개는 당부터 쪼개졌는데 그럼 국민은 어떻게 통합할 거냐. 난 통합위원장인데 아니 어떻게 자당도 지금 이렇게 분열이 심각한 마당에
0: 예.
2: 국민과 국가를 통합하겠다는 거냐 하는 저는 절규라고 보고 그 이전에도 이분이 저는 명언을 많이 남긴 게 법 왜곡제라든가 이거 문명국 선진국의 수치라 그랬고 검찰 보안수사권 박탈 이거는 완전히 위헌이라고 그랬고 저는 하는 말마다 너무너무 민심을 잘 긁어주고 통합의 정말 아이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모셔놓고 말만 이렇게 하게 할 뿐
0: 예.
2: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뭐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니 이분 바지쪼고리로 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 보고 저는 굉장히 잘했다.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0: 서영주 소장 잘한 발언이라는 강찬호 위원님의 평가에 대해서
4: 그러니까 강찬호 위원이 잘한 발언이라면 못한 발언이야.
2: 정말 너무하네.
4: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못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0: 부족한 표현이고. 발언이다 이렇게.
2: 그럼 그냥 예. 그럼 파면안이라고 하시죠.
4: 부족한 발언. 저기 강찬호 위원이 흡족하면 그 저기 이석현 위원장은요 지금 진보 진영의
0: 발음을 잘하셔야 돼. 이석현 평론가가 있으니까 이석연.
2: 이석현도 거기 가게
4: 이석연. 근데 이게 통계로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탈당을 했어요.
0: 예.
4: 근데 탈당이 대부분 대선을 앞두고 했단 말이에요. 출당당한 사람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나머지 유지했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0: 그렇죠.
4: 역대 예.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이제 탈당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슈가 지금 1년 3개월 차에 나오는 것은 생뚱맞는 건 분명하다.
1: 딱 한마디 말하면은
0: 예,
1: 강찬호 위원님이 이제 뭐 이런 경선까지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탈당의 어떤 명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경선 개입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 당선될 때 그때 탈당했어야 돼요. 딱 1년 차거든요. 그때 3월에 이제 2023년 3월에 됐으니까 딱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해요.
2: 그러면 그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야지 정권 안 무너졌지.
1: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도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일이다. 그래서 이석연 그 충정은 아닌데 조금 말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생각 들어요.
0: 예, 뭐 그 말씀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사의를 여러 차례 표했고 이제는 뭐 청와대에서도 후임 인선 때까지 좀 업무에 잘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이제 아마 당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또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당 안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좀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우리 서용주 소장님.
4: 일단 김인석 대표 지도체제에 있어서 조금 뒤에서 이 친명의 좌장으로서 예. 좀 힘을 보탤 것 같고요. 말씀한 대로 본인이 법무장관 하면서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상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그 법사위 강성파 후배들한테 후배 의원들한테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내가 진짜 선배로서 정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입법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면서 보완입법을 이렇게 많은데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아마 뛰쳐나온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 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대통령도 이제는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후임 인선이 참 골머리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 빈자리를 채울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예. 것인데 일단은 저는 정성호 장관 고생하셨고 돌아오셔서 좀 당의 중심을 잡고 조금 안정적인 역할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같습니다.
0: 우리 강찬호 의원님은 정성호 예. 장관의 일련의 이런 평가 네.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은 무슨 보안수사권은 존치돼야 된다, 뭐 검찰 이렇게 다 죽이면 안 된다 해놓고
0: 예.
2: 그저 그런 막무가내로 그냥 다 죽이는 법을 민주당에 올렸으면 아니, 평소 본인 소신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뒤로는 또 뭐 빛의 속도로 했네, 걱정이 많네, 계속 외곽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수준의 지금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항소 포기라든가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 이거 저는 제가 볼 땐 기소감이라고 봅니다. 신중한 판단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오케이 된 항소를 예. 그냥 무력화시킨 것부터 시작하여 우선 본인이 지금 제가 볼 땐 사법 리스크가 벌써 생겼어요. 둘째, 검찰에 영이 안 서요. 지금 뭐 종합특검인가 거기 지금 검찰들이 그 지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제일 역시 큰 거는 이겁니다. 계속 법무부 장관 하고 있다가는 결국 다시 공소 취소 좀 책임지고 해달라. 수사지휘권 좀 작동해달라.
0: 예.
2: 이런 지금 부담 올까 봐.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당으로 돌아가면 제가 보니까 이분 그 퇴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했어요.
0: 예.
2: 당에 돌아가서 이제 보안 수사권 이거 관련 문제점 이런 거 좀 보완 좀 하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용민, 박은정 이런 의원님들 좀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는 그러면 정성호 장관 뭐 후임 뭐 지금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등이 네.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마 인사가 좀 빠르게 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1: 빠르게 날까요? 저는 빠르게 안 날 수도 있는
2: 시간에 바로 그거지.
0: 중수청이 네, 또 개청을 네. 또 앞두고 있으니까 예. 시간이 좀 많진 또 않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2: 그러니까.
1: 그 얘기인 즉슨 중수청까지 마무리하고 네. 그 국정감사까지 마무리하라고 나와라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바꾸지는 않겠다.
0: 예.
1: 근데 저는 후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잘 안 구해질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지 10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그 희망대로 장관이 사직서 제출하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2: 인사혁신처야.
1: 예, 사의 표명 뭐 이런 거를 하지.
0: 드문 일이죠.
1: 예, 서류로 이렇게 사직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2: 거기도 조희대 버전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1: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지 예. 감도 안 온다 약간. 네. 그런데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네. 알려진 변호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거는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공소취소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야?
0: 예.
1: 그래서 저는
2: 100번 공감합니다.
1: 그거보다는 다른 분들을 좀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0: 예.
1: 박균택, 이건태보다 검찰 출신의 고위 간부 출신이긴 하지만은 다른 분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해요.
0: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좀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런 정당이 있었어요?
0: 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어제 윤리 특위에서 비당권파 4인이죠.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 소명 청취를 했고요. 이제 아마 징계를 해서 이제 오늘쯤에 결과가 좀 나올지도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저 조경태 의원은 좀 취재를 했어요. 어저께 가서 좀 시간 길게 설명을 해갖고 제가 자료 다 갖고 가서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근데 상당히 좀 서로 간에 굉장히 날선 공방을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 조경태 의원이 내가 당 살린 사람 아니냐. 그 계엄 누구보다도 반대했고 계엄 해제 표결 버튼 다섯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눌렀고 그리고 이후에도 하여간 계엄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서 지금 내란정당으로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사람을 그리고 같은 그 맥락에서 계엄을 옹호한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국회부의장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한 거를 어떻게 징계를 포상은 못할 지언정 징계를 한다는 말이냐라는 논들을 폈는데 놀라운 것은 윤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그 이른바 윤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궁성, 비판성, 반박이나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아하. 다 듣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윤민호 위원장의 뭐 다른 우리 윤리위원님들 좀 한번 질문 좀 하시죠 했는데 질문을 하는 의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왜 징계를 때리려 그러면은 굉장히 추궁성 질문을 해가지고 징계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전혀 없었답니다. 물론 본인 전원이라서 어떻게 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게 제가 내부적으로는 왜냐하면 윤리가 옛날에 크게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윤리위에서
0: 법원에서도
2: 법원에서 지금 김종혁 배현진 잇따라 법원에서 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진짜 윤리가 조심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막상 생각보다 크게 지금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봅니다.
1: 저는 짧게
0: 김준희 대표님.
1: 반대로 전에 해석을 했어요. 반대로. 뭐냐면은 박정노예요.
2: 박정노.
1: 어차피 너 얘기해봐라. 그렇죠. 우리 너 얘기 다 들어줄게. 그래야지 법원에서 이거 문제 안 생기니까 일단 얘기하고 알았어. 그래 우리는 징계할게. 이거를 위한 거지. 뭐, 저거는 뭐
0: 해석은 자료가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러니까 이미 다 전화하고 뭐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2: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봐요. 이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적어도 모모를 추궁해가지고 근데 당신 왜 이랬어? 그래 대답 못하지. 이런 정도는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런 질문이 없다는 말이에요.
0: 시간 강의가 짧 짧게만 우리 서영주 소장님 4인의 비당권파는 징계를 신속하게 하는데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된 토론회는 또 징계를 안 할 것 같거든요.
4: 안 한다고 했죠.
0: 현재 어떻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 국민의힘의 윤리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리를 저렇게 방치하고 본인들이 조정한다면 공당으로서 문 닫아야죠.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자체가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처참한 수준을 보고 있다. 그래 평가합니다.
0: 오늘 철없는 찐철파 오늘도 강찬호 논설위원 서영주 소장 김준일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애가 이어지고 있죠. 이 와중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8: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이경국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9: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야 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10: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9: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11: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9: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7: 여기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그런 담화까지 내놨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면서 이중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 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13: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결국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게 남북 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12: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7: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에 대해서는 동맹국을 향해 동참하라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는데 미군 반응이 나왔다고요?
14: 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짧게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립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사이의 방위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인도와 베트남이 공동 무기 생산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과 필리핀도 지난 6월 종합군사훈련을 위한 공급망 확보 협정을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과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하며 추진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양보를 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7: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작전을 앞두고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죠.
14: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을 요구했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할 거라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5: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 blockade has been 100% successful. No boats have gotten into Iran, but they are getting in for other places. But we'll see.
14: 그러면서 석유 밀수와 통화 수합, 선박 등록 등의 방식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CNBC와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했는데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작전이 될 것이고 동맹국이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미국의 편인지 아니면 미국에 맞설 것인지 물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 제재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시장이 오해해 유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6: A spike in oil prices today that I don't really understand. You know, our announcement is for economic action, and I think that the economic action will mean that oil prices will come down sooner.
14: 하지만 베선트 장관은 이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군사 공격 재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사상 최고 수위의 경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7: 이란 외무부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했고 혁명 수비대는 새 전쟁 시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8: 미국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본성을 확인시킨 조치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광범위한 경제 무역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한 미국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가장 가혹한 경제 작전에 나서겠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18: 이란 외무부는 이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미국의 제재는 경제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미 항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과거보다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군이 모든 군사무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더욱 정확하고 파괴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탄두의 세대 교체, 타격의 정확도, 미사일 사거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분쟁에 대해선 후티의 군사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우디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후티는 드론으로 사우디 나즈란 공항과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19: Such attacks risk furthering entangling Yemen in the wider regional confrontation at a time where, as we all know, the region is already facing intense pressure.
17: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후티는 예멘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0: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현재 시간 20일 오후 1시쯤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 줄 뉴스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쉬운 7개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은 더 깊고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은 엄청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쉬운 7개를 갖고 있다고 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말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대한 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라고 좀 애둘러서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가는 그런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핵무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는 것과 뭐 다 알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과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뭐가 그렇게 엄청나냐? 자, 이 부분은 일단 YTN의 리포트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시죠.
4: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4: 이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5: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4: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6: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7: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4: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자, 기본적인 팩트 잘 들으셨죠? 국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사국이 북한이라면 더더욱이 그렇군요. 북한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암묵적인 인정의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NPT, 즉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북한을 이제 예외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핵을 가졌다는데 뭐 미국이 폭격이라도 해서 그걸 없애지 않는 한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 국제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임을 문서와 조약으로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문서에 도장까지? 에이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쉬운 7개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해버렸기 때문에 도장 찍어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핵 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전 세계 핵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리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파급력 때문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공식 묵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는 그나마 위험성을 좀 반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부터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두 손을 묶고 나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이나 아니면 더 이상 핵을 여기까지 인정해줄 테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마 같은 핵 동결 회담 등으로 선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주도권을 북한이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북한의 태도가 확 바뀌는 거죠.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핵 갖고 있는 거 다 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합시다 라는 식의 회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핵 인정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만일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칫 미국과 한국의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의 본토를 때리면 절대 안 되니까 미국은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게 되고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한국에게 만일 핵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 라는 의구심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일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협의가 앞으로는 뭐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야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한국도 곧 핵을 가지겠네. 그럼 결국 일본도 갖겠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도 서둘러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핵 보유 인식이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고도의 핵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미국이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여하튼 미국의 입장은 전 세계를 또 다른 긴장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태도는 그래서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좀 빨리 갖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 쉬운 7개의 핵무기가 있다라고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협이라는 표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서 그가 쓴 소설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코미 전 FBI 국장의 신작 범죄 소설 FDR 드라이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의 혐의를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에 해변을 걷다가 멋진 조개 배열을 발견했다라며 조개 껍데기들이 숫자 86 그리고 47이라고 쓰여진 것처럼 새겨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진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그를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다라면서 기소했습니다. 자, 이게 왜 대통령을 위협하는 메시지냐와 관련해서는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통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이 요식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슬랭처럼 쓰이는 86, 즉 86, 라는 숫자를 주시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바에서 미국에서는 이 86라는 숫자는 특정 메뉴의 재료가 다 떨어져서 메뉴판에서 그 메뉴를 지워버리거나 또는 뭐 전혀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진상 손님을 내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유래는 1930년대 미국 내 레스토랑 문화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86이 86이라는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뭐 두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86가 그런 뜻으로 쓰였는지 그 기원은 사실 정확한 설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그렇게 사용됐다라는 현상뿐인데요. 손님이 특정 메뉴를 주문했을 때 재고가 다 떨어져서 만들어 줄 수가 없으면 웨이터는 손님에게 86라고 말하면서 주문 불가를 알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una salad is 86'd. 여기 뒤에 과거형처럼 ED를 붙이죠. Tuna salad is 86'd. 즉, 튜나 샐러드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웨이터가 손님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는 주방에서 이 해당 재료가 다 떨어진 것을 이 셰프들이 알았을 때 웨이터들이 그 메뉴를 받아오지 말라라고 주방에서 외치는 겁니다. Tuna salad is 86'd.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웨이터들은 알았다라면서 이 튜나, 즉 참치 관련 메뉴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86은 무언가를 치우다라는 의미에서 더 넓게는 뭐 제거하다라는 의미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86, 47, 이라는 것이 47대 대통령을 제거하라라는 위협을 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우연히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을 뿐 직접 배열해서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또한 86, 47 또한 비슷한 숫자가 적힌 20만 개 이상의 상품이 아마존에서 지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정부가 그 구매자나 판매자들을 처벌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점을 들어서 자신이 표적 수사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검찰은 86, 47 문구가 포함된 모든 표현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변 정황을 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코미 전 국장은 바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신들 말 잘했다. 주변 정황을 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건 모두 정황 상황뿐이지, 즉 정황 증거일 뿐이지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나를 이렇게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의 결과는 정말 주목되고 있습니다. 86, 47, 86, 47. 이네 개의 숫자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살해 협박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확대를 겨냥해서 영문으로 회사 이름을 잇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LG, SK, KT 등등처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1990년대부터 LG, SK, KT, CJ, 포스코처럼 해외에서 통화하기 쉬운 영문 브랜드를 적극 도입한 데 비해서 전통적인 사명을 중시하면서 뭐든지 오래 유지해온 일본에서는 일본식 브랜드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아직도 사실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이름을 변경한 일본 기업 2만 1,500여 개 가운데 약 30%인 5,781개 회사가 사명을 영문으로 바꿨습니다. 해외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중장비 건설 기업 히타치는 내년부터 사명을 랜드크로스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데다가 최근 북미와 중남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수산 대기업 마루 하니치로도 석달 전에 사명을 우미오스로 변경했습니다. 해외에서 브랜드를 알리기에는 마루 하니치로라는 어려운 일본 이름이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니혼 토쿠슈 토코도 최근 사명을 바꿨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일본 특수 도업이라는 의미의 회사 이름 니혼 토쿠슈 도쿄라는 이름으로 역시 해외 브랜드 인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결국 라틴어를 조합해서 영어처럼 들리는 이름 니테라라는 짧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사실 일찌감치부터 있었죠. 럭키 금성그룹은 1995년 그룹명을 럭키에서 L, 그리고 금성에서 이 골드스타라는 그 첫자 이 G를 따서 LG로 바꿨고, 선경그룹도 1998년에 SK로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한국통신은 2002년에 코리아 텔레콤을 의미하는 KT로 바꿨고, 포항제철은 같은 해에 이 포스코라는 사명을 바꾸면서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 일찌감치 속도를 냈습니다. 또 제1제당도 2002년에 역시 이 제1제당의 한국식 발음의 영문 첫자를 따서 CJ로 사명을 바꾸는 등 업종을 직접 드러내는 이름에서 벗어나서 영문 약칭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업명을 바꾸기 시작한 데 대략 1990년대 중반이니까 일본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한 30여 년이나 늦은 셈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창업자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창업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오랫동안 창업주의 이름 또는 초기에 창업한 지역의 이름 또는 업종을 나타내는 한자를 회사 이름에 넣는 것을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자 어떤 신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통을 저버리거나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흔드는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는 강해서 사명 변경 자체에 대한 내부적인 보수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좋든 나쁘든 이런 보수성으로 인해서 변화가 늦어졌던 것도 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안주하기에 충분했던 이 거대 내수 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높은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의 기업들은 국경을 넘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워서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브랜딩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대기업들은 내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자식 이름만으로도 수십 년간 국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식으로 바꿀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도 최근 한국처럼 짧은 영문 이름으로 잇따라 바꾸고 있는 것은 이 AI 기술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일본 특수도업이라는 회사의 경우에 일본 특수도업 하면 왠지 도자기나 페인트 등의 기술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깊이 있게 잘할것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이 최첨단 그런 기술과는 관련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일본 특수도업은 사실 최첨단 친환경 페인트와 AI 기술을 활용한 특수 세라믹 생산을 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니테라라는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그 이름입니다마는 이 라틴어라는 깊이와 또 영어식으로 들리는 그런 어감을 통해서 신기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렇게 이름을 바꾼 일본 특수도업, 아니 니테라. 현재 임원진들은 대만족이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100세를 넘겨도 심각한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장수자의 건강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이브리드 면역세포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70에서 90세 사이의 고령층, 그리고 100세 이상인 백세인, 110세 이상인 초백세인 등 다양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살폈습니다.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도움 T세포와 감염됐거나 암이 된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 독성 T세포로 나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110세 이상인 초백세인에게서 하이브리드 T세포가 축적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도움 T세포의 위협 인지 능력과 세포 독성 T세포의 파괴 능력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초백세인은 혈액 내 전체 T세포의 20%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면역세포였습니다. 70세에서 90세 사이의 고령층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면역세포가 전체 T세포의 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입니다. 연구팀은 초백세인에 이르면 면역 재구성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합니다. 면역세포들이 고갈되는 대신 하이브리드 면역세포가 고도의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에 대처한다는 설명입니다. 초백세인들은 암을 앓은 병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이 가진 암 탐지 센서가 이 하이브리드 T세포에 장착돼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즉, 종양이 임상적으로 발견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 조기에 식별해 제거해 주기 때문에 초백세인들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같은 면역 변화는 결국 면역력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하이브리드 T세포가 장수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장수의 단일 원인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전략을 찾는 데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럭 운전사 영어 능력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영어 능력 문제로 단속을 받은 한인 트럭 운전자가 면허 정지 절차까지 밟게 되는 등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 좌한 김 씨는 지난 7월 말 프리웨이를 운전하던 중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트레일러에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차를 세운 경관은 단속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 능력을 문제 삼았고 관련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티켓을 받은 김 씨는 DMV에서 상업용 운전면허와 관련한 영어 필기시험과 구두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두 평가는 통과했지만 영어 필기시험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이후 김 씨에게는 DMV로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라는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김 씨는 영어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면허 정지의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에는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유케어 클리닉은 김 씨는 최근 1년 이내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영어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문제지만 현재는 신체적 문제를 이유로 면허 정지가 돼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럭 운전사들의 영어 능력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현재 면허 문제로 한달 가까이 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현대와 기아 차량을 노린 자동차 절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맨하튼비시 경찰국은 최근 주간 범죄 보고서를 통해서 지역 내 차량 도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차량 보안에 더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현대와 기아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높은 비율로 도난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2022년형 사이 일부 현대와 기아 모델은 차량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서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올바른 키가 없으면 엔진이 시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대와 기아 차량에는 이 장치가 없어서 차량 내부의 점화 장치를 손상시킨 뒤에 키 없이 시동을 걸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동부 샌 게브리엘 밸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돼서 불법 성행위 관련 위반 혐의로 업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마사지 업소 7곳 모두에서 불법 성행위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단속 현장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여러 마사지 업소에 진입해서 내부 객실을 점검하고 이 업소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한 업소 밖에서 여성 4~5명가량이 경찰에 의해 억류되거나 인솔돼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LA시 의회가 한인타운과 인접한 실버레이크와 에코팍 그리고 헐리우드 지역 12곳에 지정돼 있던 노숙자 텐트촌 금지 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는 최근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LA 13지구에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이 발의한 노숙자 야영 금지 구역 해제안을 찬성 10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역들은 원래 노숙자 야영이 금지되어 있던 곳인데 이번에 이처럼 해제됨으로 인해서 노숙자 텐트촌이 다시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표결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금지구역 해제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그리고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인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오는 29일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데 서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와 AI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생생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30명을 뽑아 최고 250달러 상당의 경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는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과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미나는 오는 29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만은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해서 사전을 등록을 해야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데 이 사전 등록에 관련된 문의는 한국일보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2년 전에 한국의 교보문고에서 올해 작가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으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선정이 됐거든요. 바로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였습니다. 네, 당시 한강 작가의 살짝 가린 면이 있어서 그렇지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작을 냈고요. 관련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좀 많이 읽어야 책에서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을 일단은 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내가 읽을 수 있는 뭐 한 장, 열 장, 5분, 10분? 내가 매일 적어도 이만큼은 읽을 수 있겠지라는 분량을 찾아서 매일 읽는 거, 결국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었어도 그 가운데서 나는 딱 한 문장만 평생 가지고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매일 할 수 있는 독서법이 장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신작도 바로 책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썼고요. 바로 자신이 경험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에 꽤 큰 교통사고로 거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고명환 씨인데요. 당시 침상에 오래 있으면서 뭐 핸드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책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읽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적인 작가로 또 외식 사업가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을 읽으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책에 썼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 사실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얼굴 좋아졌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1년 뒤에 우리 모두가 작가까진 돼 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져 있진 않을까요?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범죄율 낮추는 데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국의 살인률이 지난해 18% 넘게 급감하면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강력 범죄도 관련 통계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FBI가 발표한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살인율은 전년보다 18.1%가 감소했습니다. 가중폭행은 7.2%, 강간사건은 7.6%, 강도사건은 18.5% 줄었습니다. 재산범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절도는 전년 대비 22.7%, 주거침입 절도는 15.8% 줄었습니다. 증오범죄 신고 건수도 약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FBI는 증오범죄의 표적이 된이 범죄의 통계는 이번 자료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2024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주요 범죄 유형 전반에 걸쳐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강력범죄 감소를 달성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FBI가 지난 16개월 동안 세계 10대 지명수배 수배자 가운데 8명을 체포하는 데에 앞장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같이 범죄 감소 추세 속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경관 등 소위 법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가중폭행과 단순폭행을 포함해서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한 법 집행관은 지난해 9만 178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및 강력 범죄 대응 강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전반적인 범죄 감소는 일단 반가운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중범죄 전력을 가진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면은 좀 몸을 사리는 것이 많이 늘어났고 또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범죄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코올 남용 감소, 또 지역사회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 버팔로우의 살인율은 지난해 무려 48%나 감소했고,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전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에서는 강력범죄가 전년 대비 43%, 차량 강탈, 즉 카재킹 사건은 64%, 그리고 자동차 절도 사건은 53%나 각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의 부적절한 통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워시 의장에게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배널런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서한을 통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고 첫 5주 동안의 이 공개 일정표에는 다른 백악관 고위 경제 당국자들과의 일정은 기재되어 있지만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등이 대통령과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혹이 든다, 매우 의아스럽다라고 실제로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연준 의장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접촉은 결국 백악관이 연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미 공개한 일정표를 수정해서 정확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정표에는 해당 통화 내용이 단한 차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준은 원래 사적인 통화가 아닌 공적인 통화가 있었을 경우에 하나도 빠짐없이 일정표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경우에 분 단위까지 일정표에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빈 워시 의장은 이를 보고서에서 다 누락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의혹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경고하면서 각 국가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게 기회를 나보다 더 많이 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상대로 지금껏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고립 작전을 발표한다라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과 은행이나 기업 등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교류를 하는 국가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또 현금 이전 해주는 형태, 또 선박 등록, 또 위장 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 간의 이 같은 거래 방식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이었던 어제 날짜를 거론하면서 8월 19일 오늘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D-Day다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동맹국이 우리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부강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의 재산이 약 1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된다라는 포브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런 트럼프는 올해 만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포브스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런 트럼프의 재산을 약 1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재산은 약 2천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7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들 배런 트럼프의 재산 대부분은 그런데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런 트럼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려준 거 받은 것뿐입니다. 포브스는 비트코인 등 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한 트럼프 패밀리가 가족 재산을 15억 달러 이상 늘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런이 그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분 가치를 약 1억 5천만 달러로 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를 가족 중 일부에게 분산해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가 관련 법인은 이 코인 225억 개를 배정받았고 회사는 그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포브스는 배런 트럼프가 코인 판매 대금으로 약 8천만 달러를 이미 현금화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일상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AI 활용에 대해서 미국 청년들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 내 성인 3,488명을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응답자의 55%가 일상의 AI 활용 증가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우려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층이 AI 활용을 우려한다라는 이 응답의 비율은 5년 전 조사 때보다 무려 24%포인트나 더 급증했습니다. 30세 미만뿐만이 아니라 이 AI에 대한 우려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고리가 나왔습니다.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우려감은 51%, 50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47%, 65세 이상에서는 59%가 AI에 대해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이 AI 관련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AI 잠재력에 열광하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AI에 대한 경계를 크게 하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타코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었던 지난 18일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가 넘은 시간 이 SNS에 글을 올려서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는 슬리피 조, 즉 졸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오래전에 폐기됐던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네브라스카주를 잇는 총 길이 1931km의 송유관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2017년 1월 행정명령으로 이 사업을 재허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에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을 또다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말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라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송유관 건설 사업의 재추진이 됨에 따라서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1: 놓치지 마세요.
1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5: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213-388-7979, 213-388-7979.
17: 유니굿 프렌드 보험.

네. 무더위가 계속되자 이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평소보다 좀 처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일신 우일신입니다. 은나라의 탕왕이 세수대야에 새겨놓고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하는 이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일신 날마다 새롭고 우일신 또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그런 막바지 더위가 오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혹시 집에 돌아왔을 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 슬그머니 다가와서 비벼대는 고양이 있으신가요? 그 작고 따뜻한 존재들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종의 동물을 아끼고 교감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야생 원숭이들도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사슴의 등 위에 찰싹 올라타서 털도 골라주고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하고요. 동네 강아지나 다람쥐의 털을 다정하게 다듬어주는가 하면 심지어 어미일은 어린 고양이를 거두어서 몇 달 동안이나 정성껏 돌본 사례들이 수백 건이나 확인된 건데요. 물론 원숭이가 우리 사람처럼 사료를 챙겨주면서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어루만져주고 다정하게 온기를 나누는 그 마음만큼은 또 닮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교감이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DNA 속에 새겨져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생명들에게, 혹은 길가에서 만나는 작은 새 한 마리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응?

넌 혼자가 아니야.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있죠. 아우, 혼자서도 난 너무 절절한데 하지만 가끔 밀려오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모든 생명은 사회적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원숭이들도 종을 넘어서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고 길 잃은 어미 없는 새끼를 걷어다가 이렇게 키우는 정말 기특해요. 오늘 그래도 아침에 오면서 그렇게 후끈후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햇살이 많이 따갑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그렇고요.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폭염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쌍파뉴 이 포도 농장에서는 8월 달에는 보통 우리가 그 바캉스를 가는데 말이야. 이게 날이 더워가지고요. 30년 넘게 포도 농사지면서 이 우리 가문 역사상 처음이다. 벌써 수확을 한 달가량 앞당겨서 빨리 해야 돼. 이래가지고 진짜 지금 다 수확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수확한 데는 낫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도 잘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씨가 좋다고 그래서요. 이 해바라기가 올해 그래도 풍년이라고 그러는군요. 해바라기의 그 하이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기름을 찾다 보니까 이 해바라기유가 인기가 있는데요. 요즘 그 해바라기가 아주 풍년이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가격도 올라가서 저는 한번 그 크로스컨트리를 뉴욕에서 출발해서 미시간주 시카고를 지나서 시카고의 그 주유소에서 밤을 몇 시간 뜬 눈으로 이러고 막 또 옆으로 가면 미네소타잖아요. 그 90번 인터스테이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쫙 지겨운 그걸 지나서 딱 내려가는데 해바라기 밭이요. 정말 말도 못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사우스 다코타였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서부에 볼 게 많죠. 사우스 다코타에는 배드랜드부터 해서 마운트 러시머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큰 바위 얼굴도 있고 그거에 대항하는 크레이지 홀스 네이티브 아메리칸 영웅을 기리는 그런 조각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새겨지고 있을걸요. 그런 사우스 다코타가 바로 그 오염이 너무 심각했어요. 산업폐수로 인해서. 그래서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여기도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꾸준히 수질 개선을 한 끝에 비버가 돌아왔고 또 수달까지 돌아왔다. 너무 귀엽잖아요. 비버니 수달이니. 영국의 그 어떤 물이 문제가 있던 곳이 있었대요. 이게 툭 하면 넘치고 또 물은 부족할 땐 또 부족하고.

되게 이게 뭐야 이랬는데 돌로 밑에에 요즘 엄청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군요. 이른바 그 SNS에 한번 뜨면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서 아,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다저스 스타디움 바로 밑에 그 동네 이름이 무슨 하이트인데 바로 그 프리웨이 지나가는 그런데 거기 딱 어떤 코너가 그렇게 보기가 좋대요. 그 LA의 도심 야경을 보기도 좋고 뷰가 좋아서 SNS에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우 정말 그만 좀 와라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돌로미테에도 여기에 가면 그 너무 맛있는 빵이 있어서 그게 SNS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 빵이 그 이태리 전통 크라프펜이라는 그런 빵이라고 그래요. 이 전통적인 튀김빵인데 이걸 먹는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방문객들이 마구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몰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돌로미테는 정말 아우 전문가들이 가는 상이죠. 여기 그 스키장도 굉장히 유명한데 등산 장비도 없이 위험한 산길을 오르는가 하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환경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산이 위원지 취급받는 과도한 관광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난 게 여러분 혹시 마운틴 발디에 가시면 아직도 조그마한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스키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거기서 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그 데빌스 백본이라고 보통 마운틴 발디를 올라가는 이쪽 왼쪽 등산로 말고 이렇게 직선 코스죠. 근데 양옆으로 낭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미셸이라는 한국 여자분이 거기서 혼자 등반을 하다가 사망을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키 리조트에 가면 아직도 겨울이면 아이들이 눈썰매 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름에도 주말이면 문을 엽니다. 여기를 소방도로를 타고 저는 한번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파라서. 그렇지만 천천히 이렇게 소방도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그 마운틴 발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에 바로 산상 레스토랑이 있어요. 탑 오브 더 노치라는 곳인데요. 여기 안에도 좋지만 어디 뭐 스위스 이런 산상 그 무슨 카페에 온 것 같은 그리고 음악도 아주 평화로운 음악을 틀어줘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는 정말 뷰가 너무 좋죠. 산 위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세상에. 가격도 그땐 안 비쌌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을라나. 예를 들어서 시즌을 뭐 프루트 이래서 과일을 시켜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때 뭐 한 14불 뭐 이런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과일이 너무 푸짐하게 나오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등산을 하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이번 여름 아무데도 못 가봤고 어디 가볼 데 없을까 하시는 분은 추천을 드립니다. 마운틴 발디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요. 그냥 예약 없이 가시면 됩니다. 구글 맵에다가 마운틴 발디 스키 리프트 이렇게 치셔도 나오겠고요. 그 산상 레스토랑 이름 탑 오브 더 노치 이렇게 찍으시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파킹도 널널해요. 파킹하고 들어가셔서 티켓을 끊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탑 오브 더 노치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이렇게 좀 걸으시다가 다시 스키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시면 아주 좋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아침에는 11시부터 금요일 11시부터 오후 5시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 가보신 분은 거기 팜스프링에 가시면 마운틴 그 세네신도 있죠. 거기에도 역시 트램이 와 그 트램을 안 타보신 분도 한번 가시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 트램이 그 옛날 어떻게 이 절벽에다가 이런 걸 건설을 했을까 하고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규모이지요. 한번 가시면 그 위에는 너무 선선해요. 오우, 3, 4월에 가도

0: 그 위 올라가면 아주 평평한 초원이 펼쳐지거든요. 거기에 역시 식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정상을 향해서 마운틴 세네신토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4월 달인가요? 그때도 눈이 많아가지고 아주 애먹었어요. 지금 올라가면 그 평원은 너무너무 선선하고 좋겠습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 아, 목요일입니다. 아, 네, 주말이. 주말계.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그런 나들이. 다른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겠습니까?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안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권두안 박사님이라서 이 별명이 만두였대요. 우리 만두 박사님 오늘 나오십니다. 격주로 목요일마다 나오시죠. 오늘 나오셔서 아주 유익한 얘기 리빙 트러스트 또 공증 아포스티에 관한 말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님 뒤에는 애청자 탱자가 쫙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찬 에너지로 한번 미쳐봅시다 하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나 미칠 거야. 제 원래 별명이요 MCN이에요. 뭐의 약자냐? 미친. 응? 예, 약자 MCN. 아, MCN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뭔가에 미치는 건 좋죠. 몰입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몰입을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글쓰기에 몰입을 하셔서 요즘은 정말 어느 수준에 오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글들이 있어서 소개를 늘 해드리고 싶은 우리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6: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요즘 바쁘시죠?
16: 네, 바쁩니다.
0: 네. 아니, 미국은 왜 호적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플까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로마의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16: 그렇죠. 예.
0: 예.
16: 미국에는 네. 한국 마냥 이게 그 한국 정서는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결혼을 하게 되면
0: 네.
16: 부부가 100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0: 검은 머리 파뿌리 막
16: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그 또 100년 가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0: 네.
16: 하지만 이제 살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헤어지기도 해요.
0: 네.
16: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빈도수가 좀 많다는 거죠.
0: 네.
16: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호적법은 없어요.
0: 네.
16: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증명서.
0: 네.
16: 얘는 홍길동 심순애의 아들 이봉룡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록만 있는 거예요.
0: 네.
16: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으면은 왜 그 리빙 트러스가 한국은 글이 필요 없어요.
0: 네.
16: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그 이 저 호적 제도가 있어서
0: 네.
16: 호적에 이게 그 아까 얘기한 홍길동 심순애의 아들 이봉룡 하면 쫙 해서 뿌리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0: 나오는 거죠.
16: 그 동생은 누구 해서 이 사람이 홍길동과 심순애의 자녀들이 맞다라는 게 오피셜하게 그 서류에 등록이 돼 있어요.
0: 네.
16: 그래서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6: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들 자녀 몇이야?
0: 네.
16: 아들 둘, 딸 하나. 그러면은 뭐 어머니 계셔 그러면 n분의 1, 4분의 1. 물론 이제 어머니가 네. 조금 더 가져가요.
0: 네.
16: 이제 이렇게 돼서 깨끗이 이 상속이 끝나는데
0: 네.
16: 미국은 이게 호적 제도가 없어요.
0: 네.
16: 근데 애는 낳았어. 애는 낳았어. 병원에서 아빠가 누구야, 엄마야 누구야.
0: 그거
16: 이건
0: 아니에요?
16: 필수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0: 아, 네.
16: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여자들은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0: 모를 수도 있지.
16: 하지만 네, 네. 이제 그 저기 거의 네. 뭐 그래서
0: 거의 알죠.
16: 혼돈이
0: 네.
16: 뭐 네. 될 수 있을 물론 네. 뭐 그냥. 빌 게이츠, 일론 네. 머스크 적어놨어요.
0: 네.
16: 근데 그렇게 적어놓고 내 이름은 누구야? 주디야. 만약에 네.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0: 네.
16: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죽었다. 빌 게이츠가 죽었다. 이 사람의 상속자가 누구야? 하고 네. 묻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6: 그러면은 보통 한국 사람은 예 해서 한 두세 명 올 거 아니에요.
0: 네.
16: 여기 200명씩 막 이렇게 와요. 벌떼같이. 이름 비슷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0: 아, 그냥 찔러나 보는 사람이 있겠네요.
16: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첨되면 복권 당첨되듯이
0: 네.
16: 나도 그중에 N분의 1을 가져오는 거예요.
0: 네. 근데 그, 요즘은 DNA 뭐 검사 다 하지 않을까?
16: 그거는 이제 아버지를 몰라요.
0: 네.
16: 아버지 이름이 모르는 거야.
0: 네.
16: 근데 어머니한테 얼핏 누구의 자식이라는 건 들었어.
0: 아.
16: 그럴 때 DNA 검사를 하는 거야.
0: 네.
16: 그래서 맞으면 또 그 사람도. 그래서 여기에 프로베이트 코트가 2년씩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0: 네.
16: 누구냐고 당신이.
0: 오.
16: 그리고 유언장도 막 갖고 와요. 막 네. 100장씩 들어오는 거예요.
0: 아.
16: 예, 사람은 죽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8: 네.
16: 근데 그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게 프로베이트 코트예요.
8: 그게 2년씩이나 걸리는군요.
16: 예, 우리나라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8: 네.
16: 그러니까 우리는 아 우리 애는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미국 법에서는 아니야.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어.
8: 어디에 네가 씨를 뿌렸을지 몰라.
16: 예.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 아프리카에서 네. 또 올 수도 있고
8: 네.
16: 그 저기 애니 컨트리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8: 네.
16: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으므로 해서 큰 사람들은 이제 알리잖아요.
8: 네.
16: 그로부터 CEO가 이제 있는데
8: 네.
16: 그 안에 이제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벌떼같이 네. 달려든.
8: 그렇군요. 야.
16: 전문가들이 있어요.
8: 아, 그것만 또?
16: 그것만. 아. 그래서 한번 복권 당첨되는
8: 팀으로
16: 거
8: 해가지고
16: 거.
8: 야, 우리 한번 한건 하자.
16: 예, 그렇게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8: 네.
16: 그래서 리빙 트러스는 필수라는 거예요.
8: 그러네요.
16: 그래서 리빙 트러스는 아까 얘기했죠. 홍길동 심순의 재산이 건물이 여기 윌시에 하나 있고.
8: 잠깐만. 이수일 기분 나쁘겠어요. 왜 심순의 롱길동이랑 연결시켜주세요.
16: 제 기억에 뭐. 있는 이름이 네. 제일 쉬워서 그렇습니다.
8: 아, 그래요. 좋아요. 네.
16: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건물 하나 건물 두 개 있어.
8: 네.
16: 근데 이 건물은 나는 리빙 트러스를 해놨어.
8: 네.
16: 리빙 트러스를 해놨던 건 리빙. 살아있을 때
8: 네.
16: 내가 미리 신탁을 맡겨놨다 이거야. 내가 죽게 되면 시점 When I die 했을 때 애 그 저기 우리 애 여기에 눈은 애들한테 주라고
8: 네.
16: 이 약속이 리빙 트러스예요. 그래서 아,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8: 네.
16: 변경 가능한 거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 변경 불가능한 거 이레버커블 트러스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생전에는 리빙 트러스는 눈 왔어도 아 내가 팔고 싶어.
8: 네.
16: 내가 자식 뭐 줘봐야 소용없어. 옆집 사람 보니까 줬더니 양론으로 보내더라.
8: 아.
16: 뭐 이런 식이 있으니까 안 돼. 이걸 네. 내가 팔아야 되겠어.
8: 네.
16: 그러면 리빙 트러스를 해놨더라도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야.
8: 네.
16: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리빙 트러스 해놨어. 기분 좋아하잖아요.
8: 네.
16: 그래서 이제 저 돈은 다 내 거야.
8: 네.
16: 그러니까 이제 일도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8: 네.
16: 이 부모는 그걸 보고 있다. 그래? 없어? 그냥 제로. 바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8: 네.
16: 그러니까 이 항상 부모가
8: 네.
16: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리빙 트러스예요.
8: 네.
16: 근데 이레버커블은 한번 졌어.
8: 네.
16: 졌으면은 이 아들이 그 변경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8: 네.
16: 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8: 네.
16: 예, 아들아. 이거 우리 이거 팔자. 팔아서 이거 이 돈 너도 나도 뭐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팔고 여행하고 실컷 먹자. 근데 아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8: 네.
16: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뭘. 이래면 못 한다는 거죠.
8: 그러면 어떡하나.
16: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아 우리 자식은 그럴 리 없어. 근데 사람은 네. 이게 그 저 뭐야 이게 뭐를 건너갈 때하고 건너가지 않을 때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8: 네네.
16: 그래서 이레버커블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8: 네.
16: 아들한테 줬어요.
8: 네.
16: 그러면 이제 아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그 저기 변경 불경하는 트러스로 이레버커블 트러스를 해줬어. 내 와이프가 오 잘했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8: 네.
16: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예 이거 좀 했다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애 엄마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8: 네.
16: 그 순간은 안 되는 거죠.
8: 아, 네. 네?
16: 거의 그렇잖아요. 네. 아니, 여보, 이거를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모셨잖아.
8: 응.
16: 근데 또 물러달라고 이런 건 없지.
8: 네.
16: 이게 그 저기 그 아내가 그럴 때는 곤혹스러운 그 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8: 네.
16: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8: 네.
16: 근데 내가 사업체가 만약에 그 굉장히 위험직군에 있다든가 또 내가 또 트럭 드라이버야
8: 네.
16: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무슨 어디 닥터야
8: 네.
16: 의료사고도 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8: 네.
16: 그럴 때는 내가 지금은 현재 수익으로 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순간 수입은 일불도 안 들어온단 말이죠.
8: 네.
16: 그러면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8: 네.
16: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8: 네.
16: 그럴 때는 이레버커블을 해놓는 거야.
8: 네.
16: 이레버커블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사는 동안은
8: 네.
16: 라이프타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네. 거주권을 생존권을 갖고 네. 그다음에 거기 만약에 렌탈 프로퍼티 같은 데서 수익이 나온다면 네. 수익에서 네. 이 그 이레버커블을 해놨어도 통제권은 잃지만은 네. 거기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있어서 이 그 내 인생을 추구할 수 있는 네. 라이프를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것들 필수
8: 네.
16: 의료 건강
8: 네.
16: 근데 아, 의료가 건강이 같죠. 근데 뭐 이 건강이라는 것도 먹는 것들 식생활에 대한 네. 거 취미 그다음에 여가생활 네. 이런 것들은 거기서 쓸 수 있어요.
8: 네.
16: 그래서 그거는
8: 죽을 때까지
16: 예, 죽을 하겠다. 때까지 그건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거 특별하게 조항을 넣어놓고
8: 네.
16: 줬다 이거야.
8: 네.
16: 하지만 내 라이프 타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즐겨야 될 건 즐겨야 되게 되는 거죠.
8: 네.
16: 그런 걸 넣는 거예요.
8: 아.
16: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8: 그러니까 일리버컬러블로 딱 보호를 해놓으면
16: 네.
8: 무슨 의료 사고라든가. 뜻밖의 왜 이렇게 소송 걸면 재산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6: 네, 그렇죠.
8: 그게 언터처벌로 보호가 되는
16: 그렇죠.
8: 건가요?
16: 그렇죠. 네. 그 프로텍트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로부터 보호가 네. 되는 거예요.
8: 아.
16: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8: 네.
16: 이거는 내 재산이 아니라니까.
8: 네.
16: 나는 이미 증여했어, 줬어.
8: 오.
16: 하지만 시점은 when I die야.
8: 아. 그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자고 먹고 자고 여기서 쉰다.
16: 그렇죠. 한다. 그렇죠.
8: 혹은 렌트를 줬으면 렌트 수입은 내 거다다.
16: 내 거다라고 전체를 갖고 할 수는 없어요.
8: 아.
16: 그러면은 그건 이레버커블이 아니지.
8: 네.
16: 아들한테 이때
8: 네.
16: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카드를 드려요.
8: 네.
16: 카드를 해서
8: 네.
16: 이레버커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저기 뭐야 에디셔널 카드에서 주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8: 네.
16: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를 그 하면은 그 보통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뭐 죽나 뭐 해서 왜 줘?
8: 네.
16: 그런 게 아니라니까.
8: 네.
16: 자동차 살 때 왜 보험을 들어요?
8: 그렇죠.
16: 갑작스런 끼어들기나 이런 사고 있을 때
8: 네.
16: 이렇게 되잖아요.
8: 네.
16: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도 그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이 관광 헬기가 추락해서 7명이 사망했더라고요.
8: 네.
16: 캐나다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8: 네.
16: 그 집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거야.
8: 그쵸.
16: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8: 그러니까요.
16: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야 이게.
8: 네.
16: 그래 리빙 트러스트는 필수다.
8: 맞아요.
16: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든지 내가 이거는 내 나이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
8: 네.
16: 해놓고 이거를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
8: 네.
16: 보험 들었다는 거.
8: 네.
16: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팔 수 있다는 거.
8: 네.
16: 해지할 수 있다는 거.
8: 네.
16: 이 그 여기에 이 자녀가 도박이랄지 이런 그 저 이 재산을 믿고 백수 생활을 이어간다든가 이럴
8: 네.
16: 때는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는 거.
8: 네.
16: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8: 네.
16: 꼭 하시기 바랍니다.
8: 네.
16: 필수입니다.
8: 보통 유언장 그냥 내가 그냥 써가지고 그냥 공증받으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어떻게 다른가요?
16: 유언장은 본인이 자필로 쓸 경우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8: 네.
16: 자필로 쓰. 근데
8: 네.
16: 이제 자필은 이게 자필이야 아니야 이런 거에 또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겠죠.
8: 아,
16: 가겠죠.
8: 네, 네, 네.
16: 그리고 만약에 그 공증을 안 할 때는 유언장을 꾸며서 옆에 있는 그 저기 그 친구들
8: UTS?
16: 누굴 불러서 네. 증인 두 명
8: 네.
16: 그 세워서 하면 그것도 인증이 됩니다.
8: 네.
16: 그리고 그 만약에 공증인한테서 확실히 하고 싶다.
8: 네.
16: 그러면은 그 증인 한 명하고 공증인도 증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8: 네.
16: 거기에 공증인이 뭐야? 공적 증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8: 네.
16: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실하죠. 이거 진위 여부를 뭐 볼 필요도 없겠죠.
8: 네.
16: 자필도 된다.
8: 네.
16: 그다음에 공증인 필요 없이는 증인 두 명이다.
8: 네.
16: 그다음에 확실히 하고 싶은 증인 한 명과 공증인이 있으면 된다.
8: 네.
16: 내가 증인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 할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할 수도 있다.
8: 네.
16: 이런 겁니다.
8: 네, 네.
16: 내가 사인하는 거 봤지. 봤다. 이게 증인이에요.
8: 아.
16: 증인이 그 내용을 뭐 알 필요 없어요.
8: 그냥 나는 네가 사인하는 거 봤다가 증인이죠.
16: 너 봤지. 네. 이거예요. 공증.
8: 그러면 유언장하고 리빙 트러스트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16: 자. 유언장이라는 건 프로베이트 코트를 가야 돼요.
8: 아.
16: 유언장은 자 봐요. 네. 형제가 세 명 있어.
8: 네.
16: 그 이 저기 아들 셋에 딸 하나 네 명이라고 보자고요.
8: 네.
16: 이제 이게 어머니하고 아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제
8: 네.
16: 그 아버님만 남으셨어요.
8: 네.
16: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누구 그 둘째한테 유언장을 써줬다는 거야.
8: 네.
16: 이 집은 네 거다.
8: 아.
16: 저기에 있는 건 네 거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큰아들은 안 쫓아오겠습니까?
8: 네, 막내도 못하고
16: 또 쫓아 다 쫓아와서 그래서 오늘 받고 어제 받고 그저께 받고 또 내일 받을 예정인 이런 유언장이 그러면 유언장이 몇 개 존재해요? 네 개가 존재할 거네.
8: 네.
16: 그러면 그 유언장이 다 유효할까요?
8: 그것도 어떻게 가려야 되겠죠?
16: 그렇죠. 네. 그게 프로바비티 코트에서 하는데
8: 또 그게
16: 복잡하네요. 그래서 네. 아버지 저기 하면은 오는 대로 써주는 겁니다. 유언장은. 그렇잖아요. 들복기잖아.
8: 아유 나 쓴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
16: 네. 그 이건 네 거다. 그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해서 네, A, 네. B, C, D, E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유언장은 last will. 마지막 유언장이 최종 유언장이 유효하다. 유언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 네. 전에 오늘 날짜 이전에 써준 유언장은 무효다.
8: 아.
16: 그래서 끝으로 죽는 겁니다.
8: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해서 한국에서는
16: 네.
8: 또 간병하시는 또 의료진하고 또 뭐 이렇게 돼서 사기단도 있더라고요.
16: 그게 지금 한국의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8: 네.
16: 지금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8: 네.
16: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간병인들이 계세요.
8: 네.
16: 간병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요.
8: 감동하죠.
16: 네. 그러면은 그 자식 다 필요 없어. 간병인 자네가 최고야.
8: 네.
16: 이거는 자네 거야.
8: 네.
16: 유언장을 써줍니다.
8: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6: 그러니까 상속했지 상속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유언장을 안 써준 경우도 있어요.
8: 네.
16: 근데 피지컬리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왔어요.
8: 네.
16: 그 사람의 이게 그 사람을 도와준 그런 공이 있잖아요.
8: 네.
16: 그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골치 아파가지고
8: 네.
16: 가서 그분 보내는데
8: 네.
16: 또 해서 1억 주고 2억 주고 3천만 원 주고 수없이 그러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물론
8: 네.
16: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드려야죠 당연히.
8: 네.
16: 근데 그걸 악용하는 전문 집단이 있다는 것들 또.
8: 그렇죠.
16: 그래, 법적으로 변호사까지 네. 저기해서 가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거 뭐야? 왜 상속보다 유언이 우선하거든요.
8: 네.
16: 상속이 하면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상속을 무시하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8: 네.
16: 그래서 유언장이 일단 우선하는 거예요.
8: 네.
16: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가면 나 이런 사실 몰랐다. 자 소송은 우리 아버지가 인정 능력이 없는데 이거를 하셨을 거다. 네가 봤냐고. 그렇잖아요.
8: 네.
16: 근데 거기에 보면은 변호사나 공증인은 실제로 이분이 인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8: 네.
16: 근데 인지 능력이 있었다.
8: 같이 뭐,
16: 아니 지금 이분은 한 이게 그. 10년 전부터 거의 주무시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공증할 때는
8: 괜찮았다.
16: 벌떡 깨어나서 선명하게 이게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진술하셨다. 안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야?
8: 네.
16: 사자 유구 무언. 죽은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이 없잖아요.
8: 야,
16: 돌아가셨어.
8: 네, 네.
16: 안 되는 거예요.
8: 아, 그런 경우 왕왕 보셨겠네요.
16: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말썽입니다.
8: 네.
16: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 네.
16: 간병인들 저기에서 타주에 가 있고 자녀들 없고 미국 생활들이 그렇잖아요. 옛날하고 그 어머니는 사랑방에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8: 드리고.
16: 일어나셨습니까? 네. 진지 잡수셨습니까?
8: 네.
16: 인사를 하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죠.
8: 네.
16: 각기 생활을 각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8: 네.
16: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8: 네.
16: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미국에도 이게 의료진 의료 도우미,
8: 네.
16: 변호사
8: 네.
16: 이런 집단이 조직적으로 그런 재산만 독거노인들
8: 네.
16: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알잖아요.
8: 그럼요.
16: 그분을 그 저기에서 이게 그 접촉해서
8: 네.
16: 하게 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영화도 많습니다.
8: 그렇죠.
16: 네.
8: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면
16: 네.
8: 이게 괜찮은 거죠.
16: 아 리빙 트러스트 놓으면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8: 그렇죠.
16: 그게 유언장하고는 다르게
8: 네.
16: 100장, 200장이 아니고 리빙 트러스트는 하나. 오피셜하게 은행이면
8: 네.
16: 은행 주식구자면
8: 네.
16: 주식구자 이게 그 건물이면 카운티에 오피셜하게
8: 네.
16: 전부 등록이 돼 있어요. 나는
8: 네.
16: 홍길동 리빙 트러스트 이렇게
8: 네.
16: 돼 있는 순간 프로바이트 코트에서 아, 이 사람들은 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군 이런
8: 네.
16: 건 손 안 대도 돼. 그래서 거기에 메디칼로 병원에 치료 너싱홈에서 치료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8: 네.
16: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8: 네.
16: 그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리빙 트러스트를 해놔서 상속됐으면 아버지 거 의료 비용을 빼간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묻는 분인데 100% 빼나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네. 개인 재산으로 남아 있을 때 그거를 그 환수를 하는데 네. 리빙 트러스트로 가는 거는 뭐 95% 이상은 보호가 된다.
8: 네.
16: 근데 이제 독한 것들 채권자가 개인이 있을 때 그
8: 네.
16: 사람은 추적해서 오겠죠. 이거 원래 홍길동 재산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뒀으니까 이 상속자가 이게 그 이 뭐 아버지 그거의 빚은 이게 그 세습이 됐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거든요.
8: 네.
16: 그렇게 해서 이 채권자는 개인적으로는 찾아올 수 있겠지만
8: 네.
16: 그냥 이런 의료 비용이나 이런 정부에서 하는 것 사람들은 거의 그냥 이거는 하질 않는다.
8: 네.
16: 이렇게 보시고 리빙 트러스는
8: 네.
16: 필수다.
8: 네.
16: 자동차 샀으면 왜 보험을 드는데 왜 리빙 트러스는 보험 들듯이 안 할까?
8: 네.
16: 그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소액에서 그 상속이라는 개념이 처음 네. 맞이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에 이민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천국 가실 준비하는 순간이 됐기 때문에
8: 네.
16: 지금 김영감이 옆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났대. 집이 정부서 가져가고 은행에서 돈을 한 푼도 빼질 못해서 장례 비용도 없대. 왜 그랬어? 그거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랴부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리빙 트러스 해야 되나? 빨리 가자 하자. 그래서 네.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예 가자 빨리 이렇게 해서 오는 것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8: 지금은 빨리 하셔야
16: 지금이
8: 돼요.
16: 지금이 시점이 네. 된 거예요.
8: 우리 한인사회에도 좀 빨리 해서 우리 재산을 잘 지키셔야지 네. 평생
16: 그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80 뭐 중반 이상 90세 이렇게 되신 분이거든요.
8: 네.
16: 지금의 뭐 최장수가 오신 분 101세가 오셔서 하신 분도 계세요.
8: 그렇군요.
16: 101세.
8: 그러면 이 리빙 트러스트의 작성 시기는 빠를수록 지금 right now.
16: 빨리 그 젊은 사람이 집 샀어도 오케이.
8: 예.
16: 그건 뭐 논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8: 네.
16: 그냥 그 리빙 트러스트 자동차 샀을 때 보험 들듯이 필수로 들어라.
8: 네.
16: 이겁니다.
8: 나는 집도 없고 그냥 소액의 예금만 있는데 그런 분도
16: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 저 했잖아요.
16: 자,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이레버커블로 하면은 통제권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8: 네.
16: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8: 예.
16: 집은 이레버커블로 해. 어차피 내가 또 사는 집이니까 내가 뭐 만질 거 안 하는데
8: 네.
16: 은행에 있는 건 나는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8: 네.
16: 그러니까 은행 구좌는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
8: 그렇게 나눠서도 할 수 있겠네요.
16: 그러면 예. 이거는 이레버커블, 이건 리빙 트러스트.
8: 그 좋은 방법이네요.
16: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통제권 있으면 예, 은행에서 돈 좀 찾아줘라. 아, 엄마 나 지금 바빠. 못 가. 야, 나 지금 어떻게 그 저기 뭐야 이게 두부 하나 사야 되는데 못 살 거 아니에요.
8: 예.
16: 그런 경우 때문에
8: 네.
16: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필수로 꼭 하셔야 된다.
8: 네.
16: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 그러니까 상속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일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거나 판단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어떤 노후 플랜이네요.
16: 그렇죠.
8: 보험과 같은.
16: 그렇죠. 예, 예.
8: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집에 관해서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 났는데
16: 네.
8: 캐피탈 게인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생긴 거예요.
16: 뭐라고요?
8: 세금. 네, 집 팔고 캐피탈 게인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올라서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집도 못 팔고 그러고 계시다고.
16: 그게 뭐냐면
8: 네.
16: 이제 우리가 그 저 이민 온 사람이 첫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정착할 곳, 집 사는 게 그 꿈이잖아요.
8: 네.
16: 오자마자 돈 벌면 디파시에서 집부터 사요.
8: 네.
16: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집은
8: 네.
16: 한 3, 40년 전에 집을 산 집들이에요.
8: 네.
16: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 샀어요. 지금 집값이 올라서 100만 불이 됐어요.
8: 네.
16: 그럼 이득금이 캐피탈 게인이 90만 불이잖아요.
8: 네.
16: 그러면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8: 네.
16: 상속되면 그대로 10만 불에서 90만 불 이득금은 네가 이득금 가졌잖아. 그러니까 90만 불에 298, 18만 불에 대충 그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부모들이 생전에 계셨으면 부부들 25만 불씩 50만 불의 혜택을 봐서 이제 많이 그 줄어드는데
8: 네.
16: 이게 돌아가셔서 받은 경우는 꼬박 다 내야 됩니다.
8: 네.
16: 그래서
8: 예.
16: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을 때는
8: 네.
16: 어차피 두 분이 사실 땐 사신단 말이에요.
8: 네.
16: 그럼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을 때 오늘 100만 불이에요.
8: 네.
16: 오늘 돌아가셨어요.
8: 네.
16: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 시점에 100만 불이
8: 네.
16: 페어 마켓 그 프라이스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8: 네.
16: 그러니까 1불도 세금이 안 내는 거예요. 오늘 100만 불짜리면 그냥 100만 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8: 네.
16: 리빙 트러스트 있었을 때는
8: 네, 네.
16: 근데 이걸 안 했을 때는 10만 불에서 100만 불에 90만 불의 이득금을 네. 세금으로 내야 돼. 그것 때문에 못 판다는 거 아니에요.
8: 네.
16: 그렇습니다.
8: 그렇습니다.
16: 네.
8: 진짜 이거는 정말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 권도한 법무사님은 아포스티유.
16: 네.
8: 이 국제적으로 협약되어 있는 공증 제도죠. 이것도 하시고 또 원스톱 결혼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지금 결혼하는 분들 오시나요?
16: 네, 어떻습니까? 자주 요즘에는 네. 또 꽤 많이 와요.
8: 네.
16: 왜냐면은 체류 신분.
8: 그러니까
16: 결혼은 체류 신분하고 관계 없거든요.
8: 네.
16: 미국에서 둘이 와서 결혼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 없어요.
8: 네.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원스톱 결혼 서비스로 라스베가스 가지 않아도 여기서 실비에 하실 수가
16: 아,
8: 있습니다. 주례도 해주시고.
16: 네.
8: 제가 옆에서 여차 한번 들러리 해드릴게요. 야. 자, 그런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퍼시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에 위치해 있죠.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에 안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맨 안쪽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사무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듣고 나도 이제 상속 준비 노후 서류를 챙겨야겠다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조언 말씀이 계시다면 부탁드려요.
16: 자, 오늘은 그러면은 그 리빙 트러스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라는 게 있어요.
8: 네.
16: 이 아포스티유라는 거는 지나가던 분들이 제가 이제 그 광고하고 간판에 써 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네. 분이 계세요.
8: 네.
16: 아포스티유.
8: 네.
16: 뭐 생소하죠.
8: 네.
16: 이게 이제 그 1961년도에 헤이그에서 맺은 협약법인데요.
8: 네.
16: 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인감 도장 찍으러 가야 돼요.
8: 네.
16: 내가 생업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8: 네.
16: 도장 하나 찍으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몇 박씩 체류하고 생업에 지장이 있고 우리가 그 자금의 이런 흐름도
8: 네.
16: 뭐 만만치 않게 나가야 되거든요.
8: 네.
16: 그럴 때 나 대신 누가 도장을 찍어 하고 시킬 때
8: 네.
16: 공증을 해서 아포시유라는 걸 해서 보내면
8: 네.
16: 동생이 내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8: 네.
16: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자.
8: 네.
16: 이렇게 된 거예요.
8: 네.
16: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한국에서 상속할 때
8: 네.
16: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8: 네.
16: 미국 시민권자는 그 영사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미국 사람이에요.
8: 네.
16: 뭐 영주권자나 그 저 이 방문자들은
8: 네.
16: 그 저 영사관에서 할 수 있지만
8: 네.
16: 이게 그렇게 그 영사관이 멀은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8: 네.
16: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해야 되는데
8: 네.
16: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를 다 할 수 있어요.
8: 아,
16: 그래서
8: 그렇군요.
16: 상속을 해서 뭐 굳이 네. 갈 필요는 없다.
8: 네.
16: 이런 겁니다.
8: 네. 자, 우리 권도한 박사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권도한 박사님은 전화번호
16: 213-995-7080입니다.
8: 7080. 아, 너무 좋아요.
16: 99세까지 네. 오래
8: 네.
16: 7080처럼 우리 인생을 즐기며 살자. 네. 이런 번호입니다.
8: 아, 좋습니다. 권도 박사님 감사합니다.
16: 네, 고맙습니다. 네.

0: 권도연 법무사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139-7080 995-7080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13: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자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터 4 LA에서 만나요.
1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케이크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0: 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 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 굿 프렌드 보험.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 굿 프렌드 보험.
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굿모닝 차차차 2부 목요일의 남자.
13: 안녕하세요.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사슴 같은 남자. 모가지가 길어 슬픈 남자. 훈영이 아릅니다.
12: 아니.
13: 네. 아, 목이 짧아요, 전.
12: 오니 씨는 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냥 질러도 되는 거예요?
13: 뭐요?
12: 아니, 모가지가 길은 사슴 같은 남자 이러니까.
13: 네.
12: 하긴 사슴이어도 전혀 엉뚱하게 사슴이, 생긴 애들.
13: 사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12: 네, 목 짧은 사슴도 있나요?
13: 그 미국의 네. 사슴 큰 애들도 있고.
12: 뭐 엘크?
13: 뭐 그런 애들 있고 뭐 이크저크 뭐 다 있지 뭐.
12: 아, 그렇죠.
13: 사슴이 꼭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만 하나? 아무튼 아,
12: 네.
13: 제가 목이 짧아요.
12: 예.
13: 네. 상대적으로 짧고 두꺼워요. 저 굵어요.
12: 그렇죠.
13: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좋게 말하면
12: 네.
13: 그 맷집이 좋다고 그러고
12: 어~
13: 힘이 좋다고 그러고 나쁘게
12: 맷집 그러면 멧돼지도 생각나.
13: 아,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둔해 보이고
12: 네.
13: 뭔가 맵시 안 살고
12: 듬직해.
13: 맵시가 안 살죠.
12: 우리 훈이 씨는 너무 듬직해.
13: 목 라인이 이뻐야 좀 맵시가 사는데 이렇게 V 라인 같은 거 입었을 때
12: 네.
13: 여성분들 고운 목선 있잖아요.
12: 네.
13: 이제 그런 거 저는 꿈을 못 꾸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를 멜 때
12: 네.
13: 굉장히 타이트해요.
12: 그렇죠.
13: 왜 숨을 못 쉬어.
12: 우리 보는 나도 이렇게 막
13: 답답해.
12: 진짜 막 풀어주고 싶어.
13: 그래서 미팅할 때 이걸 탁 맵니다.
12: 아.
13: 상대가 답답함을 느낄 때 나는 너의 그 갈증을 빨리 끝내자.
12: 그럼 미팅 중에 풀어요? 탁
13: 하다가 조금 분위기가 좋다.
12: 그럼 쫙 풀고 풀어주면서
13: 자, 결정냅시다.
12: 야,
13: 그만해.
12: 정말 오늘 무슨 미팅?
13: 네?
12: 중요한 미팅?
13: 중요한 미팅.
12: 아.
13: 하나 오늘, 더 따야죠.
12: 네. 네, 이번 주말 조금 덥다 그래요.
13: 그러니까
12: 우리 시원한 물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힐링 계곡으로 가는 거야 지금.
13: 아, 이런 물소리 좋아. 이런데 여기 LA 가까운 데 있다고 그러는데 한 시간 정도
12: 가면 있어요.
13: 그죠?
12: 응.
13: 그 북쪽으로.
12: 여기 산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흐르려나 모르겠다.
13: 응. 아,
12: 겨울에
13: 날이 더워가지고
12: 비가 예. 온 것들이 그 흡수돼서 천천히 스폰지가 이렇게 계곡물로 품어내는 거잖아요. 이번 겨울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온대요. 지금 뭐 벌써 슈퍼 그 엘니뇨 그게
13: 네.
12: 태평양에서 왜 웃어요?
13: 아니 그냥 지금 머릿속에서 막 뭔가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12: 아니 뭐 읽었는데
13: 슈퍼 엘니뇨까지 나오고
12: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네. 형성이 벌써 폼이 돼서
13: 겨울에 비 많이 온대요?
12: 예, 이 미 대륙의 남부 쪽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13: 아, 그래요?
12: 방수 빨리 해놓으세요.
13: 뭐 어떻게
12: 지붕,
13: 해야 돼요?
12: 지붕
13: 지붕?
12: 지붕 세는 거.
13: 저희 집 지붕 안 세요. 진짜.
12: 아니 우리 집만 세?
13: 아니 근데 비가 올 때 사실 길 막히는 건 되게 싫은데
12: 네.
13: 운치는 있잖아요.
12: 그쵸?
13: 비가 올 때 비 내리는 소리 쫙 듣고 뭔가 그 차가 비를 맞으면서 그 지나갈 때 소리라든가
12: 네.
13: 이런 게 참 멋있는데.
12: 저 옛날에 뉴욕 살 때 LA 친구가 있었는데
13: 네.
12: 전화가 와서는 미호가 왜? 여기 비 온다! 막 이러는 거야. 뭔 일이래 했더니 여기 비가 안 오니까.
13: 야. 굉장히 순수하고 낭만적이신 분이네.
12: 네, 그랬죠.
13: 그분 잘 지내시나요?
12: 네.
13: 네. 좋습니다. 아, 그런 분들 좋거든요.
12: 네. 네.
13: 아니, 아까 잠깐 크루즈 얘기하셨던데 아까.
12: 크루즈. 네. 요즘 크루즈의 위생 관리 그게 이렇게 각 크루즈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크루즈는 뭐 그 점수가 못 미치는 거. 근데 되게 굉장히 그 안에서는 잘못하면 엄청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잖아요.
13: 그죠. 얼마 전에도
12: 굉장히 철저하게 안전에 뭐 위생에 한다고 웃으더라고요.
13: 아니 얼마 전에도 그 네. 크게 나잖아요. 그 고립된 배. 아, 그건 정말 재앙이지 재앙.
12: 그렇죠.
13: 너무 슬프죠. 저는 크루즈는 뭐
12: 타보셨어요?
13: 아, 저는 탐 크루즈는 좋아하는데 크루즈 배는 별로.
12: 한번 타보셨어요?
13: 아, 한 번도 못 타. 왜냐면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12: 겁이 아니?
13: 겁이 많아서.
12: 아니 탱크 같이 생기신 분이.
13: 그리고 아니 그리고 딱 답답하잖아요.
12: 그
13: 거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냥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12: 네.
13: 그러니까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힘들어도 뭐 10시간 되면 내리잖아요.
12: 네.
13: 근데 배는 크루즈 타면
12: 있으니까.
13: 며칠을 타야 되잖아.
12: 그러니까 섬에 대한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그 답답해서 그 안에서 그거랑 비슷한 거네. 섬.
13: 섬은 그래도 괜찮아요. 섬은
12: 이제,
13: 괜찮은데 그 배에서 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12: 네.
13: 그게 약간의 공포이 좀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12: 네.
13: 물론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 알죠.
12: 큰 것도
13: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진짜.
12: 아, 들어봐요. 로얄 캐리비안에서 이번에 레전드 오브 더 시즈 바다의 전설 이라는 그런 크루즈를 이번 여름에 드디어 베일을 벗겼어요. 이게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3: 보통 큰 것들이 그 축구장의 몇 배 되잖아요. 그죠?
12: 축구장 크기를 뛰어넘은 365미터.
13: 생각보다 안 큰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12: 응. 근데 정원
13: 더 큰 거 있을 텐데. 응.
12: 정원이 7,600명이래요.
13: 360미터밖에 안 된다고요? 360미터면은
12: 응.
13: 내가 달려가면 300m 바로 앞인데 그거
12: 잘못된 건가?
13: 달던 건 더 클 텐데 훨씬 더 클 걸요.
12: 그래요?
13: 말도 안 되지 300m는.
12: 근데 이 안에 수영장이 7개.
13: 그러니까 7개 어디 300m에 들어가요.
12: 그런가?
13: 어, 더 될 것 같은데. 어. 안 할 수도 있지만.
12: 그리고 레스토랑이 28개.
13: 와. 여기 28개 식당이?
12: 응. 짚라인도 있고.
13: 어. 그거 나 영상 봤어요. 그 안에서 네. 막 짚라인 타고 막 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12: 예, 네, 예, 네,
13: 네. 무섭잖아요.
12: 어.
13: 그거 싫어.
12: 어.
13: 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12: 이게 뭐 다 돌겠죠. 여기저기.
13: 7,000명이 탄다고요?
12: 응.
13: 잠깐만 7,000명이면 예. 한 사람당 1,000불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이게? 와.
12: 364.
13: 1,000만 10만 네. 700만 불이네. 와.
12: 7,000명이. 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또 하나의 도시인 거예요.
13: 그러네.
12: 어느 저는 그건 타고 싶어요.
13: 뭐요?
12: 그 서핑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크루즈 안에.
13: 서핑이 아니고 그래. 그냥 그 인공 파도 웨이브가 나올
12: 거 그거.
13: 예, 그거야 뭐. 서핑이면 바닷가에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뭐.
12: 아니 무섭잖아 바다가. 요즘 막 가오리도 나오고 상어도 막 상어가 때로 몰려서
13: 샥스핀.
12: 샥스핀 말고 상어가 네. 떼죽음을 당한 그런 뉴스가
13: 어?
12: 있었거든요.
13: 나 어젯밤 꿈에 상어 본 거였는데.
12: 어? 왜?
13: 제가 바다에서 네. 예행 연습을 하는데
12: 무슨 예행 연습?
13: 아니 그러니까 꿈에서 몰라 네. 근데 샤크가 나온대요. 상어가.
12: 샤크가, 상어가.
13: 그래서 이 상어가 사람을 위해서 점프해서 올라올 때
12: 네.
13: 작살로 이 내리 찍어가지고
12: 네.
13: 상어를 그 뭐 입을 관통해서
12: 네.
13: 내리 찍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꿈에서 그걸 제가 계속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연습이 끝나서 와 되게 어렵네. 근데 진짜로 상어가 저를 어택을 해갖고
12: 어머
13: 그거를 배운 거들 그대로 꿈에서
12: 어머
13: 그 작살로 어. 그놈의 입을 뚫어서 그걸
12: 어머 후니 씨 지금 그러니까 막 헐크 같아.
13: 아니 근데 야. 갑자기 상어 꿈을 꾸고 생각났는데 상어 말씀을 하시니 깜짝 놀랐어요.
12: 아니 왜 평상시에 이렇게 꿈을 많이 꿔요?
13: 많이 꿔요. 저는 꿈이 많은 아이랍니다.
12: 네. 동물 꿈도 많이 꾸나 보죠?
13: 뭐 가끔 전 가끔 네. 예지몽도 꿔요.
12: 무슨 꿈?
13: 예지몽.
12: 예지몽?
13: 예지몽.
12: 예를 들어서.
13: 예를 들어서 정말 황당한 게 짧게 얘기할게요.
12: 예.
13: 꿈에서 그 필드에서 불이 퍽 나는 거야.
12: 응.
13: 그래서 야 그렇다 해서 막 불 끌러 갔어요.
12: 네. 응.
13: 근데 막 냄새가 나더니 가스 냄새면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야.
12: 응.
13: 그리고 깼어요.
12: 응.
13: 보통 꿈에서 불 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꿈이래요.
12: 네.
13: 재물운이래.
12: 그치 그치.
13: 로또를 사라는 거야 사람들이.
12: 나 지난번에 엄청 불타는 꿈을 꿨어요.
13: 맞아. 그래서 됐어요.
12: 복권 샀죠.
13: 안 됐죠.
12: 꽝이야 진짜.
13: 그 저도 로또 샀어요. 안 됐어요.
12: 응.
13: 안 됐는데 그 응. 다음 날 와이프가 이틀째 저도 맨날 두통약을 먹는 거야.
12: 네.
13: 그래서 괜찮았대. 머리가 아프대요.
12: 응.
13: 한 이틀 됐대요.
12: 네.
13: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냥 괜찮아 약 먹어 그랬는데 주말이 그다음에 주말이었어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집에 있잖아요.
12: 응.
13: 집에 있는데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런드리룸 그 빨래 했는데 거기
12: 네.
13: 거기서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해서 얼른 제가 셧다운을 시키고
12: 네.
13: 전화를 가스 컴퍼니를 전화했어요.
12: 네.
13: 그 이머전시로 이렇게 그때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한 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검사 막 이겨라더니 벽 쪽에 라인이 펌프가 이게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스가 그 안에 차 있던 거야.
12: 어머머머.
13: 그 저보고 너 담배 피냐고 그래서 안 핀다 했더니 너 이거 잘못해서 폭발했다고.
12: 어머머머.
13: 그러니까 이게 누수주의 되니까 와이프 이틀 동안 머리가 아팠던 건데.
12: 아 그렇구나.
13: 저는 집에 없고 출퇴근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12: 네네.
13: 그 가스가 센 거야.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고치고.
12: 네네. 네.
13: 그 꿈인 거죠.
12: 어머머머머머머.
13: 그 남들은 꿈에서 그게 나면은 복권을 사는데.
12: 네.
13: 나는 그냥 우리 집에 가스가 센 거야.
12: 가스가 센 거야.
13: 이게 뭐야?
12: 불탈 뻔했네 진짜.
13: 그러니까 이게 뭐야?
12: 야.
13: 어이없게.
12: 불 받아 될 뻔했다. 아, 정말 다행이다.
13: 제가 담배 안 핀 거를 참 감사해 생각했습니다.
12: 어머나 진짜.
13: 네.
12: 야.
13: 지금 럭키비키님
12: 네,
13: 네. AI가 찾아봤는데 아까 말 네. 365m가 맞다 그러시네요.
12: 365m.
13: 추수가 20층.
12: 아, 야, 럭키비키.
13: 그 럭키비키님 뭐라는 줄 아세요?
12: 네.
13: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후니팅자래요. 목이 짧아서.
12: 아!
13: 목이 짧아서 드라큘라가 싫어한대.
12: 아니요. 빨대 꽂으면 돼요.

0: 수 있긴 하겠는데.
1: 근데 1만 원 갖고 어떻게 돼?
0: 뭐예요?
1: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알짜배기 명소를 둘러보는 코스가 그렇게 인기를 얻고
0: 그럼
1: 있대요.
0: 그럼 만 원에
1: 만 원에
0: 뭐, 그러니까 식비는 포함이 안 된 거겠죠, 당연히. 그럼 옵션이겠죠.
1: 글쎄.
0: 그럼 만 원의 행복이라는 거는 약간 행동, 아니, 그러니까 이동 플러스 뭐 가이드 값인가?
1: 그니까.
0: 야, 근데 진짜
1: 잠은 집에서 자자 이거지.
0: 잠은 집에서 자자 이건.
1: 근데 이거 너무
0: 기분
1: 좋겠어.
0: 나쁜 얘긴데 거는.
1: 뭐요?
0: 네?
1: 왜?
0: 젊은 남자들 되게 싫어하는 얘긴데.
1: 아, 잠은 집에서 자자. 네. 어, 집에서 자야지. 어,
0: 그럼요. 잠은 집에서 자야죠. 어. 어. 뭐야?
1: 텐트 치고 야외에서
0: 야영?
1: 자는 것도 좋아요. 아, 어, 저기 그 뉴스 산? 보니까 바다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캠핑장이 있는 거 아세요?
0: 어디요?
1: 말리부로 올라가다가 참 말리부예요.
0: 네.
1: 그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PCH
0: 1번 네.
1: 도로.
0: 1번 국도.
1: 거기가 그렇게 사고가 다발 지역이에요.
0: 왜요?
1: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나서 왜, 자동차.
0: 무슨, 그러니까 왜요?
1: 거기가 도로가 약간
0: 꼬불꼬불하죠.
1: 꼬불한 데도 있고 위험한 구간이 있고 얼마 전에 티네이저들이 차 사고 나서 다 죽었든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스피드 카메라를 지금 달아가지고 그게 구간마다 30, 35 어디는 뭐 50까지도 가지만 그걸 11마일 넘기면 티켓 바로 자동으로 온다고요. 그거 그거 감시 카메라가.
0: 아, 그런 거 나 싫은데.
1: 왜요?
0: 네?
1: 왜?
0: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티켓이 날라오잖아요.
1: 아, 그래서
0: 네.
1: 프라이버시 때문에 얼굴은 가리고 한대요.
0: 그게 옆 조수석을
1: 네.
0: 가려요.
1: 네.
0: 운전자는 보여요.
1: 아.
0: 근데 조수석 가려요. 그게 누가 옛날에 초창기 때
1: 그래.
0: 소송 걸었거든요, 프라이버시로.
1: 그래가지고 이혼 당했잖아.
0: 그러니까.
1: 이 여자 누구야 이래서 네. 실제로.
0: 실제로.
1: 어.
0: 저는 저희 이제 회사 S그룹
1: 네.
0: 다닐 때 그
1: 네.
0: 전무님이
1: 네.
0: 회사 차니까
1: 어.
0: 이게 티켓팅이 날라온 거예요.
1: 네.
0: 근데 여자가
1: 탔어?
0: 근데 이거는 운전자랑 여자랑 둘 다 얼굴이 모자이크돼서 왔어요.
1: 네, 네.
0: 근데 옆에 여자까지는 보이잖아, 여자인 줄 알잖아요.
1: 그렇죠, 몸이
0: 어.
1: 드러나니까.
0: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전무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0: 묘령이 여기가 사모님 아닌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
1: 네.
0: 주말에
1: 주말이었어.
0: 주말에 혼자가? 치킨 날짜가 해서. 어렵게 제가 술자리를 한 다음에
1: 네.
0: 술 끝날 때 제가 따로 제가 저분들 사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뭔데 해서 그걸 싹 보여드렸어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래.
1: 저기 아니야?
0: 그래서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니었어요.
1: 아.
0: 그 시스템 에러인 거예요.
1: 아,
0: 플레이트가
1: 진짜?
0: 잘못 찍힌 거예요. 그 뒤인가 앞잡이도 뭐 잘못됐다 했더니 본인이 안에서 어필해 갖고 이겼어요.
1: 아 진짜.
0: 근데 그걸 진짜
1: 억울할
0: 모르고
1: 뻔했다.
0: 보면 억울할 뻔한 거 진짜.
1: 생사람 잡을 뻔했네. 오. 만약에 부인이 봤을 봐.
0: 그러니까 그냥
1: 이러라.
0: 아니 차라리
1: 말미야지.
0: 운전자 얼굴 나왔으면 본인이 아니라 할 텐데 우주대를 가려버리니까
1: 아 운전자가 가려보니까
0: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
1: 보면은 에라로 플레이스로 해서 잘못 왔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를
0: 증명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1: 그렇구나.
0: PCH 그거 생긴대요?
1: 네.
0: 그거 타지 말아야지.
1: 스피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갔었는데
0: 네.
1: 주말에 일요일날
0: 네.
1: 와 거기서 빠져나오는 차가
0: 많아요?
1: 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든가 이거 해변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간다는 거예요.
0: 트래픽이 또 많겠네 거기는.
1: 거기 조금 위로 올라가면 포인트 무구라고 있거든요.
0: 포인트
1: 무구.
0: 무구?
1: 응. 네. 포인트 무구. 거기가 바로 캠핑장이 바다 바로 앞에 너무 좋아.
0: 무구. 응. 포인트 무구 너무
1: 응.
0: 좋아요.
1: 근데 예약을 미리 해야 돼요.
0: 그러면 거기 야영지가 아예 돼 있는 거. 아, 6개월 전에요? 네.
1: 매일 와. 6개월 후에 딱딱 올라오면 그때 딱딱 잡아야 돼.
0: 와.
1: 한번 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한번 자고 싶네.
0: 근데 그거 네. 하면은 뭐 아무것도 주는 거 그냥 그 공간만 대여해 주는 거예요?
1: 그럼요. 그러면 내가 다
0: 내 텐트 가져가서
1: 네, 텐트 가서 하는 거죠. 아. 바다 보면서 너무 아름답죠. 그쪽에 또 하이킹 코스도 좋은데 많으니까.
0: 근데 밤에 바다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1: 아니 밤이 뭐 문제야.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탁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0: 아.
1: 거기다 브렉퍼스트 먹어봐. 아.
0: 뭐 아니 뭐 아침에 야영 가면 아침에 뭐 드세요? 브렉퍼스트
1: 전날 먹던
0: 시리얼?
1: 거
0: 남은 거
1: 전날 먹던 거 그런 거
0: 뭐 육개장
1: 물러가지고 뭐 물러가지고 찌개도 끓이고 뭐 아메리칸식으로 이렇게 에그 햄 이런 거 빵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다르죠 뭐.
0: 거기 그런 게 다 돼 있나?
1: 우리는 취사. 근데 이제 얼큰한 걸 좋아하지.
0: 그쵸, 아침에 딱
1: 속을 풀어줘야지.
0: 그쵸.
1: 근데
0: 아 저기 재밌겠다.
1: 아니 그래서 한국에 네. 만 원대 당일치기
0: 어디 갈 수
1: 여행
0: 있어요, 어디?
1: 그건 모르겠고.
0: 알겠습니다.
1: 아니 요게 끌리네. 뭐가 있냐면요. 부산에서.
0: 부산에서.
1: 49,000원 내면.
0: 49,000. 오불이 한.
1: 35불 정도.
0: 네.
1: 배를 타고
0: 네.
1: 일본 대마도로 가서 알차게 쇼핑하고 요즘 또 엔화 그렇잖아요. 가면 막.
0: 엄청 여행하는 좋죠 지금. 네, 경쟁률 좋죠.
1: 그리고서 바로. 거기서 또 스시 먹고
0: 네.
1: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는 해외 당일치기 코스까지 등장했다 그래요.
0: 괜찮다.
1: 부산 가면 한번
0: 데이트하기 좋겠다 그거는. 그렇죠? 야, 우리 네. 스시 한번
1: 왜
0: 먹고 올까?
1: 데이트하기 좋아?
0: 네?
1: 데이트하기는

0: 확률이니까.
1: 자고 오는 게 좋지 않나?
2: 아, 잘 끊기고요.
1: 아.
2: 거기서 구경하다가 배를 놓치는 거지.
1: 일부러.
2: 일부러.
1: 어떡하지?
2: 어머, 배가 떠났네.
1: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 아이, 해변으로 좋아. 가볼까요? 디지덕의 뱃놀이를 들고 싶어요?
2: 아니요,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1: 나는 해변으로 가요. 키보이스 들으려고.
2: 그러세요.
1: 그래도 우리 그러면
2: 키보이스 들어요, 그럼.
1: 네. 그래요? 아, 또 그러면 나 이거 듣고 싶지.
2: 뭔데요?
1: 이거 한 번도 안 틀었어 이번 여름에.
2: 뭐요? 어?
1: 피서지에서 생긴 일.
2: 이건 또 다른 노래인데?
1: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주제곡이죠.
2: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저건데.
1: Summer Place.
2: 아.
1: 우아하다. 아, 시원해.

0: 우리 후니탱자가 어디 화분이 없나 막 헤매고 다녔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누가 그냥 물병을 네. 거의 가득 찼는데 뚜껑만 닫다 놓고 한 모금만 마시고 놓고 간 것 같아.
1: 그러니까 목만
0: 다섯 병이나 있어.
1: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0: 갖고 가시지. 어.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그러니까. 콜로라도 리버 그 레이크 파워라고 레이크 미드가 사상 최저를
1: 아, 그래요?
0: 기록을 해서 우리 밑에 있는 많은 주들이 물을 나눠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을 앞으로 줄인대요.
1: 늘 부족해요. 네. 부족 국가 많고.
0: 우리가 개인들도 좀 줄였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돼. 정부에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돈을 줬고 네. 농사 짓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지금 해야 된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펑펑 쓰지 말고 그러니까. 아껴서 좀.
1: 이 마시는 생수도 좀 아깝거든요. 네. 한 모금 딱 따서 버리는 거 진짜 아깝습니다.
0: 진짜 그렇죠. 네. 아, 정말 아낍시다.
1: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구모님 차차 2부 함께 하겠고요.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길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7: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홈쇼핑 월드 푹푹 찌는 여름 아주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 제
1: 3탄
0: 우리 김미경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13: 네. 네, 네.
0: 와 아주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이에요.
1: 네.
13: 우리 많이 기다렸던 것들이 네. 왔어요.
1: 네. 네. 네. 저희 청취자님께서 목요일에 네. 김미경 실장님 못 보면 손에 가시가 박힌다. 글을 써주셨습니다.
0: 팬들이 마구 네. 네. 홈쇼핑 월드 가면 일단 시원합니다.
1: 쾌적하죠 시원하고.
13: 저도 집에서 어제 쉬었는데 네. 홈쇼핑 어디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0: 시원해.
1: 아, 쾌적해. 아,
0: 가격도 시원해. 네. 냉동고에서 또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쫙 사왔어요. 고등어랑 네. 막 꼬다리랑 뭐 네. 이렇게 시래기, 시래기 맛있던군요.
13: 어, 그 진짜 맛있어. 어,
0: 그거 넣고 콩비지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
13: 그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0: 아, 네, 그냥 막 네, 때려 넣는 거죠. 아, 난 그런 여자야.
1: 멋쟁이. 좋아요. 오늘의 금주 원감이 원가 이하 세일. 네. 궁금합니다.
13: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커피 쿠키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쿠키. 어. 이거 진짜 많이 기다리셨군요.
1: 커피 쿠키.
13: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다 네. 까시면 네. 어? 어디서 샀냐고 다 물어보신대요. 개별 네. 포장도 돼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다 쟁겨놓기 좋고 네. 어디 나갈 네. 때마다 들고 다니기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한동안 오지 않았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드디어 오늘 도착했습니다. 예. 150g이 원래 4불 99인데 2불 49전 네. 또 360g은 8불 99가 4불 99전입니다.
1: 네. 360g은 사야겠다.
13: 아, 이거 되게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가끔 이렇게 달달한 거 조금씩은 먹어줘야
1: 그러니까요.
0: 돼.
13: 또 그때 같이 왔던 때에 네. 살살 녹는 밀크스틱 9팩이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약간
1: 맛있죠?
13: 연유 맛나요.
1: 네. 이거 맛있어요.
13: 이거 맛있어요. 네. 이것도 4불 99가 2불 49전입니다.
1: 어우, 네. 좋습니다. 네.
13: 또 무설탕 홍삼 캔디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집사님들도
13: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 네 분이 오셨어요. 저희가 네. 왜냐하면 10개까지씩 리미트를 걸어놨잖아요.
1: 한정이니까 네.
13: 그래서 10분이 오셔가지고 네 분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0: 어머나 네.
1: 그렇게 하셔야죠 뭐. 네. 네.
13: 4불 9분대 1불 99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무설탕, 특별한 세일입니다.
1: 네, 홍삼 캔디입니다.
0: 원가 이하 세일이에요 진짜. 네.
13: 또 하얀술 K 막걸리 파우더인데 일명 쉑쉑 막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 넣고 네. 전체가 500ml가 들어가요. 예. 처음에 350ml 들고 흔드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덜 섞이잖아요. 그래도 150ml 네. 넣고 네. 한 번 더 섞으셔가지고 네. 상온에다가 24시간 보관하셨다가 네. 이제 냉장고로 하면서 제가 한 이틀 뒤에 먹어봤는데 그럼 약간 상큼한 맛 나고 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지라 네. 깊은 맛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좀 오래 두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1: 네. 지난주 네. 드셔보신 거죠?
13: 예예예. 예, 예. 그게 9불 99전인데 3불 99전입니다.
1: 집에서 네. 만드는 막걸리 파우더.
13: 이거 6개월 동안 냉장 보관 가능하세요.
1: 6개월 동안 갈 일도 없어요.
0: 네.
13: 네. 네. 또 100% 제수산 통민어거든요.
1: 아 좋다 좋다 민어.
13: 어 이거는 제가 보고서는 어떻게 해먹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손님이 네. 막 5개를 집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도대체 어떻게 드실까요? 물어봤더니 이거를 해서 네. 쪄 드셨대요. 쪄서 왜 저희 홍어나 그런 거 간장 양념화처럼 네. 뿌려서 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0: 민어가 쫄깃쫄깃하대요.
13: 네. 근데 가격은 진짜 깜짝. 놀랄 원가 이하 세일이에요.
0: 지금
13: 13불 99가 6불 99입니다.
0: 아, 이거 아까 커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새로 들어온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비워야 돼. 그쵸. 그래서 지금 원가 이하 세일이야. 나 이거 지금 차야 되겠다.
13: 이거 민어 구이해 드셔도 되고 네. 저희 지리탕 해주셔도
1: 요리
13: 되고
1: 요리 잘하시면 지리탕 하시고요.
13: 매운탕 하셔도 되고 다
1: 맛있죠.
13: 맛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충북 제천 약재상 약복숭아 일명 개복숭아.
1: 개복숭아. 네. 네.
13: 생강 도라지 스틱하고 그냥 복숭아 스틱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49불 99가 네. 9불 99전입니다.
0: 와 이거 사야겠다.
13: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네. 농약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금수산 자락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은 못 먹잖아요. 네. 액기스를 뽑아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약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네. 비타민 A도 들어가고 비타민 C도 들어가고 식이섬유도 들어가서 피부 부행에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사실이 뭐냐면
0: 네, 목, 기관지.
13: 기관지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0: 그럼요.
13: 기관지 엄청 좋다는 거.
0: 생강 도라지도 좋은데 거기다 복숭아도 좋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세 개가 컨비되어 있는 건 처음 보네.
13: 가래 삭히는 데도 좋고 네. 왜냐하면 아미그달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체내 독소 배출하는 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야 49불
13: 가격이 진짜 좋은 거예요.
1: 예, 스틱형인 거죠?
13: 예예, 예. 그냥 네. 드셔도 되고
1: 그냥 쭉 드셔도 되고 예.
13: 뭐 타서 드셔도 되고
1: 9불 99만 원.
13: 네, 그냥 드셔도 전혀 제가 먹어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고. 전 이거 심지어 한국까지 보냈잖아요. 비쌀 때 친구 목 아프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파는 거 보니까 이제 보면 견물샘심이라서 또 사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막 보면 아 좋다고 막 그랬는데 네. 세일을 하더라고요.
14: 아~ 아~
13: 좀 슬펐어요. 네. 네. 그다음에 유기농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 30포인데 그 양배추가 그냥 드시는 것보다 진액 형태로 드시는 게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핵심 성분만 쏙 뽑아가지고 네. 딱 진액을 한 건데 체내 흡수율도 네. 높여주고 네. 위장 개선에도 탁월하고 이게 또 헬리코박터균 억제하는데 네. 네, 도움이 되고
14: 네.
13: 뭐 브로콜리는 아시잖아요. 다 네. 건강에 최고 좋죠. 좋은 거 뭐 10대 건강식품에도 들어가고 네. 하는데 또 항암 효과도 있고 간 기능에도 좋고 이게 또 좋은 게 또 얘도 체내 독소 배출 현대인의 문제가 항상 피곤한 게 몸에 독소가 쌓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4: 네.
13: 이것도 69불 99였는데 지금 14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30포짜리가
14: 네. 네.
13: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눈이 뻥 뛰었어요.
1: 이거 뭐예요?
13: 백령도 유기농 싸주알이 약속이거든요.
1: 이게 아리, 뭐예요?
14: 아리까리는 들어봤는데
1: 싸주알이 뭐예요? 싸주알이
13: 이게 뭐냐면 백령도에서 재배한 싸주알이 약속은 들어보셨죠?
14: 예.
1: 쑥인가요?
13: 예, 예. 네. 이거를 3년 이상을 어떻게 하냐면 해풍하고 해무에다가 네. 자연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1: 오,
14: 아, 그걸 싸주알이라고요?
13: 예, 그래가지고 아. 대추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에요. 대추, 갈근, 생강, 결명자 이런 거 부재료를 넣어가지고 배합시켜가지고 네. 네. 추출한 약쑥 진액이거든요.
14: 네.
13: 뭐 무설탕, 무색소, 무방비부자잖아요.
14: 네.
13: 이게 어디 좋냐고 제가 찾아봤잖아요. 네. 본초 강목에 보면
14: 네.
13: 정혈작용, 피 맑게고 해독작용, 그다음에 이뇨작용. 그러니까 약쑥에 플라보동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14: 네.
13: 이게 미코젠 1을 생성해서 이게 위염, 위궤양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14: 네.
13: 혈전도 녹여주고. 그 여자분들한테는 여자분들이 저도 그런데 조금만 추운데 계속 있으면 손발이 좀 저리고 하는 게
14: 네.
13: 아시죠?
14: 네.
13: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거지?
14: 요즘 특히 그래. 네. 발시로 지금.
1: 요새 가끔 그러시잖아요.
13: 아, 저도 그래요. 손도
1: 그래요?
13: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14: 요즘 그래서 감기도 많대요.
13: 맞아요. 거기 탁월하죠. 네네.
1: 근데 이거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13: 아우 그냥 포예요.
1: 아 포예요?
13: 드시면 돼요. 아우 이거 어렵게 드시면 다 못 드세요.
1: 네네네. 네.
13: 1개월분이 원래 89불 99전인데
1: 네?
13: 39불 99전이고 네. 2개월분이 149불 99인데 59불 99입니다.
14: 이야.
13: 저 이거 딱 마음에 들어서 저도 사서 아침 저녁으로 한 백씩 먹어보려고요.
14: 네.
1: 유기농 싸주알이 그 약쑥.
14: 예. 홈쇼핑을 돼서 지난번에 그 시래기 샀는데 너무 네. 좋았거든요.
13: 진짜 맛있어요.
14: 그런 것처럼 쑥 좀 어떻게 못 갖고 나요? 쑥 범벅해서 막 쑥떡 이런 거 먹고 싶어요.
13: 제가 한번
14: 네. 권유 좀 해보세요.
13: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약쑥을 좀 드셔보는 게 어떨까.
14: 그래도,
13: 예. 그다음에 GNM 초유 산양유 단백질 분말. 저희 시니어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근손실.
14: 네.
13: 그거에 탁월하게 좋은 게 이 초유 산양유 단백질 분말입니다.
1: 네.
13: 예. 네. 네. 이거 드시면 뭐가 좋으시냐면
14: 네.
13: 예. 그냥 우유 이런 거보다 산양유가 훨씬 베타카제인이 높아가지고
14: 네.
13: 모유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요.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도 섭취하시고
14: 네.
13: 여기 또 분리대두 단백도 들어가 있거든요. 식물, 네. 식물성 단백질도 섭취하시고
14: 네.
13: 여기 또 소화 잘 되시라고 네. 17종 혼합 유산균도 들어가 있어요.
1: 네.
13: 제일 좋은 게 저희가 고트하면 좀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14: 네.
13: 비린내가 특유해 있는데
1: 그쵸,
13: 이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드시기가 좋고 고소하거든요. 맛있죠. 이게 49불 99인데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13: 아유 진짜 이거 저희 싸주알이 약속 드셔야겠는데요. 추워하시는 거 보니까.
14: 네.
1: 갑자기 또 위에 되게 이쁘네요.
14: 안 추우세요?
13: 저는 괜찮습니다.
14: 그렇죠.
13: 그러니까.
1: 네. 싸주알이 약속 드세요.
14: 네. 네.
13: 효성 냉감 명품 골프 마스크 100% 국내산.
14: 네.
13: 저희 아시잖아요. 자외선, 적외선.
14: 그렇죠. 네.
13: 바르려면 이런 거
1: 네.
13: 하고 선크림 바르시고 한 번 더 쓰시고 12불 99가 3불 99.
1: 네.
13: 또 팔타잖아요.
1: 네.
13: 저희 다 왼손 들으라면 다 왼손이 훨씬 더 까맣거든요.
14: 아, 맞아요.
13: 운전하시는 분들.
1: 네.
13: 이것도 한국산 100% 셀롱 강력 쿨토시가 2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4: 네.
13: 이 추저 너무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14: 네.
13: 근데 맛도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13: 다해 식품 새우젓
14: 네.
13: 추저시 250g 꼴뚜기 네. 젓이 250g인데
14: 네.
13: 추적 같은 경우는 초가을에 잡아가지고 6개월 동안 숙성시켜서 감칠맛이 아. 최고예요. 이것도 12불 99가 6불 49전.
14: 네. 너무 좋다.
13: 가바쌀. 백미, 현미 다 있는데 예, 캘리포니아산이 쌀이 비소 많은 거 다 아시죠? 네. 비소가 제일 문제가 몸에 축적돼 있다가 나중에 치매 유발하는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14: 네.
13: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14: 네.
13: 당뇨도 예방하시고 이런 가바 성분이 많은 가바쌀 드시면 되는데
14: 네.
13: 이거 저희가 원래 44불 99전인데
1: 네.
13: 세포에 99불 99전에 드리고
14: 네.
13: 거기다가 대박난 치명골드
14: 네.
13: 30포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가바쌀 세포에
14: 이거는 권사님들이 세 분이 가가지고 세포에 100불이니까
13: 좋으신데요.
1: 나눠서 드셔도
14: 왜냐면 혼자 세포를 다 먹게
13: 맞아요. 저 그러신 분 봤어요.
14: 진짜 너무 좋아.
1: 공동구매
13: 몸만 좋은 분
14: 우리 셋이 하나씩 사자.
13: 그러니까 네. 또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l인데 이거 인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입에 혓바늘 같은 거 날 때도 네. 쓰시고
1: 네.
13: 또 목
1: 네.
13: 아플 때도 쓰시고 네. 내일 감기 들랑말랑할 때 있잖아요. 좀 몸 안 네. 좋을 때 쓰시면 목이 훨씬 낫다고 손님들이 많이 사가셨거든요.
14: 그쵸.
13: 19불 99가 9불 99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
14: 네. 이거 필요해. 꼭 필요해.
13: 네. 또 GNM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아타잔틴 이게 황방색소 밀도를 낮춰주잖아요.
1: 네.
13: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 3개월 장복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4: 네.
13: 그래서 39불 99가 14불 99.
14: 좋다.
13: 또 동원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30포인데
1: 네.
13: 99불 99잖아요. 하나에.
1: 원래 99불 99.
13: 예. 원래는 그런데 저희는 1플러스 3. 네박스.
1: 네박스에 99불 99.
13: 예예.
1: 와.
13: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14: 네.
13: 광어 크림 리조또도 한 팩 드리고
14: 네.
13: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4: 좋아라.
13: 군상 군수님이 이제 10월인가 오신대요. 인삼 때문에.
14: 뵙고 싶어. 나 맨날 읽고 있잖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13: 예. 추천하시는 6년근 네. 금산홍상 농축액 240g 4병 세트인데요.
1: 네.
13: 이게 129불인데 진짜 성분 보면 놀라세요. 오셔서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14: 네.
13: 64불 50전 개별 포장돼 있는 거잖아요. 너무
14: 네.
13: 좋잖아요. 4병 돼 있으니까 또 광어 크림 리조또 한 팩도 드리고 아라비카 100% 블랙 커피도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대박 세일이에요, 사실은.
14: 네. 오, 네.
1: 너무 좋네요.
13: 고려은단 비타민 3000mg 메가도스 C
14: 네.
13: 이것도 47불 99구에 드리고
1: 예.
14: 네.
13: 활성산소가 없고 당뇨 환자한테 되게 좋거든요. 이거
14: 네.
13: 활성산소 없애고 드시고 그리핀 꿀잠 경추백에가 있어요.
1: 네.
13: 이거 그램핀 전류가 이제 뇌파 흡수해가지고 또 거기서 천연 피톤치드까지 나와서 진짜 숲속에 있는 것처럼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14: 네.
13: 이것도 59불 99가 39불 99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13: 또 모기향하고 훈증기 아유 지금 목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1: 그렇다고요.
14: 어머
1: 요새
14: 순식간에 후다닥 저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요.
1: 울렸어요?
14: 예. 그것도 여기 호텔 발레
13: 그러니까.
14: 기다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5방 물렸어요. 후다닥 탁.
13: 이게 근데 유한양일 거잖아요.
14: 네.
13: 중국산 이런 거 아니잖아요. 4불 99전. 그다음에 혼중기 16불. 기계만 사시면 안 되죠. 알이 써야 되니까. 혼중기
14: 네.
13: 매트 14불. 다 유한양인 겁니다.
1: 네, 60개 들어있는 게 14불. 네, 물리셨을 때는
13: 버물리 7불 99. 버물리. 그다음에 또 많이 드시고서
1: 네.
13: 속 안 좋으실 때는 부채포 동화약품 가스활명수 10병 세트 7불 99입니다.
1: 좋습니다.
13: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홈쇼핑월드 농수산물.
1: 먹거리.
14: 야, 네.
13: 저도 지금 살라고 막 어제 제가 쉬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네. 벌교 양념고막 이거 너무 맛있대요.
14: 나 이거 끝났어요. 아직 안 먹었어.
13: 8불 9분인데 4불 9구.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소면해서 드셔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14: 네.
13: 또 벌교 매운 꼬막 무침 이것도 4불 9구. 제주도 순살 고등어 3불 9구. 이제는 고등어 강고등어도 들어왔어.
1: 강고등어 들어왔군요.
13: 예예. 짭조름하고 밥 반찬 최고 밥 반찬 7불 9구인데 4불 9구. 또 순살갈치. 저 인기 되게 많죠. 순살갈치 8불 99가 5불 99. 한국산 도토리 건조묵인데 물에 불리면 양도 많아지고
1: 네.
13: 이거 묵밥도 해드시고 다 해드실 수 있는데 이것도 19불 99가 14불 99인데 이거 한국산이라는 거.
14: 네.
13: 조금 달라요.
14: 이거 사이다.
13: 제가 최고 사고 싶은 거.
1: 코다리.
13: 군산 화류당 시댁의 코다리 조림인데 네. 네. 이거 딱 까서 이제 비닐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세요. 진짜 커요. 내 토막이 들어있는데 그냥 토막이 아니에요. 그냥 반.
1: 실하구나.
13: 그렇게 해서 그 두 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완전히 두 마리예요. 네. 홀인데 이거에 26불 9구인데 11불 9구.
1: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순살 네. 코다리 조림.
13: 또 네. 군산 하우당 통어징어 통꽃게 해물탕.
1: 아 이것도 엄청 커요. 양이.
13: 이거 엄청 커요. 그리고 이거 국물 진짜 맛있어요. 안에 또 들어보시면 야채도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26불 9구가 13불 9구.
14: 네.
13: 자연산 풍천 민물장어. 네. 고추장, 간장, 복분자. 야, 이거 전라북도 고창에서 온 건데 네. 39불 99가 19불 99.
1: 맛있겠다.
13: 이거 바지락 칼국수 드셔보셨어요? 이거 먹어보면 지금 계속 사시는데 이거.
14: 아 그래요? 왜? 그럴까 봐 안 샀어.
1: 저는 아직 바지락 어패를 못 먹었어요. 약 때문에.
14: 근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바지락 너무 맛있잖아.
13: 이거 제가
1: 그때 되게 막 자랑하셨잖아요. 맛있다고.
13: 맞아요. 9불 99인데 7불 99고 심지어 양도 많습니다.
1: 아 지난번에 우리 댓글에 우리 초시자분께서 이 바지락 한번 사줬는데
14: 너무 맛있어.
1: 굉장히 맛있고 양도 많고 너무 맛있다고.
13: 한번 사는 분 없으세요?
14: 진짜요?
13: 그다음에 이것도 맛있잖아요. 고사리 해물 육개장. 화구당 네. 화구당 제품이 다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1: 맛있어요.
13: 12불 99가 6불 99. 그다음에 다해식품 녹차 낙지젓. 그 녹차 창난젓이 14불 99인데 9불 99.
1: 네.
13: 알몬게 추억의 알몬게 아시죠?
14: 네.
13: 이것도 24불 99가 14불 99. 트레더조 야채 우엉 김밥. 이것도 2불 9구에 드리고 있고 아우 세일 너무 많이 해요.
14: 진짜요?
13: 추어탕 다 떨어져 다시 들어왔어요.
1: 남원 추어탕입니다.
13: 남원이에요. 네. 9불 99가 5불 99. 전복 톡밥 이거 렌즈에 데우면 되잖아요.
1: 사무실 챙겨놓고 드세요.
13: 제가 먹고 있는데 네. 되게 안에가 싫어요. 전복도 많이 들어있고 뭐 은행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어. 네. 근데 이것도 5불 99입니다.
1: 예.
13: 뭐 황태채는 뭐 항상 유명하니까 이것도 네. 7불 99해드리고 네. 맛있다고 하시는
1: 미옥 씨가
13: 탱자님이
1: 이걸로 아까 비지찌개를 끓이셨다는
14: 우청 시래기
13: 3불 99 이거 배추 울거지도 되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14: 네. 양도 많아.
13: 맞아. 이거 보기에는 작금해 보이는데 막상
14: 많아.
13: 엄청 많대요. 그다음에 이것도 3불 99, 갑오징어 볶음, 또 무교동 낙지 맛나는 낙지 볶음도 12불 99가 6불 99. 뭐 떡 시리즈 아시죠?
1: 그럼요. 네.
13: 콩고물 검정깨 툭떡떡,
1: 네.
13: 인절미 생모시 툭떡떡. 이것도 9불 99가 6불 99. 10개 네. 개별 구정이니까 네. 녹여서 드시면 되고.
14: 네.
13: 갈비탕 9불 99인데 이거 저 맛있게 먹는 팁을 알아왔어요.
14: 뭐죠?
13: 손님이 여기다가 마른 황태를 넣고 같이 끓이면 훨씬 맛있대요.
1: 여기다 황태를 넣고요?
13: 네. 그러면 국물이 막
14: 네.
13: 이거 너무 맛있어서 혼자서 먹다가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섞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황태 넣었더니 그 감칠맛하고 너무 맛있다고 꼭 먹어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14: 육회 조합으로 그냥
1: 그래야죠.
13: 육회 공군 이제 막 그렇게. 그다음에 경복궁 대파 갈비탕도 10불 99.
14: 네.
13: 저희 강원도 횡성군 시골 진창기름 300mg이 24불 99인데 11불 99. 또 들기름은 300ml인데 들기름 원래 조금 더 비싸잖아요.
1: 그렇죠.
13: 네. 13불 99.
1: 네.
13: 이거 과자처럼 먹는 구수한 한 끼 뚝딱 누룽지. 이것도 지금 세일해서 4불 99가 2불 99인데 네. 이거 과자로도 드시고 끓여도 드시고 다 맛있대요. 이거는
14: 이거 너무 바삭바삭하고 달지도
13: 맞아.
14: 않고
13: 진짜
14: 이거
13: 맛있어요.
14: 드셔본 분이 이거서 사냐고
13: 엄청
14: 너무 맛있다고 지금 히트예요.
13: 가격도 너무 싸요. 2불 99면
1: 바비 브라운
13: 그다음 대봉 곶감 말랑이 500g이 16불. 이거 대봉이잖아요. 대봉 뭔지 아시죠? 손님들
1: 큰 거 아니에요?
13: 예. 네, 그러니까 대봉. 퀄리티가 대봉이 훨씬 비싸요 사실은.
1: 그쵸, 예.
14: 대봉이가 있어요?
13: 예.
14: 난 말봉이 형인 줄 알았지.
13: 16불 99.
1: 이건 어떻게 냉동으로 드시는 거예요?
13: 예, 냉동에서 아예 나와 있어요.
14: 엄청 꺼내 먹으면 맛있어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1: 우리 와이프
14: 오늘은 왜 그거 안 해요? 수박 착즙.
13: 오늘은
14: 그거 나 사 먹었잖아. 너무 맛있어.
13: 그거 안 해도 잘 나와서.
1: 너무 유명해서.
14: 너무 유명해서. 네. 난 이렇게
13: 이 시간 모질할까 봐 못하고 그거에다가
14: 그렇구나.
13: 그냥 커피와 네. 커피 쿠키 드시면 돼요.
14: 네.
13: 이 커피 쿠키 진짜 인기 많아요.
1: 커피 쿠키.
13: 커피 쿠키.
1: 너무
13: 커피 쿠키.
1: 커피 쿠키, 쿠키 아니고 쿠키.
14: 커피 쿠키.
1: 네. 오늘 커피 먹는 커피 쿠키가 새로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14: 네.
1: 들어온 거.
14: 네. 네.
1: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
13: 하고 밀크스틱.
1: 밀크스틱. 홍삼
13: 네.
1: 캔디.
13: 네. 그다음에 저희는 네. 먹거리 진짜 네. 밀키트 제품 제가 봐도 놀라워요. 해물탕 너무 맛있구만. 가격은 와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게, 왜냐면 저희가 뭐 11불 9구 이런 걸로 절대 외식 못하잖아요 요즘에.
1: 아, 못하죠.
14: 그렇죠. 그리고 1인분도 안 돼요. 우리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혼자 뭐 무슨 해물탕 끓여 먹겠다고 그거 일일이 사봐요. 그러면 막
1: 재료비가 다 들고 힘들고
13: 또 심지어 맛도 없어요. 그리고 나
1: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14: 그리고 사다 놓고 또
13: 아유, 해봐서
14: 내일에 먹어야지 이러다가 냉장고에서 상해버려.
1: 맞아요.
13: 저기 이게 내려놨다가 이제 얼려놨다고 또 내려놓잖아요. 네. 어? 어디 있었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4: 아, 제일 속상한 거. 끓여놨는데 냄비가 왜 유리가 아니고 왜
13: 아시죠? 성에 끼고 막
14: 깜빡 잊고 해서 열어보니까 어머!
1: 자 거기까지. 아 상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시래기 수살 코다리 조림. 그 다음에 통어지어 통꽃게 해물탕. 이거 오늘 정말 어마어마 시원한 오아시스 때
13: 약복숭아도 드시고
1: 놓치지 마세요.
13: 몽다 이거 사러 가야 되겠다.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거 아마 요번에 그 한인 장터할 때 또 올걸요?
14: 네.
1: 근데 아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홈쇼핑을 해도 가격이 좋을걸요? 아우,
14: 그럴까요? 네.
13: 훨씬 싸겠죠. 네.
14: 오늘이 뭐 아주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폭탄 세일입니다.
1: 네.
14: 시원한 세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늘 네. 저희 부에나팍 매장과 LA 매장 양쪽 다 가능하시고요.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구 벤컴 홈 몰 부에나팍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켓제 2주장 자리 전화번호 213-380-3330번입니다.
14: 지난번에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네. 근데 홈쇼핑 월드를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장소를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팔가와
13: 세라노에
14: 아주 새로운 건물이 있어요. 파킹도 얼마나 좋은지 가셔서 시원하게 둘러보시면서
13: 아유 저희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14: 네.
13: 다이소 같기도 하고 또 그렇죠. 먹거리 다 있는 밀키트 전문점 같기도 하고 네. 건강식품 가게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진짜.
14: 예, 아 예. 고마워 홈쇼핑 월드 짜자짜짜짜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14: 감사합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들으셨어요.
1: 네.
0: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원래 자연보호를 위해서 에어컨을 안 놓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 좀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1: 어마어마했대요. 그 제가 사진을 한 장을 봤는데 그분들이 그 에어컨을 판매하는 매장이 문을 열자마자 뛰어 들어가시는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뭐 약간 연출일 수 있지만 약간 확실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그래도 제일 시원한 할 것이다 이래서 겁도 나는데 그래도 저는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
1: 아직까지요?
0: 응. 괜찮던데? 나 적응된 거야.
1: 아니야 거의. 요새 추위를 타시는 것 같아 이상해.
0: 그런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더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풍기까지 고장났잖아.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에어컨이 없을 때는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봤어요.
1: 옛날에 지금처럼 안 덥지 않았을까요?
0: 그래도 더울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그 물이 증발할 때 주변에 열을 뺏어가잖아요. 증발열 흡수라고 해서 이게 스웜프 쿨러. 그냥 선풍기가 아니고 그 선풍기 밑에 물이랑
1: 네.
0: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얼음 같은 팩을 넣으면 이게 그 원리로 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1: 그거 요새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0: 네. 에너지도 많이 안 들고
1: 그 선풍기에다 이제 찬바람을 넣는 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 그 물을 넣는 거지. 그 물이 얼음, 이렇게 하면서
1: 그렇죠. 저기 증발하면서
0: 그러면 탁자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올려놓는 거 저기 A 있잖아요. 음? A 밀림 밀림 쇼핑몰
1: 거기 땡땡이 아마
0: 그걸걸 거기 보니까 50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1: 네. 사셨어요?
0: 아니 어디 있죠 어젯밤에. 안 되겠다.
1: 드디어.
0: 아니 내년이 더울 거라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
1: 근데도 에어컨 안 드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0: 아니 에어컨이 있어요. 거실에.
1: 환경 애호가.
0: 근데 그거 키라면 안에도 막. 아무튼 시끄러워 조금 그리고
1: 근데 죄송한데 지금 약간 이게 지금 걸치신 게 스카프예요 아니면은
0: 스카프 sure.
1: 이게 그냥 이렇게 딱 하고 계시면 약간 저거 있죠 그 되게 고급스러운 실키한 그 샤워 베스 롭 하고
0: 그래요?
1: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이거 저기서 샀어.
1: 어디요?
0: 세컨핸드 스토어에서. 얼마에 건졌지?
1: 이쁘다.
0: 이불
1: 컬러가 되게 이쁘네요. 약간
0: 아 어젠가 그제가 바로 그런
1: 뭐요?
0: 저기 스리프트?
1: 아 드리프트 뭐 그런 날이었어요?
0: 세컨핸드 구제의 날이었어요.
1: 아나바다 같은 느낌인데.
0: 그렇지 서로.
1: 네. 좋다 잘 다녔다. 이뻐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 컬러가.
0: 네.
1: 자 휴일을 많이 타는 우리 미옥 씨.
0: 추워. 네. 지금 더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태양빛에서.
1: 그렇죠.
0: 주방에서.
1: 아 근데 유럽은 원래 한참 더웠어요. 제가 20몇 년도야? 한 23년
0: 네.
1: 전인가 그때 갔을 때도 최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0: 최악이야.
1: 더덥대. 맨날 더덥대. 이거 뭐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0: 근데 이 더위가 아직 안 끝났어 이제.
1: 아 이거 어떡하냐.
0: 입추도 지났나?
1: 입추 아직 안 됐죠? 입추는 안 됐지.
0: 지났나? 지났어 벌써.
1: 입추가 지났어요?
0: 그럼요. 입추 지났지.
1: 그래요?
0: 말복도 지나고.
1: 말복은 지났죠.
0: 네.
1: 입추가 지났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찾아볼게요.
0: 입추가 지났어. 말복 전주가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고요. 그리고
1: 그러네. 8월 7일이었구나.
0: 금요일이 말복이었어요.
1: 야, 입추가 지났어.
0: 낮에 이렇게 덥다고 해도 그 밤에 추워. 문 닫고 자요, 요즘.
1: 아니, 원래 창문이요?
0: 네. 아니, 창문 열고 덥다고 이불 안 덮고 며칠 잤더니 네. 바람이 들어왔나. 막 무릎 시리고 막 발 시려.
1: 아, 이상해. 몸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
0: 나 이 더위 적응 다 했어, 이제.
1: 마음이 아프다. 안 되겠다.
0: 네, 그래요. 잠시 날 말씀드리고 곧들어 할게요.
1: 그러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 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 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융자 외계 죄송합니다. 젊은 물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벌써 헤어질 시간. 여러분, 오늘은 안녕 하고 그냥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7: 그러게요.
6: 시간 계산을 잘못했네.
7: 내일 뵙겠습니다.
6: 네, 훈이 탱자. 내일 봐요.
7: 네, 안녕히 계세요. 역시.
6: 좋은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7: 바이. Good morning, cha cha cha. Good morning, cha cha cha.
8: Good morning, cha cha cha. Yeah, yeah, yeah, yeah.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1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20: 213-383-3838 213-383-3838.
2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2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2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2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6: 믿고 찾는 중앙 AM 1290
27: 라디오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셨나요? 아, 시원한 뭐 냉면 많이들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말이 있네요. 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뛰면 네 사람이 1등을 하고 360도 방향으로 각자 달리게 되면 360명이 모두 1등을 합니다. 베스트 1이 없으면 베스트 2가 대신할 수 있지만 only 1이 없어지면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죠. 왜 꼭 그 학교라야 할까요? 왜 꼭 그 직업이라야만 할까요? 판사, 검사가 아니라도 의사, 박사가 아니라도 길은 아주 많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재능, 나처럼 생긴 지문은 70억 인구 가운데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으면 둥근 원을 만들어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only one입니다.

0: 네, 아일랜드 혼성 퍼클 락 밴드입니다. The Corrs의 What Can I Do라는 노래였어요. 스모키의 What Can I Do하고는 전혀 다른 노래죠. 참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요? 라는 그런 가사예요. 참 사랑스럽죠?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느새 목요일이네요. 이 세상에서 나는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only one 걸작인 거죠? 이렇게 적어주셨나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소중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 아, 가슴에 확 와닿네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일한 딱 한 사람. 아,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Only one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오, 자존감 쑥 올라가는데요.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당신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인가.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딱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난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딱 하나, only one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엄청 자존감이 쑥 올라갑니다. 갑자기 굉장히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예, 문을 열었습니다.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아, 오늘만 지나면 또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주말이 시작됩니다. 아, 진짜 시간이 빨라요. 주말이 금방금방 온다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라는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가는데요. 어떻겠습니까? 시간 순간순간 즐겨야죠. 예, 좋은 마음으로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까요? 자,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에는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톡톡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입니다. 뱅뱅뱅.

0: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0: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0: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1: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자,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2: 안녕하세요, 선미 씨.
1: 네, 반가워요.
2: 오늘도 이렇게 밝게 맞아주시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바깥은 정말 숨이 턱 막히게 덥던데
1: 진짜 더워요.
2: 스튜디오 안은 시원하죠?
1: 네.
2: 다행이에요. 오늘은 요즘 부쩍 눈에 띄게 퍼지고 있는 서비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선구매 후결제. 쇼핑할 때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요즘엔 월세나 전기가스 요금, 심지어 병원비까지 이 방식으로 내는 시대가 됐거든요. 편리하다는 분도 있고 걱정이 앞선다는 분도 있고.
1: 그쵸.
2: 오늘 그 얘기 같이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선미 씨는 이 서비스 써본 적 있어요?
1: 써본 적 있죠. 뭐 대표적으로 선구매 후결제라고 하면, 그 서비스라고 하면 크레딧 카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크레딧 카드로 뭐 물건을 결제하고 사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요번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구매 후결제, 이거는 핀테크 서비스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뉴스를 읽고 나서요, 굉장히 편하겠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렌트비, 뭐 전기, 가스 요금까지, 생활비까지 번진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군요.
2: 사실 쇼핑할 때 쓰는 거랑 월세나 병원비에 쓰는 거랑 같은 서비스인데 왜 느낌이 다를까요?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생각할수록 그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2: 쇼핑은 안 사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월세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전기도 가스도 병원비도요. 꼭 내야 하는 돈을 지금 없어서 일단 밀어두는 거. 이게 편리함인지 아니면 빚을 당기는 건지 그 경계가 생각보다 흐릿하거든요.
1: 그쵸?
2: 오늘 그 경계 얘기를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정우 씨, 그 경계가 좀 흐릿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 실제로 LA에서도 이미 꽤 많이 퍼져 있어요.
1: 아,
2: 렌트
1: 그렇군요.
2: 앱에서 월세를 선구매 후결제로 내는 기능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어느새 전기가스 요금에 병원비까지 붙어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편하네 싶었어요. 월말에 돈이 살짝 빠듯할 때 일단 내고 나중에 나눠내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 서비스의 진짜 장점이에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생활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1: 그쵸.
2: 특히 프리랜서나 시간제 일을 하는 분들, 수입이 들쑥날쑥한 분들한테는 꽤 현실적인 숨구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쇼핑이랑 다르게 이 필수 생활비들은 안 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월세 못 내면 집이 흔들리고 전기가스 끊기면 생활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단순히 결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생활이 어렵게 되면 이 서비스 자체가 좋을 수는 있어도 이 편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반대로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씨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서비스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거든요. 쇼핑에서 쓸 때는 최악의 경우 물건을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월세나 병원비는 달라요.
1: 그쵸.
2: 이미 써버린 돈이에요. 이미 살았고 이미 치료받은 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출을 나중에 갚겠다고 미루는 순간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연체하면 수수료가 붙거든요.
1: 그렇죠.
2: 이자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상 비슷한 구조예요. 문제는 필수 생활비를 미루는 습관이 한번 생기면 다음 달도 또 미루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1: 그런데
2: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돼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2: 특히 그게 저신용자나 거죠?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한테 이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마케팅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1: 네.
2: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손을 내미는 건데 그 손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이에요.
1: 아하.
2: 편리함과 위험함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서비스. 저는 그게 이 시대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성구매 후 결제 이 BNPL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배경이 이 카드 발급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라던가 신용 점수가 낮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런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연체될 경우에는 벌금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비를 미루는 습관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이런 서비스 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볼까요?
2: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겠다고요. 월말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액이 빠듯할 때 그 불안함을 하루 이틀이라도 미뤄두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이잖아요.
1: 그렇게요.
2: 숨 한번 쉴 틈을 사는 거랄까요. 근데 LA에서 살다 보면 그 틈이 정말 절실할 때가 있거든요.
1: 네.
2: 렌트는 올라있고 마트 장바구니 금액도 만만치 않고 병원 한번 갔다 오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 느낌. 청취자분들 중에도 딱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감각을 저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편리함이냐 위험이냐 따지기 전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먼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1: 아하.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이라던가 주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2: 결국 이 서비스가 내 편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언제 갚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단순한 말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1: 그렇죠.
2: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미 쓰고 있다면 지금 앱을 열어서 내가 갚아야 할 날짜를 딱 하나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날짜가 몇 개인지 얼마인지 세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가까운 날짜 하나만요. 그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1: 그렇죠.
2: 모르고 있을 때랑 알고 있을 때랑 같은 상황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아직 이 서비스를 안 쓰고 계신 분이라면 쓰기 전에 딱 하나만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1: 뭘까요?
2: 이번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어딘가에 있는가. 그게 있으면 편리한 도구예요. 없는 상태에서 쓰기 시작하면 다음 달이 더 빠듯해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2: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점검하라고 하더라고요. 편리한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랑 그 도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습관이거든요. 선미 씨는 평소에 지출 확인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시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1: 글쎄요. 한 두 번 정도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주로 이 카드 결제를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날짜, 듀데이 날짜를 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2: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요. 이 서비스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잘 쓰면 요리를 하고 잘못 쓰면 다칠 수 있는 것.
1: 그렇죠.
2: 쇼핑할 때 쓰는 것과 월세나 병원비에 쓰는 건 같은 기능이지만 무게가 달라요. 필수 생활비는 안 낼 수가 없는 돈이니까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이 서비스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1: 네.
2: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LA에서 살다 보면 숨 한 번 돌릴 틈이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 틈을 잠깐 빌리는 건 이해해요. 다만 빌린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이 서비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서미 씨는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셨어요?
1: 글쎄요.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문제는 필수 생활비를 미루는 습관이 한번 생기면 다음 달도 또 미루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 예, 그래서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구매 후 결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할게요. 끝인사 해주세요.
2: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편리함이라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덮고 있는지요. 이 서비스가 생활 깊숙이 들어온 건 어쩌면 그만큼 팍팍한 현실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선미 씨와 오늘 이 얘기 꺼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1: 나도요?
2: 혼자 생각할 때랑 말로 풀어낼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 그렇죠.
2: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숨 한번 고르면서 지내셨으면 해요. 더운 날일수록 마음만큼은 시원하게요.
1: 정말 고마워요. 정우 씨,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AI 정호와 선미의 이슈 톡톡. 오늘은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되던 성구매 후 결제 서비스가 이제는 렌트비와 전기, 가스요금,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단점을 좀 짚어봤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신청곡을 주신 분이 계세요. 신청곡을 조금 이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넬슨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미국 나사가 외행성 탐사를 위해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를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날입니다. 1977년 오늘이네요.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희귀한 행성 배치 기회를 활용해서 한 대의 참사선이 중력 가속 스윙 마일을 이용해서 네 개의 외행성을 연속 탐사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천왕성과 해왕성을 근접 방문해서 정밀 데이터를 전송한 유일한 기체입니다. 이름은 2호지만 비행 궤도와 목적지 일정상 이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1호보다 16일 먼저 발사됐어요. 2018년 11월 태양권 인터스텔라 영역에 진입해서 지구와 약 20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데이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소리, 음악, 인사말, 이미지 데이터가 담긴 금빛 LP판 형태의 골든 레코드를 탑재해서 외계 이 지적 생명체를 향한 메시지를 품고 비행 중이에요. 이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골든 레코드에는요 전 세계 55개 언어로 녹음된 지구인들의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어 인사말도 이 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요 뭐 인사말이에요. 당시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신순희 씨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일부 언어가 정형화된 긴 환영사나 문어체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한국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친근한 인사말 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바람, 또 비, 뇌우 등 자연의 소리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새소리라던가 또 개구리, 고래 등 동물의 소리, 그리고 차소리, 비행기, 로켓 발사음, 인류의 도구 사용 소리 등이 녹음돼 있어요. 음악 트랙에는 베토벤, 바흐, 또 모차르트 등 클래식과 전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 총 27곡이 수록돼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한국의 전통 국악이라던가 음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코드에는 115장의 지구와 또 이 인류 사진이 아날로그 신호로 담겨 있는데 그중 전 세계 인류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것 중 한국인 가족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담긴 이 레코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끄는 코넬 대학교의 전담위원회가 단 6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완성해낸 인류 최고의 감성 프로젝트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6주 만에 완성이 됐다고 하네요. 우주용 타임캡슐입니다. 이 나사가 레코드 탑재를 최종 승인했을 때 이 탐사선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6주였어요. 칼 세이건은 즉시 그 저명한 예술가, 과학자, 제작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위원회에는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기획 총괄 앤드류안, 그리고 음악 감독 티모시 파리스, 또 사진 선별 담당 존 룸버그 등이 참여했습니다. 골든 레코드에는 지구인의 뇌파 데이터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앤드류야는 이 뇌파 측정 장비를 달고 인류의 역사, 철학, 우주의 진화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감정을 집중해서 떠올렸습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뇌파를 녹음하기 불과 이틀 전에 칼 세이건과 앤드류야니 전화통화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약혼을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레코드에 새겨진 뇌파에는 한 인간이 느낀,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의 강렬한 감정이 함께 담겨서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는 거죠. 좀 재밌지 않습니까? 칼 세이건과 이원회는 이 비틀즈의 명곡을 수록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비틀즈 멤버들도 흔쾌히 동의했지만 음반사가 이
저작권 음반사가 저작권 문제와 우주 유출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결국 예, 담기지 못했습니다.

월드 레코드 수억 년의 수억 년 이상의 성간 방사선과 우주 먼지를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케이스에 금을 도금한 구리 LP판 형태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수집품과 음원을 단 며칠 만에 구해야 했던 위원회는 수집가 앤 골드스타인 등의 도움으로 전 세계 각지의 민속음악과 희귀 음원을 기적적으로 확보해서 마감 기한을 마쳤던 거죠.

0: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요, 제이스 무라주 노래 듣고 계십니다. 93 Million Miles라는 노래예요. 1977년 오늘은 보이죠. 2호가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나사가 외행성 탐사를 위해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를 지구에서 쏘아 올렸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Voyager 탐사선에 탑재된 골든 레코드에 담긴 지구의 소리들, 어떤 소리들이 담겨 있는가 그것도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세요라는 이 따뜻한 인사말도 담겨 있다는 거,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담겨 있다는 그 얘기의 말이에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라는 거. 예,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노래도 멋지지 않나요? 제이슨 무라주 노래는 다 좋아요. 근데 이 노래도 가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멋진 가사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사도 너무 좋아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9: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Have You Ever라는 노래 듣고 계십니다. TKR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TKR님께서 어제 신청곡을 주셨는데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인사를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목이 잠기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요일. 네, 웃음 주시려고 또 네, 우스갯소리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목메이는 목요일. 크크크. 예, 그렇게 되나요? 목요일이?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의 인기 시리즈 히어로즈 또 내슈빌 등에 출연했던 배우죠.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인데 이 헤이든 페네티어의 갑작스런 사망을 둘러싸고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지난 16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그린빌에서 페네티어가 사망했을 당시에 이 과거 자신에게 주목을 휘둘렀던 전 남자친구 브라이언 히컬슨과 함께 있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페네티어가 숨지기 전 마지막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히컬슨이었고요. 그의 형제 잭 히컬슨이 페네티어가 쓰러지자 911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페네티어는 2020년 굿모닝 아메리카를 통해서 남자친구인 히컬슨의 이 폭력 행위를 대해서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 폭로했고 이 남자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 펴낸 이 회고록 This is me, Reckoning을 통해서도 히컬슨이 자신의 뺨을 때려서 몇 주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야기라던가 또 말다툼 끝에 히컬슨이 주먹으로 휘둘렀다가 주먹을 이렇게 휘둘렀다가 유치장에 갇혔던 이야기 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히컬슨은 여자친구 상해 또 증인 회유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 관찰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헤어졌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최근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페네티어의 어머니 레슬리 보겔은 우리가 오랫동안 페네티어의 삶에서 그 사람을 없었으면 하고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람을 가졌었는데 그 애가 죽을 때까지도 그는 딸의 옆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브라이언 히컬슨을 비난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이네요. 아니 여자를 때리다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배우잖아요. 페네티어 아역 배우로 출발해서 그 히어로즈 속의 재생 능력자인 클레어 베넷, 또 내슈빌 컨트리 음악 스타 줄리아 반스 등을 연기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배우입니다. 최근에 회고록에서 10대 시절에 매니저가 건넨 약으로 인한 중독, 또 유명 배우의 성추행, 산후 우울증 등 불우했던 과거사를 공개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헤이든 페네티어 하늘에서 이제는 편안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곡이에요. 1부 끝곡 헤일리 웨스턴나 노래 듣고 계십니다. A Thousand Winds. 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피부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나무꾼은 운 좋게 산신령님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엎드려서 이렇게 빌었대요. 아, 신령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어,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어, 부자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기 있는 저 돌덩어리만큼 금을 좀 주소서. 이 산신령은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서 그 돌덩이를 쳤습니다. 그러자 돌덩어리는 눈부신 황금으로 짠 변했어요. 이 나무꾼은 금덩어리를 보고도 다시 엎드려 또다시 빌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아직 저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네 소원이 금덩어리가 아니었더냐? 네, 그런데 금덩어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산신령님, 하, 그 지팡이를 저에게 주세요.

와 진짜 똑똑한 나무꾼이네요. 지혜로운 나무꾼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꿈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만드는 지팡이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보사노바 풍의 재즈, 이 찰랑거리는 느낌이 참 멋진 노래죠. 마이클 프랭스 노래 듣고 계십니다. 'Every Time She Whispers'라는 노래였어요.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상큼한 그 song 적어주셨네요.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네요. 창조의 지팡이. 하지만 예, 노력 없는 대가는 조심해야 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공감해요. Easy come, easy go 적으셨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끼리끼리는 유유상종. 그렇네요.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우리 쿠키모찌님께서 아이스크림 다 같이 먹어요 하시면서, 아 진짜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도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잠시 방문했어요 라고 인사말 남겨주셨는데요. 쿠키모찌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잘 먹을게요. 선배님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세요 적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자, 그 답례로 너무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답례로 복숭아 드려요. 아, 참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도 올려주시고 또 복숭아도 올려주신 우리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꿈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만드는 지팡이라는 거. 예.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참 멋진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어령 박사님.

0: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코망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관광의 남봉규 대표님 모시고요 즐거운 여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0: 네, 오랜만이세요.
1: 네.
0: 얼굴이 좀 많이 타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많이 네. 탔어요. 아하. 여름이니까 그쵸. 타워야죠 또.
0: 뭐 따로 운동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1: 뭐 운동할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아. 그냥 걷기 하고 네. 또 여행지 나가면은 또 많이 걸으니까 아, 그걸 운동을 대신합니다.
0: 오, 그렇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걷게 되시죠.
1: 네.
0: 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 점심 네. 뭐 드셨어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1: 예, 오늘 콩국수 먹었어요.
0: 콩국수. 네.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냉면은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콩국수를 안 먹어본
1: 네,
0: 것 같아서.
1: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0: 아.
1: 우리 회사에서 국수는 네. 삶고 콩국수는 만들어서
0: 와 진짜
1: 깨소금 넣고 콩 갈아서 아 맛있었어요.
0: 어머 세상에. 아니 직장에서 그렇게 해서 네. 직접 해서
1: 우리
0: 드셨다고요?
1: 직원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0: 아, 너무
1: 우리
0: 좋네요.
1: 또 직장 옆에 있는 네. 다른 가게에
0: 네.
1: 그 저기가 있어서 그 분이 있어서 네. 한 분 같이 초대해서 같이 먹었어요.
0: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겠어요. 네. 예, 미래관과 직원분들과 함께 콩국수를 드셨다니 네. 정말 훈훈합니다.
1: 얼음 동동 띄워서
0: 시원하게
1: 네. 예.
0: 좋습니다. 자, 오늘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 아, 여행지 많죠.
0: 네.
1: 가끔은 어디를 다녀온 게 그렇게 멋있었느냐고 여행지를 많이 여행하니까
0: 네.
1: 제일 좋은 곳

0: 한 곳을 딱 찍어서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저는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막 가슴이 벅차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여행지가 자연 경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그다음에 피지, 뭐 이쪽 그다음 노르웨이 이쪽으로 네. 가면 정말 전경들이 예쁘거든요. 또 알프스 그 네. 계곡들
1: 네.
0: 너무너무 예뻐요.
1: 어허.
0: 그런 것은 그냥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들을 보고 우와 이거 누가 만들었지,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감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의 관광지는 인간이 이룩한 업적들을 보는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성지순례라든가 또는 이태리라든가 역사가 많잖아요. 이집트라든가 이집트 굉장히 고혹적이잖아요. 5천 년 전의 역사들 생생하게 그렇게 남아있는 나라는 참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 네.
0: 그런가 하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신비, 재미, 의미 다 같이 골고루 갖춰진 나라가 있어요.
1: 어딜까요?
0: 거기가 터키 지방이에요.
1: 터키.
0: 예. 요즘 영화가 또 유명한 영화 하나 있죠.
1: 오디세이?
0: 예, 맞아요. 요즘 어떻게 아셨어요? 오디세이 열풍입니다.
1: 아직 못 봤어요. 예, 네. 보려고요. 보고 싶어요.
0: 오디세이를 빼놓고는
1: 네.
0: 세상에 그 무슨 이 희곡
1: 네.
0: 무슨 글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요.
1: 네,
0: 셰익스피어도
1: 네.
0: 그것을 이용을 했고요. 뭐 많은 극작가들이
1: 네.
0: 오디세이를 이용했다 그러는데 오디세이의 영화 보셨어요?
1: 영화를 못 봤어요.
0: 제가 한번 보세요.
1: 네, 한국어 자막으로 보려고 네,
0: 인문학에
1: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기초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죠? 그래서 오디세이를 빼고는 문학이라는 장르가 참 형성이 안 된다고 그렇게
1: 그쵸.
0: 이야기하는데 오디세이
1: 무조건 봐야 하는
0: 봐야
1: 영화입니다.
0: 돼요.
1: 예, 크리스 노먼 감독 영화를 또 봐야 돼요.
0: 네네. 이번에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고 다들 네. 입을 모으더라고요. 예. 근데 그
1: 다음 주라도 봐야겠습니다.
0: 예, 오디세이의 그 장면들이 펼쳐지는 곳이 이제 트로이라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1: 그렇죠.
0: 트로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이제 시실리까지 쭉 이어지면서 에게해의 그 여러 나라들, 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신화인가 하면 역사고 역사인가 하면 또 이렇게 뭐 기가 막힌 그런 곳들이거든요.
1: 근데 여행하는 곳을 가보면 정말 영화보다도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그 역사의 현장을 가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근데 저도 트로이 목마 속에
1: 네.
0: 군인을 넣어서 전쟁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태리에서 제가 가이드를 할 때에 로마 가이드를 할 때 그때가 아마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 전에
1: 세상에.
0: 예, 그때는 바티칸 박물관에는 라오콘의 군상을
1: 네.
0: 그게 이제 삼각구도에 완벽한 그 구도를 갖고 있는 라오콘의
1: 네.
0: 군상이 있어요. 뱀에 감겨서 두 아들과 함께 형벌을 받고 있는
1: 네.
0: 조각상이거든요.
1: 그렇죠.
0: 헬레니즘 문화의
1: 네.
0: 아주 특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조각이거든요. 그것을 설명할 때면은 막 그냥 열을 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제가.
1: 아니, 대표님 20대부터 하신 거예요.
0: 그렇죠. 20대의 로마의 가이드였어요.
1: 로마
0: 그때는 한국의 여행사들이 아직 한국의 여행이 자유화가 되기 이전이었으니까
1: 네.
0: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관광을 나온다든가
1: 네.
0: 아니면은 무슨 성지순례라든가 이벤트가 있을 때에 이렇게 나와서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년에 고작 해야 20단체 정도 나오는 것을 저희가 관광을 시켰거든요.
1: 네.
0: 지금이야 뭐 수백 단체가 나오지만요.
1: 아하.
0: 그때는 그 라오콘의 군상이 트로이의 목마 속에 군인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신들의 그 저기를 무시하고
1: 네네.
0: 적군에게 이야기해주는 라오콘이 아들 두 아들과 함께 뱀의 형벌을 뱀에 감겨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조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막 멋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삼각형의 구도로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 극단적일 만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다리의 그 긴장감이라든가 두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원망의 눈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보여주고 있는 그 조각들을 멋있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터키 지방에 가서
1: 성지술.
0: 예. 거기는 이제 성지도 있고, 네. 예, 성지도 있고 또 일반 역사 관광지도 있고 신화 속의 현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신화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역사의 현장이더라고요.
1: 아, 역사의 현장이고 성지의 네. 현장이기도 하고.
0: 네. 아. 그 드로아라고 드로아. 성경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네네네네. 트로이가. 네. 그래서 거기 트로이 갔는데 그게 여섯 단계의 지층으로 묻혀진 이 유적들을 캐내고 있는 장면들을 봤어요.
1: 네.
0: 와, 이게 현실이 이게 역사구나. 현실이 실제로 있었던 트로이의 역사가 또 이 신화 속에 내포된 이야기로 또 남겨져 있구나. 그렇군요. 너무 흥미로웠죠.
1: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시작에는 트로이 전쟁이 있다는 거.
0: 그렇죠.
1: 예, 이거 네. 진짜 역사의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0: 네, 영화를 보시면요.
1: 네.
0: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럴 거고요.
1: 그런가요?
0: 또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야, 저기였어.
1: 내가 갔다 온 네. 저 갔다
0: 그렇게
1: 온
0: 되는
1: 곳인데.
0: 거죠.
1: 네.
0: 그런 생각을 그래서 요즘
1: 하겠네요.
0: 영화 트로이 이 저기를 오디세이를 네. 한번 보시기를 권하면서 이 현장도 한번 다녀오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터키 지방과 네. 그리스 지방, 아테네라든가 또는 뭐 이런 뭐 많은 도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관광을 한 후에 우리가 또 3월에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시실리와 몰타를 갈 거예요.
1: 시실리아.
0: 예, 시실리아.
1: 시실리아.
0: 예. 시실리 섬에 가면은 에트나 산이 있어요.
1: 네.
0: 지금 거기가 불을 뿜고 있답니다. 밤에는 완전히 그냥 불꽃놀이처럼 화산이 퍽퍽 터지는 게 네. 보인다고 그래요.
1: 아하.
0: 예. 거기 가면은 그 한 3천여 메다에 등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제가 거기에서 그곳을 간 지가 벌써 한 40년 거의 됐어요. 거기 처음 갔을 때가.
1: 네네네.
0: 눈이 쫙 깔려 있는데 막 그냥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용암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1: 네네네네.
0: 투어를 했거든요. 그 현장에 가면은 거기가 이 오디세이에서는 신들의 대장간으로 묘사되거든요. 불을 막 뿜고 있으니까 거기서
1: 그렇군요.
0: 대장쟁이들이 네네네. 칼을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그런 장소로 여기를 표현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보고 뭐 영화의 많은 부분들을 이 시실리를 배경으로 또 촬영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곳을 가면은 또 감회가 새로우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준비하시면 3월 달에 저희가 모시고 갈 거예요.
1: 아, 3월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0: 네, 3월에는 시실리 몰타를 갈 거고요.
1: 네.
0: 그 전에 터키 그리스를 꼭 가보시기 바래요. 터키 그리스는 10월 7일 날 가거든요.
1: 네, 네, 네.
0: 9월 달 거는 이미 끝났어요. 목액이. 그래서 10월 7일에 가는 일정에 지금 한 두 분 정도 이미 목액이 되었고
1: 네네.
0: 출발은 확정되었으니까 신청하시면은 항공료가 오르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함께 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1: 네.
0: 10월에 또 여행지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1: 어딜까요?
0: 10월 24일에 가는
1: 네.
0: 자연경관이 좋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피지
1: 남태평양
0: 뉴질랜드
1: 뉴질랜드
0: 저기 호주 예 시드니 이쪽에 가시면은
1: 네.
0: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그 지형이요. 아 너무
1: 저는
0: 멋있어요.
1: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0: 예 거기에 뭐 이 사운드라는 게 계곡이거든요. 계곡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빙하가 쓸고 내려가면서 U자 계곡을 만들었고 그 U자 계곡의 사이를 버스를 타고 쫙 지나가면요.
1: 네.
0: 사방에서 떨어지는 폭포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파이톤 사이트. 피톤치드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 길을
1: 네.
0: 쫙 달리면요. 좌우에서 폭포들이 확 쏟아지는데 그 사이를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하구에 있는
1: 네.
0: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와서 예, 그렇게 있습니다.
1: 너무 멋있을 예. 것 같아요.
0: 그래서
1: 네.
0: 그 바닷물을 타고 쭉 배를 타고 크루즈를 나가면은 그 사이에도 폭포들이 쏟아지고 물개들이 놀고 막 이런 모습들이
1: 네.
0: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월 24일에 출발하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출발 확정이 됐어요.
1: 요거는 힐링 여행이 되겠네요.
0: 아, 힐링이 되죠.
1: 진짜.
0: 여기는 제가 모시고 갈 거거든요.
1: 아.
0: 아, 신청하시면요.
1: 네네네.
0: 여기는 특별히 부부 함께 신청을 하시면 특별히 500불을 디스카운트를 해드려요.
1: 오.
0: 아마 퀄리티는 뭐 미래 관광의 퀄리티는 지금 여행해보신 분들 여행 조금 하신 분들은
1: 네.
0: 물어보면 다 알아요. 미래 관광의 퀄리티는 식사 좋기로 유명하고 호텔
1: 네.
0: 잘 쓰기로 유명한데 원가에 있어서 굉장히 아끼지 않는 여행사다 하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여행사들 중에 제일 싸게 판매되는
1: 네.
0: 일정이 이 남태평양 일정이거든요.
1: 아, 남태평양 일정. 예. 저 여기 진짜 가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1: 피지.
0: 그래서 예, 피지에
1: 피지에서.
0: 가서
1: 예.
0: 프리바이 저 섬을 하나 빌려서 그 청정 해역에
1: 네.
0: 딱 이제 물놀이도 하고.
1: 네.
0: 여기 이제 나라들은 청정 해역임을 비행기에서 딱 도착하면서 느껴요. 왜냐하면 비행기 올라와서 거기서도 방역이 시작되고 내려서 짐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행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니 모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청결하겠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이 나라에는 고기 제품 절대로 못 갖고 들어갑니다. 소는 이 나라에서 키우는 소는요 일반 다른 나라에서 키우는 소들의 땅의 면적 소 한 마리가 살 수 있는 면적이요
1: 네.
0: 네 배나 커요. 예. 네. 그래서 건강 헬시 푸드를
1: 드리고
0: 맛있어요.
1: 스테이크.
0: 예. 그리고 또 가지고 갈 수 없는 음식들이 꿀 종류라든가 그 나라 꿀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갖고 가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방역과 또 이 유입되는
1: 네.
0: 물품들을 관리를 함으로써 그 나라들이 굉장히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그런
1: 네.
0: 여행지입니다.
1: 소들도 다 풀어서 방목하니까
0: 맞아요.
1: 그 고기 맛이 완전히 뭐 진짜 네. 살살 녹는다면서요.
0: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에
1: 네.
0: 4등분해서 동쪽에 4분의 1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개를 이제 개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밀어넣고 이쪽을 그냥 비워놔요.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1: 네.
0: 빈 땅에 이제 이 풀들이 또 자라는 동안 이쪽 땅의 풀들을 먹고 이 풀 다 먹으면 또 위쪽으로 올려서
1: 네.
0: 이동시키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서 키우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자, 10월 24일 출발 예정입니다. 남태평양 여행.
0: 네.
1: 예, 지금 여러분들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래관광
0: 213.
1: 위치는 3053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
0: 네.
1: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 예,
0: 1000번.
1: 예. 1000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이것도 그냥 금방 찰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그죠?
0: 금방 차요.
1: 예, 그리고 10월 7일 날은 터키 그리스 출발합니다.
0: 네.
1: 그리고 11월 17일은 시실리 몰타 출발 예정이에요.
0: 맞습니다.
1: 예,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예약을 하셔야만 떠나실 수
0: 네.
1: 있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1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행 상품 정보는요. 미래트래블.com으로 들어가시면
0: 네.
1: 예,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자세하게 둘러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1: 네.
0: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1: 네.
0: 친절하게 우리 직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네. 해드릴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아주 멋진 여행지
0: 네.
1: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디세이가 불러내 3000년의 이야기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네, 대표님
0: 여행지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1: 네.
0: 흥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데가 터키 지방
1: 네.
0: 뚜르키예
1: 네.
0: 그리고 그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0월 7일에 가는 투어에 아마 참여하신다면
1: 네.
0: 이 일정도 제가 모시고 갈 거니까 예, 가면은 그렇군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 아니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24일이면
0: 10월 7일에
1: 10월 7일인가? 아, 네. 10월 24일은 남태평양 여행이고. 예. 예,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네. 이곳에 함께 하시면 아, 트루키의 동서 그 교역의 중심지로서 실크로드의 네. 중심지 역할을 했고 네. 트루키의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또 아, 이 성서 사도행전의 예. 배경 무대가 되었고 그렇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있던 곳이고 예. 아 너무너무 의미가 많죠.
1: 뭐 크리스천들은 거의 뭐 굉장히 예.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입니다.
0: 예, 에베소, 고린도 뭐 아주 많은 네. 그런 지역들이 네. 예, 그곳에 있습니다. 가파도키아 또 얼마나 신기 명기한 지역인지 몰라요.
1: 가파도키아
0: 예. 예. 아주 재미있는 곳이에요.
1: 또 남봉기 대표님하고 여행하면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0: 네.
1: 워낙에 또 가이드도 잘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한의사시니까 네. 또 응급상황 시에는 또 침도 놔주시고
0: 그렇죠. 예. 그게 하나의 또 몸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아, 오늘 여행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예. 오디세이 예, 트로이 목마 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역사의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0월 7일 날 터키 그리스 출발입니다. 이것도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고요. 11월 17일은 시실리 몰타 출발입니다. 이것도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은 남태평양 여행 떠날 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385-1000번 213-385-1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0: 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햇빛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주 멋진 가사와 네, 목소리로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김광석이었어요. 티케이님께서 어제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주신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예, 들어오시면은요, 그 섹션에 라디오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진행자들의 썸네일이 쫙 뜹니다. 예, 거기 그 중에서 고소미의 해피투게더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참여란이 떠요.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Yes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고맙겠습니다.

7월 20일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를 앞두고 어젯밤 셔먼 옥스에서 이 카른베스 현 시장과 나티아 라만 시의원이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두 민주당 후보는 노숙자 대책과 경찰 인력 확충 그리고 시의회 내에 이 협력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베스 시장은 라만 위원이 그 수천 건의 표결에 불참했다며 직무 태만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라만 의원은 이 외부 위원회 활동 때문에 불가피한 결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계 영킴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비영리 건강보험사 스캔 그룹과 손을 잡고 코스코 브랜드의 메디케어 플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노년층이 보다 쉽고 가치 있게 건강보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 맞춤형 보험 상품 라인업을 수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빅터 하이츠 지역 주민들이 밤낮 없이 몰려드는 인파와 소음 문제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남쪽에 위치한 피게로아 테라스와 센테니얼 스트리트 교차로는 원래 영화 촬영지나 사진작가들의 출신지로 출사지로 아는 사람만 찾던 장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이 노숙인 텐트촌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목요일 새벽, 오늘 새벽 4시경 이 삼가와 노스 옥시덴탈 블루버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변에는 여러 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거센 물살이 밀려들면서 텐트와 가구 등 개인 소지품이 물에 잠겼습니다.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메독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전역에서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전국 메독 환자 수는 1,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메독은 메독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매개 감염병입니다. 성관계시 유사 성행위로 전파되며 콘돔을 착용해도 덮이지 않는 부위가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가볍다 보니 자각하지 못한 채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네, 조용필의 모나리자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의 삶은 부메랑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사에 많이 웃고요,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더 많은 뭐 웃음과 행복이 기쁨이 나에게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지 벤커 셀렉션입니다. I've been away too long.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LA필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hollywoodbow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모든 친구 여러분들,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자, 어제 수요일이었죠. 이제 오늘은 한 주의 중심을 지나서 어느덧 오후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오늘이 가장 피로가 쌓여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많이 지칠 수 있는 이 순간입니다. 물론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활기차고 조금 힘차게 남은 오후를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채워드릴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시고 남은 이 시간 오늘 오후의 가능성을 한번 마주해보고 조금 일이 덜 풀렸다고 해도 오후엔 풀리겠지라는 기대감 어떻습니까? 어차피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꿈같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뻔한 이야기와 뻔한 생각으로 오늘은 차분히 한번 출발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보통 제가 이제 방송 오프닝 곡으로는 조금 신나는 곡, 좀 박자가 있는 노래를 택하는데 오늘따라 왠지 좀 차분하게 인생이란 꿈이라오 좀 편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H님이 우등생입니다. 개근상 타셨고 TK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일 찾아주셔서 그만큼 몸이 건강하시다는 얘기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승근의 음성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꿈이라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알청님 오셨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는 목요일 많이 지치고 좀 새로운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게끔 제가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는 우리 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과의 인터뷰가 있고, 또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라인 댄스, 우리 원장님은 JJ 라인 댄스 원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는데 아쉽게도 시간을 못 맞췄는데 오늘 또 마침 시간이 되셔서 2부 시간에 뵙고 라인 댄스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사이 장윤정 씨가 말이죠. 그 장공장장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그런데 본인이 드디어 본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장윤정 색깔이 확 나는 그런 가사도 좋고, 따끈따끈합니다. 발매된 지한 2, 3일 됐어요. 하늘에라는 노래인데 장윤정의 신곡, 본인이 직접 작곡한 노래입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참 장윤종 씨가 그동안 그 부른 노래하고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 하늘에라는 장윤종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네, 이 노래 역시 한혜진 씨는 꽉 낀 청바지 이러고 막 방방방방 뜨는 노래인데, 이 노래 역시 글쎄요, 우리 그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이 음악 조회가 높아가지고 아주 이 노래를 또 선곡해 주셔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TK님, 빨간 티셔츠가 호랑이 무늬 월드컵 응원하러 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루할까봐 불러보았습니다. 예,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이 노래 유명 작곡가로부터 어떻게 받나요? 예, 유명 작곡가한테 곡을 받긴 참 어렵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초보 일단 신인들은 좋은 곡을 받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돈을 아주 많이 내는 고가의 작곡료를 지불을 해야 기다릴 수 있고 또 순서도 밀려서 그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반면에 좀 유명한 가수들은 서로 작곡가들이 노래들을 이렇게 보내요. 이 노래 불러봐라. 왜냐하면 그래야 히트칠 확률이 많으니까, 저작료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항조 씨 같은 경우, 장윤정 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아주 여러 명의 작곡가들이 노래가 항상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을 고르는 그런 또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조금 유명해져야 뭐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교통사고 또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항상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양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

0: 상담해 드리는 엘레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자 개인상의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님 우리 알렉사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항상 뭐 바쁘시죠?
1: 네 요새는 또 바쁜 시간이에요. 네
0: 거기다가 네. 또 제가 알기로 또 축제 이사장까지 맡으셨으니까 네네. 이제 뭐 사실 한 달 채 안 남았어요.
1: 한 달 10일 남았나요?
0: 10일 남았는데 네. 그래도 지금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실 텐데.
1: 예예 예.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준비할 게 많죠.
0: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1: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부트는 다 이제 팔았는데 이제 스폰서십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0: 아, 스폰서십을.
1: 왜냐면 스폰서십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고.
0: 네네.
1: 왜냐면 우리 축제는 free 그러니까는 돈을 안 내고 돈을 안 받으니까는요. 그 스폰서십이 많이 필요해요.
0: 오.
1: 그리고 또 4일 날 하는데 금년에는 또 연예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0: 예, 예, 예.
1: 진우찬이랑
0: 글쎄.
1: J.K. 타이거랑 예. 유미래랑. 뭐 빅오션, 덤파운드 하여튼 매일 유명한 사람이 와요.
0: 이번에는 유난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1: 네.
0: 굉장히 네. 팬들이 많죠.
1: 예. 젊은 우리도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뭐 부르는 것도 좋고 토요일 날은 젊은 친구가 많이 오고
0: 네.
1: 금요일 날은 진우샨이 오니까는 금요일 날도
0: 진우샨은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예. 또 얼마든지 좋아할
1: 그리고
0: 수 있죠.
1: JK 타이거는 일요일 날 와요.
0: 아, 일요일 날. 네. 아, 이렇게 분산해서 오는군요.
1: 네, 네. 네.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빅 오션이라고 그 K-pop 한국에서 K-pop 스타이에요.
0: 네, 예, 예. 예.
1: 그리고 목요일 날은 좀 로꼬 뭐 에븐 패크라고 젊은 친구도 있고 덤파운드 뭐 미국에서 래퍼도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예, 예.
0: 이번에 보니까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 있는데 저도 이제 관심 있는 게 매년 그 노래자랑을 네. 우리 장터에서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1년 내내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출전해서
1: 네.
0: 기념을 가지려고. 그래서 저한테도
1: 학생들이요?
0: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가르치거든요.
1: 예예. 예, 예.
0: 그러니까 노래교실의 그 노래 학생들이. 네, 예. 이제 노래자랑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1: 우리 탤런트쇼도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근데 저 주로 이제 시니어들은 노래하고 모델 네네. 쪽으로 많이들 일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타운에 한 뭐 10여 명 20여 명 모여서 낮에 한 서너 시간씩 서로 노래 부르고 노는 싱얼롱 그 팀들이 한 10팀 이상 있어요. 낮
1: 네.
0: 시간에 시니어들이다 보니까
1: 네네.
0: 그럼 제가 가서 노래도 가리키고 노래도 불러드리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이 자꾸 드시니까 추억으로
1: 네.
0: 그 주변에서 노래 좀 한다 그러면 한번 노래자랑 나가서
1: 네.
0: 한번 뽐내고 추억도 담고
1: 네네.
0: 사실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1: 네, 물론 좋죠.
0: 네네.
1: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욕심 부렸지만 이거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봄에도 한 번 하시면 어떠냐
1: 네.
0: 제가 그 얘기 그렇게 들었잖아요. 네.
1: 요새는 코비 끝난 다음에 페스티벌이 되게 팝도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0: 네네네.
1: 그리고 또 음식 가서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0: 그렇죠. 예, 예.
1: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지금 아웃도어 이벤트니까는요 요새 페스티벌을 저도 많이 다니는데 되게 매주에 뭐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구나.
1: 예. 일본 것도 있고 뭐 626 중국 것도 있고
0: 예, 예, 예.
1: 되게 많아요.
0: 아 그러셨구나. 하여간 뭐 애만 쓰셔서 올해도 좀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1: 네, 이번에는 정말로 연예인들 보면은요 제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연예인을 부른 것 같아요.
0: 아, 예, 그렇군요.
1: 네, 53번째 하는 거거든요, 금년에.
0: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네.
0: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 레몬법 수업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1: 예, 예.
0: 자, 뭐 이거 궁금한 건데 왜 레몬법이란 이름이 생겼을까요? 레몬은 사실 저희가 그 먹는 레몬 아닌가요?
1: 네.
0: 왜 그 레몬법이라고 명칭이 됐을까요?
1: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레몬이라는데 그게 솔직히 그 영어로는 레몬법이지만은 이거 만든 사람이 이 성 베블리 액트라고
0: 네.
1: 그 옛날에 한 30, 40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Korean American 정치인이 있었어요.
0: 아.
1: Alfred Song이라고.
0: 네네네.
1: 그분이 이거를 만들어서 Song Beverly Act거든요.
0: 아.
1: 근데 그 미국에서는 뭐 레몬이라는 게 그 레몬이 뭐 좀 짠 맛이 있고 그러니까는 차가
0: 그렇죠. 예.
1: 차가 뭐 깨끗한 맛이 그게 아니에요.
0: 그런 의미.
1: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차가 조금 뭐가 없구나 뭐 아니면 너무 짜다 뭐 그런 얘기니까는 레몬법이 된 것 같습니다.
0: 자, 뭐 여러분들 레몬법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1: 네.
0: 알은 짧은 지식으로는 내가 새 차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를 했을 때 자꾸 같은 부분이 고장이 난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정말 시간도 뺏기고 돈도 손해보고 이럴 때 내가 적용되는 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 네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법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세 차를 사던지 아닌 리슨했는데 네. 뭐 똑같은 문제로 네 번 들어가든지 오. 아니면은 safety related. 그러니까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스탑하든지 오. 아니면 자동차 스타트가 안 되든지 뭐 아. 트랜스미션 예, 뭐 예, 예. 그래서 safety related 두 번 들어가든지 아. 아니면은 30일 동안 딜러십에 있으면은 오. 그 1년 반 동안 아니, 차, 사자마자 이거는 새 차가 거의 되는 거예요. 워런티가 있을
0: 그렇죠.
1: 때.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는 뭐 5만 마일 그 후서부터 문제가 되면은 워런티가 없으니까 안 될 수가
0: 아,
1: 있어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0: 예.
1: 새로 차를 샀는데 1년 반 아니면 18,000 마일 전에 30일 동안 딜러십에 들어가면 이게 이 차가 레몬법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본인이 어떻게 막 그걸 해보려고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어필을 하고 법적으로 네. 뭐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워낙 힘드니까 우리 변호사님 같은 그 전문가한테 내가 네. 리퀘스트를 해서 네.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차이가 어떻게 좀 있나요?
1: 그러니까는 만약 정말로 이 차가 뭐 너무 확실한 케이스는 뭐 혼자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네네. 혼자서 하는 것도 힘든 게
0: 예.
1: 어디든 뭐 연락할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이메일을 할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0: 그렇지,
1: 있어요.
0: 그런데
1: 우리는 이거를 매일 하니까는 어. 더 빨리 뭐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특별히 manufacturer 자동차 회사는 많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거를 뭐 이거는 레몬법 뭐 확실히 뭐 우리가 바이백하는 게 아니다. 만약 바이백을 안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그 보상을 줄 수가 있어요.
0: 아,
1: 캐시를.
0: 예,
1: 근데
0: 예.
1: 변호사가 있으면 물론 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1: 거의 예, 비쌀 수가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라는 자체 또 예. 자동차 제조회사가 네. 손님들한테는 결함이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는 게 네. 기본적이니까 예. 그거를 변호사님께서 무슨 네. 얘기냐 법적으로 다 증명해서 예. 제대로 보상을 네. 받게 도와주시는군요.
1: 네네. 와. 왜냐면은 그 뭐 자동차 사고 아니면은 뭐 자동차 회사들은 네. 물론 돈을 안 줄라 그럴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네. 그쪽에서는 직접 혼자서 하게 되면은요 제일 조금 줄라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까 꼭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그렇다면은 사실 이 레몬법이라는 게 물론 뭐 변호사님을 통해서 보상을 받지만 그래도 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1: 네.
0: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뭐 시간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1: 근데 그 손해는 받을 수가 힘들어요.
0: 아 그거는
1: 예 그건 힘들고 예. 그 뭐를 보상을 받을 수 있냐면은 이게 바이백 되면은
0: 네.
1: 차를 뭐 다운 페이먼트 그리고 먼슬리 페이먼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 아,
1: 근데 거기서 뭐를 빼냐면 마일리지 덕신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아. 마일리지 덕신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고장 나서 간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천 마일 있을 때 차가 고치러 갔으면은
0: 네.
1: 그 천 마일만 네 그것만 뺄 수가 있는데
0: 네.
1: 만약 차가 만 마일서부터 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뭐 2만 마일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면요
0: 예, 예, 예.
1: 돈이 받는 게 완전히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0: 아,
1: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아. 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수리는 몇 번 정도 받아야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1: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한 번 두 번 갔다면은요 조금 되게 뭐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게 보일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갔는데 뭐 2주, 3주 동안 있었다. 그래서 뭐 한 달 됐다. 아니면 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뭐 체크 엔진 라이트가 들어왔는데 뭐 하루밖에 없었다 근데 그 두 번 갔었다 그러면 좀 힘들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한 세네 번은 꼭 가셔야 돼요.
0: 아~
1: 그런 문제들은
0: 예, 예, 예.
1: 예 그래서 아~ 뭐 좀 큰 문제가 되면은 뭐 레몬이 될 수가 있고
0: 네네.
1: 그리고 솔직히 뭐 차를 운전하면서 와 네. 딜러십에 내가 이 차 때문에 너무 많이 간다 그러면은 레몬 갔다 그러면은 거의 내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0: 아 그러시군요.
1: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봐야지 뭐가 문제가 있었고 얼만큼 들어갔었고 몇 마일 있었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자, 뭐 그 항상 변호사라는 그 그런 상황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가장 좀 걱정하시는 게 아, 나 지금 힘든데 변호사비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하실 수
1: 네,
0: 있거든요.
1: 네.
0: 어떻게 되죠 변호사비?
1: 근데 그러니까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 그 다른 쪽에서 돈을 내요. 그래서 만약 바이백이 되면은 그 네. 자동차 회사가 그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0: 아,
1: 내고
0: 저하고는 관계 없이.
1: 예. 근데 만약 바이백이 안 되고 뭐 보상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퍼센티지를 받았습니다.
0: 아, 그 대신 제가 먼저 내는 건 아니고 네. 보상비가 나왔을 때 거기서 변호사비로 예, 수임하는군요. 예. 아.
1: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물론 우리가 계속 싸워가지고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0: 아,
1: 받아야죠.
0: 당연히 그러겠죠.
1: 네네.
0: 아. 여러분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213-351-3513, 351-3513으로 전화 주시고 혹시라도 위치가 필요하시면 707 윌셔 블루버드 46층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말로 성공보수제입니다. 케이스를 이기지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편히 일단 문을 두들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레몬법을 마무리하고 자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네네.
0: 사실 레몬법 케이스보다는 교통사고가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차는 웬만하면 괜찮은데 간혹 네. 문제가 있는 차들이 있는데 네. 교통사고는 진짜 미국에서라면은 수없이 다 겪었고
1: 네.
0: 저도 포함이 됐고 네. 아마 변호사님이야 진짜 뭐 너무 많은 케이스를 하셨을 텐데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1: 네.
0: 아무
1: 예.
0: 생각 특히
1: 예.
0: 여자분들은
1: 예.
0: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어떤 분은 전화번호 아무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1: 네.
0: 그 정도인데
1: 네.
0: 자 무조건 내가 필수로 필요한 거 사고 났을 당시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1: 근데 그 사고 나기 전서부터
0: 네.
1: 어떻게 머리 준비를 하는 게 내 생각에 좋냐면요
0: 네네네.
1: 그 커버리지가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0: 아, 내 보험
1: 네,
0: 커버리지가.
1: 내 보험이.
0: 예, 예,
1: 그러니까는
0: 예.
1: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는 뭐 3만 불이 이제 미니멈인데.
0: 네, 네, 네.
1: 근데 UIM은 없어도 돼요.
0: 아.
1: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으면은요.
0: 네.
1: 제 거를 써야 돼요.
0: 아.
1: 또 특별히 요새는 또 인슈런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가지고
0: 네네네.
1: 사람들이 많이 인슈런스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아,
1: 만약
0: 그렇군요.
1: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사고가 나면은요,
0: 네.
1: 그 제 UM을 써야 됩니다.
0: 아.
1: 근데 그 또 UM도 뭐 3만 불 있으면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는 꼭 뭐 10만 불 넘게 있어야지 좀 부담이 안 들고 나중에 뭐 차 사고 나도 뭐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만약 UIM이 없고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슈런스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0: 근데 변호사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1: 네.
0: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도 있는데 이제 자동차가 여러 대 있다든가
1: 예.
0: 아니면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아주 비싸다든가
1: 네.
0: 그렇게 되면 뭔가 자꾸 줄이려고 해요.
1: 물론이죠.
0: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그럴 일이 생기겠어. UM 빼주세요. 그러면
1: 네.
0: 가격이 낮춰지고
1: 네.
0: 아니면 뭐 디덕션 좀 크게 해주세요.
1: 네.
0: 뭐 UM 액수를 작게 해주세요.
1: 네.
0: 이렇게 다니다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적법한 혜택을 못 받는
1: 네.
0: 경우가
1: 네.
0: 좀 있어요, 솔직히.
1: 많죠.
0: 예.
1: 왜냐면은 지금 경기가 나쁠 때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게 인슈런스가 나가면
0: 왜냐하면 먼저... 사고 안 나면 보험료는 그냥 없어지는 돈 같아.
1: 네.
0: 어떤 때는.
1: 물론이죠.
0: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렇지만은 인슈런스 그게 인슈런스예요.
0: 예, 근데 안타깝게도 특히 네. LA는.
1: 네.
0: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주로 뭐 외국인들 중에서
1: 네.
0: 보험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1: 더 많아요.
0: 예,
1: 네.
0: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도
1: 네.
0: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렌트카 조금 싸게 하고 UM을 크게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준 적도 있어요.
1: 네. 렌트카는 안 해도 돼요. 그냥.
0: 아, 그러니까요.
1: 렌트카 하는
0: 차 없으면
1: 그냥.
0: 뭐 택시 타고 어떻게 네. 하더라도
1: 네.
0: 정확하신 말씀
1: 네.
0: 같아요.
1: 네. UM이 훨씬 더 되게 중요하고 되게
0: 예.
1: 더 필요한 거예요.
0: 예, 그랬군요.
1: 네.
0: 자 그러면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요새 이제 그 대시캠이라고 그래서 그
1: 네.
0: TV
1: 네.
0: 그거는 가능하면 있는 게 좋겠죠.
1: 있는 게 좋죠.
0: 그래야
1: 있으면은요 빨리 뭐 해결이 돼요.
0: 아,
1: 누가
0: 보험회사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군요.
1: 네 물론이죠.
0: 와 네. 제일 중요하네요.
1: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0: 네.
1: 뭐 EV, electric vehicle는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는 다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는 그게 꼭 있으면은 뭐 테슬라는 꼭 있으니까는요 그거를 맨날 켜놓으면 좋아요.
0: 아 그렇구나. 당연히 커놓.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1: 네.
0: 혼자서 클레임하게 되면 사실 전에 얘기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축소를 작게 하려고
1: 네.
0: 때로는 내가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을 한쪽으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1: 네.
0: 좀 불이익을 당할 때가
1: 네.
0: 많거든요.
1: 애매하니까는요.
0: 네.
1: 그리고 또 차 사고 나면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도 고장 났고
0: 그렇죠.
1: 몸이 또 아프고
0: 네,
1: 일도
0: 네,
1: 못 갈 수
0: 네.
1: 있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는 꼭 누가 도움이 하면 도움이 있으면 참 좋아요.
0: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사실 그 이제 보통 사고 나는 경우에 몸이 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무지하게 아픈 경우도 있고.
1: 그런 게 더 많아요. 와. 그날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날 보니까 너무 샤크가 처음 날에는 샥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그렇죠. 아픈 것 같은데 네네. 다음 날에는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거의 다 그래요.
0: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도 좋고 사고 처리하기 전에 일단 변호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면 네. 그대로 따라만 하면 그게 제일 저를 보호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1: 그게 제일 좋죠. 네네.
0: 네.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고 나면은 뭐 어떤 닥터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0: 그렇죠.
1: 만약 큰 사고가 나면은 뭐 urgent care 아니면 emergency 가는 것도 좋아요.
0: 아,
1: 왜냐면 네. 정말 아프시 정말 많이 다쳤으면 꼭 가가지고 그게 뭐가 어디가 아픈지 쓰는 게 되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안타깝게도 요새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1: 많죠.
0: 누가 이랬더라 저거 이랬더라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뭘 자꾸 한번 하고 나서 바꾸려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해서 편안하게 맡겨놓고 나는 내 그 몸 리커버리하고 네. 내일 열심히 하면
1: 네.
0: 그 우리 차 변호사님 같은 전문 기관에서 다 알아서 내 갈 길을 맡아주고 보상까지 다 1번에서 9번까지 다 해주니까 그렇게 맡기면 좋지 않나 싶기도
1: 그게
0: 합니다.
1: 그게 제일 좋죠.
0: 예, 네,
1: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간혹 저도 사고가 나봤지만 이제 변호사무실 의뢰를 하면 뭐 보험회사에서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이제 저한테도 오고 다 그러는데
1: 네.
0: 전화 오고 그런 경우에는 나는 변호사님한테 일임했으니까
1: 네.
0: 나는 모르겠다
1: 네.
0: 그렇게 얘기하는 게
1: 그러니까는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은요 그 인슈런스가 연락을 안 할 거예요.
0: 아 아예 네. 안 하는군요.
1: 아예 안 해요.
0: 와,
1: 변호 그렇구나. 변호사 오피스에 꼭 연락하니까는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으로 자동차 사고나 레모법은 우리한테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13-351-3513 여러분 꼭 적어두셨다가 351-3513 전화하셔서 영어나 한국으로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또 이 상담은 무료고 또 성공 보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실 비용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최대한 여러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네 요새는 뭐 경기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
0: 그렇죠.
1: 그렇지만은 뭐 꼭 시간이 있으면 커버리지 좀 뭐 검토하는 것도 좋아요.
0: 아 예.
1: 네, 그래서 뭐 저도 UM을 조금 올리니까는 뭐 한 달에 뭐 20불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0: 아, 예,
1: 그러니까는
0: 예,
1: 그걸 검토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0: 네네.
1: 그리고 만약 뭐 고등사고 아니면은 자동차가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으면은요 우리
0: 네.
1: 아프스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은
0: 아, 예,
1: 우리가
0: 예.
1: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213-351-3513 351-35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한인축제 멋지게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옹이 주황제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 TK님 감사한 게 아니고 제가 감사하고, 이 노래 한 곡이라도 TK님이 이 노래 들으시고 마음이 편안해 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통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이제 라디오로 항상 이 시간에 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렸을 적 과거를 회상해 보면 사실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귀로 듣는 그 말하는 섬세함과 어떤 느낌, 또 노래가 주는 어떤 그런 힘들, 이런 것들이 우리 라디오 애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귀를 기울이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아이고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화면은 못 보고 저하고 목소리로 만나 뵙긴 하지만 제가 말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또 노래 한 곡 선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와 노래들을 만들어 볼까 항상 고민하고 있고,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은 앞으로도 매일매일 고민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런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순철님도 잠시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탤런트 김지석 씨라고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김지석 씨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짧은 대화가 있어서 제가 참 가슴에 와닿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석 씨 아버지께서 김지석 씨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 인생이 지금 80%라고 생각해서 100%를 너무 추구하지 마라.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게 네 인생 가진 80%는 내가 볼 때는 그게 100% 같으니까 그 80%에서 20%를 더하려고 1% 가고 2% 가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인생이 아프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80%를 100%라고 생각을 하면 1%만 더해도 너는 101%를 한 거니까 그만큼 멋진 네 인생이 없다. 참 듣고 보니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감동을 주는 명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이 20%가 됐건 30%가 됐건 50%가 됐건 70%가 됐건 연연하지 마시고 그게 내가 가진 100%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지금 5분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내 자신한테 많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부족한 게 많지만 내 인생을 내 프로스에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날 조금만 뭘 하나만 잘해도 그 101%가 됐다는 그 성취감이나 느낌에 밖에 나왔을 때 햇볕을 보는 내 눈빛이 좀 달라지는 그런 푸근함과 만족감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생각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욕심을 부려보는데 괜찮죠?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반가운 목소리 박경희 씨의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2부에는 JJ 라인 댄스의 원장님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A&M.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아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 웬 멋진 여자분들이 저렇게 계시나 그랬는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JJ 라인 댄스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제니 씨 그리고 샤론 씨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안녕하세요. JJ 라인 댄스 강사 제니 김입니다.
0: 아, 예, 또.
1: 네, JJ 라인 댄스 조교 샤론 황입니다.
0: 아, 조교시구나.
1: 네, 네.
0: 어, 그러시구나. 자,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제가 기억하기로 수개월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저하고 나누신 적이 있고 사실 라인 댄스라고 그러면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다 뭐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인 댄스란 하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2: 라인 댄스란?
0: 네.
2: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0: 그냥
2: 아니면
0: 뭐
2: 어떤
0: 그,
2: 거에 대해서?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라인 댄스라고 한다. 뭐 댄스도 종류가 많으니까.
2: 맞아요.
0: 예예. 예.
2: 라인 댄스는 네. 파트너 없이 그 정해진 그 안무를 가지고 아. 사면을 도는 춤이에요. 기본적으로
0: 아,
2: 라인댄스라는 의미는.
0: 네, 네.
2: 네.
0: 아,
2: 그런데
0: 그렇군요.
2: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0: 네, 네, 네.
2: 또 배워서 몸짓 탈출 가능하시고
0: 아.
2: 네, 얼마든지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운동이자 댄스이자
0: 아,
2: 네.
0: 그게 그 약속된 동작들이겠죠?
2: 그렇죠.
0: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아, 아마 기억 못하실지 몰라요. 제가 좀 세대가 좀 더 돼서 저희가 클럽을 놀러 가면 저희 때는 이제 나이트라고 그랬는데
2: 네.
0: 이렇게 줄을 쫙 맞춰서 허슬이라는 춤을 췄었어요.
2: 네,
0: 그래서
2: 맞아요.
0: 그것도 약속된 몇 개의 동작을
2: 맞아요.
0: 가지고
2: 네.
0: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줄 서면 그 동작이 맞아요. 맞는 거야. 그때는 그 디스코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맞아요.
0: 그런 거하고 있었죠. 약간 비슷한 건가요?
2: 네, 비슷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면을 돈다는
0: 아.
2: 월을 이제 전체를 돌
0: 아, 전체를 이용해서
2: 그렇죠.
0: 돈다.
2: 네. 네.
0: 어, 그러시구나.
2: 아, 네.
0: 우리 조교님한테 여쭤볼게요. 돌발
1: 네.
0: 질문.
1: 네. 네. 저는 늘 돌발 질문의 대상자입니다.
0: 네. 왜냐면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1: 네.
0: 이게 자, 다름이 아니고 라인 댄스를 본인이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
1: 시작하는 계기나 동기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0: 아~
1: 네, 근데 이제 누구 지인 소개로 가서 처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이거 긴가민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0: 아~ 네,
1: 동기는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0: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1: 네.
0: 조교까지 되신
1: 네.
0: 거군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돌발인데 저는 이제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아,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LA 굉장히 많아요.
2: 맞아요.
0: 특히 시니어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주로 노래가 조용한 노래도 있지만 좀 신나는 노래들을 유사히 트로트 같은 거 그런 걸 많이들 부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작이 좀 안타까워 자기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멋쩍게 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저한테 나는 몸치 같은데 이거 해결이 좀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신 김에 생각 그런 분들도 해결이 될까요?
2: 해결이 되죠.
0: 아, 그렇구나.
2: 왜냐하면 라인 댄스는 그러니까
0: 네.
2: 보통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신다 그러면
0: 네네네.
2: 춤을 출 때 내 느낌대로 춤이 나와야 되는 건데
0: 그렇죠.
2: 해보지
0: 예.
2: 않으신 분들은 힘들죠.
0: 아,
2: 네.
0: 그렇죠.
2: 네, 근데 라인 댄스는 안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0: 아.
2: 그것만 이제 내가 익숙하게 연습을 좀 하시면
0: 아.
2: 음악 나와서 정해진 대로 돌아만 주면 되니까
0: 아, 제가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조금만 동작이 가미되면 훨씬 더 노래도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거기에 맞춰서
2: 그렇죠.
0: 그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맞죠
0: 아 그랬구나 자 그나저나 이제 좋은 뭐 행사를 갖고 계시다고
2: 네 예, 저희가 예. 이제 저희 JJ 라인 댄스는
0: 네.
2: 조금 퍼포먼스 위주의
0: 네.
2: 라인 댄스를 지향하고 있어요.
0: 아.
2: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쇼케이스라는 걸 하는데
0: 오.
2: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도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0: 네, 그렇죠.
2: 더 발전
0: 계기도
2: 네,
0: 되고
2: 네.
0: 내가 좀 더 뭘 연습할
2: 그렇죠.
0: 수도 있고
2: 네, 그리고 그 발전하는 과정들 서로 이제 또 합을 맞추면서 즐거운
0: 네네.
2: 일도 많고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행사거든요.
0: 아.
2: 근데 지금 저희가 세 번째인데
0: 세 번째세요?
2: 네, 네, 세 번째인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0: 오.
2: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9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쇼케이스 행사를 또 합니다.
0: 아, 9월 10일은 목요일이네요. 그러니까.
2: 네, 목요일 날.
0: 시간은 언제 하죠?
2: 저녁 6시에.
0: 어, 장소는?
2: 이제 그 올림픽의 저희 네. 스튜디오 네. 어,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 2층에서 저희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아요.
0: 아,
2: 네, 예. 굉장히 판타스틱합니다.
0: 네, 그 박혜영 산부인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소는 346 웨스트 올림픽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에 그 윌튼 가기 전에 로텍스 호텔이라고 큰 거 있어요.
2: 네.
0: 바로 그 건너편에 건너편.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이 신축 건물로 알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뭐 리모델을 했나 하여간 뭐 네.
1: 지은지는 오래
0: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기억에
2: 4-5년 됐다고 그랬나요 그 건물이?
1: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자 중간에 판타스틱이라고 하셨는데
2: 네.
0: 어떤 그 좀 그 좀 입으로 자랑을 해주시면
2: 입으로 자랑이 안 될 만큼 좋습니다.
0: 일단 와서 보셔야 좀 더 현장감을 느끼실 네. 수 있고
2: 오시면 압니다.
0: 자 저는 이제 그 노래를 하고 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 이제 쇼케이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요.
2: 네.
0: 음반이 나오면 네. 누구한테 그 기자들 모셔놓고 다 하는데 사실 라인 댄스가 LA에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2: 많죠.
0: 봤는데 보통 뭐 무슨 쇼케이스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2: 네.
0: 사실 솔직히
2: 네.
0: 얘기하면
2: 네, 맞아요.
0: 저는 라인 댄스 쇼케이스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2: 네.
0: 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딴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2: 네.
0: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악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뭐 연말에는 주로 이제 색소폰 동호회들 파티 같은 데도 가는데
2: 네.
0: 거기도 쇼케이스라고 안 쓰고 근데 쇼케이스라고 그러셔서
2: 네.
0: 전 참 그 듣기가 좋았어요.
2: 네.
0: 자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2: 저는 이제 이 쇼케이스라는 거는
0: 네.
2: 지금 보면은 거의 한 장르로 알고 계세요. 라인 댄스를.
0: 그렇죠. 컨트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2: 네. 근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더 다양한 폭이 많고
0: 네.
2: 또 이게 이제 연령층이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0: 예, 예.
2: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0: 폭이 넓군요.
2: 네,
0: 그러니까
2: 장르가 굉장히 넓고
0: 네.
2: 연령층도 우리가 K-POP도 하고 힙합도 하고
0: 그래요?
2: 네.
0: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
2: 네. 뭐 라틴 쪽 큐반도 하고
0: 야 재밌겠다.
2: 재밌어요.
0: 네, 정말 재밌겠네.
2: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0: 네네.
2: 컨트리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0: 네.
2: 이제 폭넓게 더 다양한 재미도 드리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재밌구나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라인 댄스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시는 회원분들이
0: 네.
2: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보통 연령대가 40에서 뭐 70 이렇게 되거든요.
0: 아 예.
2: 근데 애 키우느라 바쁘고 뭐 여자분들이 나가서 어디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0: 네네.
2: 네, 좋은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좀 예전처럼 좀 맞춰서 뭐 보여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삶의 활력이 더 느껴지고 보람도 있고.
0: 네. 여기 이렇게 순서해 보니까 모던 라인 댄스 힙합이라고도 나와 있고
2: 네.
0: 또 룸바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그리고 7080 레트로
2: 네.
0: 굉장히 다양한데
2: 네.
0: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부류들이 많이 있는 것
2: 네.
0: 같아요.
2: 네.
0: 우리 조교님은 어떤 게 전공이세요?
1: 보통? 저는 네.
0: 본인이
1: 라틴?
0: 아우 라틴.
1: 네.
0: 근데 라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1: 아니요, 뭐 삼바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라인 댄스에서는 파트너 없이 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우리 조교님께서는 좀 더 율동적이고 그런 쪽의 그 댄스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군요.
1: 아, 네, 네, 그렇죠.
0: 아, 그랬구나.
1: 저기 아나운서님은 힙합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저요?
1: 네.
0: 아유, 저는 힙합하기엔 투 올드고요. 저는 뭐 그냥. 저는요 어떻게 보면 잡식성이에요. 사실
2: 네.
0: 왜냐하면 저는 사회가 주 그 메인이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레퍼토리가 다 달라져요.
1: 네.
0: 그러니까 가수 이승철 씨라는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무대에서 한 곡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고
2: 맞아요.
0: 혹시 그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 아세요? 이승철이 부른 거.
1: 네.
0: 그 노래를 픽업해 준 게 녹음실에 온 중국집 배달원이래요. 노래가 몇 곡 있었는데 배달원한테 들려줬더니 그 노래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그걸 했대요. 왜? 대중이 듣는 게 가장 정확하대요. 예,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팔순잔치에 가면 팔순잔치도 좀 올드한 분들이 계시면 그렇죠? 가요 무대 노래를 불러야 되고 또 아니면 뭐 조항조 노래를 불러야 되고 가는 데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날 잡식성이 됐어요.
1: 그렇긴 하겠네요.
0: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걸 소화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제 직업이고 또 그러니까 가수들이 보통 노래방 가면 전혀 엉뚱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참고로 노사연이라고 내 사촌 누나인데 노사연 씨 노래방 가면 왁스 노래만 불러요. 화장을 고치고가 자기 메인 18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춤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런 춤을 추세요? 아니면 남이 봐서 내가 잘 어울리는

0: 또 재미없으면 안 나와요. 맞아. 하다가 네. 자기가 좋아야 열정이 맞아요. 생기고 네. 또 아마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조교님도 회원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또 하려고 그러면 뭘 또 알려주고 싶은데 하도 자꾸 잊어버리고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말해줄 게 없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보따리 많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1: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본인은 이게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0: 굉장히 힘든 것 중에 네. 하나 같대요. 저도 그런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 물론 그래도 라인 댄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맞춰서 다들 좋아하세요.
0: 네네네.
1: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안 하던 거를 하고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연차가 되시면서 아 나는 이런 춤을 잘 추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아 이렇게 또 흥미가 더 업이 되는 거죠.
0: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매주 이제 노래교실 가기 전에 오늘은 어떤 노래를 또 가르쳐드려야 좋아하실까라는 거 하라는데 두 분께서도 회원님들한테 그 노래 선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 중요하죠.
0: 뭐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근데 네. 제가 들어보기로 그 뭐 컨츄리송이나 좀 올드 팝송 같은 거 신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노래도 많이들 하시나요?
1: 맞아.
0: 예를 들면 어떤 노래 하세요?
1: 많아요. 그 뭐 원투쓰리 고라는 그 박현철 씨인가?
0: 네네.
1: 그분이 한 그 곡도 라인 댄스 저는 사실 곡하고 안무하고 맞아요. 그 곡을 쓰는데
0: 그렇죠. 네네.
1: 그런 것도 있고 뭐 홍 씨도 얼마 전에 시니어 센터에서 홍 씨도
0: 해드렸는데 나훈아의 홍 씨를
1: 네.
0: 했다고요?
1: 너무 재밌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센터의 특징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트로트를 좋아하시면
0: 예, 예, 네, 예.
1: 그 리믹스한 고상태로
0: 그렇죠. 예,
1: 갖고
0: 예,
1: 가면
0: 예, 예.
1: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뭐 평행선 뭐
0: 예, 평행선 그런 건 말 되겠네.
1: 소양강 전혀 뭐 몰랐네 뭐 몰랐네 너무 좋아하시죠 젊은 분들.
0: 아 그렇죠.
1: 네.
0: 아,
1: 그런 거 우연이실 거.
0: 와,
1: 네,
0: 그렇구나.
1: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많아요.
0: 와,
1: 네.
0: 그랬구나. 네. 자, 이제 쇼케이스 세 번째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춤도 가르치시고 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았던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십니까?
1: 재미난 거보다
0: 네.
1: 저희는 그냥 하여튼 재미난 일이 매일매일 있는데요.
0: 아, 매일매일 있어요.
1: 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에 대해서
0: 네네.
1: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1: 뛰어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춤을 추신대요.
0: 네네네.
1: 평생 춤을 춰보신 적이 없으셨다가 처음으로 이제 춤을 접하셨는데 스텝 자체를 어떻게 놀지를 모르니까 그냥 깡총깡총 뛰시는 걸로 따라하다 보니까
0: 예, 예.
1: 이제 처음에는 아 나는 못하겠나 보다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를 꽉 깨물고
0: 네.
1: 그냥 열심히 참석을 하신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시고 이제 네. 조금 뛰지 말고 이렇게 이제 디렉션을 조금 바꿔드리니까
0: 네.
1: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그거 거기서 탈출을 하시니까
0: 잘 됐네.
1: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0: 그랬구나.
1: 지금은 더 열심히 하시고 뭐 아직도 뛰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0: 아, 그래도 뭐 본인의 성향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1: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보람되고 즐겁고 본인이 한동안은 되게 디프레스 되셨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흥미를 못 갖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제 디렉션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0: 네.
1: 그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열심히 참석해보자 이러더니 한두 달 지나시니까 너무 잘 그때보단 너무 잘하시고 네.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도 즐겁게 지금 참여 중이세요.
0: 그러세요? 네. 제가 꼭 봐야겠네. 어떤 분인지. 자, 수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1: 저희
0: 보통?
1: 클래스가 월, 화, 목, 금이 있어요.
0: 예.
1: 네.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초보반하고 초중급반이 해요. 12시
0: 네네.
1: 반에서 2시까지는 초보. 2시에서 3시 반까지는 초중급.
0: 네. 그러시구나.
1: 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왕초보반
0: 왕초보
1: 네, 네. 12시 반에서 2시
0: 네네네.
1: 그리고 저녁 타임 6시에서 7시 두 타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고급이 7시에서 8시 반까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0: 일주일이
1: 있습니다.
0: 굉장히 이 빡빡

0: 하네요.
1: 네,
0: 스케줄이
1: 빡빡하죠.
0: 굉장히 빡빡하네.
1: 빡빡합니다.
0: 조 교수님은 거의 매일 조교를 하세요?
2: 네, 저는
0: 하세요?
2: 수업 클래스마다 다 나가고 있죠.
0: 아,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2: 네.
0: 그러면 이제 항상 조교님이 계셔서 자 조교의 시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보여주거든요. 잘하죠. 그러니까
2: 네.
0: 우리 조교님도 항상 시범 보여주고 그러려면 운동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춤 많이 추셔야 되겠네요.
2: 많이 하죠.
0: 많이 하시구나.
2: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는 게 문제지만
0: 아니 근데 뭐 연습을 아니 뭐 내가 어떤 때는 하기 싫어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니까
2: 그렇죠.
0: 그만큼 녹슬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만큼
1: 많이 좋아지셨죠. 우리 샤르니도 네,
0: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 지
2: 저는 2년
0: 아 2년 되셨구나.
2: 네네.
0: 그래서 그 본인이 이거를 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얻으신 것 같아요?
2: 저는 일단 몸매가 좋아지고요.
0: 이야,
2: 균형이 잡혀져요.
0: 여자로서는요 네, 네.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1: 맞아요. 네,
2: 네, 네. 네. 살도 조금 빠졌어요.
0: 그러니까 네. 몸매가 좋다는 건 균형이 잡혀 네. 간다는 거
2: 네.
0: 저는
2: 네.
0: 그런 거 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2: 네네. 네. 팔뚝살 많이 빠집니다.
0: 아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그 남자분들보다
2: 네.
0: 여자분들이 팔뚝에 살이 있는
2: 네.
0: 경우가 덜어 있어요.
2: 네. 저희가 또 네. 팔을 많이 움직여요.
0: 네.
2: 그래서 예. 네,
0: 그래서
2: 많이.
0: 좀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민소매라고 그러지 이렇게 팔
2: 네.
0: 짧은 걸 잘 안
2: 네.
0: 입으시려고 그래.
2: 네.
0: 그래서 뭐 운동을 해야 탄력이 생기고 한다는데 사실
2: 맞아요.
0: 운동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2: 맞아요.
0: 불특정
2: 맞아요.
0: 다수인들만 그렇지.
2: 네.
0: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로망은 몸매 아닌가
1: 그렇죠.
0: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2: 네.
0: 일단 그래야 뭐 청바지 입어도 맵시가 나고 뭐 그런 얘기를
2: 네.
0: 저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덤으로 생기니까 굉장히 좋네요.
2: 네.
0: 그러시구나.
2: 네.
0: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뵈니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피부가 반질반질하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항상 운동하고 에너지가 있고 그러다면 건강하고
2: 네, 땀도 쫙쫙 흘리고
0: 그러니까 네. 그리고 즐겁잖아요. 음악하고 함께
2: 네.
0: 하는 거니까 뭐 슬플 여유가 없잖아요.
2: 네,
0: 너무너무
2: 그렇죠.
0: 좋은 거고
2: 네.
0: 그랬구나.
2: 네.
0: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초보자 아까 얘기한 왕 초보자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노래를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다 노래 좀 하세요 저 음치예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음치는 자기가 음치인지를 모릅니다.
1: 맞아요.
0: 음치라는 것은 음을 못 찾아간다는 건데 자기가 그걸 못 찾아간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음치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게 음치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데 그 왕 초보에서 초보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사실은 길어요. 노래 같은 경우도 근데
1: 그렇죠.
0: 이렇게 그 수업을 하시고 댄스를 교습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왕 초보에서 초보까지 오는 게 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래는 굉장히 긴 길이거든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술술술 가는데 거기까지 오는 게 좀 그래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노래에는 본인의 고집이 좀 많이 좀 그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전 그게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할 말이 없어져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근데 혹시 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1: 그래서 왕초보 반이 중요한 게
0: 네.
1: 이제 보통 이제 왕초보로 오시는 분들은 뉴커머, 그러니까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
0: 그렇죠. 네.
1: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0: 네.
1: 두 부류예요. 춤을 좀 추시는 분이 라인 댄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신 분들과 춤 자체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 겸 해보고 싶어요 해서
0: 네네.
1: 오시는 분 두 부류가 있는데
0: 네.
1: 둘 다 어쨌거나 라인 댄스가 기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0: 네네.
1: 그 기본 없이 춤을 추는 거는 어떤 춤이든 힘들어요.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네, 근데 이제 그 기본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0: 그렇겠죠.
1: 기본을 잘 배우시면 뭐 빠르신 분들은 개인 성향에 빠르신 분들은 빨리 익숙해져서 뭐 3개월에도 그냥 올라가시는 분도
0: 그렇죠.
1: 계시고
0: 네.
1: 네, 어떤 분은 난 그래도 왕초보가 재밌어, 난 계속 갈 거야.
0: 어.
1: 그냥 편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또 즐기실 수도 있고.
0: 아.
1: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권하는 건 6개월 정도는 그래도 하셔야 모든 스텝들이, 왕초보들이 가질 수 있는 스텝들이 유스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본 스텝 익히는 시간, 또 그걸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자, 이번에 그 쇼케이스에는 참여하기를 원하면 뭐 아무나 가실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번 쇼케이스
1: 아, 보러 오시는
0: 만일 구경 가시고 싶으면
1: 무료입니다. 그냥 오시면
0: 됩니다. 아, 그냥
1: 됩니다.
0: 오시면 돼요? 네, 어, 네. 너무 좋네요.
1: 네, 좋죠.
0: 어, 이런 게 어딨어요.
1: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0: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1: 네,
0: 일단
1: 맞아요.
0: 어, 이렇게 유튜브 상에 요새 많이 있지만 말로 하는 거 듣는 거보다는 눈앞에서 직접 봐야
1: 네.
0: 어떤 계기도 생기고
1: 네.
0: 일단 부러워야 돼요. 그래야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1: 맞아요.
0: 그런 거
1: 네,
0: 같아요.
1: 네.
0: 아,
1: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보시면서
0: 혹시 나오신 김에 누군가 뭐 궁금하다 레슨에 대해서 그럼 연락처 하나 주시면
1: 네네, 네네. 제 연락처는
0: 네.
1: 847-971
0: 네.
1: 1286
0: 1286
1: 네.
0: 지역번호 847-971-1286
1: 네.
0: 847-971-1286 제니님
1: 네. 제니김입니다.
0: 제니김씨 네. 아, 그렇구나. 야, 이거 이렇게 무료로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일단 구경하셔야. 그리고
1: 그렇죠.
0: 어, 생각보다 어렴풋이 라인 댄스는 말은 들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도
1: 맞아요.
0: 많이 계세요.
1: 네, 맞아요.
0: 네, 잘 모르시고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와서 우리 제니 김 씨도 보시고 우리 조교님 샤론 씨도 멋진 모습 보시고 네. 꼭 저도 한번 볼 겁니다. 멋지게 아주. 왜냐하면 저도 행사에서는 이렇게 간혹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오렌지 카운이 보면 이제 오렌지 카운이 그 잔치를 해요.
2: 네.
0: 한 몇백 명이 모여서.
1: 네.
0: 그럼 꼭 거기 라인 댄스 팀이 필수적으로 나와요.
1: 네.
0: 오렌지 카운이 팀들이.
1: 네.
0: 근데 매년 가다 보니까 매년 같은 분들이 비슷한 노래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1: 그쵸.
0: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 아, 조금 더 다른 노래를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다가 또 얼마 전에도 행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그분도 이제 라인 댄스 팀원이라서
1: 네.
0: 그 팀원들이 와서 라인 댄스를 보여주시고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자료 보내주셔서 라인 댄스 이번에 JJ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여긴 좀 많이 다르네.
1: 네,
0: 왜냐하면 그 손동작에서 그 임팩트 주는 동작이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춤은 안 추지만 춤추는 걸 워낙 반평생을 봐놔서 왜냐하면 테레비 나가면 다 춤추는
1: 그래,
0: 무용단도
1: 맞아,
0: 있고
1: 네.
0: 평생을 춤을 추는 걸 보고 살아서 어, 동작이 참 색다르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오셔서 보시면 또
0: 네, 네 제가 네. 뭐 시점말로 뿅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렇잖아요.
1: 네.
0: 부러울 수도 있고
1: 네.
0: 와 그렇죠. 그렇구나.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라인 댄스를 위해서
2: 저희가 9월 10일 날 쇼케이스를
0: 네.
2: 하지만 또 끝나고 쇼케이스 끝나고의 또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0: 오.
2: 저희가 또 디스코 타임도 있고
0: 오 마이 갓.
2: 네.
0: 오
2: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와인도 있고
0: 여러분 잠깐만요.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최대한 이쁘게 편안한 춤출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2: 나이트 클럽이 있습니다.
0: 오 마이 갓.
2: 네.
0: 오 마이 갓.
2: 네.
0: 아, 알았어요.
2: 그래서 많이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0: 네.
2: 좋은
0: 네.
2: 경험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감사합니다.
2: 네.
0: 한 말씀 주시면
1: 네, 저희 라인 댄스가 이제 장르에 극한되지 않고
0: 네.
1: 더 폭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0: 네.
1: 모든 세대들이 다 어울릴 수 있도록
0: 네.
1: 또 뭐 나이 상관없이 장르 상관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삶의 활력을 찾기를 바라면서
0: 네.
1: 저희 9월 10일 날 하는 쇼케이스에 꼭 오셔서 보시고
0: 네, 네.
1: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참 바라는 바입니다.
0: 아,
1: 네,
0: 우리
1: 많이 들어와 주세요.
0: 애청자분께서 아이고 우리 제시카님 오셨고 우리 H님께서 배우고 싶어요 구경 갈게요 반짝이 입고 갈게요 그랬네요.
1: 좋습니다. 반짝이.
0: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847-971-1286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2: 것 같아요.
3: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제시카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9월 10일 로텍스 호텔 올림픽의 건너편에 정혜영 산부인과 2층에 스튜디오입니다. 저녁 6시니까 오셔서 재미난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억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971년도면 여러분 몇 살 때세요? 아 조커스란 그룹이 부른 오솔길이란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시죠.

네, 멜로디는 많이 귀에 익으시죠? 그렇습니다. 은희가 불렀던 꽃반지 끼고가 원래 곡이 이 조커스의 오솔길이라고 그 노래입니다. 아이고, 우리 저 TK님 9월에 수술이니까 걱정 마세요. 너무 잘 될기로 진작 반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또 순철님 덕분에 이렇게 또 추억의 노래 함께 했네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또 71년도면 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니요, 중학교 2학년이 국민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오래된 얘기죠. 네, 자, 추억의 노래 한 곡 더 선곡했습니다. 진미령 씨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하얀 민들레.

0: 목소리가 애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이고 진미령 씨 요새 미운 사랑 부를 때 하는 목소리가 아 정말 이렇게 상큼했던 우리 진미령 씨. 아 예, 봉고 소리가 좋네요. 아 예, 유복성 씨입니다. 아 예, 유복성 씨라고 그 맨발의 청춘 같은데 또 수사반장 같은데 이렇게 봉고 소리 나오는 건 다 그분이 전문으로 했었죠. 유복성입니다. 고복성이 아니고. 자, 아, 오늘 이렇게 그 라인 댄스 하시는 제가 초대 손님 모셨고 저는 이제 간혹 손님들을 모실 때 음악적인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는데 사실 저는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춤은 노래와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래교실 다녀보면 아, 춤만 조금 즐겁게 추실 수 있어도 훨씬 노래가 즐거울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하니까 아무쪼록 좋은 기회들 구경 오시고 또 기회 되시면 좀 배우세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예,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또 리메이크 한 곡 또 따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가수라는 프로에서 아주 젊은 친구가 여러분들 이광조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은 또 불의 명곡으로 누구나 또 잘 알고 있는 편안한 노래인데 오늘은 박다은이란 가수가 이 노래를 이렇게 소화했더라고요. 여러분께 꼭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우리 H님 말씀대로 표현력이 참 좋은 그런 멋진 노래였습니다. 가까이게 놓으면 당신.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네, 아이고,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지치기 쉬운 그런 그 날이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 알렉사 변호사님하고 또 교통사고 얘기도 정보도 드리고 또 좋은 라인댄스 정보도 드리고 나름대로 지루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메꾸려고 노력했는데 오늘도 여러분께 좀 보람 있었던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면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도 오늘 차분하게 시작해서 차분하게 끝내보겠습니다. 네, 귀연이란 노래 아시죠? 양원식의 음성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불금입니다. 불금. 자,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2년 전에 한국의 교보문고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으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선정이 됐거든요. 바로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였습니다. 네, 당시 한강 작가의 살짝 가린 면이 있어서 그렇지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작을 냈고요. 관련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좀 많이 읽어야 책에서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을 일단은 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내가 읽을 수 있는 뭐 한 장, 열 장, 5분, 10분, 내가 매일 적어도 이만큼은 읽을 수 있겠지라는 분량을 찾아서 매일 읽는 거, 결국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었어도 그 가운데서 나는 딱 한 문장만 평생 가지고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매일 할 수 있는 독서법이 장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신작도 바로 책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썼고요. 바로 자신이 경험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에 꽤 큰 교통사고로 거의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고명환 씨인데요. 당시 침상에 오래 있으면서 뭐 핸드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책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읽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적인 작가로 또 외식사업가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을 읽으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책에 썼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 사실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얼굴 좋아졌다 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1년 뒤에 우리 모두가 작가까진 되어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져있진 않을까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먼저 역대상 6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아론의 네 아들과 그 후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사독은 셋째 아들 계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면 이 사독 제사장 가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다면은 남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당시 그때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 때부터 약 400년, 길게 잡는다면 500년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흐른 시점에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시대가 다 끝나고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인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지파 제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약 400년에서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사독의 집안이 믿음을 지킨 것뿐 아니라 제사장 가정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사독이 언제쯤 다윗과 함께 했냐면 아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약 7년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거기 왕이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즉 사울을 따르던 나머지 지파와 이제 통일을 해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33년을 함으로써 총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 헤브론에서 왕 유다의 왕으로 있을 초기에 사독이 다윗에게 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독은 다윗 왕을 한 35년 플러스 40년까지는 아니지만 30후반, 30 한 7, 8년 정도 다윗 평생 충성한 그러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비아달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을 그 출신 배경을 살펴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아달이 언제부터 다윗을 따르게 되었는가 봅니다. A, 2번 A, 아비아달은 사울이 높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사건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당시에 아마 10살 전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10살보다는 좀 넘지 않았을까 10대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홀로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것이 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즉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도피 생활의 초반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피신하면서 급히 나와서 먹을 양식이나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 당시 제사장이 있는 그 노베 들러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내가 먹을 양식도 제대로 가꾸지 못했고 무기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은 아무 악의가 없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용사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어요. 좀 찝찝은 했지만은 역시나 그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고, 그것은 아마 순수하게 고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울이 노베에 있던 선지자 85명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사울이 죽입니다. 그 사건 때에 유일한 생존자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다윗과 함께 한 것이, 다윗이 죽는 그 시점까지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을 그 시점이니, 그는 다윗의 통치 40년 외에 약 10년 정도 같이 있는 한 50년을 다윗과 함께 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1973년 개척된 그 해에 저희 교회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오래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사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을 터인데,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운 것.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신실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B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는 성경에 보면은 패역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긴 그 두 아들, 이 아비아달의 할아버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몰락을 예고하셨죠. 사무엘상 2장 3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 네는 엘리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을 이렇게 참 애매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도 그 집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아비아달도 그 마지막의 죽음의 그 노년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좀 이따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대문자 B로 이 두 분들의 이 평생은 다윗 왕 통치 기간 내내 신뢰받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동역하고 영적 지도자로 충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다윗의 도피 시절입니다. 그때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입니다. 와서 위기 때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와줬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에 입는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마 그것이 우림 둠을 가지고 예스 노의 그러한 답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봇에 우림 둠림을 넣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 그것을 우림 둠림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은 그 사울왕에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어느 날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은 그일라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쩔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것 또한 아비아달 통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규 군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 잘 됐다. 그 성에 갇혔으니 우리가 가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하고는 정규 군인들을 이끌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윗이 내려옵니까?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올 때에 이 그릴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그릴라에서 도망 나와 피신을 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참 인생에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에 다윗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영적 지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50년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분들이 또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제사장 직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왕이 되고 7년 혹은 8년 된 시점으로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그 여부수족속에 있던 예루살렘,

비록 이스라엘 돌아왔지만은 이것을 둘 곳이 없었어요. 성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다윗이 그 무너진 성서를 다시 회복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대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냐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춤추면서 뛰어 놀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업신여긴 미갈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목숨만 그냥 살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연도를 본다면 다윗 왕이 그 통치한 연도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1010년에서 970년 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1000년에서 1002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제사장이 참 훌륭한 것이 다윗이 바세바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그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바로 그때 다윗 왕이 가장 약하고 어려운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다윗 편에서 예루살렘 동향을 다윗에게 지금 도망간 다윗에게 전달하는 나쁜 표현 쓴다면 바로 첩자죠. 첩자.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 두 제사장이 했어요.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다 내걸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비록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 옆에 죄를 범했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뜻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4, 25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8, 29절의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요 말은 지금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압살롬을 따르는 열지파 사람들과 이제 다윗을 따라가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따라왔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즉 다윗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나로 하여금 다시 왕이 되게 하신다면 내가 바로 그 언약궤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적으로 옳지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생명과 왕위를 다 내려놓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보십시다. 2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 후의 내용 보면은 압살롬이 그래요. 아, 당신네들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왜 안 따라갔어? 그만큼 오해받을 만큼 충성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윗의 아들 된

0: 압살롬에게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들이 거기서 다 지켜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군사 만 명만 나에게 주면 내가 빨리 다윗을 뒤따라가서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다윗만 내가 죽이면 이번 반란이 완전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 또 다윗 편에서 일부러 그곳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남았던 그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인 후세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다윗 함께한 사람들은 성난 사자와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압살롬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답게 온 이스라엘에 있는 큰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그리고 다윗을 치셔서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은 아예 그 성을 이렇게 그냥 동아리로 매가지고 다 끌어서 하면 됨 이런 식으로 이 바로 뭐냐면은 영웅 압살롬에게 있는 영웅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략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빨리 피신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모사를 버리고 후세의 모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을 이제 그 소집하라 하고 하는데 시간을 벌어주죠. 그리고는 이 두 재상이 그 아들들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빨리 나루토를 건너 멀리 도망가서서 그리고 있었던 일을 합니다. 앞으로 큰 군사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앞장을 쓸 것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 위험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 상황을 요압이 가서 쳐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써 압살롬의 반란이 끝납니다. 이 모든 사건에 다윗이 다시 황공을 하는데 큰 1등 공신한 신하들 중에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년에 보겠습니다. 다윗왕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어요. 다윗 그 후임으로 왕위를 두고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그만 마찰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육신적인 순서로 본다면 두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올라가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아비아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지난주에 봤죠? 요압이 마지막에 그 반란에 참여함으로써 그는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인간적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비아달이 그동안 함께 지내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요압이 요압의 마음이 맑지 않는 사람인 걸 봤을 텐데 아비아달이 왜 요압과 함께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적인 순서로 아도니아가 형이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그가 먼저 선수를 칠 때에 아마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지만 앞으로 계속 여생을 왕 옆에 제사장으로서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아비아달이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내면이 아주 깨끗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독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분하야는 정말 다윗의 경호대장으로서 다윗이 신뢰했고 다윗에게 충성했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아주 좋은 신하였어요. 그래 사독은 분하야와 함께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함께하잖아요. 목회할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존 리드 교수님이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벌써 은퇴하실 나이 70대가 넘었던 그저 넘은 노 교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마치 아들, 손자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참 너무 아버님 같아서 제가 달라스 교회에 섬길 때 그분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초대해서 설교도 듣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분 초대해서 들을 때 우리 교우들이 다 은혜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클래스 중에서 했던 많은 말 중에 생각나는 게 finish well. 앞으로 주님의 일할 때에 finish well. 마지막에 잘 마치라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하고 젊어서 뭐 크게도 하고 아주 뭐 잘해가지고 큰 교회도 섬기는데 그만 노년에 가서 여러 비리라든지 아니면 노년에 가서 이혼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고 finish well.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지 하는 그분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아비아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독은 끝까지 잘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사독의 그 자손들이 400년, 500년이 지난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이 제사장들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의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시위대장 분하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 편을 선택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은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 38절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사람, 이 그렛사람 블레사람은 아마 그 왕을 주변에서 호위했던 그러한 시위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 그만 아도니아 편을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이 아비아달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제사장직에서 파직이 돼. 제가 달라스에서 제가 20년 담임 목회했고 여기서 12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 70까지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만 40년을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만 40년 다 마치는 시점에 그만 제가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노회에서나 교단총회에서 목사직 파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솔로몬 왕이에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 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한다 그랬어요. 불에 타지 아니하는 보석, 금, 은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 갖다 대면 다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불로 즉 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나무나 풀과 집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공력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비아달은 그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시라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부끄러운 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떠오른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1951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석사하던 1992년 처음 학기 그분 클래스를 제가 택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공부하던 과정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21세기의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의 상임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과목을 그분 걸 택했었어요. 그게 마지막 제가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 전에도 그분에게서 여러 클래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2011년도에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 때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내 몸이, 육신이 내 속사람, 내 생각과 나의 영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 My body no longer cooperates my soul.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육신이 내 생각과 원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암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치료가 끝나면 또 복귀해서 가르치곤 했어요. 근데 60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불과 한 1년, 한 몇 개월 지나서 주님 품으로 가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그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 모든 얘기나 기록은 끝까지 충성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그분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 숫자만 그 생각할 때에 이 아비아달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뭐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시점에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믿음으로서 더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열매를 지금까지 맺은 것보다 앞으로 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잘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 팔아먹지 마십시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드리기도 다 해서 믿음의 열심이 있는데 이게 늘 과거에만 돼가지고 늘 과거 얘기만 하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없다면은 마지막 경주를 잘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잘못 택한 것이 아비아달을 택하고 그만 솔로몬을 택하지 않았던 이 아비아달의 아도니아를 택하고 솔로몬을 택하지 않은 이 아비아달의 그 노년의 실수가 한 평생 그 모든 수고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독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여 성전 봉헌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 6년 동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봉헌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을 총괄한 사람은 사독이었어요. 왕상 2장 35절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니라. 즉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경주 잘 하시고 이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는 1900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자,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 한국에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부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이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 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부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네, 피리케이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2: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 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 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1: 와우, 네. 108절을 한 절 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2: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연령층이 볼 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2: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 또 할 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 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이 참 이 책을 딱 받아 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 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 봐 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누구를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르케 아보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잠언을 또 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사상, 라피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마이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2: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래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보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피리케 아보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간절히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간절히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피리케이 아보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 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유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지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 책 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 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 제가 이 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를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6: 있는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라 하면은 죽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 조기에 발견만 하면 웬만한 암은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이 조기에 발견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미 사기 말기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내 몸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해내고 조기에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적인 암이 자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미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암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원망과 불평,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암이 많이 자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암도 문제지만 영적인 암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암이 자라지 않도록,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아방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방이 이세벨 왕비를 취하고 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기근이 심하고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자가 아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방에게 말하기를 갈멜산에 모든 그 선자들을 다 모으시오.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거기서 판가름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관계입니다. 무슨 신이냐?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롭게 해주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농사를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만든 신이지 참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 같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저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모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너희 신을 찾아라. 너희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지금 이 제단에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자들이 아침부터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시간 신이 우리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음성 들리지 않냐고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신이 가짜 신이고 그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저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대낮이 지나고 저녁때가 되기까지 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춤을 추며 또 온몸에 피를 내고 그들이 몸부림치며 신을 찾았지만은 그의 신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18장 3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바삐 살다가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의 제단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는가를 살펴보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러여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 선자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우리는 무너진 예배 제단을 회복하고,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33절은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랑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피 흘려 죽어 올려진 그 송아지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제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무언가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고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아침에 살짝 보니까 그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고민에 빠져 계셔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따뜻한 차를 하나 타가지고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오늘 오전 내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고개를 들고 슬픈 표정으로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슬퍼서 자신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늘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에 타고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합니까? 우리는 어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도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밍숭밍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십자가 신앙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 담에 세우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 꼬꾸러졌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십자가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밥비라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세수를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 때가 묻기 때문에 말씀의 물에 씻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받아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바로 수축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문양한 다음 주님의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37절 38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때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때까지 그들은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다가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신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주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그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함을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 번제물이 타고 나무가 타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이 죄가 그 안에서 또 번식해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코로나19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코로나19보다 6.8배 델타가 강해서 지나만 가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이제 또 감마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은 델타보다 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다 보급되어서 이 확산이 멈춰야지 우리는 정말 이 재앙에서 쉽게 벗어나가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이 재앙이 멈추고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독보서 번져서 자꾸 변해되고 변해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임에서 이 죄악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심판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드온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평양 부흥회까지 가져왔던 이 부흥회 주역된 하디 선교사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의과대학 졸업생이었고 한국에 찾아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1898년부터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을 다니며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도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는 일에 한편으로 마음에 낙심도 하고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고민했을 그때에 마침 중국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 일주일간 기도를 갖게 됐습니다. 원산에서 기도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통회 자복하며 주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교만, 신뢰, 강박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 등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첫 요청은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선교사에게 실패한 원인이 믿음이 약하여 아직 성령 강림에 체험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황제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의 우월감,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널 도와주러 왔다 하는 그런 우월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갖고 자기 자랑을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미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왔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들이 다 같이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때온 성도들이 은혜받고 뒤집어지며 통회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산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온 북한 전역을 덮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해야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처절하게 회복할 때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디로 잘못된 길로 갔든지, 나의 신앙의 제단이 어디가 무너졌든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오늘 여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공원에 가서 외로이 인생의 깊은 문제를 명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 캄캄하게 됐을 때 공원지기가 공원을 둘러보다가 한 옆을 보니까 의자에 어떤 노인이 앉아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빌어먹는 노인인가 생각하고 공원지기는 큰 소리로 이건 누구야? 이 사람 어디서 왔어? 이때 대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눈을 번쩍 뜨면서 어디서 왔어? 아, 내가 그걸 알면냐?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눈을 감고 앉았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는 그 철학자는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슬프게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어디로 갑니까? 탄식하며 관을 잡고 통곡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 인생은 나고 죽고 병들고 죽고 합니다.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린이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지요. 기독교는 이런 문제기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기독교의 그 첫 이름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 말입니다. 참 일본이 과거에 라디오 방송으로 큰 뉴스, 참 패전의 뉴스를 가졌을 때에 우리 한국 민족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 좋아서 뇌출혈이 돼서 죽은 자도 있었다 그럽니다. 큰 뉴스거리, 또 징기스칸이 100만 대군을 몰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 뉴스, 또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지휘한 뉴스, 또 콜럼버스가 그 대양을 횡단해가지고 처음으로 새 대륙을 발견한 뉴스, 뭐 다 큰 굉장한 뉴스입니다. 1950년 6.25 이 사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 뉴스는 슬픈 소식, 참 괴로운 소식, 여러 가지 그런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의 그 굿뉴스, 최대 뉴스, 복음은 창조를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마무리 창조한 이후로 가장 큰 소식, 위대한 소식,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또 유식한 자나 누구에든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최대 뉴스를 기록한 것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료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많지요. 귀한 것이 보석도 귀하고 재산도 귀하고 땅도 집도 귀합니다. 가구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참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인생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면 그 사회나 개인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개념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보다도 짙은 것으로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혁명은 성령으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열광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사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참 로마 지하에 있던 그 사도 바울 이런 분들도 누룩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참 로마가 변하고 또 참 이 지구의 그 인력 이 궤도를 탈출하는 인공위성과 같이 궤도를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질을 변질시키는 것이 혁명인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종교를 뒤엎었어요. 마르틴 루터, 또 칼빈 이런 소수지만은 혁명적인 소수였습니다. 이 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이킹족 해적들이 변해서 영국 신사가 됐지요. 미개인 식인종들이 변해서 참 하나님의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부림받은 천대받은 그 불쌍한 여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고쳐지고 육신이 고쳐져서 놀라운 하나님 역군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내적 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세리 세금 거두면서 토색하고 사기하던 삭개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혁명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주셨을 때 남의 것을 토세한 것을 사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인생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하늘 나라의 역군으로 쓰임받다가 간 것입니다. 예수의 혁명운동에는 첫째로는 절대신앙이 필요합니다. 절대신앙. 그런데 새 인간 속에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가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속에 역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돼가지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믿음, 절대 신앙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양 광선을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면 불이 일어나듯이 이런 절대화시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점화된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두 평생이 아니고 한 평생입니다. 한 번 인생이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저것 눈을 돌리면 목표를 달성 못하듯이 바울과 같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한 말씀같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참 거리를 행진하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호를 외치면서 나갈 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역군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남들에게도 풍성케 하고 내 생애가 풍성한 삶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그런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신자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11개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 1장 12절, 금면류관, 계시록 4장 4절, 석지 않은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영화의 면류관, 잠언 4장 9절, 아름다운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많은 면류관, 열두 별의 면류관, 계시록 12장 2절에 성경에 이 11개의 면류관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업을 다 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 역군들에게 장차 주시는 면류관, 11개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없이 많은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참 미래지향적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환경을 통해서 내 또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능력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레인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 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K-POP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작이자 한국인인게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바로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네, 25년 전부터 활동해온 미국의 한 크리스천 메탈 밴드가 있는데 이들의 밴드명이 데몬 헌터입니다. 자, 이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런 밴드도 있군요. 크리스천 메탈 밴드. 2000년에 결성됐고요. 그러니까 정말 25년 동안 쭉 활동해온 밴드는 최신 자신들의 콘서트와 어떤 활동과 이 K-POP 데몬 헌터스 글로벌 콘서트 투어가 완전히 겹쳐서 자신들의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근거가 꽤 구체적인데요. 최근 자신들의 뉴욕 올버니 공연 티켓을 구매했던 한 소비자가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이 어린이용 K-POP 공연인 K-POP 데몬 헌터스 글로벌 공연의 일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500달러치의 티켓을 구매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 공연에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면서 환불을 요청했다. 이런 이메일이 소장의 증거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밴드 측은요. 지난 2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이 갑자기 존폐 위기에 처했다면서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식 재산권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남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쫓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밴드 측은 음반, 공연, 상품에서 K-POP 데몬 헌터스 명칭 사용 금지와 함께 배심원 재판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일단 일축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K-POP 데몬 헌터스, 기독교 메탈 밴드인 데몬 헌터, 이 소송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하면서 석유 수송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맞은편 남쪽 항로를 통해서 유조선들을 호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란은 자국쪽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위협을 감안하고 펼치는 아주 은밀하고도 조심스러운 작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은 위치 추적기를 꺼놓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치 추적기가 그야말로 추적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죠. 네, 일단 이 방법으로 지난달에 미 해군이 이동시킨 유조선들이 싣고 있던 석유는 하루 약 50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물론 전쟁 이전에 하루 수송량은 약 1,50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못 미치죠. 하지만 유가의 치명적인 상승까지는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군 항공모함이 적군을 잡는 임무를 떠나서 유가를 잡는 임무를 펼치고 있다. 이런 약간은 비아냥 섞인 평가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송하고 있는 석유량이 앞으로 갑자기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실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형 해운사 입장에서는 미군이 호위해준다고 해도 겁이 난다,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은요, 해운사들을 설득해서 호위 작전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3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3건의 사형이 같이 집행됐던 것, 우연히 일정이 겹친 것에 가깝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사형 집행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18일 플로리다에서도 윌리엄 프랜시스 실비아의 사형이 추가로 집행이 됐습니다. 사형 집행 증가를 이끈 곳은 단연 플로리다주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19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이는 전체 미국 집행 건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월 18일까지 13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자, 여기엔 공화당 소속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강경한 사형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사형 집행 영장에 적극 서명하면서 사형 집행을 늘려왔고요. 2023년에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사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어쨌든 사형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곳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도 그래서 아주 반가워할 겁니다. 연방 자원에서 사형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방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연방 사형제도 복권 강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대 연방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기존 독극물 주사 외에도 총살형, 전기의자형, 가스 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만 해도 자신의 임기 말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전체적으로 사형 집행 건수는 그냥 그 자리에 거의 머물다시피 했는데요. 지난해에만 11개 주에서 모두 47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고요. 이전 10년 동안 미국의 연간 사형 집행이 30건 미만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제를 법으로 두고 있는 주가 27개 주입니다. 이 가운데 10개는 최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주에서 특히 플로리다 같은 그런 주에서의 사형이 급격히 느는 것이 평균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사형제 찬성 여론이 점차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형 찬성률은 52%인데 1994년 80%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하락세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집행이 8차례나 연기됐던 남성이 있습니다. 8번이나 마지막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무려 76년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101세의 나이로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커네티컷주 요양시설 60 웨스트에 머물던 프란시스 클리포드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25세였던 1949년에 경비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후 76년에 걸쳐서 석방, 재수감이 거듭됐습니다. 왜 석방이 됐을까? 사실 그의 사건에서는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뒤집혔습니다. 당시 체포에 관여했던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스미스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까지 언급했고요. 사면위원회에서도 그가 실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형 선고의 집행은 모두 8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사형수에게 제공되는 이른바 최후의 식사 있죠? 이걸 8번이나 받은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스미스는 역시 생전에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노년기에 접어든 2020년 감독 아래 생활하는 가석방 형태로 요양시설에 들어갔고요. 마지막을 이곳에서 마감한 것입니다. 미국의 고령 수감자 문제를 연구해 온 한 박사는 고령 수감자의 증가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호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려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에 긴급하게 취소됐습니다. 엔진 계통에 생긴 이상 때문인데요. 여기에 활주로 운영까지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네, 20일 오전 10시 40분쯤 나리타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할 예정이던 말레이시아 항공 89편 여객기가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항공기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 이런 공항 관계자의 신고에 급히 이륙을 취소한 것입니다. 추후 조사를 통해서 해당 여객기의 좌측 엔진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일단 기체 주변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 여러 대가 출동해서 현장을 통제하는 등 한동안 활주로가 전체 막혔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대형 여객기로 승객과 승무원 모두 160명이 탑승하고 있었고요.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요, 항공기 기체 결함이나 공항 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에도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오사카 이타미 공항으로 향하던 일본 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목적지를 바꿔서 간사이 공항에 긴급 착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제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주 노선 항공 좌석의 감소로 특히 성수기나 주말에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가 일정 좌석을 미리 확보하는 이른바 제주도민 좌석 할당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민들에게는 비행기가 거의 자동차인 셈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 갈 때마다 이걸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요, 올해 하계 스케줄이 시작된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 제주 노선 국내선 출발 도착 항공편 공급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공좌석 공급이 줄면서 성수기 주말 연휴를 중심으로 제주도민들이 특히 이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동권 제약이 발생한 것이죠. 여기에 제주지사가 항공좌석난에 대응할 전담팀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담팀이 회의를 갖고 제주 노선 항공좌석 공급 현황을 점검을 하고 도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주도민 좌석 할당제 도입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가 제주 노선 항공 좌석 가운데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도민에게만 판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성수기나 주말에 제주도민이 이때를 피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닐 테고요. 어떤 급한 일이 또 생기는 경우도 많을 테고 이런 기간에 도민들이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좌석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남미 지역에서 연쇄 강진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자, 이번에는 페루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규모 6.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페루 남부 여러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고 수도에서까지 흔들림이 느껴졌다. 이렇게 주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나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나마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가 66km 이상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깊이로 인해서 다행히도 조금 피해가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페루 역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전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를 강타하면서 이미 페루를 비롯한 남미 태평양 연안에 추가 지진 경고가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페루와 칠레 남부 사막지대에서는 홍수,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년치 강수량이 단 하루에 쏟아지기도 했고요. 유명 관광지죠, 마추픽추 유적지로 가는 길까지 폐쇄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특히 남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 그리고 지진 피해까지 겹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켈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4: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오세네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산 정상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촬영만 해도 되는 일, 전 수영장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물놀이를 하는 일, 무슨 신선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신선 노름은 아닙니다. 자,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허난성에서는요, 한 달 동안 산 정상에서 생활하며 운해를 촬영할, 구름을 촬영할 운해 관찰자를 모집했습니다. 매일 그 운해와 주변 풍경을 촬영하고 하루 최소 한 편의 영상이나 쇼폼 콘텐츠를 제작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건 관광지 측에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보수만 $8,000 정도입니다. 와, 그래서 일주일 만에 3,5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하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23살의 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보조 업무 경험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업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구름만 바라보는 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촬영을 시작하고요. 일주일 전후 펼쳐지는 운해를 카메라에 담아야 했습니다.

0: 특히 변화가 심한 산악 날씨 속에서 영상 촬영, 편집, 색 보정, 드론 조종까지 직접 해야 하면서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변화하는 날씨 속에 정말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잠도 많이 설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수영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50개 주의 수영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수영하고 평가하는 이른바 최고 수영장 책임자를 모집했습니다. 수영장 대여 플랫폼인 스윔플리라는 곳에서 이런 일자리를 제시했고요. 최대 보수가 10만 달러까지 됐습니다. 자, 선발된 사람은 말씀드렸듯 곳곳을 여행하면서 수영장을 체험하면 되는 거고, 대신 최고의 수영장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됩니다. 미디어에 출연해서 홍보도 하고, 또 소셜미디어용 컨텐츠를 만드는 건 역시 업무에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달러라는 꽤 거액인데 이게 전액이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하죠. 5만 달러 정도가 기본 보수와 여행 경비 명목으로 책정이 됐고 나머지는 제작한 콘텐츠의 성과 등에 따라서 보너스로 지급되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높은 보수 또 이색적인 경험을 동시에 내건 일자리였기 때문에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네요, 이건. Wombat, Wombat라고 해서 산책시키기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 호주 대륙에만 서식하는 굴을 파고 사는 채식 동물인데요.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뭉툭하고 동글동글한 몸집에 작은 곰이나 코알라를 닮은 아주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동물이라면 정말 같이 있는 게 신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웜뱃 워커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이 일자리는 특히 호주 태즈메니아에서 제공을 했었는데요. 태즈메니아는 호주 본토 남동쪽에서 약 240km 떨어져 있는 섬이죠. 호주에서는 유일한 섬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도 참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전체 면적의 약40% 이상이 국립공원과 세계자연유산 지정 구역일 정도입니다. 원형 그대로의 청정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야말로 멋진 스테이시입니다. 네, 이런 태즈메니아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무슨 급여 대신에요. 호주 주요 도시에서 이곳까지 이동하는 항공료, 숙박, 렌터카 비용 등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꿀알바겠죠. 특히 여행객에게는요. 자,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이색 일자리. 그냥 살짝 보면, 어우, 꿀알바 아니야? 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마냥 놀면서 돈 버는 일은 절대 아니겠죠. 결국, 기업이나 관광당국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기획되는 만큼, 사진, 영상 촬영,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등이 요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높은 보수와 이색적인 경험을 동시에 내건 일자리에 젊은 층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악화하고 있는 취업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정규직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청년 측의 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짧은 기간 알바로 버티는 청년 층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이색 경험을 또 함께 할수 있다. 뭐 경쟁률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다 보니 요즘에 청년층, 즉 Z세대는 휴가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만 해도 부모님이 같이 여행 가자, 모든 거다 대줄게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꼈던 청년층인데요. 요즘은 친구나 연인과 떠나는 그런 여행보다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휴가를 즐기는 사례가 훨씬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여행비를 혼자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Z세대 사이에서 부모와 동행하는 휴가가 새로운 여행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 저렴한 숙박시설을 활용하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숙박업계 자체는 점점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점차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통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되는데요.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스카이스캐너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Z세대 가운데서 33%가 부모 아니면 조부모와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 이어지는 얘기가 되겠지만은요, 경제적으로 홀로 서는 시점이 점차 늦어지면서 부모와 같은 집에 있는 자녀들, 부모가 여행 갈때 이들만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어쨌든 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에서 가족 단위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소위 저항의 스타로 떠올랐던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트럼프 2기에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고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알렉산드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은 당내 민주사회주의자인 앤지 닉슨 주 하원의원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이러한 경향의 아주 최신의 사례입니다.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하원의 수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댄 골드먼 역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1년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해서 표창을 받기도 한 의회 경찰관 출신 해리 던은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역시 낙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빗 엑설러드는 민주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지금 그보다는 생활비 문제에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민주당에서 소위 영웅으로 떠오른 반 트럼프 인사들은 이 경제 문제들을 핵심 쟁점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선거 전략가는 사람들은 지금 대체로 트럼프에게 지쳐있다.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인사들에게도 지쳐있지만 반 트럼프 인사들에게도 지쳐있다라며 소위 트럼프 퍼티그, 트럼프 피로감을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미국의 군사기밀을 이용해서 배팅했을 가능성이 높은 계정 1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들 계정에 배팅 직후 큰손 투자자들이 따라붙은 현상까지 확인돼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이 사전에 정보 유출됐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측을 통해서 배팅하는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배팅을 분석한 결과 군사와 국방 관련 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지갑 152개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지갑에 연결된 계정의 평균 배팅 성공률은 무려 97.2%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배팅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이 35%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97.2%라는 성공률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정보 관련 사안이나 민간 연구단체의 분석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이 폴리마켓 측은 앞서도 이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갑을 당국에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미군 특수부대원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당시 대통령 축출에 배팅해서 40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로 현재 재판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2: 그리고 엄동 하나.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해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뭐.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티켓 파워가 높은 영화 가운데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이 영화 상영 도중에 한 관객이 소란을 피워서 다른 관객들이 잇따라 퇴장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관크라고 했어요. 관객 크리티컬.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 관크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게 경찰 출동까지 이어지는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해당 관객은 영화가 끝나기 약 30분 전부터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혼잣말을 하고 또 휴대전화 화면을 밝게 켠 채 사용하는 등 주변 관객의 관람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관객이 항의를 해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해야 됐고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영화 상영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영화관 측은 이 갑자기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상영 시작 전에는 에티켓 안내 영상을 방영하고 또 주기적으로 현장도 점검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네, 중국말로 그렇게 떠들어댔고 그러니 인근 관람객들이 항의를 해도 뭐 이해하지 못했겠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는 꼭 언어가 달라도 왜 항의를 하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인 관객의 소동으로 인한 오디세이 상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을 했다는 소식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네,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격리 직원이 자신의 친인척 등과 짜고 지난 10여 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440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고소장이 접수됐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격리 직원 48살 여성인데요. 이 여성 그리고 친인척, 전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등 모두 8명이 피고소인에 올라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요, 이 1500세대 규모 해당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격리 직원으로 일해온 A씨. 그런데 이 격리 직원 본인 혼자였답니다. 모든 돈 관리는 이 사람이 혼자 그것도 20년 넘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입금받는 사람의 이름을 거래처 등으로 위장한 뒤 돈은 친인척이나 지인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횡령했을 것이다 라고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관리비 출납 업무를 혼자 도맡아 왔기 때문에 이 A씨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참 허술하구나라는 것도 새삼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발생한 누적 피해액이 그래서 약 44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알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나타나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직 이 남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곳에서 같은 범죄가 매달 한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도 경찰들이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신속히 검거하겠다라고는 했지만 현장 주변에 CCTV가 많지 않아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의 안일한 대응 역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신고를 접수한 뒤 보호 조치를 검토하기만 했을 뿐 범행 자체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몰랐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옷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하면서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세대학교 내라기보다는 그 대학교와 이어지는 산책로 숲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CCTV도 적고 어디로 갔는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무엇보다 범인이 알몸인데 본면을 썼다. 아우, 밤중에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그 트라우마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부인하던 신천지가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곧 이만희 총회장 보석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이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죠? 그리고 연신 고개는 숙였지만 교인들의 정당 가입이라고 했지 조직적인 집단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네, 한창 신천지 신도 가입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JTBC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신천지 신도가 무려 5만여 명에 이른다라고 심층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이후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랬던 신천지가 돌연 공식 사과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사과 영상에서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법원에서 곧 열리는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풀이해 볼수 없습니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되자마자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제 무척 건강하게 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자, 한국에 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 8,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2.7배 수준이고요. 특히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내는 고령자 10명 가운데 8명은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또 4명 가운데 3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절제된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이 장수의 비결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따로 살지만 자녀, 친척, 또 지인,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횟수는 월 평균 12.7회에 달했고요. 연락하는 횟수도 월 평균 8.7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직접 만나고, 전화로 연락은 적어도 4, 5일에 한 번씩은 꼭 한다는 거죠. 전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네, 타인과의 연결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또한번 입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10만 명당 고령자 수는 전남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가 30.4명이고요. 그만큼 이 지역에 일단 고령자가 많이 산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남 고흥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등이 장수 동네로 꼽혔습니다.

0: 높은 온도에 습하기까지 하니까 여름철 불청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모기인데요. 아, 모기에 물리면 특히 가령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기 침 속 단백질에 우리 사람의 면역계가 반응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그래서 가려운 거라는데요. 사람들의 면역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될 수도 아니면 거의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모기 물려도 누구는 긁어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누구는 물렸었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히스타민 분비가 많이 되는 분일수록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분일수록 여기에 침을 바른다거나 손톱으로 십자 표시를 낸다거나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익숙한 민간요법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이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의 동물 실험을 보면은요, 피부를 자유롭게 긁게 한 경우에는 히스타민 등의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습니다. 네, 반대로 긁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줄었고요. 즉 긁는 행동 자체가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물질 분비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네,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되는 결국 악순환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긁는 것뿐이 아니라 뭔가 자극을 주면 결국 더 가렵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가 좋대 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소독도 될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 따가움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레몬즙 바르고 햇빛과 만나면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려움을 특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냉찜질할 것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혈관을 일단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부 감각이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기도 내려가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기에 물린 지 얼마 안 됐다, 바로 물린 걸 확인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한번 또 이용해 보세요. 모기 타액 속의 메탄산은 약 50도씨 이상에서 분해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바로 모기에 물렸다 싶으면 그 부분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캔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 건조하기로 한 최신형 항공 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CNN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의 최신 포드급 네 번째 항공 모함의 명칭을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흑인인 도리스 밀러는 1939년 미 해군에 입대했으며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 취사 보조병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던 중이었지만 대공포로 일본 전투기들을 향해 사격했고 함선이 가라앉기 시작한 뒤에는 동료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데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1942년 해군 십자훈장을 받은 밀러는 3등 취사 부사관으로 진급한 이듬해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에 함선이 피격되면서 당시 전사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제작된 영화 진주만 펄 하버에서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해지며 밀러란 인물이 더욱 유명해졌고 해군은 새 항공 모함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겁니다. 미 항공 명칭에 병사 출신 해군 장병의 이름을 딴 건 처음이었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내부 논의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올 초부터 이 항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모의 명칭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가운데 2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항모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군은 명칭을 변경하는 대신 다른 군함에 밀러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 또 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이 같은 상황을 보게 된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 자주국방에 대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아시아 지역 외교관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아시아 국가의 외교관은 결국 자주국방에 초점을 다시 맞추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방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6월에 합동 군사훈련 협정을 체결했고 또 인도와 베트남은 지난 5월에 무기 공동 생산 계획도 체결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도 다변화에 나섰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중 미국 대사를 지냈던 니콜라스 번스는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을 기회를 엿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비판으로 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벌려놓을 기회를 얻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을 떠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에 도착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어제 SNS를 통해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이 어제 중동 지역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은 앞서 중동에 배치되었던 에이브라햄 링컨함과 교체됐습니다. 9개월째 작전을 수행한 링컨함에서는 승조원의 투신 시도 등 너무 길어진 임무에 따른 복무 환경 문제가 불거져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워싱턴함의 중동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해서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맞물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군의 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8월 21일 오늘은 1911년 8월 21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닫는 날입니다. 자, 그날 아침 흰 작업복을 입은 한 사내가 벽에서 작은 목판 그림 한 점을 떼어냅니다. 유리 상자와 액자를 벗겨내고 천으로 감싼 뒤 그대로 걸어 나갑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요. 그는 유리 보호 상자를 만드는 일을 하던 전직 박물관 직원인 빈첸초 페루자였습니다. 도난이 발각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떼어간 줄 알았대요. 화가 파블로 피카소, 또 시인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조사를 받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림은 1913년 피렌체에서 되찾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루브르로 몰려들었어요. 그림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림이 걸려있던 빈 벽을 보러 왔습니다. 못네 개만 남은 자리 앞에 무려 12만 명이 줄을 섰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곳에 있었던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네, 그때까지 모나리자는 사실 미술계에서만 알려진 작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게 바로 도난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신문마다 이 모나리자 사진이 실렸고요. 그림 엽서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 얼굴 모나리자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없어지니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네요. 모닝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없어져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어디 물건뿐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시간 좀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주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2: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3: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4: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5: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6: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7: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6: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7: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 다음 주면 개전 6개월을 맞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중단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관건입니다. YTN입니다.
4: 미국이 이란 전쟁 6개월을 앞두고 다음 주 초 경제 제재로의 전환을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동맹국들에게도 미국 편인지 아닌지 양자택일하라고 겁을 줬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봉쇄와 경제 제재를 원투펀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는 보도가 많지만 이번엔 분명히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4일에 발표할 원투펀치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는데 수십 년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이 걸프 국가들과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을 더 강하게 동참시키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란과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핵심 교역국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8일에 먼저 이란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5: Is the impact on 90 million Iranians who are in very difficult situation already, and this kind of decision is going to make their life even more miserable?
4: 미국이 예고한 경제적 D-Day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 이후 이란과 무역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다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분석 기사를 통해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어서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 밖에서 움직이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제재를 무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짚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2025년 이란산 석유의 80%를 중국이 샀고 올해 초엔 비중이 90%까지도 올랐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는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꼽힙니다. 이 중국의 정유 공장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서 미국이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도 이 미국의 경제적 D-Day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동참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과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할 경우 이란을 압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란에 돈을 보내고 원유를 사오고 해상에서 환적하는 모든 거래까지 차단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수십 년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버텨왔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바로 백기를 들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의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이어갈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다음 달 2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9년 5개월 만에 빅투 국가 정상이 미국에서 갖는 만남이라 이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이란 전쟁 해법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3: 페테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현재 미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이제 끝낼 때라고 말했습니다. 페테스키안 대통령은 우리가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낫다며 세계가 우리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규정을 위반해 학교와 병원, 기반시설을 공격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미국이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압박을 예고한 뒤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도적 범죄라며 이러한 제재를 가하고 부추긴 자들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재판과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이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이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리 압둘라히 이란군 참모총장은 육해 공구와 방공, 사이버 공간 전반에 걸쳐 대비 태세를 갖춘 이란군은 적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압도적이고 응징적이며 파괴적인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 종전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위협을 부당한 제재라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슬람 국가들의 자원과 원자재를 보면 우리의 적들은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과 이라크 간의 경제 관계 강화를 촉구하면서 양국이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 내 이란인을 추방하면서 이란 정부와 협력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디 인터셉트 매체는 전미 이란인 미국 협회가 입수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이메일 수백 건을 근거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지난해 9월과 12월, 올 1월 세 차례 100명의 이란인을 본국으로 송환했는지의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이메일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 내 이란인 이민자 중 송환 대상자 선별에 일부 영향력을 행사했고 ICE 측은 이란의 요청에 따라 송환 명단을 막판에 수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행편 출발 사흘 전에도 ICE 당국자는 이메일에 이란 대사관이 3명을 추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해 9월 미국 정부와 합의로 최대 400명의 이란인이 송환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만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했고 9개월간 이 지역에 배치됐던 링컨함은 임무를 마치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태평양을 떠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이 중부사령부 전구에 도착해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승조원들이 비행 갑판을 정리하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계속 전해드린 대로 이 워싱턴함 파견은 앞서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해왔던 에브라햄 링컨함과의 교대를 위한 것입니다. 링컨함은 중동에서 임무를 마치고 샌디에고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이전만큼 세계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가뜩이나 미국이 동맹을 도울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기 고갈로 하드파워의 한계마저 드러내면서 의지도 능력도 바닥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보도된 수석 대외정책 기자의 안보 칼럼에서 일단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미국의 의도에 애를 태워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하고 방위비 증강과 고율 관세 카드로 동맹을 압박하는 행보에 미국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커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동맹 방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란 전쟁에 따른 무기고 고갈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마저 의심스러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매슈 크로니그 연구원은 억지력은 능력과 신뢰성의 문제라며 예전에는 미국이 정말 그렇게 해줄 것인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북한의 대화를 제안한 일련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방어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온 최근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하면서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고 훈련 개시 당일 일방적으로 규모를 축소했다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아시아에 배치됐던 미군의 전략 자산이 대거 중동으로 이동했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량이 미국의 요격미사일 생산분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공격해올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11월 초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려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간선거 직전인 10월에 터뜨려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정격 재개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한 처지가 북한에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중간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탓에 국정심판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대체로 현직 대통령의 불리한 선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은 위협이 안 된다고 평가하면서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인지 아닌지 선택하라라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Y10입니다.
6: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까지 대폭 축소하며 대화의 손길을 내민 직후 북한이 미사일로 응답하자 동맹 방어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대이란 전쟁에선 동맹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코페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한 작전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미국의 편인지 아니면 미국에 맞설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또 대이란 경제 제재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7: You know, our announcement is for economic action and I think that the economic action will mean that oil prices will come down sooner.
6: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6: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에 미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데이브 민 연방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소외시키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1250만 불, 1250만 불.
10: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주 7일 24시간
11: 3237828600 3237828600.
9: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3: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0: 헬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와 일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4개의 세액공제 환급 부분을 연방 공공 혜택으로 규정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공제 규모가 큰 가정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근로소득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입양 세액공제 등 네 가지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 임시 보호 신분 보유자, 불법 입국 청소년 추방유예, 이 다카 수혜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26억 달러의 연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세금 환급 제도의 남용을 막고 조세 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올해 지역 내 첫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샌프란도밸리 거주자로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롱비치와 패사데나를 제외한 LA 카운티 내 웨스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15건으로 이는 최근 5년 평균치를 웃도는 수치며 특히 감염자의 절반이 샌프란도밸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역시 올 들어 주 전역에 웨스나일 바이러스 활동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내 13개 카운티에서 총 30명의 감염자와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이는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8월과 9월이 바이러스 전파의 절정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했던 지난 겨울 영향으로 바이러스 증식과 발견 시기가 예년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32개 카운티에서 모기, 죽은 새,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한 감시 체계가 가동 중이며 검사된 모기 1,000마리당 8마리꼴로 웨스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 5년 평균치인 5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웨스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5명 중 1명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법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LA에 사무실을 둔 한인 변호사가

0: 최근 제기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 장애인법 소송의 80% 이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랜드 지역의 법조계와 사법 소식을 다루는 팔로워 아워 코츠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장애인법 소송은 모두 2,21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S법률그룹의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이 1,825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평일 하루 평균 7건씩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년간에도 모두 4,482건의 장애인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S법률그룹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물리적 접근 장벽과 관련된 장애인법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피고 중에는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보니 실제로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 가운데는 소송 남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문을 닫은 식당을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휠체어 이용자인 고객을 대리해 주차장 장애인 전용 표지, 휠체어 통로, 경사도 등이 장애인법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며 렌초 쿠카몽가의 한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인랜드 지역에서는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소송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법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지만 연간 10건을 초과해 소송을 제기하는 고빈도 소송자는 소송 건수와 해당 지역을 방문한 이유 등을 소장에 밝히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런 주정부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법의 본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지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대량 소송이 장애인 보호법이란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가족과 생이별한 뒤 70여 년 동안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한인 이산가족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기록해 후세에 남기는 프로젝트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한인사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중심에는 노틀댐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한인 2세 폴 리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이끄는 Letters to My Hometown 프로젝트는 한국전쟁으로 북한의 가족을 남겨둔 채 미국 등 해외에 정착한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직접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분단의 기억을 보존하는 작업입니다. 이 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부터 전 세계 한인들 대상으로 새로운 영상 사연 모집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전미 교원연맹과 전미 국제교육자협회 등 주요 교육단체와 언론단체들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연방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학생 비자, 교류 방문자 비자, 외신 언론인 비자의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고등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조치라며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2년 열흘 앞둔 LA 올림픽 준비도 한창입니다. 2028 LA 올림픽이 개막을 2년 앞둔 가운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벌써 600만 장 이상의 입장권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인 LA 28 측은 오늘부터 두 번째 티켓 예매 차수가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129개 국가와 지역에서 구매가 이뤄졌으며 전체 판매 티켓의 4분의 1 가까이가 $100 미만으로 책정됐고 특히 70만 장 이상은 파격적인 $28 가격에 팔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내년에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가 티켓 판매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며 기존에 적용됐던 구매 수량 제한도 폐지되고 장애인 올림픽 티켓 판매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 올림픽은 2028년 7월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열리며 패럴림픽은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일정과 달리 육상과 수영 종목의 개최 기간, 개최 주간이 서로 바뀌고 플래그 풋볼, 크리켓 등이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합류해 역대급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기존의 주택의 차고나 뒷마당 등의 별도의 주거 공간을 추가하는 ADU 건설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USC 루스크 부동산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2025년 모두 1230채의 ADU가 완공됐습니다. 이는 2018년 1623채와 비교하면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카운티 전체 신규 주택 인증 물량은 2만 7천여 채로 전년 2만 8천여보다 오히려 감소했지만 ADU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규 주택에서 ADU가 차지하는 비중도 37.5%로 USC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DU 건설이 급증한 배경은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완화입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허가 절차, 지역별 용도 지역 규정, 개발 제한 등이 ADU 건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들이 지방정부가 주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ADU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면서 건설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LA 지역에서 차고를 단순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만 약 2만 5천 달러부터 시작되며 욕실을 갖춘 완전한 차고 개조는 최대 20만 달러, 독립형 뒷마당 ADU는 최대 35만 달러까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 비어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무실 건물들이 대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한인타운 최대 상업용 건물주 제이미슨이 기존의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3,600여 세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LA시가 오래된 사무실과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쉽게 규정을 완화하면서 이 같은 오피스 전환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다운타운 주변에 적용됐던 적응형 재사용 조례가 올해부터 LA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4만 3천 유닛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반려견, 반려묘 함께 살고 있나요? 이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이 고령자의 치매 발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 연구진에 의해 나왔습니다. 이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도쿄대 연구팀은 2016년 당시 65살 이상이었던 도쿄도 거주 남녀 11,200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반려견 사육 여부와 치매 발병 상관관계를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발병 위험이 4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반려견 사육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고령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건강 문제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 사육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도쿄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YTN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2: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1: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3: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이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4: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3: 뭐야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1: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5: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6: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7: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서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YTN입니다.
8: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8: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파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10: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8: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11: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8: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이른바 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옥숙 여사 자택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이 일하던 기관까지 모두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소식입니다. YTN입니다.
12: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재단과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5.18 재단 측은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등장한 비자금 메모의 존재가 불씨가 됐습니다. 메모에 담긴 904억 원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200억 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몸담은 재단에 150억 원을 출연해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했다며 모두 12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검찰은 금융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3: 검찰은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할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21: 213-383-3838 213-383-3838
2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2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23: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2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2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4: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25: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24: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25: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정말 이 K-뷰티에 대한 열광, 이제 K-문화, K 들어가는 새로운 것에 또 하나의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K-POP, 뭐 K-컬처, K-푸드, K-뷰티까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K-CON LA 행사와 관련 소식 전해드렸죠. 그때 올리브 영 등 한국의 뷰티 산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와서 많은 MOU 그리고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인들의 피부관리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K-뷰티, 이란 전쟁발 소비심리 위축을 뚫고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화장품 유통업체를 통해, 중소기업은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점유율이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이유,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1: 세계의 교차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미국 대표 프리미엄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 미국 전역에 580개 점포와 온라인몰에 국내 최대의 K-뷰티 헬스 전용 유통업체인 올리브영의 전용 매대를 선보였습니다.
2: 이제 저희가 매장을 많이 이번에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매장 수가 도어수가 많은 세포라와 협업을 하면서 현지 고객들에게 가장 접점을 늘리는 형태로 지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전방위 시장 공략 대신 피부색이 어두운 미국 소비자를 표적으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선 한국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3: 스키니 멜라닌 색소가 강한 흑인들이나 또 그 스페니시 계열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수된 저희 K-뷰티의 장점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 K-뷰티는 피부 관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K-Beauty compared to other skincare brands, I love how it makes my skin feel. It gives me a different type of glow, especially the ingredient.
1: 그 배경엔 혁신적인 성분과 효능, 소비자 트렌드를 읽어내는 감각, 합리적인 가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 It is very accessible, high quality products, effective, innovative, at an accessible price. That's what we love, that's what people want, and I'm really excited.
1: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실적이 직격탄을 맞을 정도로 이란 전쟁발 고물가에 미국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가성비를 토대로 K-뷰티의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1.8%, 올해 상반기엔 27.3% 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이라는 경고음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확실한 효능을 가진 K-뷰티 제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지금 전해드린 대로 세포라, 세계 최대 뷰티 유통 채널이죠. 가는 쇼핑몰마다 세포라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포라, 화장품 파는 곳인데 이곳 오프라인 매장에 CJ 올리브영이 진출하는 겁니다. CJ 올리브영은 미 전역에 세포라 매장 670곳 중 580곳에 올리브영 K-뷰티 에딧 이 매대를 따로 선보였습니다. 세포라 전체 오프라인 매장의 약 8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올리브영 K-뷰티 에딧은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력 있고 K-뷰티 강점을 잘 보여주는 제품을 중심으로 19개의 K-뷰티 브랜드 150여 개 제품을 엄선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독 매장이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제품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쇼케이스라면, 세포라와 선보이는 K-뷰티 에딧은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K-뷰티의 강점을 집약해 보다 많은 소비자 입문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올리브영은 설명했습니다. 올리브영은 타임스퀘어에서 팝업 트럭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들은 올리브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골라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계산대였고, 더 한번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정말 많이 샀구나 라고 이야기한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여성들 피부가 좋다는 걸 이제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비결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올리브 영이 그 해결책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마스크팩부터 선크림, 토너, 뭐 정신없이 정신을 잃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병한 에볼라 사망자가 2,5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조정관은 에볼라 유행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로의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의 3배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치된 인원은 1,000여 명이고 현재 800여 명은 또 격리 또는 입원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현재 북동부 6개 주에서 발병한 에볼라가 콩고강을 따라 수도 킨샤샤 등 주요 도시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 유역 운송로 등 에볼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국은 아직도 실제 감염자의 30-40% 정도밖에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죠. 에볼라가 올 경우, 에볼라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경우 전 세계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볼라, 딱히 치료제가 없습니다. 한편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역대 최강급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내년 지구촌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이렇게 강력한 엘니뇨 신호를 내생해 본 적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몇 살인지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니뇨의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 영향까지 더해지면 2027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니뇨가 생기면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태양의 열이 대기로 방출돼 기온 변화고 강수 패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같은 경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 일단 시작이 알려주는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엘니뇨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에는 올 겨울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 매우 더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기상변화를 막기 위해서 인간들이 해야 될 일 상당히 많은데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또 불의 고리, 이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와 연결된 나라들이 계속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고요. 그리고 남미 국가들도 차례로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번에는 페루입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규모 6.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엘니뇨 현상에 따른 폭우, 산사태 피해, 여기에 지진까지 페루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YTN입니다.
6: 탄비탈에서 거대한 흙먼지와 함께 바위가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지붕이 거리로 쏟아지고 놀란 주민들은 급히 밖으로 나와 대피소로 향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1시쯤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페루 남부 아야쿠초주 파리나 코차스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진원 깊이는 66km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페루 남부 여러 지역에서 감지됐고 수도 리마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나 쓰나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페루 이카 지역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600명 가까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강타하면서 페루를 비롯한 남미 태평양 연안에 추가 지진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페루와 칠레 남부 사막지대에선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년치 강수량이 단 하루에 쏟아졌고 유명 관광지 마추픽추 유적지로 가는 길도 폐쇄됐습니다. 남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상 이변에 지진 피해까지 겹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이 지구온난화와 결합한 역대급 엘니뇨 현상으로 중남미 지역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또 지역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요충지 파나마 운하가 수위 저하로 통과 선박수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두라스는 국토 대부분에 가뭄 경보를 내렸고 페루 역시 지금 전해드린 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가뭄 피해 남미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부터 어지럼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어지럼증은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청각, 근골격계, 근육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신체 부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30%에서 40%는 몸의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귀 속에 있는 말초 전정기관이 이상으로 우리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귀 속 내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밖에 중추성 근골격계의 균형장애나 부정맥 또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이 20%에서 3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심인성 등 정신과적 문제가 10%를 차지합니다. 어지럼증이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한쪽 귀는 정상인데 다른 한쪽 귀 속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양쪽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뇌로 보내기 때문에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비행기 멀미나 배 멀미도 우리의 평형 감각 기관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너무 자주 뇌에 전해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학 정보로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 하면 달팽이관과 연관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달팽이관이란 무엇일까요? 달팽이관이란 바로 청각기관입니다. 이 달팽이관 내부에는 청각세포가 분포되어 있고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관 안에는 세 개의 소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소낭 안에는 작은 모래알 같은 칼슘 덩어리들이 들어있어 이쪽 저쪽으로 쏠리며 몸이 기울어진 상태를 뇌에 전달을 합니다. 이 칼슘 덩어리 때문에 이석증이란 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석증이란 귀 이자에 돌 석자를 씁니다. 이 평형 감지 장치에 이상으로 오는 어지러움은 다른 어지럼증과는 달리 어지러움이 심해도 1분에서 2분 이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1: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0: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1: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0: 돈이 필요한 사람도
11: 투자하는 사람도
10: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1: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0: 213-804-9555.
11: 다시 한번
10: 213-804-9555 워킹머니.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와 일부 시민권자의 비시민권자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4개의 세액 공제 환급 부분을 연방 공공 혜택으로 규정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 공제 규모가 큰 가정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근로소득 세액 공제, 미국 기회 세액 공제, 입양 세액 공제 등 네 가지입니다. 다만 세액 공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액 공제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서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 임시 보호 신분 보호자, 보유자, 불법 입국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수혜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많게는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6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세금 환급 제도의 남용을 막고 조세 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 공제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시민권자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외국인이면 환급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에는 4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적용되며 10월 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최종 확정될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즉 내년 신고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샌프란도밸리 거주자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롱비치와 파사데나를 제외한 LA 카운티 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15건으로 이는 최근 5년 평균치를 웃도는 수치이며 특히 감염자 절반이 샌프란도밸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늘 모기 개체수를 없애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죠. 네. 집 인근의 웅덩이, 이런 물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반려견, 반려묘들의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만 그런다고 되나요? 네. 옆집도 물론 잘하고 있겠죠. 하지만 시내에 도로 곳곳의 웅덩이에서 계속 모기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 새 이민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전미 교원연맹과 전미 국제교육자협회 등 주요 교육단체와 언론단체들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학생 F비자, 교류방문자인 J비자, 외신 언론인 I비자의 체류기간 제한 규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고등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조치라며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이 끝난 지 한 두 달 정도 됐죠. 이런 가운데 2028년 LA 올림픽이 개막을 2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티켓 600만 장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LA 28 측은 오늘 두 번째 티켓 예매 차수가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129개 국가와 지역에서 올림픽 티켓 구매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판매표의 4분의 1 가까이가 100달러 미만으로 책정됐고 특히 70만 장 이상은 파격적인 28달러에 팔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내년에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가 티켓 판매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며 기존에 적용됐던 구매 수량 제한도 폐지되고 장애인 올림픽 티켓 판매도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028 LA 올림픽은 7월 14일 개막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열리며 패럴림픽은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됩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대지진 현장에 파견돼서 일주일 동안 인명구조활동을 펼친 LA 카운티 소방국 소속 도시수색구조대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난 10일 콜롬비아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으로 300명 이상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실종된 가운데 미국 내 단 두 곳뿐인 국제수색구조대 중 하나인 이들 대원들은 현지 주민들을 지원하고 구조작업을 조율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임무를 완수한 뒤 복귀했습니다. 대원들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속에서 매일같이 사투를 벌였으며 올 들어 지난 6주 전 베네수엘라 파견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재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비록 몸은 녹초가 됐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대원들은 국가 간의 연대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귀국 소감을 밝혔는데 며칠 못 쉴 것 같아요. 페루에 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죠. 네. 페루에 또 곧 파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수도관 파열이 계속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집에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가운데 이 LA시 곳곳에서 대형 수도관 파열로 물난리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LA 한인타운에서도 메인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대량의 물이 도로로 쏟아져 나와 일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베벌리 블루버드와 노스 옥시덴탈 블루버드 인근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열로 인근 도로에 홍수 사태가 발생했고 주변의 노숙자 텐트촌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DWP 직원들이 긴급 수리, 복구, 일단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 플러튼에서 오늘 저녁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DUI 체크포인트 단속을 실시한다고 플러튼 경찰국은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나 약물에 의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와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말 플러튼 인근 브레아 지역에서도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 사건 사고 소식, 지금 북가주 소식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북가주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4: 라카냐다 플린트리지의 210번 고속도로에서 건초를 가득 싣고 달리던 대형 트럭에 불이 나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새벽 3시 직후 엔젤스 크레스트 하이웨이 동쪽 방면 210번 고속도로 서행 차선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들이 트럭의 짐칸을 집어삼킨 거센 건초 화재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서행 차선 대부분이 통제되고 교통경보인 시그알럿이 발령됐습니다. 현재까지 운전자나 다른 부상자가 발생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선이 언제 완전히 통제 해제될지 아직 밝히지 않은 가운데 새벽 4시부터 이미 극심한 정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에게는 우회로를 이용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NY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엔와임 경찰은 올해 43세의 오스카 벨라스케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낮 브루커스트 스트리트에 있는 코나인 모텔에서 부상을 입은 채 숨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다른 차량의 단독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탑승객이었던 8세 어린 약 카밀라 레온이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및 부상 유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도로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청이 2급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어제 자택에서 경찰에 다시 붙잡혀 현재 보석금 1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 중대범죄수사대가 파라마운트 시청 외곽에 설치된 청동 전몰장병 추모상을 도둑맞은 사건을 수사하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릎을 꿇고 있는 군인의 형상을 한 청동상과 별도의 청동 소총이 몇 시간 전에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어제 새벽 2시 15분쯤 추모상 인근의 어두운 색상의 차량이 멈춰선 뒤 용의자가 내려 도구로 동상을 떼어내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도난당한 동상과 소총의 가치는 총 10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며 지난 2024년 11월에 세워진 이 추모비는 지난해 5월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일부가 훼손되고 절단되어 수만 달러의 피해를 입는 등 순환을 겪은 바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리는 명예의 상징을 훼손한 부끄러운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은 이번 도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보일 하이츠의 리니지 창고에서 여전히 악취가 가시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니지 측은 당초 지난주에 이어 이번 목요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폐기물 처리 기한을 또다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화재로 인해 부패하기 시작한 수백만 파운드의 식품을 제거하기 위해 24시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원성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악취로 인해 어린 자녀를 피신시키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다른 집으로 임시 이주시키는 등 주민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창고 인근 주민들은 악취를 막기 위해 에어컨을 종일 가동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고 쥐떼가 출몰하거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 또한 업체 측이 약속한 기한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의 명확한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LA시 당국은 오늘 금요일 창고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북가주 링컨에 있는 썬더밸리 카지노 리조트 내부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2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플레이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 19일 저녁 카지노 내부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이 카지노 직원인 22세 조셉 노굴이 동료 직원 5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다른 4명은 현장에서 카지노 의료진과 소방당국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노구를 카지노 구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피해자들 전원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19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3: 지금 롱비치 지역 주민들이 수주째 방치된 쓰레기와 가구들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 당국의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쓰레기 수거 작업자들의 업무 관련 부상이 증가한 데다가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잦아지면서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매일 필요한 인력의 최대 40%까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도시 전역에서 간헐적인 쓰레기 수거가 누락되는 현상이 빚어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빨리빨리 치워야 될 텐데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될 제53회 LA 한인축제 공식 출범을 알리고 올해 축제의 주제인 LA 아리랑을 공표하는 VIP 믹서 행사가 한인타운 킨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축제재단과 LA시 정부, 한인사회 리더들과 후원사 관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LA 아리랑을 공표하는 행사, 믹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행사에는 주요 인사들의 한인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왜 풍뎅이 요새 자주 보시죠? 바깥에 외출하거나 아니면 집 앞에 혹은 산책하거나 아니면 하이킹을 할 때 풍뎅이가 많습니다. 초록빛을 띤 풍뎅이 사람한테도 그냥 막 달려들죠. 무화과 풍뎅이라고 합니다. 덩치가 크고 나는 모습이 서툴러 주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요새 개체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 곤충 전문가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가 이 무화과 풍뎅이 곤충들에게 완벽한 낙원이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고속도로 주변 등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 때문인데 이 풍부한 먹거리가 이 곤충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진하는 듯한 이 서툰 비행 때문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사실 이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무해한 곤충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딪히면 좀 아파요. 예, 아프더라고요. 특히 턱이 약해 이미 다른 새나 곤충에 의해 상처가 난 과일을 주로 먹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칠 걱정은 없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갖다 들이받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아이들도 부딪히고 많이 놀라고 울고 그럽니다. 몸집은 크지만 날개에 힘이 부족해 비행이 불안정하고 자주 부딪히는 이 무화과 풍뎅이들은 올여름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화과 풍뎅이가 남가주 여름을 상징하는 친숙한 존재인 만큼 이들을 조금 너그럽게 봐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풍뎅이들은 10월이 되면 자취를 감추고 땅속에서 나머지 계절을 보냅니다. 가을, 겨울, 봄을 보내고 여름 한철 풍뎅이들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박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그럽게 봐달라. 이거 곤충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죠. 곤충이라면 기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곤충입니다. 자, 오늘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탑 50 가장 많이 본 기사 50위 중에 상위 몇 가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서류미비자 4대 세금 환급 금지된다 라는 소식 역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인 변호사 한 명이 무더기 장애인 소송을 했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연예인 뉴스도 많이 보고 있네요. 2년 공백을 가졌던 이휘양, 치매 요양원까지 다녔다라는 소식 이 기사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유학생 체류 최대 4년 제한한 이 법에 대해서 교육단체들이 시행 중단 소송을 냈다는 소식, 그리고 한인타운에서도 대형 수도관이 터져서 물난리 났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사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48%나 낮다라는 일본 도쿄대학교의 보고서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올겨울 그리고 내년 여름 엘니뇨 비상이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연재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막을 방법 있는데 일단 지금은 손 놓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란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런 유명세도 다르네요. K-POP 데몬 헌터스 이름을 놓고 기독교 밴드와 법정 싸움 벌이게 됐습니다. 기독교 메탈 밴드 중 하나 데몬 헌터가 있는데 데몬 헌터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상표권 및 불공정 경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밴드 데모넌트 측은 자신들의 밴드명과 유사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하고 주제곡을 중심으로 월드 투어까지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0: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데모논터라는 밴드는 2000년 시애틀에서 결성됐고 지금까지 정규 앨범 12장을 판매했습니다. 이 중에 인기곡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는 그런 인기곡도 있습니다. 2014년 라이브 공연 분야에 데몬헌터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2022년에는 음반과 굿즈에 대한 상표 보호 신청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가 전 세계 인기를 끌면서 불거졌습니다. 밴드 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 2월 뉴욕 공연 당시 $500 상당의 티켓을 구매한 관객이 K-POP 데몬헌터스 콘서트인 줄 알고 티켓을 구매했다라면서 환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늘 선거에 출마하면 25%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라며 자신의 지지율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정말 잘 나오고 있다며 내가 선거에 다시 나오면 우리가 크게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미국 경제를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해외를 떠났던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쟁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는 한때 최측근이었다가 앙숙으로 돌아선 두 사람이 8년 만에 공개적으로 대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계기로 결별한 뒤 관련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났고 트럼프 대통령 그를 배신자, 거짓말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에 다시 화해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제 인터뷰에서는 과거 앙금을 털어내려는 듯한 분위기도 많이 엿보였습니다. 이 인터뷰 내일 모레 일요일에 공식 전체 풀 공개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 공항이 무슬림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댈러스 포터스 국제공항이 무슬림을 위한 우두 세정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두는 무슬림이 하루 5차례 기도에 앞서 손과 팔, 머리, 발 등을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댈러스 포터스 국제공항 DFW는 보안검색구역 밖에 있는 남녀 화장실에 우두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공항의 우두 시설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공항에 보낸 서한에서 특정 종교 집단을 위한 시설 제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미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베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지갑 계정 152개가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5일까지 정산된 모든 시장 종목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베팅을 찾아냈고 적중 확률 35% 이하였던 베팅 항목에 1시간 이내 누적 2,500만 달러 이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52개 지갑은 군사, 방위산업 분야 항목들에 투자해 평균 97.2%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이익 총 800만 달러입니다. 기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인데 의심스러운 계정이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나머지 49개 주 합산치 3배가 넘는 투자액을 빨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피치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 초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기업들이 조달한 벤처 투자 자금이 총 3,66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기업들에 대한 벤처 투자는 연간 투자액으로는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기록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이같이 캘리포니아가 투자액을 빨아들인 이유, 천문학적인 자금 대부분은 핵심 AI 기업들에 집중돼 있고 캘리포니아주가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면서 새 주파수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사모펀드 그레인 매니지먼트의 주파수 대역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주파수는 800MHz 대역으로 미국의 인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파수는 위성 사업자가 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티모빌이 스프린트를 인수하면서 승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레인 매니지먼트와 주파수 맞교환을 통해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레인 매니지먼트 측은 매각을 통해 60억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인데 스페이스X가 이를 인수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정부 계약을 많이 따내고 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받는 등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이스X가 월가에서는 험난한 여정을 겪었지만 워싱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사위성 제작 발사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정부 사업을 수주했고 의원들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도록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가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가 일부 무선 네트워크 관련 요건을 면제받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한편 로켓 발사 관련 환경 검토 절차도 간소화했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크게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서부지역에서 전세기가 추락해 탑승자 8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441 전세기가 케이프 뉴엔햄 공항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전세기에는 조종사 2명과 승객 6명이 타고 있었고 탑승자 8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원인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교통국이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 교육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빼돌려 판매한 전직 대학 영안신관리자와 이 관련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유족에게 거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과장 조지 데일리와 버나드 S. 창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시신 기증 유족들에게 5,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학과장 등은 기증된 시신 일부를 빼돌린 것은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어제 두 배로 늘리면서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근데 국채 금리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40조 달러에 달하는 빚더미 등 구제적 문제를 놔둔 채 억지로 금리를 억누르려는 이 임시 처방에 그쳤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국채 금리 재무부가 개입했음에도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미 재무부의 기습적인 바이백 확대 발표로 급락했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30년물 금리는 다시 5.2% 후반대로 치솟았고 10년물 금리도 연고점 수준에 근접하며 하락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의 고금리 기조에 강한 불만을 품어온 백악관의 입김이 무리한 시장 개입을 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2: So we have interest rates that are artificial. They're actually artificially high. They raise them for no reason. And you can't go out to the market when you have a Fed that's raising interest.
1: 하지만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하는 미니 양적 완화에 불과해 금리 상승 압력을 꺾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3: That's a lot of debt in the market and a lot of capital that is taking up. That increases interest rates. So you're seeing treasury rates much higher than they were recently, right?
1: 베선트 장관은 추가 개입 카드까지 시사했지만 잦은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채라는 근본 원인은 놔둔 채 억지로 금리를 누르면 억눌렸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위험도 큽니다. 연준 인사들도 재무부 개입에 선을 그으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단기 금리를 꺾으려다 물가를 자극해 더 강한 긴축을 부르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빚더미 속에서 연준과 정반대 페달을 밟는 재무부의 위험한 도박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를 누르려는 재무부와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속에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가 연준의 통화정책 세임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연준 주요 인사들은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며 재무부 조치와는 연관성의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이백 영향과는 별개로 현재 금융 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이라는 판단 아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시장의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주택 구매 여력이 약 3년 만에 다시 악화된 데다 주택 거래량까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 역시 빠르게 둔화하면서 올해 주택시장은 2011년 이후 가장 부진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동시에 미국 국채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5대 하이퍼스케일러가 현금 대신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5대 하이퍼스케일러,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이렇게 5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운영사입니다. 자산 운영사 뱅가드는 이들 5곳을 넘어선 전체 AI 관련 채권 발행 규모가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개인 간, 가구 간,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AI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불평등의 화약고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가 간의 번영 격차 연구로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세모글로 매사추세츠 교수는 AI는 훨씬 더 많은 억만장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많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화가 육체 노동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자리 18%가 향후 5년 내에 AI에 밀려날 수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인공지능 챗GPT가 공개된 이후 만들어진 영어 인터넷 페이지 3분의 1 이상은 AI가 작성했거나 편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비영리 인터넷 수집 프로젝트 커먼 크롤이 확보한 웹페이지 표본을 AI 감지도구 오픈 펭그램으로 정밀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웹페이지 3분의 1이 이제 인공지능 AI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삼성전자는 0.8% 성장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에 복귀할 것이라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메모리 공급사들이 제품을 대역폭 메모리나 서버용 DRAM 등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우선 배정해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비자 가전기기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의 경우 보급형과 중급형 기기의 가격 상승 요인이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과 탄탄한 유통 네트워크에 힘입어 이런 상황을 잘 견뎌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9: 안경의 길 53년
7: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9: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 다음 주면 개전 6개월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시작한 전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제는 어떤가요? 미국의 경제는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중단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의 효과를 보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관건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발표할 예정입니다. Y10입니다.
1: 미국이 이란 전쟁 6개월을 앞두고 다음 주 초 경제 제재로의 전환을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동맹국들에게도 미국 편인지 아닌지 양자택일하라고 겁을 줬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봉쇄와 경제 제재를 원투펀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는 보도가 많지만 이번엔 분명히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4일에 발표할 원투펀치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는데 수십 년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이 걸프 국가들과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을 더 강하게 동참시키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란과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핵심 교역국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8일에 먼저 이란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2: Is the impact on 90 million Iranian who are in very difficult situation already and this kind of decision is going to make their life even more miserable.
1: 미국이 예고한 경제적 D-Day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 이후 이란과 무역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다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분석 기사를 통해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어서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 밖에서 움직이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제재를 무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짚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2025년 이란산 석유의 80%를 중국이 샀고 올해 초엔 비중이 90%까지도 올랐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꼽힙니다. 중국의 정유 공장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서 미국이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의 경제적 D-Day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동참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할 경우 이란을 압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란에 돈을 보내고 원유를 사오고 해상에서 환적하는 모든 거래까지 차단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수십 년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버텨왔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바로 백기를 들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의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이어갈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다음 달 2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9년 5개월 만에 빅투 국가 정상이 미국에서 갖는 만남이라 이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이란 전쟁 해법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란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수드 페제시칸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현재 미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수개월째 이어지는 전쟁 이제는 끝낼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칸 대통령은 우리가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낫다며 세계가 우리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규정을 위반해 학교와 병원, 기반시설을 공격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제시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압박을 예고한 뒤 나온 것입니다. 한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해와 올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자국 내 이란인을 추방하면서 이란 정부와 협력했다는 정황을 보여준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디 인터셉트라는 매체는 ICE의 이메일 수백 건을 근거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1월 세 차례 100여 명의 이란인을 본국으로 송환했는지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이메일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 내 이란인 이민자 중 송환 대상자 선별에 일부 영향력을 행사했고 ICE 측은 이란의 요청에 따라 송환 명단을 막판에 수정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했고 9개월간 이 지역에 배치됐던 이 승조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제기됐던 링컨함 임무를 마치고 샌디에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해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링컨함은 샌디에고항으로 귀향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이전만큼 세계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가뜩이나 미국이 동맹을 도울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기 고갈로 하드파워 한계까지 드러내면서 의지도 능력도 바닥난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하고 방위비 증강과 고율 관세 카드로 동맹을 압박하는 행보에 미국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동맹국들 사이에 커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동맹 방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 전쟁에 따른 무기고 고갈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마저 의심스러워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북한의 대화를 제한한 일련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방어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는 가장 최근의 사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공격해올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은 위협이 안 된다고 평가하면서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인지 아닌지 선택해라.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8: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9: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8: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9: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13: 수영도?
6: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이번 주말에는요 소파이 스테디움, 다저 스테디움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보통 다저 스테디움 가려면은 뭐 $100 이상, 요새는 이제 입장권 티켓 값이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경기를 해요. 피츠버그 파이어츠 인기가 없는 팀이잖아요. 티켓 가격이 많이 쌉니다. 일단 오늘부터 주말 3연전이 시작되는데 오늘 시작되는 주말 3연전 티켓 가격 $38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주말에는 조금 올라가요. $60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다저 스테디움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목요일 다저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자, 소파이 스테디움 아직 정규 시즌 일정을 시작하지 않았고 시범 경기 중입니다. 시범 경기 현재 진행 중인데요. LA 램스가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경기하는 거 시범 경기 중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 스테디움 이제 정규 시즌 개막해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일 찬스잖아요. LA 램스가 내일 뉴올리언즈 세인츠와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오후 1시에 경기를 합니다. 시범 경기인데 티켓 가격이요 $11부터 시작입니다. 찬스죠. 네. 소파이 스테디움 $11에 갈 수 있는 거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물론 뭐 다저 스테디움도 마찬가지고 이 소파이 스테디움도 마찬가지고 주차비는 따로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주차비도 사실 싸진 않아요. 엘렌 램스는 매튜 스태포드와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슈퍼볼 우승에 도전하는데 전 좀 차저스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사일 발사를 한 걸 보니까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며칠 전에 지시했죠. 이 때문에 훈련의 첫 일주일은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 그리고 다음 일주일은 전열을 정비한 뒤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반격훈련을 해야 하는데, 첫 일주일 방어훈련만 하고 미군들은 2주째에 진격훈련은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 57기가 있다라고 공식 인정하는 발언까지 하는가 하면, 김정은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 등등등 한 2, 3일 만에 엄청나게 북한에 구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애에도 불구하고 어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도대체 의도가 뭘까 궁금합니다. 일단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무력 도발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심기는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왕이 부장이 한국을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한국을 출발하자 그 직후 미사일 발사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은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이 공격훈련 위주의 기동훈련도 취소된 상황에서 이같이 무력도발을 한 이유는 한미훈련 자체를 북한 공격훈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그 1단계 방어훈련은 다 끝나지 않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2단계 진격훈련은 취소됐습니다만은 북한은 우리는 1단계, 2단계 그딴 거 모릅니다. 고조 한국이 미국과 하는 군사훈련은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는 훈련으로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더 나아가서 미국과의 연합 방어 훈련도 못하게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일주일은 방어 훈련이고 두 번째 주는 징계 훈련이니까 첫 번째 일주일 방어 훈련은 내래 봐주겠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갔죠. 그런데 대한 사전 어떤 메시지 또는 북한의 반응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달라, 우리는 이미 핵을 가졌으니 비핵화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약 일주일 전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아버지 같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분위기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때 미사일을 왜 정말 발사했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북한의 패턴입니다. 북한은 중요한 외교 일정이 거론될 때마다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게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잘 읽어보면 무언가가 읽힙니다.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를 통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더 중요한 건 그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주요 인사의 북한 방문 일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될 경우를 대비한 앞서 말씀드린 그 존재감 과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 행동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네,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드론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으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이 올 연말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를 미국 내 수백 개 도시로 넓힐 방침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11곳에서 운영하는 드론 배송 거점을 연말까지 무려 5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드론 배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네브라스카주 파빌리언과 플로리다주 러스킨 등입니다. 아마존은 그런데 이를 조만간 뉴욕주 시러큐스와 클리블랜드 인근 등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배송 허브 한 곳이 커버할 수 있는 넓이는 반경 약 7.5마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배송 드론을 띄우는 허브가 생각보다는 좀 많아야 한다라는 당면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송료는 4달러 99센트로 정해졌습니다. 프라임 회원은 이보다 2달러 적은 2달러 99, 그러니까 3달러만 내면 드론이 곧바로 몇 시간 안에 배송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50달러 이상 주문은 또 무료 배송입니다.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준비한 건 그런데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3년부터였습니다. 당시 초기 모델은 드론이 지상에 착륙해서 물품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추진됐었습니다만은 현재 아마존이 채택한 방식은 그보다는 기술이 발전해서 드론이 굳이 땅 위에 착륙하지 않고 지면 약 1피트 위에서 정지한 상태로 물품을 살짝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결국 드론 배송 시대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한국도 드론 배송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한국 내 유통업계와 소위 K-드론 배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행을 통해서 제주 마라도와 같은 섬 지역 44곳에 실제 배송을 여러 차례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 편의점 업계가 드론 배송을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CU, GS25, 또 세븐일레븐, 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업체들은 시골이나 산간 지역 또는 앞서 말씀드린 섬이나 또 캠핑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드론 배송을 시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동네에 수시로 다니는 이 아마존 배송 차량을 보기보다는 공중에 떠다니는 배송 드론을 더 많이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낮다라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누구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 발표된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10년 전이었던 지난 2016년에 65세 이상이었던 도쿄 거주 남녀 11,200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반려견 사육 여부와 돌봄이 필요할 정도의 치매 발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치매 발병 위험이 4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고 또 누구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축약하자면 네 가지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첫째는 신체 활동 증가입니다. 이 반려견을 운동시켜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키며 본인도 운동이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산책길이나 동네에서 다른 이웃이나 견주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년기 치매의 주요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인데, 반려견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는 특별히 뭐 전문가들의 논문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비교적 논리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지적 자극과 책임감이라는 근거입니다. 반려견 밥 주기, 반려견 배변 처리해 주기, 또 건강 관리해 주기 등이 반려견을 돌보는 일련의 과정들은 사람의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물을 돌보고 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뇌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의학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옥시토신 분비를 말하는데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여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학적인 근거도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고양이의 경우 이 같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산책이나 이웃과의 교류 등 외부 활동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뭐 짜장면이 좋으냐 짬뽕이 좋으냐처럼 반려견이 좋으냐 반려묘가 좋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치매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려견입니다.

0: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 건조하기로 한 최신형 항공 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CNN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의 최신 포드급 네 번째 항공 모함의 명칭을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흑인인 도리스 밀러는 1939년 미 해군에 입대했으며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 취사 보조병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던 중이었지만 대공포로 일본 전투기들을 향해 사격했고 함선이 가라앉기 시작한 뒤에는 동료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데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1942년 해군 십자훈장을 받은 밀러는 3등 취사 부사관으로 진급한 이듬해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에 함선이 피격되면서 당시 전사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제작된 영화 진주만 펄 하버에서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해지며 밀러란 인물이 더욱 유명해졌고 해군은 새 항공 모함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겁니다. 미 항공 명칭에 병사 출신 해군 장병의 이름을 딴 건 처음이었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내부 논의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올 초부터 이 항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모의 명칭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가운데 2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항모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군은 명칭을 변경하는 대신 다른 군함에 밀러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 또 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 국세청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세액 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 공공 혜택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소셜 넘버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 공제 규모가 더 큰 가정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첫째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또 미국 기회 세액공제, 그리고 입양 세액공제 등 네 가지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만은 제한됩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며 세금 환급 제도의 남용을 막고 조세 제도의

기간이 적용되며 10월 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규정 발표일 이후 종료되는 이 과세 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 만일 최종 확정된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즉 내년에 보고할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전미 교원 연맹과 전미 교육자 협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은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 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학생 비자, 또 교류 방문자 J비자, 또 언론인 I비자의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고등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조치다라며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라고 중단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시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기존 주택의 차고나 뒷마당 등에 별도의 주거 공간을 추가하는 소위 뒤체 부속 주거 시설, 즉 ADU 건설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지난해인 2025년 모두 1,230채의 ADU가 완공됐습니다. 이는 2018년 1,623채와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LA 카운티 전체 신규주택 인증 물량은 27,293채로 전년 28,498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만은 이 ADU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규주택에서 ADU가 차지하는 비중도 37.5%로 USC가 관련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ADU 건설이 급증한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완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허가 절차와 지역별 용도 지역 규정, 또 개발 제한 등이 뒤체 부속 건물, 즉 ADU 건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들이 지방정부가 주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ADU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면서 이 ADU 건설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장애인법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에 사무실을 둔한 한인 변호사가 최근에 제기된 캘리포니아 장애인법 관련 소송의 80% 이상을 혼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소송은 모두 2,21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S 법률그룹의 한인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이 무려 1,82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평일에 하루 평균 7건씩의 장애인 관련 소송을 혼자서 제기한 셈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년간에도 모두 4,482건의 장애인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S 법률그룹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물리적 접근 장벽과 관련된 장애인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피고 중에는 한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0: 성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타이머와 자동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계소득에서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중간 가격인 41만 7천 달러 상당 주택의 월 모기지 페이먼이 일반 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집계됐습니다. 쉽게 말해 한 달 버는 전체 소득의 34%를 집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1분기 32%에서 또 상승한 수치로 2023년 이후에 이어져온 주택 구입 부담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분기 큰 폭으로 상승해서 6.67%로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 신규주택 중간 가격도 2%가 상승하며 구매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건축업자들은 건축비의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집을 짓지 못하는 쌍방 모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 부동산이 전통적인 투자 수단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한 투자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최근 주식시장은 이란전쟁 이후 연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전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문제는 너무 민감하니까 주택시장을 조금만 더 보자면 올해 미국의 주택시장은 2011년 이후에 가장 부진한 해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주택 매매 건수는 470만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렇게 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 구매 활동이 둔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모기지 금리의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기존 주택 보유자와 신규 바이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셀러가 불리하면 바이어가 유리하고 셀러가 유리하면 바이어가 불리한 게 이게 정상인데 자금의 주택시장은 셀러 바이어 모두가 불리한 기형적인 형태여서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보자면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3 내지 4%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집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집을 파는 순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락인 이펙트입니다. 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아니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바이어 역시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월 페이먼트가 부담되기 때문에 집이 싸게 나와도 선뜻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모기지 금리인데요. 캐피럴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6%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6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기지 금리 이 6%는 주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기준선입니다. 현재 이 주택 보유자 거의 대부분이 6%보다 낮은 금리의 모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6%를 넘으면 지금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상승세도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은 셀러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 올라서 답답하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집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답답하고 결국 바이어와 셀러 모두가 불리한 구조적 모순 속에 빠져 있습니다.

0: 높은 온도에 습하기까지 하니까 여름철 불청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모기인데요. 모기에 물리면 특히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기 침속 단백질에 우리 사람의 면역계가 반응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그래서 가려운 거라는데요. 사람들의 면역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될 수도 아니면 거의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모기에 물려도 누구는 긁어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누구는 물렸었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히스타민 분비가 많이 되는 분일수록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분일수록 여기에 침을 바른다거나 손톱으로 십자 표시를 낸다거나 결코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익숙한 민간 요법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이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의 동물 실험을 보면은요, 피부를 자유롭게 긁게 한 경우에는 히스타민 등의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습니다. 네, 반대로 긁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줄었고요. 즉, 긁는 행동 자체가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물질 분비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되는 결국 악순환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긁는 것뿐이 아니라 뭔가 자극을 주면 결국 더 가렵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가 좋대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소독도 될것 같고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 따가움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레몬즙 바르고 햇빛과 만나면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려움을 특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냉찜질할 것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혈관을 일단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부 감각이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기도 내려가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기에 물린 지 얼마 안 됐다, 바로 물린 걸 확인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한번 또 이용해 보세요. 모기 타액 속의 메탄산은 약 50도씨 이상에서 분해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바로 모기에 물렸다 싶으면 그 부분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1: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 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유가 잡는 해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은밀히 호위하면서 석유 수송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맞은편 남쪽 항로를 통해서 유조선들을 호위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은 자국 쪽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이란의 위협을 감안하고 펼치는 작전입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이란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위치 추적기를 꺼두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이동하는 상황을 이란에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난달 미국 해군이 이동시킨 유조선들이 수송한 석유는 하루 약 5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쟁 이전에 하루 수송량 약 1,500만 배럴에는 한참 못 미쳐도 이 같은 작전은 유가의 치명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군 항공모함이 적군을 잡는 임무가 아니라 유가를 잡는 임무를 펼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호위하는 미국의 노력에는 사실 큰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이 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고 또 실제 그런 정도의 역량은 여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작전은 여러 차례 이란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분석 결과 지난 6월 초 이후 호르무즈 남쪽 항로를 이용하던 선박 가운데 6척이 공격을 받아서 선원 1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많은 대형 해운사들은 영구적인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협 진입을 아예 하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군이 호위해준다라고 해도 겁나서 당분간은 아예 안 가겠다라는 유조선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협 통행량은 전쟁 전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은 당분간 심각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해운사들을 설득해서 호위 작전을 해줄 테니 석유를 호송해달라, 석유를 이송해달라라고 계속 호위 작전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해군이 적병을 잡는 게 아니라 유가를 잡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국제 유가 잡는 해군인 셈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는 신기술 기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와 AI 산업 그리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정치권의 새로운 돈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5개월간 가상화폐와 AI 기업 그리고 배팅 등 소위 온라인 게임 산업이 중간선거에 쏟아부은 기부금이 약 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미국 기업 전체 기부액인 5억 1천만 달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상화폐 기업과 AI 기업, 그리고 배팅 기업, 이렇게 세 산업 가운데에서는 가상화폐 업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은 지난 2024년에 거액을 쏟아부어서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 셔러드 브라운의 의석을 뺐는데 성공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가상화폐의 비판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당과 무관하게 가상화폐 정책을 지원하는 후보는 밀어주고 비판하는 후보는 끌어내리는 데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치인이 가상화폐 비난 발언을 할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가상화폐 기업뿐만이 아니라 AI 업계와 배팅 업계 등 모두 이같이 정당과 상관없이 자신들 산업의 호의적인 정치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 같은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 이들 세 개의 신산업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면서 선거 기부액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 당시 기업들의 선거 관련 지출액은 2년간 4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만은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이미 이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와 AI 산업 그리고 배팅 업체들이 미래를 열어줄 첨단 신사업이 될지 아니면 정치권에 돈 많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하루 만에 6%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K-POP 디몬 헌터스를 고소한 디몬 헌터스 밴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 K-POP 디몬 헌터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로 25년 전부터 활동해온 미국의 한 기독교 밴드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메탈 밴드인 디몬 헌터는 최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결성돼서 25년간 교회 찬양팀 밴드로 활동해온 디몬 헌터스는 넷플릭스가 최근에 발표한 K-POP 디몬 헌터스 글로벌 콘서트 투어와 영화 그리고 관련 상품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거의 완전히 겹친다라며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밴드 측이 제시한 근거는 꽤나 구체적입니다. 이한 소비자는 디몬 헌터스 밴드의 뉴욕 올버니 공연을 어린이용 케이팝 공연으로 착각해서 500달러어치 티켓을 구매했다가 이후에 진짜 케이팝 디몬 헌터스 티켓을 사기 위해서 환불을 요청했다라는 이메일 증거가 소장에 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 밴드 디몬 헌터라는 밴드의 공연을 케이팝 디몬 헌터스 공연인 줄 알고 표를 500달러어치 왕창 샀다가 나중에 알고 다 환불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밴드 측은 소장에서 25년간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이 존폐 위기에 처해졌다라며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식 재산권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남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쫓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밴드 측은 음반, 그리고 공연, 또 상품 등에서 K-POP 디몬 헌터스 명칭 사용 금지와 함께 배심원 재판을 해줄 것, 그리고 손해배상을 3배로 해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며 K-POP 디몬 헌터스로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한 글로벌 신드롬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글로벌 신드롬을 그들이 악용하려고 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밴드와 케이팝을 세계 정상으로 올린 이 케이팝 디몬 헌터스의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6: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소위 저항의 스타로 떠올랐던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트럼프 2기에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고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알렉산드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은 당내 민주사회주의자인 앤지 닉슨 주 하원의원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이러한 경향의 아주 최신의 사례입니다.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하원의 수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댄 골드먼 역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1년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해서 표창을 받기도 한 의회 경찰관 출신 해리 던은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역시 낙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빗 엑설로드는 민주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지금 그보다는 생활비 문제에 그리고 민생경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민주당에서 소위 영웅으로 떠오른 반 트럼프 인사들은 이 경제 문제들을 핵심 쟁점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선거 전략가는 사람들은 지금 대체로 트럼프에게 지쳐있다.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인사들에게도 지쳐있지만 반 트럼프 인사들에게도 지쳐있다라며 소위 트럼프 퍼티그, 트럼프 피로감을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미국의 군사기밀을 이용해서 배팅했을 가능성이 높은 계정 1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들 계정에 배팅 직후 큰손 투자자들이 따라붙은 현상까지 확인돼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이 사전에 정보 유출됐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측을 통해서 배팅하는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배팅을 분석한 결과 군사와 국방 관련 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지갑 152개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지갑에 연결된 계정의 평균 배팅 성공률은 무려 97.2%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배팅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이 35%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97.2%라는 성공률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정보 관련 사안이나 민간 연구단체의 분석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을 내놓습니다. 이 폴리마켓 측은 앞서도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갑을 당국에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미군 특수부대원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당시 대통령 축출에 배팅해서 40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로 현재 재판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네, YTN의 보도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한국 뉴스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988년부터 1993년 2월까지였는데요. 퇴임 뭐 33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좋게 보면 이제라도 진실을 찾아서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까탈스럽게 보자면 숨겨둔 돈이 있어도 33년 동안 다 여기저기 스며들고 뭐 이젠 찾을 수도 없을 거다. 여태부하다 이제 와서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자, 여하튼 현 상황을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3: 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가까이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5.18 기념재단 측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그럼 이 비자금 은닉 의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2: 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며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관장이 소송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관장은 이 가운데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약소금 6장도 함께 증거로 제출됐는데 노관장은 지원받은 것을 증빙하는 의미로 작성된 어음이라며 재산발에 이 같은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7: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8: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7: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8: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7: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14: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5: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이 음악의 제목이 아브라카다브라. 좀 아브라카다브라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마법의 주머니 속 단어입니다.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질지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아, 더운데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딱 그 말입니다. 아, 이번 주말은요, 하고 싶었던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거창한 그런 소원 말고요, 소소한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요, 이번 더위 다음 주가 더 무섭네요. 다음 주에는요, 월요일부터 96도, 화요일 97도, 수요일 98도 등등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또 한 번의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력 보강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렌지 카운티 미락 식당에서 몸보신이나 하려 합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아우 이거 피해야지.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늘 더 편안한 것, 더 기분 좋은 것만 선택하라고 부추기곤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는 조금 색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가장 큰 기쁨을 맛보려면 가장 깊은 고통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참 무겁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가만히 앉아 곱씹어 볼수록 깊은 공감이 돼요. 폭풍우가 무서워 따뜻한 방 안 창문 뒤에만 서 있으면 비바람은 피할 수 있지만 거센 바람이 주는 생생한 삶의 에너지나 비 온 뒤 찾아오는 맑은 공기는 결코 마셔볼 수 없으니까요. 사랑도 일도 도전도 우리가 매일 이뤄내는 작은 성취들도 어쩌면 얼마간의 불안과 수고로움을 기꺼이 껴안았기 때문에 더 반짝이면서 빛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찾아온 작은 오해 또 지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쓰리셨다면 아 내가 삶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냈구나 하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면 어떨까요? 힘겨운 순간을 버텨낸 그만큼 마주할 기쁨의 깊이도 훨씬 깊어집니다. 지난 한 주 아우 난 너무 힘들었어 이런 분이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와 금요일이라 너무 좋다. 정말 좋은 주말 보내라 라고 인사했더니 I appreciate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햄본 어워드라고요. 반려동물 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반려동물들에게. 지난 크리스마스 레이타우에 놀러 갔다가요. 길을 잃은 마일로 베어라는 개가 이 상을 최근 받았다고 합니다. 아우 속절없이요. 무려 72일 동안이나 떠돌다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요. 쫑 말라서 72일 만에 주인을 만난 그런 개라고 합니다. 이 반려견이 집에 와서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응?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안락한지 다시 깨달을 것 같네요. 자 주말입니다. 편안하게 주말 출발.

0: 금요일입니다.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주가 이렇게 빠르지? 이 개도 72일 동안이나 산속을 헤매면서 주인을 드디어 만났을 때 그 고통만큼이나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은 좀 쉬시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우 다들 바쁠 테니까 괜히 내가 뭐 부담 줘. 걔는 맨날 바쁜 애니까. 이러면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발표된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오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1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다가갔을 때 상대가 느낄 거부감, 번거로움을 실제보다 평균 48%나 과하게 부풀려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배려해서 연락을 안 했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원래 연락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러다 보면요. 늘 좋았던 관계도 어느 순간 멀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일까 봐 눈치만 보다가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지레짐작해서 결정해버리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끊어져가지고요. 결국은 나는 뭐지? 외로워.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주기 싫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쩌면 뭐야 별일 없이 거창한 이유 없이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는 가벼운 안부를 건네보세요. 어쩌면 상대방이 나를 정말 반가워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도요. 그 화분에 화초 가꾸듯이 인간관계도 꾸준히 물주고 항상 그 자리에서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있으십니까? 요즘 그래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외롭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가족 또 어떤 전통 한 마을에서는 저 집에 수저가 몇 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대화 속에서는 유독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의무와 책임이라는 단어였어요. 최근 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심리학 연구입니다. 개인적이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관계가 온전히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지만 아무도 나를 찾아올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외로움을 느끼다 보면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좀 인간성이 떨어지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 감정을 숨기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야. 외롭냐? 나도 외롭다. 모두가 그러니까 주말에는요. 외로운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또 다른 외로운 누군가를 건져주는 그런 흐뭇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갑자기요. 제가 오늘 입은 이 옷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언니가 계세요. 저기 라구나 비치 안쪽으로 가서 그래서 오늘 출근길에 걸어오면서요. 전화를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고 얼른 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기 다 있으니까 네 잠옷이고 뭐고 다 있으니까 그냥 점돌이만 데리고 와 이래서 얼른 뛰어갈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어디 여행하다 보면 숙박비니 너무 비싸잖아요. 가끔은 그래 한번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여행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소통이 얼마나 좋은지 주말에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는 너무 좋겠어요. 벨기에의 한 남자가 드디어 내가 그러니까 로랑 왕자가 어떤 여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는데 이 사실 왕자인데 왕자라고 못하고 비밀을 정체성을 밝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혼란과 중압감에 시달려서 공황발작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아버지와 사로 연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식 왕자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그러는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서로를 소통하고 비밀은 없는 거요. 그래 뭐 시중한지 내 아들아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게 된 거죠. 자동차 판매원에서 이제 벨기에의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요. 이 남자는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을 했잖아요. 자동차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 역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서로의 어떤 소통에 굉장한 그런 물꼬를 텄다고 그러는군요. 자, 시원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시원한 일들이 주말에 여러분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출발했어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 후에는요 패션 쇼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모델들이잖아요. 근데 몸만 잘났다고 모델이 아니에요. 그 워킹이 정말 중요하죠. 모델들만 런어웨이에서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하나의 무대. 나도 매일매일 워킹을 한다. 이 걷는 자세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패션쇼 디렉터 또 이 워킹에 관한 그런 좋은 팁을 주실 분을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이 제대로 걸어야 이 바디도 균형을 잡는다 그러죠? 잠시 후에 그 좋은 내용 함께 하기로 할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디렉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 의상이 굉장히 넥타이를 매셨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쭉 이렇게 풀어서 명품 넥타이.
1: 아니, 신기해야 됩니까?
0: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성복이신데 굉장히 얼굴은 여성적인데 반전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아, 늘 입고 다닐 스타일입니다.
0: 아, 이게요?
1: 네네네.
0: 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굉장히 옷을 고르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1: 아주 편해요.
0: 아주 편. 옷 살 때도 내 스타일 딱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1: 네, 맞아요.
0: 그럼 이렇게 조언만 하면 아, 저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을 만들어라.
1: 아.
0: 이제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있으면 아주 편안하고 또 좋다고 하는데 네.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야. 최근 아시아 오픈 런웨이에서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까루소 리 두칸. 까루소는 들어봤는데 리 두칸. 제가 패션에 대해서 잘 이렇게
1: 이번에 그 파리 패션 위크에서 네. 그 방송에서 나왔는데 네. 리 선생님이 요새 많이 뜨고 있어요. 브랜드가.
0: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이런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마치셨고요. 미국 무대에서도 한국의 모델 교육과 교정 워킹을 알리고 계십니다. 요즘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티키팀 대표이자 패션쇼 연출과 교정 워킹을 교육하고 있는 황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야, 런어웨이에 모델도 우리가 어머 이러는데 그 모델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이거 디렉터신 거잖아요.
1: 네.
0: 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걷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짤막하게.
1: 아, 그냥 재밌어서요.
0: 재밌어서.
1: 그러니까 무대보다는 네. 연출하는 게 더욱더 매력을 느꼈고 그게 네. 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 큰 그림을 그리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바이올린 연주 이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실 줄 아니까 네. 주의를 하게 되신 거죠.
1: 네네네.
0: 와, 멋지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무대 구성을 넘어 디자이너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담겨야 되고 또 음악, 영상, 모델 워킹까지 이게 하나의 그 종합예술 아닙니까?
1: 맞아요.
0: 네, 이 쇼를 연출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그 핵심 철학이 있으십니까?
1: 일단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그 옷이 네. 무대에서 네. 얼마나 빛이 나는가가 제 첫 번째 저희 철학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그 음악과 그 무대 조명이랑 함께 네. 어울려졌을 때 감각이 저기 관객이 느껴지는 그 생각,
0: 네.
1: 철학 그걸
0: 네.
1: 좀 많이 담는 스타일이긴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진짜 보고 싶네요. 네. 중동 대사관 행사나 또 K16 미군 기지에서 한국 문화 공연을 하시기도 했고요. 헐리우드 트리뷰트 행사 등 이 해외 및 민간 외교 무대도 다양하게 기획 연출하셨어요.
1: 네.
0: 국경을 넘어 패션과 또 한국 문화를 알릴 때 어떤 보람이나 그런 차별점을 느끼시나요?
1: 일단 제가 외국을 공연을 할 때는 저희 한국을 알리는 거에 해봤더니
0: 네.
1: 생각보다 그렇게 다가오는 게 많지 않고요.
0: 네.
1: 거기 살아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0: 네.
1: 같이 어우러졌을 때 한국을 알렸을 때 그리고 현지인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 니즈가 네. 뭘까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짰을 때
0: 네.
1: 다가오는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진짜 중요한 건 먼저 교감,
1: 네네.
0: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볼리비아 파티를 갔거든요. 볼리비아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뭐 이렇게 맞아요. 화려한 파티가 아니고 조그만 그 마을회관 같은 데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집에 와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쁘면 친정집 막 이러는 것처럼
1: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우리 황미라 감독님도 그렇게 멋진 행사를 마치고 나면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이런 맞아요. 많은 관심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맞는 그 한국적인 옷을 그 나라에 맞게끔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가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럴 때 대사관님들과
0: 네.
1: 그 현지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1: 네네네.
0: 요즘 보니까 우리 한복도요 많이 독특하게 개량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모 브랜드 샤넬 버전의 한복, 그렇죠. 또 루이비통 버전의 한복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창작성이.
1: 네, 맞아요.
0: 와,

0: 아, 그러면 디자이너와도 굉장히 그런 교류를 미리 하시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겠네요.
1: 그렇죠. 해달라고도 하죠.
0: 아, 네. 이번에 어떻게 해서 주로 한국에서
1: 네, 맞습니다. 저는
0: 계신데,
1: 한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지금?
1: 아시는 지인 통해서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교정워킹도 하게 되다 보니까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는 걸 느끼고요.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분과 교류해서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패션 모델과 교정워킹을 같이 이렇게 가르쳐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게 된 케이스인 것
0: 네, 우리 황 대표님의 독자적인 영역이 바로 교정
1: 같아요. 네.
0: 워킹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걸을 때요, 어떤 사람은 삐딱, 그러니까 눈 가리고 걸으면 한 방향으로 치우친다거나,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신발 보면 그 오른쪽만 뒤꿈치가 막 달아있다거나, 이런 게 잘못된 걸음 방법입니까?
1: 네, 일단은 제가 교정워킹을 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틀어져 있지 않은데 요새는 너무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걸 느끼고 왜 그럴까라는 걸 연구를 했더니 운동을 하는 건 좋으나 운동을 아무리 해도 왜 디스크가 좋아지지 않고 왜 오다리가 자꾸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걷는 근육의 패턴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걷는 방향, 그 다음에 사람은 걸을 때 발가락의 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의 시선의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고 하니,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는데, 오다리 X자리 다리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요.
0: 고칠 수 있어요?
1: 저는 많이.
0: 성인이 됐는데도?
1: 예,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육의 결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의 루틴을 좀 바꿔주면, 금방 좋아져요.
0: 이게 미관상뿐만 아니라 오다리를 교정하면 어떤 몸의 축이 제대로 쓰기 때문에 뭐 허리에도 좋고
1: 되게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일단 고관절이 빠져서 많이 소리 나는 사람들은 제가 한두 번? 두번 걸음걸이 하면 거의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친다는 표현보다는요, 걸음걸이를, 잘못된 걸음걸이를 반듯하게 잡아주니까 안 아파진 케이스예요. 예, 저도 디스크 환자였는데, 예, 제가 30년 동안 디스크 환자였는데, 제가 바른 자세로 제가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또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1: 나빠지지가 않아요. 근육의 결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앉아 있어서 몸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앉아서 있는 거가 근육을 형성시키는 것보다야 걸었을 때 근육이 형성되는 게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그쵸,
1: 그러니까
0: 그쵸.
1: 걸어서 망가지고요. 걸어서 좋아져요. 이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0: 아, 정말 귀가 솔깃합니다. 저도 이 고관절이 이렇게 다리 돌릴 때 뚝뚝 소리 나고 안 좋아요.
1: 그러면, 그거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0: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허리가 아프거나 또 고관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교정 워킹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1: 일단은
0: 걷는 거야?
1: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라 허리가 대체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를, 그러니까 무릎을 펴서 걷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디딜 때 뒤꿈치로 디디지 않아요. 발바닥 전면으로 디디든가 뒤꿈치 없이 앞면으로 디뎌요. 그러니까 사람은 발을 디딜 때 무릎을 자연스럽게 바운스 있게 이렇게 무릎을
0: 약간
1: 접혔다
0: 구부리고,
1: 뺐다 해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대부분 펴서 걷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찍어서 내려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리가 발바닥에 디딜 때 몸의 지축은 이렇게 분산돼야 되거든요. 근데 발바닥으로 한 번에 찍어 내리면 그 모든 충격의 흡수는 허리, 무릎, 발목에서 다 받아내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그게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 통증은 계속 오는 이유가 그럴 때 많이 오고 상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많이 와요.
0: 그러면 뒤꿈치부터
1: 뒤꿈치랑 엄지발가락 1번, 2번, 3번의 지축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밸런스예요. 근데 사람들은 밸런스에 힘을 줘요.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뒤뚱뒤뚱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힘을 주려고 착각해요. 몸의 중심축은요, 배 힘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발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의 시선 처리가 반듯했을 때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반듯함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0: 넘어지는 사람은 꼭 몇 번이고 너무 쉽더라고요.
1: 발목 잘 삐는 사람들 치고 오. 발바닥을 제대로 걷는 사람 없어요.
0: 아, 그게 제대로 안 밟아서.
1: 아니, 오다리들이 대부분 네. 다 엄지발가락으로 걷지 않아요.
0: 아,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네네네.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걸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사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인데 네. 사시들은 몸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아. 왜냐하면 눈이 너무 깜빡거리니까 초점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초점 교육을 정말 잘 시켜주면요. 네. 몸의 균형이 틀어지는 게 반듯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은 많이 깜빡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네. 동공을 많이 흔들리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0: 아.
1: 아, 그래서 반듯함이 몸의 네. 정렬로 이어지는 경향이 좀 많아요.
0: 아, 반듯함은 또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눈이,
1: 눈이 마지막 단계예요.
0: 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시선을 고정을 하고
1: 밥 먹을 때 네. 이렇게 고정해서 약간 트레이닝 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점 찍어 놓고 네. 동공 흔들림 없이 보는 거. 네. 그런데 이게 몇 번 하면 사실은 눈의 각막에 힘이 금방 생겨요.
0: 네.
1: 응.
0: 아, 눈 시선 처리를 단아하게 해야 되겠군요.
1: 네, 그리고
0: 마구 굴리는 게 아니고.
1: 네네네네. 그리고 거무목도 제가 보니까 네, 네. 전 사실 거무목도 좀 빨리 케어하긴 하는데. 네. 대부분 시력이 짝짝이었을 때 많이 더 심해져요.
0: 저요?
1: 네.
0: 그러니까 저 그래요.
1: 시력이 안 좋을 때 사람은 네. 목은 앞으로 빼서 보게 되거든요.
0: 네.
1: 거기에 오른쪽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 돌려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턱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깨 축이 내려가고 골반 축이 바뀌어요.
0: 그러네.
1: 네, 그래서 시선의 처리를 반듯하게 해주면요.
0: 네.
1: 사람은 얼굴, 그러니까 머리를 빼서 화면을 보지 않아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네. 절대 머리를 빼서 화면을 보지 않아요.
0: 네.
1: 안 좋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0: 시선 처리 그리고 시력까지 교정을 해가지고 안경을 좀 좋은 걸 써야 되겠군요.
1: 저는 그래서 네. 좌우측 밸런스를 꼭 맞추라고 얘기해요.
0: 네. 네.
1: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맞췄을 때
0: 네.
1: 상당히 반듯해진 걸 많이 봤어요.
0: 네. 시선을 걸을 때 불안정하게 막 움직이지 말고 좀 고정을 해서 제대로 보고 걸어라. 그
1: 그리고 뒤꿈치부터 디디고 새끼발가락이 아니라 엄지발가락이 네. 제일 먼저 디뎌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힘 잔근육이 생겨요. 지축의 근육이 생겨요.
0: 네.
1: 그럼 반듯해져요.
0: 빨리 일어나서 걸어보고 싶어요. 뒤꿈치부터 해서 엄지 그리고 나중에 네. 밸런스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1: 그렇죠.
0: 그런 거죠.
1: 힘의 네. 주축은 첫 번째, 두 번째.
0: 네. 아까 무릎을 피고 걷는 분들이 허리에 많이 무리가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무릎도 적당히 바운스가 잘 되도록 구부려주는 게.
1: 그게 똑같은 생각. 계단에 내려갈 때 무릎에 네. 충격의 흡수가 많은 건 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네.
1: 그런 사람이 평지를 걷는데 무릎을 펴서 걷는다는 건 내가 네.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그러면 그 충격은 다 허리에서 받아내는 거죠.
0: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우리 북한 동포 군인들 왜 다리
1: 네, 무릎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0: 거기
1: 무릎 망가지고 골반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0: 아.
1: 근데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0: 피고서
1: 너무 많아요.
0: 아, 좀
1: 그래서 X자 다리랑 O다리는 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 발가락을 절대 안 써요.
0: 네. 아, 그렇군요. 그 위에 또 해주신 말씀 없으십니까?
1: 그다음에 이제 오케이. 이거 얘기해도
0: 다 해주세요. 뭐
1: 상체의 밸런스는 사실 어깨가 네. 잡아주고요.
0: 네.
1: 하체의 밸런스는 골반이 잡아주고요.
0: 네.
1: 전체를 중심추느냐 발가락이 잡아주거든요.
0: 네.
1: 근데 사람들은 네. 중심추가 배에 있다고
0: 착각해서
1: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전이 바닥을 지탱하고 살지 않거든요.
0: 네.
1: 사람은 뒤꿈치가 바닥을 눌렀을 때 네. 지축이 쓰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그걸 잡아주고요. 어깨 운동을 잘하면요.
0: 네.
1: 저도 50견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더 네. 열심히 했던 케이스긴
0: 잠깐만요.
1: 해요.
0: 잠깐만요.
1: 네.
0: 제가 보기에는 한 40대...
1: 아, 저 52세.
0: 50대세요?
1: 네네.
0: 야 어떻게 젊음이 저렇게 유지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20대보다 안 아파요. 전 지금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에 결림도 없어졌고요.
0: 네.
1: 어깨 결림도 없고 디스크도 없고.
0: 나 반성해야 돼.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목이 열려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마.
1: 그래서 하도 산다가지고 무릎 연골도 다 닳았다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릎도 안 아파요.
0: 무릎? 그러니까 디스크로 30년 고생하시고 무릎 연골도
1: 정말 저 운동선수 출신이었거든요.
0: 뭐 하셨어요?
1: 육상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중장거리. 그때 당시에 맞고 네.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먹지도
0: 맞았어요?
1: 못하고. 아, 열심히 맞았습니다.
0: 운동할 때 이렇게 다들 때려.
1: 그러니까,
0: 정말.
1: 그러니까 그런 네. 게 계속 왔어서 네. 삶이 사실 아프면 삶이 윤택하지 않아요. 그쵸?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디스크를 딱 저는 지금 아예 안 아파요. 네. 그러니까 딱 좋아지고 나니까 세상이 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네. 교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구나라는 네.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열심히 가르치긴 해요, 사실은.
0: 아, 그렇습니까?
1: 네네.
0: 근데 다음 주에 가신다며요. 좀 여기서 좀 가르치고 가시지 더.
1: 여기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0: 아, 많이 가르치고 계세요?
1: 네네.
0: 그래도 가기 전에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에 가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지금 현재 어디서 가르치고 계세요?
1: 그 연습실에서 네. 이렇게 한인타운 연습실에서 네. 이렇게 네.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배울 때 자기 자녀들 네. 내 자녀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정말 중요하죠.
1: 한국에 오실 때 배우겠다 하신 분들도 많아요.
0: 근데 평생 걷는 법 가장 중요한
1: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0: 아.
1: 네. 평생 걸어야 되니까.
0: 네. 오는 10월부터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교정 워킹 교육과정을 공식 개설하고 지도자 양성에 나서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대학 과정으로까지 확장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1: 제가 사실은 모델도 하지만요. 네. 모델 워킹은 네. 딱 무대에서 예뻐 보기 하는 워킹 외에는 네. 존재하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걸 잘못 배우면 네. 허리 디스크가 오고 무릎이 네. 아파요. 그러면 네. 일반인들이 그걸 굳이 배워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키즈부터 시니어들이 네. 몸이 아파요. 키즈들이 전 너무 아픈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시니어들은
0: 왜 그럴까요? 애들이 밖에서 안
1: 아이들이 일단 뛰질 않아요. 운동도 하지 않아요. 앉아있기만 하니까
0: 네.
1: 그리고 잘못된 부모의 걸음이 곧 아이의 걸음이에요.
0: 맞아요.
1: 제가 보니까요.
0: 아버지 걸어갔는데 뒤에 아들 똑같이 팔자 걸음.
1: 그러니까 저는 오다리가 유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요.
0: 네.
1: 아빠가 오다리면 애도 오다리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기고 걸을 때요.
0: 네.
1: 어른의 하체만 봐요. 무릎 밑으로만 봐요.
0: 네.
1: 그래서 엄마가 절었을 때 애도 반드시 저는 거를 네.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아이의 교정을 해주면 네. 아이는 그걸 그렇게 걷지 않아요.
0: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1: 네. 그래서 명지 네. 그렇죠. 그래서 명지대에서 이제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이 영역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 과정을 타고
0: 네.
1: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네.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네. 개설하게 됐고요.
0: 네.
1: 명지대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케이스예요.
0: 우리 문의가 왔어요.
1: 네.
0: 야, 바로 선 모습, 걷는 자세가 첫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명하신 황민아 선생님께서 LA 오셨네요. 교정 워킹의 매의 눈을 가지신 분으로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워킹의 새로운 신세계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정님은 까치발하는 것도 좋은가요? 물어보셨어요? 까치발.
1: 근데 까치발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
0: 네.
1: 이게 무릎을 틀어서 까치발은 안 돼요. 그 근육이
0: 네.
1: 그냥 저는 반듯하게 서서 뒤꿈치 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0: 네.
1: 이걸 이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0: 네.
1: 이렇게 무릎을 뒤꿈치를 모으고 무릎을 밖으로 해서 근육의 결을 밖으로 빼잖아요.
0: 아, 그 발레리나들이 하는 거.
1: 그 되게 위험해요.
0: 아, 그래요?
1: 그거는 운동선수들 아니고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잘못 걸으면 고관절이 나가요. 그리고 무릎이 돌면요.
0: 네.
1: 디딜 모든 근육이 바깥 근육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안 근육이 없고요. 바깥 근육이 커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운동선수가 아닌데 굳이 근육을
0: 네.
1: 바깥 근육을 키울 이유는 없다고 봐요. 사람은
0: 네.
1: 저는 모델도 트레이닝을 하지만 근육은 예쁘게 커야 된다니까 내가 내리는 생각이에요.
0: 그쵸.
1: 네, 그리고 걷는 데 필요한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발가락을 들 때 중심추의 세 발가락의 중심추를 놓고 무릎을 반듯하게 세우고서 그대로 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0: 뭐 저 맨날 바깥으로 하고 있는데.
1: 그러면 발목이 휘어져요. 오다리가 그렇게 섰을 때 좋아 보일 뿐이죠. 막상
0: 네.
1: 걸을 땐
0: 네.
1: 오다리가 교정이 절대 되지가 않아요.
0: 그렇군요.
1: 다리의 교정이 되지가 않아요.
0: 그러면 미국 현지인도 등록 가능한가요? 물어보셨어요.
1: 네네네.
0: 한국의 명지대학교에.
1: 한국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네네.
0: 가을에 한국에 많이들 가세요.
1: 예.
0: 그 과정이 얼마 길인가요?
1: 일단은 명지대는 주 1회 가정이고요. 네. 제가 이제 아니 미국이랑 어느 정도 교류가 되면 네. 미국에서도 교정 워킹을 자격증을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0: 네.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현재 미국에서도 한국의 모델 교육 시스템과 교정 워킹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발히 소개하고 계신데요. 글로벌 무대에서 느끼시는 반응이나 K-패션 교육의 경쟁력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1: 저는 일단은 프랑스 에이전시들이 하는 얘기가
0: 네.
1: 기초는 너무 탄탄한데
0: 네.
1: 느낌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개성이 없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델 업계에 파란이 좀 일어나고 싶은 게
0: 네.
1: 80년대 워킹을 아직도 네. 가르치고 있다는 게 너무 트렌드는 바뀌었고요.
0: 네.
1: 지금 모든 패션 업계는 자유의 워킹이거든요. 개성의 네. 워킹인데
0: 네.
1: 그냥 내 신체에 있는 몸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걷는 워킹인데 지금은 80년대 워킹처럼 무릎이고 척추 세우고 개성 하나도 없이 10명이 10명이 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의 워킹을 네. 가르쳐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타고난 애들만 성공해요. 그냥 타고난 애들. 사실은 타고난 애들은 안 가르쳐도 성공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타고나지 않은 아이를 가르쳐서 성공을 시키는 게
0: 네.
1: 저는 주라고 보거든요.
0: 네.
1: 저는 그래서 좀 교육법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키팀이 사실은 네. 워킹 잘 가르친다고 한국에서 소문을 많이 나긴 했습니다.
0: 네,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개성 있는 걸음걸이.
1: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약간
0: 자유로운.
1: 개성이 그 사람이 약간 힘 있으면 파워풀하게 네. 가르치고요.
0: 아.
1: 그 사람이 약간 우아하면 우아하게 가르치고요.
0: 네.
1: 약간 그렇게 가르쳐요.
0: 아, 그렇습니다.
1: 네네.
0: 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하고 싶은 분은 뭐 명지대도 그렇고요.
1: 네네.
0: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저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0: 인스타그램. 네.
1: 네.
0: 뭔가요? 네.
1: TX. 예. 네. 이렇게 이거 뭐죠? 옆으로.
0: 밑으로 말고. 옆으로
1: 중간에 그거, 짝대기 그거, 하나 굽고요.
0: 하이픈.
1: 네. KYTEAM이요.
0: KYTEAM.
1: TEAM.
0: TX 짝대기.
1: 예. 네.
0: KYTEAM. TEAM. 팀.
1: 팀이야.
0: 네. TX.
1: 거기 보시면 제가 교정에
0: 네.
1: 디테일하게는 안 올려놓거든요, 아직은.
0: 네.
1: 근데 쓰는 방법론,
0: 네.
1: 그 다음에 오다리가 일자로 걸었을 때 그 교정 틀려진 걸 많이 올려놨어요.
0: 네.
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0: 네.
1: 3일 만에 걸었을 때 변한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네. 우리 럭키위키님이 저는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 받았는데 스쿼트를 해서 다리 안쪽 다리, 바깥쪽 다리 근육 균형 맞추고 황미나 선생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걷는 연습을 해서 무릎, 고관절,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1: 무릎을 아프시면
0: 네.
1: 일단은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을 좀 키우시는 게 더 좋아요.
0: 네.
1: 옆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왜냐하면 위에 근육이 내려앉아서
0: 네.
1: 연골이 아프거든요.
0: 네.
1: 그러면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을 위로 올리는 건 사실은 무릎 환자들한테 저는 스쿼트를 권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0: 네.
1: 그게 연골을 아프게 해요.
0: 네.
1: 그래서 서 있을 때
0: 네.
1: 무릎에 힘을 주고요. 무릎
0: 네.
1: 위에 있는 근육에 그거를 위로 올리기만 해서
0: 네.
1: 그걸 가만히 고정되면 이게 속근육이 엄청나게 생겨요. 저는요. 겉근육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0: 네.
1: 저는 속근육을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0: 네.
1: 다 해봤지만 겉근육은 빠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0: 네.
1: 근데 잔근육은요.
0: 네.
1: 아주 깊은 속근육은 빠지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0: 네.
1: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비슷해요. 근데
0: 네.
1: 무릎이 저도 되게 많이 아팠을 때
0: 네.
1: 오히려 무릎이 아픈 운동은 아예 안 했어요.
0: 그럼 이런 스쿼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 서서.
0: 무릎에 힘 주는 거.
1: 네. 딱 서서 바닥에 발바닥을 지면에 좌우 다 대고요.
0: 네.
1: 무릎에 힘을 딱 준 상태에서
0: 네.
1: 무릎에 위에 있는 근육, 허벅지의 근육을 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0: 네.
1: 엄지발가락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요.
0: 네.
1: 그게 지축이에요. 하체
0: 네.
1: 지축.
0: 네.
1: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얼만큼 쓰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내가
0: 네.
1: 만약에 1분이 힘든 사람이 있고요. 5분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하다 보면 근육이 땡겨 올라가요. 그러면 무릎의 연골과 연골 사이에 공간이 확보가 돼요.
0: 네.
1: 그래서 편안함이 느껴요. 이건 정말 해보시면
0: 네.
1: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었어요.
0: 직접 가서 교정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막 받고 싶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황미라, 미라십니다. 미라. 네. 황미라 디렉터님이 앞으로 펼쳐가고 싶은 최종 목표나 또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워킹으로 망가지고 워킹으로 좋아진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좀 바르게 걷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아프게 노년을 즐기고 사는 게 제가 추구하는 라이프예요.
0: 네. 네네네.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 내가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1: 진짜 행복한 거예요.
0: 진짜 아파서 네. 못 걸으면 이제 진짜 안 돼.
1: 네.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정말 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발가락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1: 일단은 네. 부종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리 많이 아픈 사람들.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래 네. 걸을 때 발바닥이 많이 아프신 분들, 네. 종아리 많이 땡기신 분들은 발가락 운동을 해봤나 생각해보세요. 절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발가락은 일단은 다섯 개가 따로 놀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섯 개 따로 놀 생각을 안 해요.
0: 그러네요.
1: 손가락도 따로 놀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픈 거예요.
0: 그래서 발가락 손가락만 따로 이렇게 운동만 해줘도?
1: 네. 발가락 운동을 정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날 때요. 네. 졌다 폈다 쫙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하나하나 접었다가 해보세요. 네. 부종 정말 빨리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픔에 되게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정말 잘하시면 네. 가볍다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손가락도 똑같아요. 네.
0: 어렸을 때 귀찮아서 발가락으로 못 짚고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군요.
1: 그건 전 정말 네. 추천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발가락의 네.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운동했을 때보다는 좋아지는 게 없었거든요. 크게 네. 아주 네. 중심 추가. 네. 근데 중심 추구를 세우는 건 진짜 발가락이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0: 오늘부터 내 발을 애지중지 발가락을 많이 발가락. 쓰면서
1: 그거 꼭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들을 해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LA 오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 또 주목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황미라 감독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네.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 차차차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의 K-POP 데몬 헌터스를 상대로 미국의 가스펠 밴드 데몬 헌터스라는 밴드가 저작권을 해로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고 그러죠. 아, 데몬 헌터스 대신에 아예 한국말로 써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귀신 잡기? 악마 내쫓기? 뭐가 좋을까요? 잠시 후 허니탱자와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골칫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골칫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

0: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0: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9: 99세까지 팔팔하게.
20: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1: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0: 그럼 둘 다 워킹머니.
21: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0: 돈이 필요한 사람도
21: 투자하는 사람도
20: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21: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0: 213-804-9555
21: 다시 한번
20: 213-804-9555 워킹머니.com
2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4: 선택하세요 품질을,
2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4: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2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7: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6: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어린이 여러분, 굿모닝 차차차 레디 일어나셨죠? 벌써 다
4: 모닝 차차차 모닝 차차차 노는 게 제일 좋아.
3: 아우 주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4: 안녕.
3: 네, 주말에는 어린이 네. 마음으로 놀아야 돼요. 어서 오세요, 우리 은희 씨.
4: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금 같은 남자 여러분의 황금 소금 같은 남자
3: 아우.
4: 하지만 언제나 지금같이 만나고 싶은
3: 아,
4: 남자
3: 황금 소금 말고 환호입니다. 지금 네. 지금 함께하는 훈이와 탱자 그리고 미옥 탱자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4: 좋습니다.
3: 오늘 금요일, 야 오늘 의상이 아주 멋지십니다.
4: 아니 뭐 만만치 않으십니다. 오늘 아, 서로 네. 통했어요. 또 시스루로.
3: 우리 시스루 그것도 이렇게 네, 뜨개질로.
4: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3: 시스루인데
4: 그냥 표현하면 구멍 숭숭.
3: 구멍 숭숭. 야 멋있다. 구멍 숭숭. 아니 그런 자켓은 어디서 구했대?
4: 네? 아 이게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안 보이는구나 네. 확실히.
3: 아, 그러니까 검은색을 입고 오지 그랬어요 안에다.
4: 아 그 그러니까 아침에 와이프가 안 그래도 검은색 탱탑 입으라 말씀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네, 와이프가 네. 미옥 씨랑 네. 아 아직까지는 제가
3: 남자분들은 약간 이렇게 소매 없는 옷을 입는 게 좀 쑥스러운가요?
4: 아니 아, 저는 원래 되게 잘 입어요. 네. 평소 그것만 입고 다니고 막 목걸이하고 네, 네, 다니는데 네.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끝나고 미팅 있거든요.
3: 네.
4: 사람 만나는데 또 너무 제가 나이가 있는데. 네. 와이프 좀 뭐래 너 너무 어리게 입는다고 뭐라 그래요 와이프가.
3: 네.
4: 그래서 오늘.
3: 아 그래도 금요일은 과감하게 입는 거야. 저도 오늘 좀 과감했죠.
4: 오늘 아, 과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3: 이거 좀 이뻐요?
4: 어 이뻐요 이뻐요.
3: 이거 저
4: 지금 바로 그냥 네. 우리 저거 틀어야 될 것 같아.
3: 떠졌어요 누가.
4: 진짜로요?
3: 뜨개질로 뜬
4: 거예요. 핸드메이드 이거?
3: 네.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엄마 언니 진짜 고마워 이러고서 제가 여기다 팔을 넣고 이상하게 입었던. 근데 이렇게 걸치는 거래.
4: 아니 이쁘네. 응. 그리고 안에 또 이렇게 되게 쫙 이렇게 보이는
3: 네.
4: 게 아주.
3: 너무 이렇게 파진 옷을 이런 걸 살짝 걸쳐주면 좋잖아.
4: 이게 진짜 이쁜 거죠.
3: 어,
4: 좋다.
3: 이거 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고마워. 사랑을 입은 거지.
4: 아 응. 이거 실 하나 뽑히면 쭉 나가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4: 하나 자꾸 땡기면 쭉 나가는 거잖아요. 저.
3: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
4: 맞아요.
3: 진짜.
4: 이렇게 지하철에 누가 실밥 있어요. 그래서 쭉 당기는데 네. 줄줄줄줄 나왔다.
3: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 그 네. 저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에서 네. 어떤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4: 그러니까 미국에서 겪은 거죠?
3: 네. 네. 네.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꼬리가 쭉 달린 거야.
4: 꼬리? 네. 네. 꼬리가 뭐예요?
3: 그분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뭐가 달렸게?
4: 휴지?
3: 어. 그게 쭉 달려서 나오니까 더 웃긴 거는 웨이터 그 서버분께서
4: 네. 죄송해요. 그 여자분이 네. 뭐 한국 분이요 아니면 외국 분이요?
3: 외국 분이에요. 네. 치마 안으로 이제 뒤에 꼬랑지가 쭉 휴지가 달린 거지. 얼마나? 예. 네. 근데 아, 우리 같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말했겠잖아요. 어머, excuse me. 근데 그 네. 분이 그 서버 웨이터 분이 네. 저랑 눈이 마주쳤어. 그랬더니
4: 네, 네, 네.
3: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네. 눈을 마주쳐서 이러면서 그 여자분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거를 얼른 휴지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얼른 싹 뗐어. 그분은 모르세요.
4: 걸어가는 분 뒤에서 싹 뗀 거예요?
3: 그분은 끝까지 모르셨어요.
4: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3: 네, 네.
4: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시트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뭘 하면은 휴지가 이렇게
3: 글쎄 말이야.
4: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3: 나도 이해가 안 가.
4: 어떤 자세를 뭐 어떻게 하면 그게 근데 끌려 나오나 휴지가.
3: 제 얘기 한번 해줄게요. 저쪽 어디지 거기가. 거기 그 네. 온천을 갔어요. 야외에 온천.
4: 노천우천.
3: 네. 아니야 한국 분이 하시는 건데 네. 거긴 진짜 뜨끈한 온천이 나오는데 식수가 없어. 물이 없어.
4: 왜요?
3: 물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일반 먹을 물이
4: 마실
3: 없어.
4: 물은 없어요?
3: 그러니까 얼마나 찬물이 그립겠어요. 아무튼 하지만 그래도 밤에 네. 깜깜하면 다리 둥 떠서 뜨거운 물에 몸 담고 너무 좋았어요.
4: 뭔가
3: 근데
4: 이상한데?
3: 이제 네. 수영복을 입었잖아요.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잖아요.
4: 네.
3: 그 화장실 변기 시트 위에 이렇게
4: 씌우는 거?
3: 휴지를 이렇게 씌우는 게 없죠 거기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휴지 갖고 깔았는데 제가 나왔는데 제 엉덩이 양쪽에 휴지가 붙어 있어.
4: 아, 뭐 상상돼. 아 상상됐어. 아,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3: 아, 그러니까. 아우,
4: 아니 근데 그리고 물에 들어갔어요?
3: 아니요 가기 전에 누가 얘기해서.
4: 근데 그 위에 수영복 입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몰래 뛰어? 그거는 치안이지. 엉덩이
3: 아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4: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수영복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3: 아니 아니죠.
4: 어떻게 수영복 밖이야?
3: 그러니까
4: 아니지.
3: 그게 밀려서 그게 물기가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붙어 있던 거야.
4: 상상이 싫어. 야 그래도 아. 다행이다. 그 물에 들었는데 뭐가 하겠어 올라오면 더 이상하지.
3: 우리 화장실 갈 때 얘기하는 거 지금 생각난 거예요. 네. 식당을 갔는데 어떤 언니가 너무 급하셨나 봐요. 거기서 일하시는 언니가 네.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 닫고 치마를 올려야 되는데
4: 문 닫기 전에?
3: 문을 닫기 전에
4: 치마부터 올린 거야?
3: 치마를 올려서 팬티 색깔이 보이는 거야. 나 진짜 민망해서. 우리 다 봤어.
4: 그러니까 문이 닫기는 사이에 그분이 이미 벗고 있었구나.
3: 이미 입 급하니까.
4: 아, 들어가기 전에 벗은 되니까 거예요?
3: 문을 열고 열으면서 이거를 하면서 어머 난
4: 아, 식당에서요?
3: 네 식당 화장실이
4: 다른 문 다 있었잖아.
3: 화장실이 왜 이렇게 그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4: 아, 그 다른 사람 다 봤겠네.
3: 홀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도 보고 나봤지. 아 지금 너무 급해. 좀
4: 아니 좀 진짜 가시지 그 왜? 야, 아니 근데 막 벗으면서 문을 열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떡해? 앞에서 벗긴 벗었는데 와
3: 차분하게.
4: 와 그건 심했다.
3: 그러니까 너무 급하셨나 봐요.
4: 아 저도 생각났어요. 한국 출장 갔다가 비즈니스 호텔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첫날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8시인가 7시인가 하여튼 그 한국 지사에 여직원 무슨 과장이 있어요. 뭐 김모 과장이라고. 그분이 저를 이제 그 로비로 픽업으로 그랬어요. 누군지 몰라요 여자분이.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자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먹고 있었어요. 이제 5개째 제가 담배 피면서 커피 먹고 있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싹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옆에 여자분이 이제 다른 비즈니스 호텔이니까 막 통역사인지 뭐 그런 여자분 젊은 여자분 쫙 이렇게 빼입고 싹 걸어가길래 좀 외모가 깔끔한데 저 눈이 아직 얼굴은 안 보이는데 네. 분위기 이쁘다 해서 싹 걸어갈 뒷모습을 보는데 뒤에 치마가 아내랑 뒤집어져갖고 아내 속옷이 다 나와서 치마가 아예 이게 그러니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뒷모습이 그냥 속옷인 거예요.
3: 어머
4: 옷이랑 이게 다 반대로 잘못돼갖고
3: 어떡해.
4: 근데 이 여자를 모르고 걷는 거야.
3: 이쁜 척하고 걸어.
4: 차라리 휴지면 누가 때렸으면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이분이 딱 가서 거기서 로비에서 사람을 만나더니 악수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가는데
3: 어떡해.
4: 순간 제가 진짜 뛰어가 이거를 말을 못해서 얼마나
3: 가려줘야지 얼른 가서
4: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이거 양복 자켓을 벗어가지고 뒤를 딱 허리를 영화 드라마처럼 딱 감싸주고 싶었으나 하필 자켓이 내 손이 더워가지고 없었어요.
3: 어떡해. 그러니까 집에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거울을 둘러봐야 돼.
4: 남자는 그 일 별로 없어요.
3: 아니 그러니까
4: 남자는 이렇게 해봤자 남대문 열리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3: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남대문 열렸어요 이러면 남자
4: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끼켜봐야 남대문 열리는 건데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뭐 클럽 가면 뭐 휴지가 딸려 나오네 뭐 속옷이 바뀌었네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3: 아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4: 조심해야 돼요. 여성분과 남자분은 웬만큼 이제 서서 일을 보니까 그럴 사고가 적죠.
3: 그렇죠.
4: 아무래도
3: 뭐 그렇구나. 남대문 하나밖에 없겠구나.
4: 웬만하면
3: 아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4: 아 그거 있었죠. 엉뚱해.
3: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에 비해 이 원피스 같은 거 자크
4: 이거 못하는 거
3: 너무 힘들어. 맞아. 그래서 도구가 나왔더구만요. 그걸 찝어가지고 올려주는 거.
4: 그거 어떻게 찝어? 아 그러니까 걸어놓고 뭔가, 하는 거야?
3: 근데 뭐 그게 잘 찝힐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아예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반만 올리고 나갔는데 모르고 좀 한참 있었던 기억이 나네.
4: 그럼 등에 파여 있었겠네?
3: 그렇죠. 뭐 일부러도 파는데 뭐 그 정도.
4: 아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걸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거 좀 올려줄래? 그래.
3: 아야 빨리 내리지, 올릴 사람 구해야.
4: 근데 우린 내리지.
3: 야 금요일이라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4: 아 좋아요. 아 진짜 뭐야? 오늘 저기 그 남녀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그 지인분을 다른 일대에 만나서 잠깐 저녁을 먹고 왔는데 여기 타운에 있는 어디 식당이에요. 근데 남성분이 서빙 보시는데 되게 잘생기고 되게 훈훈한 남자. 어디서 뵌 분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그러고 이제 저희 주문했어요. 주류도 몇 개 시키고 근데 두 번째 뭘 시켰는데 이건 서비스입니다 하면 싹 주시는 거예요. 아 벌써 서비스를 주세요 했더니 저를 씩 웃으면서 남자분이 아, 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딱 듣고 있습니다.
3: 야,
4: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3: 거기 어디야? 선전 좀 해줘. 방송 들으신다는 분.
4: 그럴까요?
3: 응, 어디야? 그, 인자다.
4: 어, 응. 어, 저 뭐 이름이 뭐지?
3: 어디요?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
4: 어, 갑자기 까먹었어. 아, 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네, 네. 네,
3: 아니, 제가 본 뉴스 중에
4: 아, 타운오프다.
3: 아, 그래요. 네. 타운오프.
4: 타운오프. 응, 응. 저 아, 웨스턴하고
3: 흥하세요.
4: 그래서 옆에 있는 곳.
3: 네. 네.
4: 축하. 아, 축하드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3: 네. 아니, 네. 그렇게 지금 생각 안 나는 경우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잖아요.
4: 네, 브레인
3: 머리가
4: 포그,
3: 멍해지는 거. 요즘 네네. 더워서도 그렇지만 제가 그 뉴스를 읽었는데 여자분들은 특히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 변화로 어. 그게 자연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어. 너무 자제 좀 하시고.
4: 여성이 아닌데요?
3: 남성의 호르몬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4: 테스토남이잖아요. 테스,
3: 어.
4: 테스트로겐.
3: 어.
4: 또 테토남인데?
3: 아, 근데 요즘 너무 여기저기 정신 없으니까 그럴
4: 그래요.
3: 수 있어.
4: 그래요, 그러니까
3: 주말에는 좀 두뇌를 쉬어주세요.
4: 아, 타운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4: 자, 오늘 남녀 관계를 알아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3: 네.
4: 사실 미옥씨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 했어요.
3: 왜요?
4: 남녀 데이트할 때 물어보면 안 되는 말 탑텐.
3: 어, 데이트할 때 이런 말 안 어. 되지. 뭐야, 뭐야.
4: 여러분,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 네.
4: 근데 상대가 부담스럽죠.
3: 어. 뭐야?
4: 나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는 어. 압박 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어.
4: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데이트할 때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3: 네.
4: 탑텐.
3: 12.
4: 12. 이거는 여성분들 해주세요.
3: 연봉 얼마 벌어요?
4: 너 얼마나 버냐 이거잖아.
3: 어.
4: 궁금할 수 있지. 야, 근데
3: 중요한 건 맞아.
4: 어, 중요한 건 맞는데, 아이 그 무슨 결혼 아직 데이트 썸 이런데 거기서.
3: 아...
4: 어, 미옥 씨 뭐 진행하고 이것도 하신다면서요?
3: 얼마 벌어요?
4: 아, 얼마나 벌어요? 이거 어... 얼마나 예의 없는 겁니까?
3: 어,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방송 그거 뭐 얼마 못 번다며 이런 거 너무 기분 나빠.
4: 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3: 어, 예의가 아니지.
4: 오히려 저는 반대로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 아니, 아니 네. 제가 어떤 분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남자와 여자를.
4: 네.
3: 근데 이 언니가 그 오빠한테
4: 네.
3: 얼마 있냐고 묻더래요. 첫 만남에.
4: 재산이 얼마냐고?
3: 어. 아, 왜냐면 좀... 리타이어해서 살려면 그래도 1인당 100만 불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4: 그 그분이 있으시대요?
3: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더라. 아주 잘 대답을 했더라고요.
4: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질문한 여성분은 뭐 소위 본인이 말한 100만 불이 있으신
3: 뭐 이것저것 다 파름이 있나 보죠.
4: 어.
3: 집도 있고 그런 언니거든.
4: 응?
3: 그랬더 그래서 어. 어,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고 처음부터 마음이 다쳤대.
4: 그럼요. 완전
3: 그거를
4: 기분 나쁘지.
3: 응, 이렇게 살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기 해야지 첫 만남부터는 너무 부담이 되지.
4: 맞아요.
3: 중요한 얘긴 해.
4: 중요할 수 있는데 아이, 데이트할 때는 좀 아니지.
3: 어, 은행 대출 심사도 아니고.
4: 그러니까 저, 어? 얼마 보세요?
3: 마음이 열려야. 응? 그런 얘기들이 열리는 거지.
4: 그렇지.
3: 네.
4: 그럼 이렇게 야, 여러분 혹시나 데이트한테 여성분이 아니면 썸남한테 상대가 얼마나 버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보단 많이 봅니다.
3: 아,
4: 대게 얼마를 벌든 그 이상입니다. 딱 그래서 그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3: 아, 그 오빠가 그랬다나? 얼마 버는지 아 얼마 있는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던데.
4: 아,
3: 야, 그때 좋은 대답이다.
4: 괜찮네.
3: 어, 그랬다 그랬다.
4: 네,
3: 어.
4: 좋습니다. 9위. 아, 미옥 씨.
3: 네.
4: 이 저 말고 이 전에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이따위 질문하지 마십시오.
3: 아,
4: 야,
3: 그거 뭐야 그거?
4: 위험합니다.
3: 그거 아니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4: 요런 거랑 남자들 비슷한 유형이 있죠.
3: 뭐요?
4: 몇 명 사귀어 봤어? 요런 거 있죠.
3: 아, 시생해.
4: 내가 몇 번째야?
3: 없어.
4: 막 이런 거. 아, 너무 이건.
3: 자는 자기는 뭐 내가 첫 번째인가 뭐?
4: 어, 우린 첫 번째로 가죠.
3: 그래요? 무조건?
4: 아이, 그럼 안 되죠. 두 번째 무조건. 두 번째 왠지 아세요?
3: 네.
4: 그럼 여자들이 물어봐요. 진짜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누구야? 우리 엄마.
3: 아,
4: 계획대로. 빙고.
3: 아, 정말. 근데 그것도 네. 괜찮다.
4: 아닌 거 알지만 너무 그래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물어보지 마세요.
3: 그리고 실제로 과거를 사랑 그때는 그랬지만 잊어버렸으면 없는 거지.
4: 그렇죠. 이 여자분이 어? 전 여자랑 남자랑 왜 헤어졌는지 왜 궁금해?
3: 그러니까.
4: 어,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8위. 미옥 씨, 우리가 좀 만난 지 한 뭐 몇 번 됐는 몇 년 됐는데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어요?
3: 어...
4: 이런 압박 면접하지 마십시오.
3: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4: 아, 이거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여자분이 오빠 그래서 우리 결혼 언제? 이런 순간
3: 돼.
4: 진짜 머리 팅하죠.
3: 그거랑 비슷한 거야.
4: 뭐야?
3: 키스해도 돼요.
4: 그러니까
3: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해야지
4: 어,
3: 이게.
4: 그런 얘기도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오빠
3: 타이밍
4: 결혼,
3: 타이밍
4: 어, 언제 결혼할
3: 분위기를
4: 거야?
3: 만들고서.
4: 야, 이러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3: 7위.
4: 7위. 어, 미옥 씨, 아니 이렇게 좋으시면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
3: 어, 내가 문제가
4: 내가
3: 있다고 뭐 생각하는 거야?
4: 내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걸 왜 궁금하냐고.
3: 그 이유에 대해서는 캐지 말아라.
4: 결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3: 네.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죠.
4: 그런 건 나중에 둘이 정말
3: 나중에.
4: 둘이 정말 잘 됐을 때. 요거 6위 아주 건방진 아주 최악의 남자죠.
3: 네.
4: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미국 씨, 어 반갑습. 미국 씨 맞아요?
3: 응.
4: 어 이상한 소개만 사진이랑 다른데?
3: 아 첫 만남에.
4: 어. 아 첫 사진... 만남이 초면이 이거 초면이죠.
3: 그러니까 초면에 사진이랑 좀 다르네요.
4: 사진 좀 다른데요?
3: 어. 그런 경우 있어.
4: 아니, 굉장히
3: 아니 요즘
4: 많아.
3: 뽀샵으로 해가지고
4: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못 찾아봐 못 찾아.
3: 요즘 데이트 로맨스 스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4: 아니 그걸 저는 당하시는 분이 너무 웃긴 것 같지 않아요?
3: 근데 네. 그렇게 된대요. 너무 외롭고 이러다
4: 저
3: 보니까
4: 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어. 로맨스 캠
3: 네.
4: 진짜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 만큼 저 진짜
3: 많이 와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
4: 근데 저는 그분들 장난을 쳐요.
3: 네.
4: 오히려
3: 어, 어떻게 장난을 쳐요?
4: 네? 정말 많은 걸 하는데 네. 제가 욕을 먹을 때까지 장난을 쳐요.
3: 어.
4: 막 한 한 3, 4일 놀아줘요.
3: 어.
4: 받아줘 알면서 그럼 이쪽은 여자가 아니지. 그쪽 그 사기범들은 제가 너무하다 생각해요. 그렇게 해줘. 그럼 이제 그때 슬슬 본론을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3: 돈 얘기해.
4: 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뉴욕에 사는데 오빠를 보고 싶다, 뭐 너를 보고 싶다 막 이래요.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뭐 저도 이래요. 그럼 걔가 이제 돈을 달라고 하겠죠.
3: 비행기표 보내달라고.
4: 그럼 저는 딱 나 뉴욕에 갈게. 내가 너 만나러 갈게. 근데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비행기 제가 배를 띄어서 캐시가 지금 막혀서 은행에서 나 3,000불만 빌려주면 내가 가서 너한테 10,000불을 줄게.
3: 어~
4: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3: 오히려.
4: 어~ 그럼 걔가,
3: 역공이네.
4: 그럼 걔가 아니야. 내가 갈게 그래요. 아니야.
3: 내가
4: 오늘 내가 지금 정신 없고 내가 가야 은행에 내가 케이스 은행 가서 바로 그 은행장만 돈을 빼줄 수 있으니까 내가 3,000불 빌려주면 내일 가서 10,000불 캐시로 널 줄게. 지금 빨리 구좌로 보내. 덴모로 보내. 젤로 보내. 그럼 티격태격해요. 그럼 제가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저는 남자도 연예인 사진을 보내버려요. 제가 막 공유도 보낸 적 있고
3: 정성으로
4: 마동구석 보낸 적 있고
3: 정성으로 사기꾼 퇴치를 하고 있구나.
4: 그리고 나중에 하다 나중에 그쪽에서 저한테 영어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꺼지라고. 그런 것도 많고
3: 네.
4: 저는 딱 하자마자 막 장난 되게 많이 쳐요.
3: 아, 그래요?
4: 그래? 막 그러면 저한테 그래? 너 그러면 저
3: 상대로 말지 왜 그러고 있어?
4: 버드로 돼? 재밌어. 가끔은 또 짜증나니까 저
3: 와이프가 괜히 오해하는 거 아니야?
4: 아, 절대 다 스캠이죠.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너 벗은 사진 보내. 제가 그래요. 그럼 걔가 둘 중에 하나예요.

0: 가지고 은행 웹사이트 진짜처럼 가짜로 만드는 거야. 그럼 맞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내 정보 넣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순식간에 그 스마트폰에서 걔네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샥 빼가는 거지.
1: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기술인데도 왜 그런 짓을 할까?
0: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뭐 이렇게 링크 와서
1: 절대
0: 은행에서
1: 맞아요.
0: 그런 거 안 해요.
1: 안 해요.
0: 은행에서 여러분 뭐 뭐가 이랬는데 뭐 여기서 확인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런 거 오는 거 절대 누르지 마세요.
1: 그리고 항상
0: 이게 굉장히 많대, 지금.
1: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세요. 보이는 거는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 은행이든 공공기관이든 그게 정확한 도메인이 없으면 100% 가짜예요.
0: 아예 상대를 말고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은행 가서 확인을 하시지.
1: 그치, 그게
0: 누르지를
1: 마.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0: 누르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걔네들이 다 조종하는 그거에 들어가는.
1: 근데 참 머리는 좋다 걔네들이.
0: 별꼴이야.
1: 그런 머리를 그렇게 사냐?
0: 그러니까.
1: 네 좋습니다. 오늘 안꼬 부부님 그 또 럭키비키님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인사를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이 오늘 네. 데이트할 때 쓰면 안 되는 말 오이. 이건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0: 뭐요?
1: 미옥 씨가 해주세요.
0: 오빠 살 빠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 정말 짜증나.
0: 다이어트.
1: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살 조금만. 조금만
0: 살 좀 빠지면.
1: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 아주 예의 없는. 근데 남자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미호기는 내가 봤을 때도 딱 5파운드 한 빠지면 참 이쁠 것 같아.
0: 있어.
1: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 아주 사람 평가하는 지적질하는 사람들.
0: 아, 그런 거 안 돼.
1: 저한테도 맨날 그래요. 아, 너는 딱 한 15% 20% 정도 식단 조절하면 괜찮은데 나 지금 괜찮아. 딱 귀엽게 나가는데 왜
0: 너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특히 미국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그
1: 절대 안 되죠.
0: 절대 안 돼.
1: 굉장히 기분 나빠져. 얼굴 작대도 욕하는 거고 내가 작다는 거야 막 이러고
0: 난리 나더라고요. 굉장히 그 막 불쾌해.
1: 그러니까 상대 외모에 대해서
0: 얘기하지 마세요. 외모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마.
1: 칭찬도 하지 마세요. 네. 자 4위 우와 미옥 씨 야, 여기 모셨는데 아 좋네요. 이거 렌트해 아니면 사신 거예요?
0: 꼬치꼬치 묻는 사람이 있어.
1: 재산 확인하는 사람들.
0: 아니 꼭 남자 아니어도요. 네.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기분 나빠. 얼마 버니? 그래서 꼬치꼬치 상대방에서 결국은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무 왜 남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남을 그냥 속속들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좀 예의 아닌 것 같아.
1: 저는 최악의 사람 누구 만나 상사였어요. 상사가 이제 지사장이 한국에서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DMB랑 뭐랑 가야 되잖아요. 저를 딱 찍고 저랑 가자고 그런 거예요. 갔어요. 기다리잖아요. 그동안 다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는 항상 한영 그러셨어요.
0: 한영.
1: 그냥 되게 특이해.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0: 나는 한양 그랬는데.
1: 아 그래요?
0: 우리 옛날에.
1: 아 진짜로요? 네. 그때 한영을 보더니 내가 보니까 말이야 우리 한영 집이 좋던데 그거 얼마나 해?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 거 보면 주사랑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뒤져본 거야. 그리고는 구글 맵에서 찍어본 거야.
0: 어머.
1: 그거 불법 아닙니까?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0: 너무 그건 좀 집이 이상하다.
1: 그러니까 아니 이 아저씨가 내 집을 구글에서 보고는
0: 요즘은 다 볼 수 있으니까
1: 집 좋던데 갖고. 그거 얼마예요? 자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0: 그러네.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1: 저 한 마디 했습니다. 이거 하시면 이거 불법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0: 그랬어요.
1: 자 3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미옥 씨. 혹시 가진 게 빚이 있나요?
0: 빚. 크레딧카드 혹시 빚 있어요? 뭐 이런 거?
1: 이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0: 이거 아니야.
1: 넘어갈게요. 2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당황할까 목이 메이네. 2위. 미옥 씨. 오늘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데 우리 무슨 사이예요?
0: 아니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벌써 그런 거 물어봐. 응?
1: 아니 근데 그걸 왜 물어봐야 돼? 그죠? 대충 눈치로 알지 않아?
0: 우리 무릎간 무릎 사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1: 이런 거 하지 마.
0: 이러면 안 돼.
1: 아니 근데 우리 무슨 사이 이런 질문만 뭐라 하실 거예요?
0: 뭔 사이기지? 뭔 사이는 사이.
1: 알았어요. 시간이 없다. 빨리 하자. 1위. 나 어때?
0: 너 어떻게?
1: 생뚱맞게.
0: 너무 그런 거 묻는 거 별로야.
1: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을 그냥 남이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걸 억지로 끌어내려 가지 마세요.
0: 나 어때요?
1: 나의 매력을 막.
0: 이 정도면 괜찮죠?
1: 나 재밌지 않아? 나 멋있지 않아? 나 이쁘지 않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0: 그러면 멋있다가도 그 매력이 반감이 되죠?
1: 그렇겠죠.
0: 딱 그냥. 아유, 이런 말이라도 하더라도 그냥 데이트할 사람 있는 거라도
1: 최악은 저거지 뭐 미옥 씨 꼭 봐요 돼요?
0: 아니야 나 진짜
1: 저는 솔직히 손잡을 때는 물어보는 게 맞다고 봐요. 손잡을 때 손잡고 손잡아볼 때 이거 말고 싹 잡어. 잡고는 지게 쳐다보면서 괜찮지? 이 정도
0: 괜찮은데.
1: 네. 자 구모님 차차 노래 틀어주세요.
0: 뽀뽀해도 돼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 뭐. 얼마나 예의 있어.
1: 이상하죠.
0: 레오 세이어의
1: More than I can say.

0: 말로 다 표현 못해. 너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좋아. 그러면 몸으로 표현해야지. 꽉 껴안아주세요.
1: 가리뼈가 으스러지도록.
0: 어, 네. 그치 그치. 굿모닝 차차차 2부.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은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사만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랜드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굿모닝 차차차. 안젤라장 보험의 우리 지아 루아 아빠 제이정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16: 네, 반갑습니다.
0: 네, 제이 씨 너무 바쁘시죠?
1: 그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16: 네. 네, 이제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서서히요. 네.
0: 네.
1: 아직도 뭐 그렇죠. 갈 기간보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네. 바쁘시죠.
16: 그렇죠. 뭐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지만 뭐 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도 이제 저희 에이전트들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또 하는 시기거든요.
0: 네.
16: 이제 내년에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면서 네. 뭐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딱 시기입니다. 지금.
0: 어쨌든 그래도 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16: 여전히 있습니다. 네네네.
1: 원래 마지막 그 오픈 인롤먼트가 3월 말이었죠. 네.
16: 원래는 가입 시기는 3월 말에 끝났는데 네. 이제 특별한 가입 기간들이 이제 또 주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또 바꿀 수 있고 이제 바꿀 수 있는 보험 회사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1: 네.
16: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혹시나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연락 주시면 내가 메디케어가 있거나 메디칼 둘 다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0: 전화번호 알려 드릴게요. 네. 안젤라 장 보험 3237074242. 너무 좋은 사이네요. 3237074242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렇게 좋은 사이사인데 아까 이상한 사이사이 말씀하셔서 방송 중에 깜짝 놀랐어요.
0: 네.
1: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기회가 있긴 하는데 바꾸시기 위해서는 근데 이 기간이 또 없어지면은 못 바꾸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16: 네, 뭐 그거 이 기간에 해당이 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네. 그 오픈 그러니까 annual election period라고 해서 요
1: 네.
16: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 이 기간에 오지 않으면 바꾸실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내가 특별하게 뭐 새로 메디케어를 받았던지
1: 네.
16: 아니면 다른 주에서 일을 이사를 왔던지 아니면 뭐 카운티가 바뀌었던지 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본인들이 해당하신다면 여전히 이제 바꾸실 수는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 기간에 내가 혹시나 못 바꾸나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네. 65세가 되시면 시니어분들께서 메디케어 파트 A, B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6: 네. 네 맞습니다. 이제 65세가 되시기 이제 3개월 전에
0: 네.
16: 그러니까 8월 생이시면은 이제 67 아, 7, 6, 5, 그러니까 5월부터
0: 네.
16: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1: 네.
16: 그리고 마지막 기간은 3개월 후까지, 그러니까 총 7개월이 주어져요.
0: 네.
16: 저희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꼭 3개월 전에 신청을 해라.
0: 네.
16: 왜냐하면 종종 뭐 시민권을 가져와라, 영주권을 가져와라, 이러한 그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0: 네.
16: 근데 신청을 하면 몇 주 기다려야 되고, 그거 가져와라 하는 편지 받을 때까지 몇 주 기다려야 되고, 요새 또 소셜에 그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0: 네.
16: 워크인이 안 돼요.
1: 아하.
16: 그래서 또 예약하는데 몇 주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뭐 한두 달
0: 네.
16: 금방 가거든요.
0: 네.
16: 그러다 보면 내 생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이제 다반사니까
0: 네.
16: 그래서 꼭 이 3개월 전에 먼저 내가 신청을 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0: 네.
16: 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 다 도와드리니까요.
0: 네.
16: 예, 연락 주시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0: 이거 신청 제대로 못하면 또 벌금까지 평생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6: 맞아요. 그래서 3개월 후를 내가 놓쳐버렸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신청 기간은 이제 매년 1월에서 네. 3월 요 사이 때 이제 내가 65세 때 신청을 못했으면 신청을 한 기간이거든요.
0: 네.
16: 그때 물론 신청을 하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파트 B 보험료가
1: 네.
16: 이번 연도 기준으로 202불 90전이에요.
0: 네.
16: 근데 내가 이거를 신청하지 못한 1년당 10%가 추가가 돼요.
0: 네. 매
16: 죽을 때까지.
0: 아,
1: 그래요?
16: 네.
0: 너무 죽을 때까지 억울하다.
1: 내야 돼요.
16: 맞아요.
0: 지금 소띠죠, 소띠.
16: 맞습니다.
0: 아, 네. 소띠이신 분들.
1: 네.
16: 네. 꼭 신청 제대하시고요.
0: 네.
16: 그리고 혹시라도 놓치셨으면 꼭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때라도
0: 네.
16: 다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네.
1: 혹시 들으신 분 중에 내가 혹시 이런 건가 싶으신 분들은요.
0: 네.
1: 전화를 문의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3-707-4242 323-707-4242입니다. 원래 연례 가입기한 아까 10월 15일 이제 다가오잖아요.
16: 맞습니다. 뭐. 네.
1: 그런데 아까 말씀 소셜을 가서 하셨는데
16: 네,
1: 그럼 뭐
16: 네.
1: 어떻게 그냥 본인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못 들고
16: 네, 원래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 네.
16: 요새는 아무래도 세상이 많이 발전을 해서
1: 네.
16: 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0: 네.
16: 그래서 그 소셜 웹사이트가 있는데
1: 네.
16: 거기서 본인 아이디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다 신청이 가능한데 요새 좀 이런 만드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0: 네.
16: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찍어야 되고 내 셀카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인식을 해요.
1: 네네네.
16: 네, 그래서 그게 매칭하지가 않으면 또
0: 네.
16: 만들어지지가 않고 좀 복잡합니다.
0: 네.
16: 아무래도 이 좀 컴퓨터를 잘 다루실지 모르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1: 네.
16: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부터 신청하고 나서 또 어제 팔로우하고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리니까
1: 네.
16: 난 잘 못하겠어. 컴퓨터하고
0: 네.
16: 별로 친하지가 않아. 이런 분들도 뭐 그냥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신청해드리니까
1: 네.
16: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0: 그럼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6: 보통 한두 달이 걸려요.
1: 한두 달.
16: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3개월 전에 쓰셔야지
1: 그러셔야겠다.
16: 왜냐하면 내가 신청을 하면 이 보험료는 그러니까 시작일은 내 생월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1: 네.
16: 그럼 보험료도 부과가 되는 게 내 생월부터 부과가 돼요.
1: 네.
16: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두 달은 그냥 미싱하고 보험은 쓰지도 못하고
17: 그렇죠. 네.
16: 그냥 돈만 내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17: 아.
16: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줘야 네. 내가 내 생월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17: 네. 제가 생일 개인적으로 저는 1월 달이거든요. 그럼 네. 1월 달이신 분들은 10월 달에 하시는 게 좋은 거죠.
16: 그렇죠. 그렇죠? 네. 3개월 전에
0: 미리미리
17: 좋습니다. 아까 우리 파트 뭐 B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16: 네네.
17: 메디케어 파트 C라는 걸 많이 듣긴 들어줘요. C. 근데 이게 네.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6: 네. 일단 파트 C에 가입을 하려면 네. 기본 조건이 파트 A와 B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16: 네. 예, 왜냐하면 파트 A는 하스피로 이제 병원, 입원, 네. 치료를 커버하는 거고
0: 네.
16: 파트 B는 우리가 흔히 가는 뭐 의사, 방문이나 뭐 네. 검사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메디컬.
17: 네. 네. 네.
16: 그래서 요 두 개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 네. 이제 C,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0: 네.
16: 그래서 시니어 우대보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0: 네.
16: 왜냐하면 파트 A, 그 왜 필요하냐면 내가 파트 A와 B만 갖고 있으면 의료비용의 80%밖에 커버가 안 돼요.
0: 네.
16: 그래서 나머지 20%를 내야 돼요.
0: 네.
16: 그리고 캡도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10만 불이 나왔다? 그럼 20%면 2만 불을 내야 돼요.
17: 네.
16: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 C인 HMO 요런 플랜에 가입을 하면 일단 코페이가 거의 없고요. 요런 플랜들은.
17: 오.
16: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그 20%를 무마해 주면서도 캡이 있어요. 모든 보험에. 뭐 2,000불이면 2,000불, 네. 500불이면 500불. 그래서 코페이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만큼만
17: 딱 네.
16: 1년에 그만큼만 딱 내면 더 이상 안 내요. 그래서 큰일이 나도 몇백만 네. 불이 나와도 뭐 500불이면 거기 정해져 있는 그 리밋까지만 내면 끝난다.
0: 네.
16: 그래서 반드시 이런 종류의 보험에 메디케어 A, B를 받으셨으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17: 그러네요.
0: 중요하네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은데. 네.
17: 근데
0: 파트
17: 말씀하세요. 아, 저 궁금한 게 메디케어가 어드밴티지라죠. 파트 C.
16: 네.
17: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저희는 뭐 HMO가 제일 아무래도 네. 익숙하긴
16: 네네.
17: 하지만
16: 종류가 네. 많긴 한데 네. 뭐 HMO, PPO, 뭐 PFFS, 뭐 SNP, MSA 뭐 이렇게
17: 어렵다.
16: 있는데
17: 네.
16: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사실 HMO하고 PPO도 PPO? 알 필요가 딱히는 없어? 없어요.
0: 네.
16: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그 PPO 플랜들이 거의 없습니다.
0: 아.
16: 그리고 이제 PPO 플랜들은 대부분 이제 브로커의 개입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17: 네.
16: 저희가 이제 셀링하는 건 대부분이 99% 이상의 HMO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7: 아.
16: 네네네. 그래서
0: 주치가
16: 있는 보험인 거죠. 메디컬 그룹하고.
17: 네.
16: 그래서 이제 PPO, 그러니까 이 메디케어 파트 C 말고 이제 메디갭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서플리먼트라고.
0: 네. 네.
16: 이제 거기도 PPO를 뜻하는데 이제 그건 아예 다른 토픽이기 때문에
0: 네.
16: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HMO고
17: 네.
16: 난 그 서플리먼트 PPO 나 그거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0: 네.
16: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0: 네.
16: 있습니다.
0: 네. 안젤라 장본 323-707-4242
17: 네.
0: 323-707-4242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7: 네. 자, 우리 파트 C까지 이제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 파트 D가 약 관련이죠.
16: 맞습니다. 이제 D는 이제 네. 드럭의 줄임말이고
17: 네.
16: 네. 그래서 이제 프리스크립션 드럭을 뜻하는데요.
17: 네.
16: 그래서 제가 파트 D를 별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은 파트 C에 가입을 하면 대부분의 플랜들이 MAPD라고 막 이제 명칭이 붙어요. 뭔 뜻이냐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17: 네.
16: 우리가 파트 C라고 얘기를 했죠.
17: 네.
16: 그리고 PD는 프리스크립션 드럭. 이게 파트 D입니다. 그래서 파트 C에 가입을 하면 그 보험 자체가 파트 D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네.
0: 네.
16: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하나만 들면 AB는 일단 내가 신청해서 받았고 CD까지 다 커버가 되는 보험이다.
0: 네.
16: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거에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0: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17: 이해가 돼요.
0: 네. 근데 어르신들께서는 아 뭐야 ABCD 너무 복잡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7: 네.
0: 간단하게 한번
17: 네. 다시 쫙
0: 쉽게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16: 알겠습니다. A는 병원 입원해서 치료받는 거.
17: 네.
16: B는 메디컬이니까 의사,
17: 의사
16: 보고 예. 뭐 검사 받고. 그리고 파트 C는 A, B가 커버하는 거 모자라는 거 채우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고 D는 약입니다. 이렇게 네. 깔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브로커들 통해서 가입하실 보험은 주로 파트 C와 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 어허.
16: 네네.
0: 파트 B는요?
16: 네, 파트 B는 이제 의사 방문이기 때문에
0: 네.
16: 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소셜에서 가입을 할 때
0: 네.
16: 저희가 신청을 같이 해드립니다.
0: 아,
16: A하고 B는
0: 그렇습니다.
17: 그러니까 A, B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16: 네.
17: C를 하시면 D까지 네. 자동으로 커버되는
16: 그렇습니다.
17: 이렇게 정의하면 쭉 되니까 A, B, C, D가 조금 머리가 딱 존딱 들어왔는데
0: 네.
17: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MAPD 네. 그렇죠? 메디컬 네. 어드밴스 아까 뭐였죠?
16: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네네.
17: 그거 만약에 시니어분들이 요거 플랜을 가입하실 때 조금 네. 요거 팁이 있다.
16: 네네네.
17: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16: 예, 아무래도 이제 HMO 플랜이기 때문에요. 네. 본인이 다니시는 주치의가 그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메디컬 그룹 또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
17: 네.
16: 그리고 이제 파트 D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그 약이 현재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하는지 커버를 하면 내가 내야 하는 코페이는 얼마인지 요거까지 잘 살펴보신 후에 우리가 이제 광고 보면 나오는 뭐 치과니 뭐 안경이니 뭐 장 보는 거
17: 네.
16: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후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건강보험이에요.
17: 그렇죠.
16: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혜택들을 보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이 core benefit 핵심 혜택을 먼저 살펴보시고 추가 혜택을 살펴보셔라 이렇게
0: 네.
16: 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7: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사실
0: 그래요.
17: 저희는 이제 광고라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사실 아까 그런 혜택들을
16: 그렇죠.
17: 많이 나오니까 여기 가면 이걸 준다더라 이게
16: 그렇죠,
17: 세다니까 그거에 속할 수가 있는데
16: 네네네. 네.
17: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16: 네.
17: 코어를 핵심 내용을
16: 네.
17: 본인이 받으시는 약이 어떤지
16: 네.
17: 뭐 방문할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16: 그렇죠.
17: 뭐 근데 그건 어떻게 다 도움 주세요 그런 것들.
16: 그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플랜들이 100개가 넘어요.
17: 와.
0: 네.
16: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17: 그러니까 저희도 네. 못 할 것 같아요.
16: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17: 네.
16: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약도 다 쳐 넣어보고 해서 다 이제 소트아웃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세네 개로 추려서
17: 네.
16: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 없으면 사실상
17: 그러네요.
16: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0: 네. 네. 아니 교회 권사님 어떤 분은 그게 있는데 나도 그걸로 이래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잘못
16: 네.
0: 가입을 하셔서 고생하는 분이 참 많다고 그러셨어요.
16: 맞아요. 언제나 이제 주위 사람들 말 듣고
0: 네.
16: 아, 왜 난 이거 안 돼? 왜 난 저기 이거밖에 안 돼? 이 혜택이 이거밖에 없어. 이래서 바꿔달라고 오셨다가
17: 네.
0: 네.
16: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플랜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17: 아, 그렇죠.
16: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0: 네.
16: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너무 좋은데
0: 네.
16: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0: 네.
16: 그럼 뭐가 안 좋을까?
17: 그치, 그쵸.
16: 왜냐면 다 좋은 게 절대 없어요.
0: 네.
16: 그렇기 때문에
0: 네.
16: 언제나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전문가한테 오셔가지고 아 이런 소문이 있는데
17: 네.
16: 이런 플랜이 진짜 괜찮아?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17: 네.
16: 그래서 정말 괜찮다.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별 지장이 없다. 그럼 당연히 바꿔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네.
0: 자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주입분 말 듣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16: 네,
0: 가입하시기
17: 그렇죠.
0: 바랍니다. 자, 안젤라장 보험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7: 네,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323-707-4242번 323-707-4242번 4242번으로 연락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
17: 네,
0: 진짜 아프지 말아야 돼요.
17: 얘기예요. 왜냐면
0: 네.
17: 사람들은
0: 네.
17: 주변 사람들이 아까 했던 무슨 우리 권사님 주변 분 이거 할 수 있나 해야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니까 카더라 이거 좋다는데 왜 난 없어 뭐 이러면 그러니까 전문가가 계신 거죠 사실. 그렇죠.
0: 그렇죠? 보시면서 이렇게 아픈 분들 사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16: 그럼요. 네,
0: 네.
16: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지금 뭐 주위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17: 네.
16: 잘못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0: 네.
16: 했더니 내가 다니던 의사가 안 되더라. 뭐 내가 다니던 약도 안 되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0: 네,
16: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좀 전문가의 의견을
0: 네.
16: 소견을 좀 따라줘라라고 제가
0: 네.
16: 저희 강사에게 부탁을 드려요. 상담 먼저 하시고
0: 네.
17: 그리고
0: 네.
17: 아까 플랜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또 그 매년
16: 네.
17: 또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16: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자녀분들이 요새는 다
17: 네.
16: 온라인에 뜨잖아요.
0: 네.
16: 그래서 자녀분들이 막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17: 네.
16: 온라인으로 이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17: 네.
16: 그게 이 책 속 그러니까 책만 나와 있는 글자만 보고 가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치과가 2,000불이 나온다 해도 과연 그 치과가 그 커넥트 되어 있는 치과 의사가 어디가 있는지 2,000불이 되어 있지만 갈 수 있는 치과 의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17: 그렇죠.
16: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가 이제 진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겪어본
0: 네.
16: 사람이 알아요.
17: 그렇죠.
0: 네.
16: 그래서 이제 그 검색해서 글자만 보시어 가지고는 그건 찬찬 모자르고
17: 아, 그렇죠.
16: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합니다.
0: 네.
16: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본 에이전트들을 이제 상대하다 보면은 저희
0: 네.
16: 같은 사람들은 아 이거는 이게 좋고 이거는 이게 좋고
0: 네.
16: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나오니까
0: 네.
16: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하시는 게 아무래도
0: 네.
16: 좋을 것이다.
0: 네. 네. 그래서 전문가인 거예요.
17: 그게 정답입니다.
0: 네, 네. 네. 저도 이용하고 있는 저의 에이전트십니다.
17: 그렇습니다. 네. 네.
0: 무슨 일 있으면요 바로 다 보고 너무 편하고 그 사무실에 옛날에 가봤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네. 이렇게 편지 들고 오셔서 이거 뭐예요? 무슨 영어 편지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너무 잘해 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16: 네, 그럼요.
0: 요즘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16: 사랑방 같죠.
0: 사랑방. 아, 어른을 섬기시는 우리 지아 루아 아빠.
17: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네.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이 네. 또 마음 편하게 이런 네. 정보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0: 네.
17: 너무 감사하죠.
0: 네.
17: 안젤라 장 보험입니다. 323-707-4242 323-707-4242번입니다.
0: 오피스가 유가와 버질에 위치했죠?
16: 네, 유가하고 버질에 옛날에 그 보금방송 그 건물에 위치해 있고요.
0: 네.
16: 현재는 타겟 건물 맞은편에 네. 있으니까 저희 그 사무실에 항상 상주하시는 저희 직원분이 계십니다.
17: 네.
16: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니까
0: 네.
16: 뭐 제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그런 간단한 뭐 편지 받으리는 네. 거나 이런 거 네. 언제든지 웰컴이니까 네,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0: 네. 아, 우리 지금까지 안젤라 장범의 제이정 님이셨습니다.
17: 네.
0: 네, 지아 루아 지금 2살 네 4살?
16: 네.
0: 딸내미들. 아, 한참 키워야 되네.
16: 아, 네.
17: 그 친구들도 메디케어 네. 발 때까지 계셔야죠.
16: 아, 그렇죠. 네.
0: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6: 네, 감사합니다.
17: 네, 감사합니다.

0: 옛날 코파카바나 나이트클럽 있었는데 아, 요즘은 나이트클럽 낭만이 없어요. 그래
1: 확실히 네. 추억이 다르시네요. 이게 누가 왜? 그러더라고요. 네. 클럽의 그 당시 네. 가장 핫한 네. 클럽의 이름을 얘기하다 보면 그분의 곡이 아, 나온다.
0: 그럼 자기 때는 뭔데요?
1: 아, 저는 한국에서는 그게 없어. 저는
0: 없었어요?
1: 학교 때 어렸을 때 없는데 한국 놀러 갔을 때 유명했던 게 가본 데가 줄리아나.
0: 아 줄리아나.
1: 그다음에 딱 보스로 넘어갔어요. 아, 저 길 가다가 저 캐스팅했어요.
0: 줄리아나가 그건가? 거기 뭐야? 호텔?
1: 그건 모르겠는데
0: 아닌가?
1: 저 지나가는데 그 대학교 때 한국 네. 놀러가고 탁 빼입고 착 지나가는데 네. 어떤 남자 줄 잡더니 저기 형님! 그들이 명함을 주면서 한번 쳐주시오 하면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네. 딱 봤더니 되게 고급스러운 명함이에요. 보니까 네. 줄리아나 누구누구 딱 적혀있는 거야. 네. 나 줄리아나인데 뭔지 모르니까 네. 사람들 친구 만나서 야 나 이런 거 받았다 뭐냐 했더니 그때 줄리아나 가장 피크였대요.
0: 네.
1: 여성분들을 섭외하지 남자는 거의 캐스팅을 안 해. 근데 이분이 저를 딱 보고 이게 아주 멋있다 해서 저를 딱 캐스팅한 거고 갔죠. 친구들 야 너 이 정도면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저 친한 형이랑
0: 갔는데
1: 뭐 여성분 줄 섰죠. 쫙.
0: 야
1: 그냥 저랑 부케한 뭐 하겠다 줄 쫙 섰고.
0: 야 진짜 옛날에
1: 야 근데 한국 분들 정말 매너 있더라고요.
0: 왜요?
1: 미옥 씨가 만약 저한테 부케 왔어요. 그럼 저랑 뭐 얘기하면은 다른 여자 같이 마 나랑 놀자 이래야 될 텐데. 놀러 왔으니까 즐겁게 네. 노시고 네. 좀 이따 올게 그리고 쿨하게 자기 좀 놀다 비켜줬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0: 옛날에 진짜 뺑뺑이 왕청 돌렸어.
1: 진짜요? 많이 끌려다니셨죠?
0: 그럼요. 저는 이렇게 여기 있다가 한국 나가면 우리 언니랑 형부랑 그렇게 나이트클럽을 가요. 대전
1: 아까 뭐야? 어디 뭐라고
0: 온천 얘기니? 옆에 막
1: 코파카바나?
0: 그 뭐 관광호 대전 관광호텔인가 근데 우리 야, 형부가 네. 웨이터 오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1: 뭐라고요?
0: 우리
1: 아, 미국 왔으니까
0: 나를 막 뺑뺑이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돌리는데 정말 정신없어.
1: 근데 그 재밌던 네. 추억이잖아요. 추억이니까
0: 그쵸, 추억이죠. 추억이죠. 언제 그래 보겠어.
1: 맞아.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일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0: 이런 노래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고 싶다.
1: 드라이브 좋아하세요?
0: 네, 그때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돼서 근데 모처럼 한번 달려보려고요. 저쪽 라구나비치를 가려고.
1: 아, 좋죠.
0: 근데요, 보통 9월 중순이 돼야 판매할 수 있었던 겨울용 혼합 휘발유를 오는 9월 1일부터 보름 정도 일찍 시중에 풀도록 연방환경청에서 허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 아셨어요? 여름용 휘발유용, 겨울용이 따로 있대요.
1: 아, 처음 들어봐요.
0: 그러니까 여름용은 증발 방지를 위해서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비싸고, 겨울용 휘발유는 생산 단가가 낮고 공급 양을 훨씬 그래서 늘릴 수 있대요.
1: 그러면 겨울철에 가스값이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0: 겨울철 그렇죠. 더 그런 이렇게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1: 단가가 싸다는 거예요?
0: 이게 원래는 9월 중순이 돼야 풀리는데 지금 너무 가스값이 오르니까 일찍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주 평균 가스 가격은 5불 59전.
1: 야, 되게 높은 거예요.
0: 진짜 어디 갈 때 카풀 하시고.
1: 옛날에 99전 했는데 그죠?
0: 진짜.
1: 그때 1불 넣고 캐시 1불 넣고 넣은 적 있어요.
0: 진짜 껌씹 호랑이 껌씹듯이죠 얘기하는. 아 진짜 옛날 아 모처럼 옛날 이미 나가지고 처음 먹던 햄버거.
1: 뭐예요?
0: 응?
1: 뭐예요? 기억나세요?
0: 네, 와퍼. 뭐.
1: 아 와퍼였어요?
0: 네, 네.
1: 오.
0: 네. 그리고 델리에서 사 먹은 베글에다가 크림치즈. 아 너무 맛있지. 맛있었어. 자 좋아하는 거 드시면서.
1: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건강한 주말 여러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1: 월요일에 뵐게요.
0: 네.
1: 안녕.

0: 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4: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6: 99세까지 팔팔하게.
17: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8: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7: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8: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7: 돈이 필요한 사람도
18: 투자하는 사람도
17: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8: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7: 213-804-9555.
18: 다시 한번
17: 213-804-9555. 워킹머니.com.
19: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0: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9: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9: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한국의 종합편성 채널 JTBC가 법원 주도의 기업 회생 절차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JTBC는 이달 30일 종료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채권단과 벌인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JTBC는 2,206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채권단과의 자율협의를 이어가며 법정관리를 유예해왔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와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해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속 운영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거쳐 회생계획을 추진하지만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보면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중앙홀딩스 등 네 곳은 이미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된 상태이고 중앙일보는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주요 미디어 그룹의 재편이 법원과 채권단의 손에 달린 상황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와 일부 비시민권자의 연방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세무부와 국세청이 어제 새 규정안을 발표했는데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네 가지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공공혜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이 제한됩니다. 망명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와 임시보호 신분 보유자 그리고 불법 입국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재무부는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퓨리서치 센터 자료를 토대로 하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 이민자 가정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7억 달러에서 26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규정안에는 4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적용되며 10월 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최종 확정될 경우 2026년 소득분, 즉 내년 신고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전미교원연맹과 전미국제교육자협회 등 주요 교육 언론단체들이 이틀 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연방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겨냥하는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학생 F비자와 교류방문자, J비자, 그리고 외신 언론인 I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묶는 내용입니다. 원고 측은 이 규정이 미국 고등교육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박사과정처럼 4년을 훌쩍 넘기는 학업과정이 적지 않아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많은 유학생이 학업 도중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9월 시행 전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이 관리하는 대형 상수도관이 어제 새벽 한인타운 인근에서 또 파열됐습니다. 베벌리 블러버드와 노스 옥시덴탈 블러버드 교차로 부근에서 새벽 3시 30분께 메인 수도관이 터지면서 대량의 물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인근 도로 일대가 순식간에 침수됐고 주변에 형성돼 있던 노숙자 텐트촌도 물에 잠겼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사고 직후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긴급수리와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LA 시내 곳곳에서 대형 수도관 파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노후화된 지하 수도관 인프라가 반복적인 파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터질 때마다 도로 침수와 교통 통제가 뒤따르고 인근 주민과 상가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미칩니다. LA 수도전력국은 현재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확한 파열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53회를 맞이하는 LA 한인축제가 다음 달 10월 1일부터 나흘간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LA 아리랑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 수요일 한인타운 KINS 호텔에서 공식 출범을 알리는 VIP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과 LA 시정부 관계자 그리고 후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에는 알렉스차 축제재단 회장과 헤더허트 LA 시의원을 비롯해 지미 김 공원국장, 대니얼 타리카 문화국장 준, 김 로페스 위생국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LA 한인축제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형 문화행사로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전통을 자랑합니다. 올해는 LA 아리랑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전통문화와 LA의 다양성을 함께 담아낼 예정입니다. 10월 1일 개막까지 약 열흘 남짓 남은 만큼 준비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진 처형식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수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새벽 윌콕스 에비뉴 1900번지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것이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57세 패트릭 케빈 스펄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펄록은 피해자 3명에게 총을 겨누며 바닥에 엎드리도록 명령한 뒤 여러 차례 총을 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를 이어온 끝에 스펄록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처형식 총격이라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의 빈 사무실 건물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최대 상업용 건물주인 제이미슨이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LA 한인타운과 웨스트레이크 일대에서만 3,652세대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는 LA시의 규제 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운타운 주변에만 적용되던 상업용 건물의 주거전환 조례가 올해부터 LA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시는 이를 통해 43,000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이미슨이 보유한 오피스 건물 가운데 최소 15곳이 이미 아파트로 전환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며 900세대 이상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윌셔 블러버드의 웨스트모어는 옛 사무실 건물을 127가구 아파트로 바꿨고, 옛 텍사코 서부 본사 건물은 216가구의 크로스비로 탈바꿈해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버몬트 에비뉴의 오피스 타워를 개조한 그레이슨이 255가구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윌셔 블러버드의 13층짜리 오피스 건물도 236가구 아파트 메이슨으로 전환돼 현재 입주자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LA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만큼 비어있는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이 방식이 도심 주택난 해소의 새로운 경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임금단체 협약 협상 난항 속에 뒤에진 연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 등 국내 주요 공장 3곳의 생산 라인이 모두 멈췄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에 20% 성과급 지급에 더해 상여금 50% 인상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65살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 난항 속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파로 하루 동안 국내 공장 3곳이 전부 멈췄는데 성과급 50%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요구를 두고 사측과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차도를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금속노조가 주최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 대회로 현대차 소속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 속 현대차 노조가 무려 10년 만에 전일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5: 일부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차 주요 공장 3곳의 생산 라인은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4: 8시간씩 일하는 오전 오후조가 전부 출근하지 않아 제일 큰 울산은 물론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들어 4시간씩 부분 파업한 시간을 포함해 이렇게 노조원들이 각자 파업에 동참한 시간은 총 60시간. 여파로 120시간가량 공장 가동이 멈춰 차 5만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의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노사는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세 가지 요구사항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50%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도중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65살 연장입니다.
6: 세 가지 승계 조건 그리고 정당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반드시 정치 내겠습니다. 진!
4: 반면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은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것이고 정년 연장을 두고도 정치권 논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측이 그전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이어갈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0: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0: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23388600, 23388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600, 23388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식,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4: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20살의 나이에 약 1억 5천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 매체 바차트가 인용한 포브스의 추정치로 어머니 멜라니아 여사 추정 재산의 7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브스는 이 사업이 트럼프 일가 전체 재산을 15억 달러 넘게 불린 것으로 분석했으며 배런이 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그의 몫을 산출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현금으로 손에 쥐어진 것은 아니며 암호화폐 관련 자산과 지분의 추정 가치를 합산한 수치에 가깝습니다. 배런은 암호화폐 사업 외에 음료 사업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본사를 둔 예르바마테 음료업체 솔로스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사우스 플로리다 출신 친구들과 함께 세운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솔로스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기준으로 약 100만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으나 구체적인 기업 가치나 매출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차트는 음료 사업이 배런의 재산 추정치에 뚜렷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드라마 히어로즈와 내슈빌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헤이든 페네티어가 지난 1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36살이었습니다. 사인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네티어가 숨질 당시 곁에 있던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브라이언 히커슨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커슨은 페네티어가 쓰러지자 형제와 함께 구조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현재 그에게 별도의 혐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페네티어는 2020년 방송 인터뷰에서 히커슨의 폭력을 직접 폭로했고 올해 5월 펴낸 회고록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히커스는 당시 상해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돼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페네티어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딸의 삶에서 없애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딸이 숨지는 순간까지 곁에 있었다며 히커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페네티어는 회고록에서 10대 시절 약물 중독과 유명 배우의 성추행 등 고통스러운 과거를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차고나 뒷마당에 짓는 소형 독립 주거시설 ADU 건설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남가주대학교 루스크 부동산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완공된 ADU는만 230채로 2018년에 1623채와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체 신규 주택 가운데 ADU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를 넘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ADU가 급증한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법률이 지방정부의 과도한 ADU 규제를 제한하면서 건설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 지역에서도 주택 재건 과정에 ADU를 함께 짓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임대 수익 확보와 가족 공간 마련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만 비용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차고를 단순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만 2만 5천 달러 이상이 들고 독립형 뒷마당 ADU는 최대 35만 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US15고서 연구 책임자 제러드 샤크너 교수는 ADU가 올바른 방향으로 늘고 있지만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공급량 사이의 격차가 워낙 커 주택난 해소에는

0: 단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ADU 가운데 실제 임대시장에 공급되는 비율도 명확하지 않아 건설 증가가 곧바로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오너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 변호인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및 후원자 김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오노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 오 시장은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4: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4: 재판하는 걸 지켜봐 주시죠.
3: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멀리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 측은 오 시장과 명 씨, 후원자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장애인법 ADA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대량 소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랜드 지역 법조 전문 매체 팔로워 코치에 따르면 LA에 사무실을 둔 사우스 법률그룹의 김모 변호사가 2023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ADA 소송 전체의 82%에 달하는 1825건을 혼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 하루 평균 7건씩 소송을 낸 셈입니다. 이 법률그룹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장애인 주차공간 표지나 경사로 기준 위반 등 물리적 접근 장벽 문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도 있었고 빅베어 산간 지역의 영세업체 11곳이 한꺼번에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피소된 업체 측 변호사들은 산간 지역 특성상 주차장 경사도가 ADA 기준인 2%를 넘는 경우가 많아 소송 표적이 되기 쉽고 소규모 이민자 사업주들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연간 10건을 초과해 소송을 제기하는 고빈도 소송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법률개혁연구소도 주정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 절차를 통한 대량 소송 방식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DA의 본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를 겨냥한 반복적 대량 소송이 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던 해리 왕자 부부가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재 남가주 센타바바라 인근에 거주 중인 해리 왕자는 부인 메건 마클과 7살 아들 아치, 5살 딸 릴리벳과 함께 이달 말 포인트가 운영됩니다. 플러튼 경찰국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와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인근 브레아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술뿐 아니라 일부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도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용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이지만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평균만 $3,500에 달하는 벌금과 각종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904억 비자금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소연 관장이 재판 증거로 제출한 어머니 김옥순 여사의 메모에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0억 원 규모의 자금 목록과 수령 의심자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0Y 신고년 전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해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5: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죄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6: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4: LA시의회가 실버레이크와 에코파크 그리고 할리우드 일대 12곳의 노숙자 텐트촌 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화요일 표결을 통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구역들은 공원과 학교 인근 등 주민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지구역 지정은 원래 노숙자 집중을 막고 공공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시의회가 이를 해제한 배경에는 노숙자 단체와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측은 금지구역 해제가 사실상 텐트촌 확산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단속보다 주거 지원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LA시는 현재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정책 방향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일대의 빈 사무실 건물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최대 상업용 건물주인 제이미슨이 LA 한인타운과 웨스트웨이크 지역에서 보유한 오피스 건물 가운데 최소 15채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총 3,6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비어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용도를 바꾸는 편이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전환 계획은 공급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600세대는 중규모 신도시 하나에 맞먹는 물량으로 단일 건물주의 전환 사업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다만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데는 배관 채광 소방 설비 등 대규모 공사가 수반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리스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충돌 사고로 8살 어린이가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차량을 몰던 52살 여성 실비아 코로나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급 살인은 계획적 고의는 없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바로 그 기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법적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8살 여자아이였으며 사고 현장에는 여러 명의 부상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현재 수배 중이며 당국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밝혀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1분쯤 로스앤젤레스 소방대원들이 센트럴 알라메다 지역 사우스 롱비치 에비뉴 2122번지 상업용 건물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화재로 시작됐는데 불길이 인근 단층 상업 건물로 번진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차량이 완전히 불에 휩싸인 채 건물 안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크기는 가로 약 45m에 세로 약 30m 규모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처음에는 건물 안으로 직접 진입해 내부에서 불을 잡는 공격적 진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진화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현재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인명 피해 여부도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소방당국의 현장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새벽 2시 44분쯤 산타페 스프링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러턴 로드 1900번지 인근에서 충돌 사고가 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해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 차량 수 등 자세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 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알타디나 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210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과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재 차량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10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을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화재 대응 차량이 진입해 일부 구간에서 교통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 인근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현재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을 진행 중이며 추가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4분쯤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남쪽 방향 I-5 고속도로와 제프리 로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로스앤젤레스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했으며 순찰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 사고인 만큼 현장 주변 차량 흐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도로 통제 여부 등 추가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관련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4분쯤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에서 교통위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에 따르면 I-605 남행과 SR-91 서행이 만나는 분기점 일대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대인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감속 운행이 권고됩니다. SR-91 서행 방향으로 진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황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좀 드셨나요? 오늘 나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직도 뜨겁죠?
1: 뜨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차 문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0: 다음 주도 이 더위가 꺾이질 않는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해요.
1: 맞아요. 그래서 오늘 레저 한 입은요. 이 폭염 속에서 몸 지키는 법이랑 더위에 딱 맞는 음식까지 한 번에 챙겨드리려고요.
0: 주말 계획 세우시기 전에 꼭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배경을 하나 짚고 갈게요. 재현의 배경 체크입니다. 사실 LA의 여름 폭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더웠지만 요 몇 년 사이 열돔 현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밤에도 열기가 잘 안 빠지게 됐거든요. 낮에 달궈진 공기가 밤까지 이어지는 거라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할 시간 자체가 줄어든 거죠.
1: 맞아요. 예전엔 저녁 되면 좀 시원해졌잖아요. 요즘은 밤에도 그냥 덥더라고요.
0: 그래서 이번 주말은 야외 활동 계획을 짜실 때 시간대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1: 오전 일찍이 핵심이에요. 해변이나 공원 나가실 거면 오전 중에 나가서 정오전에 돌아오시는 게 좋고요. 그늘 있는 실내 공간 찾으시는 분들은 한인타운이나 DTLA 쪽 도서관이나 갤러리 어떠세요? 무료에 시원하고 주말 나들이 대신 이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0: 몸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외출하실 때는 물을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목이 마르다 싶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봐야 해요.
1: 음식도 중요해요. 더울 때는 콩국수나 냉면처럼 차갑고 단백질 있는 음식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돼요. 매운 음식으로 땀 빼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말만큼은 시원한 쪽으로 가시길 권해드려요.
0: 지수 씨 말씀처럼 이번 주말은 이기는 더위 말고 피하는 더위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그럼 이제 주말나들이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외를 꼭 나가셔야 한다면 그늘이 많은 곳을 먼저 고르시는 게 좋아요. 한인타운 근처에서는 메가더파크 주변 나무 그늘이 의외로 괜찮고요. 좀 더 나가실 수 있으면 말리부 크릭 스테이트 파크처럼 계곡 바람이 드는 곳이 훨씬 버티기 편해요.
1: 해변도 좋은데요. 산타모니카나 맨해튼 비치는 오전 일찍 가시면 바람도 있고 모래도 아직 안 달궈져서 맨발로 걸을 수 있어요. 무료고요.
0: 무료 옵션 잘 짚어줬어요. 단 주차는 일찍 가셔야 자리가 있어요.
1: 그리고 지수의 생활 번역 잠깐 할게요. 요즘 다들 수분 보충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떤 말이냐면요.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이 탄다 싶을 때는 이미 몸이 꽤 달린 상태거든요. 물병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선크림만큼 중요해요.
0: 1.5세대 입장에서 보면 예전 어머니들이 여름에 꼭 미역국이나 오이냉굴 챙겨주셨거든요. 그게 사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에 내려온 더위 대비법이었던 거죠.
1: 맞아요. 오이냉국 진짜 좋아요. 요즘 한인타운 식당들 보면 냉콩국수나 물냉면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국물이 시원한 음식들이 속도 덜 부대끼고 더위에 딱이에요.
0: 반대로 이 날씨에 기름진 음식은 몸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서 더 지치게 되더라고요. 가볍게 드시는 게 오후를 버티는 데 훨씬 낫습니다.
1: 주말 나가실 분들, 모자에 물병에 가벼운 음식까지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훨씬 달라요.
0: 자, 이제 오늘의 팁! 정보 한 입입니다. 주말엔 여기 코너 전에 몸 챙기는 체크 포인트 세 가지 먼저 드릴게요.
1: 하나, 물은 목마르기 전에 드세요. 더위 속에서는 갈증을 느낄 때 이미 몸이 지쳐 있는 거거든요.
0: 둘, 외출 시간대를 고르세요. 오전 10시 이전이나 저녁 해 떨어진 뒤가 그나마 버틸만해요. 한낮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맞아요.
1: 셋, 음식도 전략이 필요해요. 이열치열로 뜨거운 걸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폭염엔 오이냉국이나 콩국수처럼 수분이 많고 가벼운 음식이 몸 회복에 훨씬 도움이 돼요.
0: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 보충도 중요해요. 매실차나 이온 음료 한 모금씩 챙겨드시면 좋고요.
1: 그리고 실내에 계실 때도 에어컨, 바람 오래 쓰시면 두통 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중간중간 환기 한 번씩 해주세요.
0: 다음 주도 이 더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체크포인트 세 가지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고요. 내일 방송 예고를 잠깐 드릴게요.
1: 내일 토요일 한입토크는요. 이 더위에 딱 맞는 실내 나들이 특집으로 찾아올 거예요.
0: LA 곳곳의 시원한 실내 공간들, 미술관부터 마켓까지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1: 무더운 주말 나가긴 나가고 싶은데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일 꼭 들어주세요.
0: 오늘 한입토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주말 나가실 때 물 꼭 챙기시고요.
1: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즐기세요.
0: 오늘 한 줄 정리드리면요. 더위는 피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1: 물 한 병, 시간대 선택, 그리고 시원한 음식 하나.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주말이 달라져요.
0: 내일 토요일은 폭염 속 실내 나들이 특집으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라디오 소울 한입 토크였어요.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코리아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3: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3: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4: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8: 미주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1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대에 내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요. 폭발적인 스피드뿐만 아니라 출발선에 섰을 때의 강한 집중력과 자신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도 어쩌면 나만의 트랙 위를 달리는 순간일 텐데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만큼은 꽉 채우고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힘차고 경쾌하게 이어지길 응원하면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이야기들로 따뜻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자, 한시 해피투게더 지금 문을 엽니다. 탐 존스 노래죠. Keep on running. Keep on running.

0: 네, 탐전수 노래였습니다. Keep on running 들어봤어요. 1986년 8월 21일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태어난 날이네요. 이 자메이카 출신의 단거리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 이 육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스프린터로 꼽히면서 100m와 200m 단거리 종목에서 인류 한계를 경신한 정말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입니다. 오늘 레게 음악 하나 들어야겠네요. 예, 자메이카 출신이라고 하니까 또 레게 음악이 생각이 나네요. 세상에나 2009년 그 베를린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달성한 기록이에요. 9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인류 최고의 기록입니다. 역시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세운 세계 신기록 200m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예, 19초이고요. 그리고 100m 계주 세계 기록도 세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자메이카 대표팀으로 출전해서 세운 기록이에요. 여기에서도 뭐 따라올 자가 없죠. 예, 36.84초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8선승 금메달 8개를 또 획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 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걸쳐서 100m와 200m 연속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특유의 번개 포즈라고 하죠. 이 번개 포즈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세계 육상계를 풍미한 뒤 2017년에 은퇴했습니다. 자, 해마다 이 우사인 볼트를 조명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도 결국 숨을 고르고 쉬어가는 변환점이 그런 반환점이 필요하듯이 바쁘게 달려온 여러분의 오늘 하루 끝에도 편안하고 따뜻한 휴식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향해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느냐일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소반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LA 한식의 자존심이죠. 오늘은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 모시고요. 반찬의 미학, 오스카의 맛, 그리고 이민 1세대의 삶까지 오늘 맛있고 예, 건강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일하느라고 네. 음식 만드시느라고 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1: 요즘 조금 바쁩니다.
0: 또 맛있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네. 참 애써 주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바쁘게 이때 또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맛있는 이야기 기대가 되거든요. 이 소반하면은 정말 LA 타임즈 조나단 골드가 지문처럼 고유한 반찬이다 이렇게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수많은 반찬 중에서도 대표님이 가장 정성 들이는 이런 나만의 필살기 공개해 주세요.
1: 그 반찬요. 이제 요리는 거의 우리 남편이 하고 이제 반찬은 제가 하는데 제일 신경 써서 하는 게 연근조림, 그다음에 뭐 무시래기,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고추에다가 그거 저기 멸치 넣고 졸이고 이제 되게 저희는 보통 15가지는 하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0: 네네.
1: 그래서 뭐 미역줄기도 하고 땅콩 멸치 볶음도 하고.
0: 맛있겠네요 뭐 진짜.
1: 새송이버섯. 목이버섯.
0: 네.
1: 그다음에 조그만 감자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것도 졸이고. 정말
0: 맛있어요.
1: 밑반찬이 맛있어요. 호박도 또 우리 동네에
0: 네.
1: 이제 제가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드니까 동네 친구들이 두 분이서
0: 네.
1: 막 대주셔가지고 그거 볶고 오이도 따주시면 오이 넣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청포묵
0: 네.
1: 그거 또 오이 뭐 숙주나물 뭐 야채 빨강 파랑 피망 넣고 해가지고 네. 또 무치고
0: 네. 네.
1: 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0: 진짜 야채가 유기농 내추럴 야채들이라
1: 다는 아니고 좋고. 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0: 예,
1: 쓰고
0: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더 맛이 유독 예 굉장히 풍미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1: 네.
0: 예,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합니다.
1: 예.
0: 자 소반은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식당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1: 예.
0: 매일 아침 밑반찬을 준비하고 또 대표님께서 직접 밑반찬은 다 일일이 손수 만드시는 예. 거잖아요. 정갈하게.
1: 마켓 보고.
0: 그러니까요. 신선한.
1: 따듬고.
0: 예, 제품
1: 만들고.
0: 예.
1: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0: 예. 셰프님은 최고의 셰프님이시니까요.
1: 예.
0: 예.
1: 남편은
0: 남편분께서도
1: 예. 반찬할 때는 이제 그 부엌에는 못 들어오고 저 혼자 하고.
0: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 수상 후에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소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1: 그 전부터 예. 한 달 전부터 계속 오셨어요.
0: 최근에도 그리고. 셀럽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까?
1: 그렇죠. 예.
0: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손님들.
1: 정말 소반 오신 분들은 다 기억에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0: 예.
1: 그래서 뭐 누구라고 꼭 꼬집어서는 못하지만 정말 박찬욱 감독님 오셨고 또 뭐 되게 많이 오시는데 또 외국 이번에 외국 그 한국 영화 배우인데 미국에서 저기 영화 하시는 대니엘 데이킴
0: 네네네
1: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0: 네.
1: 그분 오셨다 가시니까 정말 손님 많이 오시대요. 그분이 이렇게
0: 네.
1: 그 뭐 다이 아니 그거 어쩌더라 이러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셨나 봐요. 저는 모르고 했는데
0: 네네네.
1: 그러고 나니까 되게 많이 오시고 꼭 그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정말 각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0: 네네.
1: 너무 다 기억에 남아요 이야기하면.
0: 아무래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예. 또 소반을 찾으면서 예. 굉장히 입소문이 나면서
1: 예.
0: 또 타운에서도 가서 드셔보시고 정말 정갈하고 네. 맛있다라는 예.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1: 예.
0: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특히 소반의 간장게장이 유명하더군요.
1: 네.
0: 밥도둑이다 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비결이 뭘까요?
1: 아무래도 거의 많이 팔리니까 신선하고
0: 네. 네.
1: 그리고 그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0: 네.
1: 저희는 24가지 넣어서 5시간씩 과가지고 이제 식혀서 부어서 숙성 하루 반
0: 네.
1: 숙성시켜서 이제 저희가 대접하는데 저는 정말 간장게장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행이다고 내가 맛을 알았으면 다 먹어버릴 텐데
0: 네.
1: 근데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정말 좋아하셔요.
0: 아.
1: 근데 안 드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저같이.
0: 네. 네
1: 그러고 저도 이제 국물하고 다리 하나 이렇게 조금 나눠 먹을 때 하나 띄어 먹고 이 정도지 많이 먹진 않아요.
0: 어, 진짜 그 간장게장 네. 뚜껑 딱 따가지고
1: 네,
0: 거기다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정말.
0: 입맛 없을 때
1: 네.
0: 그냥 한 공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1: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쪽을 더 좋아해요.
0: 아.
1: 회보다는.
0: 아 그렇습니까? 거기 갈비찜도 너무 맛있잖아요.
1: 네, 갈비찜 네. 맛있습니다.
0: 갈비찜 요리도 사장님 셰프가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0: 아,
1: 네, 이런 분들도 같이 하시는데 거의 이제 많이 하죠. 예.
0: 네.
1: 그것도 세 번 요리를 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또 재료를 좋은 걸 골라야 돼요.
0: 그렇죠. 예. 고기 질이
1: 센터
0: 좋아야죠.
1: 센터컷 가운데 거 좋은
0: 네.
1: 거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세 번 요리합니다.
0: 아, 예. 참 식재료 선정에 네. 정말 신경을 네.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식재료가 좋아요. 또 맛도 좋잖아요.
1: 예, 제가.
0: 아, 그니까.
1: 제가 엄청.
0: 우리 박영희 대표님께서 예. 진짜 애써주시는데, 예. 그 시그니처 그 음식이라고 하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요. 은대구조림도 네. 진짜 맛있어요.
1: 맞아요.
0: 예.
1: 다들 너무 막,
0: 그쵸?
1: 은대구조림은 되게 푸짐하면서도.
0: 푸짐하면서도.
1: 맛있으니까 정말 보통 여행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거지 마지막에
0: 네.
1: 가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말해요.
0: 저는
1: 그래서 꼭 한번 들려서 드시고 가세요.
0: 예, 저는 예. 생선도 좋아하는데
1: 예.
0: 생선조림이라든가 생선구이라든가 이런 게 예. 집에서 하기에는 좀
1: 맞아요.
0: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고 싶을 때 사 먹는 편인데 은대구조림
1: 네.
0: 아 진짜 맛있죠. 아 진짜 신메뉴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메뉴 요즘에 추가 메뉴가 있는가요?
1: 추가 메뉴는 아니고
0: 네.
1: 그 이제 요즘 다인 LA라고 그 행사가 있는데 이제 식당 몇 군데서 이제 여러 뭐 외국 식당에도 여러 군데서 한국 집도 몇 군데 들어갔을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0: 네.
1: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먹고 싶은데 한 번에 먹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뭐 간장게장, 갈비찜, 온대구조림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고르고 두 분이 오시면
0: 네, 네, 네.
1: 거기다가 이제 두부전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면은

0: 그럼 몇 사람이 이제 갔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1: 보통 두 분이 와서 두 하고 또 혼자 와서도 먹는 메뉴가 뭐 간장게장 갈비찜 물론 그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건 네. 좀 비싸잖아요. 혼자 네. 먹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0: 그렇게 먹을 수도 네. 있죠.
1: 그러니까 먹고 이것저것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혼자서 뭐 불고기에 뭐 팬케이크 두 개, 된장찌개 조그만 거에 그건 좀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네. 제가 항상 그 손님들이 와서 뭐 두 분이 와서 은대구조림 드시면 저는 기분에 막 제가 목이 막히려고 그래요. 그러면 찌개 하나 드실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왜 내가 남이 먹을 때 뭐가 좀 저면 내 목이 막히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뉴를 그냥 우리 딸하고 같이 그냥 계속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 먹기는 둘이서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그럴 때 좀 전도 먹고 찌개도 먹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계속 하자 네. 우리가. 네.
0: 아, 그러시군요. 네. 다인 LA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스페셜 구성으로 이제 콤보로 네.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구성이 될 텐데 네. 이거의 장점은 이 음식의 장점은 진짜 여러 가지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1: 맛을 볼 수 네. 있고 메뉴네요. 또 그 행사를 하면 이제 안 드셔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아 여기가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소반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손님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계속 단골 손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장사도 잘 되지만 네. 또 그 손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단골이 되니까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오, 이게 인기네요. 네,
1: 나인
0: LA.
1: 굉장히 인기입니다.
0: 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1: 그 기간에는 옛날에는 우리 딸이 안 올 때는 그 기간에는 되게 한가합니다. 2주 동안 네. 식당이.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한가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이도 식당하니까 엄마 지금은 다인 LA 기간이라 한가해 그랬는데 아. 우리가 하는 거를 못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인데 그거 하는 기간에는 정말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와. 그쪽으로 되게 많이 몰리니까 다른 식당들이 조금 한가할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네. 아, 참. 입맛을 돋구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다 먹고 싶어요. 네. 갈비, 뭐 간장게장도 먹고 네. 싶고, 팬케이크도 먹고 싶고.
1: 네. 네.
0: 참 그 팬케이크 같은 경우 저기 부침개 쉽게 네. 얘기하면 네. 부침개를 이렇게 식당에서 먹으면은 또 집에서 해먹는 거하고는 또 맛이 또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1: 이제 더 아무래도 바삭하고 온도도 맛있어요. 이렇게 잘 맞추고.
0: 네.
1: 또 이제 되게 그거는 많이 나. 해물 두부전은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네. 두부에다가 달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부쳐줬어요. 그럼 되게 그게 맛있었어요. 네. 우리 어릴 때는 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엄마 생각이 나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손님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그거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오징어를 생 오징어를 사다가 다 네. 잘라서 조그맣게 다진 다음에 새우 넣고 그다음에 게맛살 넣고
0: 오, 맛있겠다.
1: 그러니까 해물 네. 그다음에 두부를 또 그만큼 넣어요.
0: 네.
1: 그다음에 야채, 당근, 파 네. 그다음에 양파를 섞어서 이제 파우더는 이렇게 뭉치게 조금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네. 달걀로 해서 하는 건데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0: 네. 진짜 맛있겠네요. 네. 재료가 풍성하게 들어가니까 네, 해물도 네.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맞아요. 맛있을 수밖에 없죠.
1: 네.
0: 거기에다가 온도가 또 좀 좋아요.
1: 네.
0: 온도를 맞춰서 파삭파삭하게 이렇게 네. 하면은 진짜 맛있죠.
1: 속은 촉촉하고 밖은 바삭하게 해서 이렇게
0: 그게 먹으면.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그런 되죠. 맛이 안 나요.
1: 네.
0: 네. 아, 참. 침이 고이는데요.
1: 저는 어떤 가야겠습니다. 전이든 저는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예. 갈비는 어때요? 갈비도 네. 많이 나가죠? 많이 드시죠?
1: 그러니까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지림 세 가지가 정말 거의 같이 똑같이 나갑니다. 예.
0: 그럼 한 세 사람 정도가 가서 먹게 되면 예. 요 골고루 다 맛볼 수 있으니까 예. 오, 너무 좋겠어요. 네. 갈비에 은대구조림에 네.
1: 뭐 두부전이나 된장 뭐 보통은 되게 손님들이 저희 소바는 이제 보통 대접하는 거 뭐 목사님한테 네. 아니면 친구들 생일 파티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되게 뭐 한 세 분 네 분 오시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아니면은
0: 예.
1: 두부전에 또 어떤 사람은 된장까지 시켜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게 먹고 갈 수 있고.
0: 근데 된장찌개는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1: 네,
0: 된장.
1: 네. 그 된장찌개가 좀 들어가야지 좀 먹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한국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1: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알탕이나 아구탕 해서 아하.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두 개만 시켜도 충분히 먹어요 양이. 근데

0: 이제 요즘 사람들은 되게 음식을 즐겨 드시는 그렇죠.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네. 싶어서
1: 식당에 가서 예.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네. 기분이 진짜 좋아요.
0: 그럼요. 먹는 게 행복해요. 최고의 행복이죠. 네,
1: 몸도 그게. 마음도 막 행복해요. 네. 먹는 즐거움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0: 그래서 전번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이 없다면 네. 아마 모든 의욕이 거의 떨어질 거라고 그러대요. 일도 별로 안 하고 싶고 네. 그 정도로 먹는 그 특히 저 같은
1: 크죠.
0: 경우는
1: 맞아요.
0: 굉장히 크대요.
1: 저도
0: 그게.
1: 먹는 네.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잘 먹는다 그래요. 다.
0: 아, 근데 이렇게 늘씬하셔.
1: 살쪘어. 5파운드 네. 늘었는데 아니 음식을 이렇게 진짜 맛있는 음식은 진짜 행복해요. 먹으면서 그럼요. 행복하고 에이. 또 앞에 이제 좋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잖아요. 하면은, 그러면 에이.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서 편안하게 에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더 행복이 배가
0: 맞아요.
1: 되는 거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대화도 잘 되고 서로 친밀감도 친밀도 높아지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그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밥 못 먹잖아요.
1: 밥 못 먹어요. 저는. 에이.
0: 그러니까 그 먹는 게 굉장히 그 모임에서도 중요하고
1: 네. 예. 맞습니다. 자, 소반식당 예. 맛있는 먹거리가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풍족하게 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소반에 또 낙지볶음도 예. 있죠.
0: 낙지볶음도 있고 오징어볶음도,
1: 오징어볶음도 있고 예. 이것도 아주 별미예요. 예. 예, 이런 것도 맛있고 생선구이도
0: 예.
1: 있고
0: 생선구이도 된장찌개하고 나오는데 네. 생선구이도 되게 크고 맛있고 푸짐합니다.
1: 자, K푸드 열풍이 요즘 뜨겁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뭐 인건비라던가 요즘에 보면 재료비 상승이 엄청났어요. 네. 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참 식당이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뉴스를
0: 엄청
1: 보면
0: 많다고 그러네요.
1: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뉴스 기사에 나오지 않은 예. 것들도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1세대 한식 경영자로서 이, 뭐 지금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0: 그러니까 사실은
1: 대표님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으셨죠?
0: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 많이 하니까 좀 그런 게 조금 덜하죠. 그죠? 네. 힘들 때는 일하는 사람들 많이 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인 LA 하니까 네 명인가 지금 더 오실 거예요. 지금 네 명 더 오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하고 내가 한 2주, 3주 정도만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주라 그랬고 네 분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좀 잘 돼가지고 그분들을 다 계속 했으면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근데
1: 그쵸.
0: 근데 너무 지금 심각한 게 뭐 렌트 뭐 다 올라가잖아요. 보험이고 뭐고 완전 다 올라갑니다.
1: 식재료값도 엄청 올라가고.
0: 식재료값도 엄청 올라가고.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리시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는 막 남편하고 딸이 뭐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1: 따님도 반대를 해요.
0: 저 너무 반대해요. 왜냐면은 친구들이 너무 좋은 식당을 많이 하는데 네. 막 문을 쭉쭉쭉쭉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섭대요. 걔는. 그래갖고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음식값을 올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1: 이야,
0: 더 많이 줘라. 올리지 말아라.
1: 똑똑한 따님이시네.
0: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예,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안 올리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딸이 못 올리게 하고 남편이 못 올리게 해서 안 올렸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좀 더 찾아오시니까
1: 네.
0: 그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어려운 과정이 있긴 있었지만 에이. 그래도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내셨네요.
0: 에이.
1: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식당이기도 하고 에이. 음식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0: 맞아요. 네,
1: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반이 LA 한인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시길 원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뭐 역할은 아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오는 곳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해요. 네. 가족과 함께 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한식, 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소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그 소반으로 이제 예약할 때 이제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 거죠?
0: 전화로도 하고 어딘지는 모르는데 무슨 우리 딸은 그 무슨 웹사이트 어딘지는 저는 몰라요.
1: 네네.
0: 거기로 예약이 들어옵니다.
1: 네, 제가 전화번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소반식당입니다. 올림픽과 놀턴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0: 네.
1: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0: 네.
1: 그죠? 매주 화요일은 쉬고요. 전화번호 스페셜 예약은 323-936-9106입니다. 323-936-9106 9106으로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면 네. 예, 단체 손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0: 저희는
1: 여름이니까 더운데
0: 우리는 뭐 여름이라고 뭐 냉콩국수가 있다든지 뭐 열무국수가 있다든지 예. 그런 거 놓고 1년 내내 메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뭐 항상 그렇죠.
1: 그 먹고 싶으면 또 소반이 예. 생각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반 간장게장 레시피 살짝만 좀 이렇게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0: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간장이 예. 들어가고 근데 예. 24가지가 들어가니까 간장 예. 저희는 이제 많이 담으니까 큰 냄비에다 하잖아요. 네. 간장 넣고 그다음에 물도 좀 넣어야 되고 끓여 5시간을 끓여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설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몬,
1: 레몬도 들어가고요.
0: 그다음에 다시마, 그다음에 다시마. 파, 네. 대파, 양파 껍질 우리가 쓰고 남은 거, 네. 그다음에 무, 사과, 그다음에 배,
1: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0: 그다음에 한약재가 한 세 가지, 감초, 당귀.
1: 그다음에, 아니 예. 비밀 비법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0: 아니요. 똑같이 저는 다 말해요. 근데 네.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양이 그다음에 후추도 통후추 그다음에 매운 건고추. 근데 보통은 5가지만 넣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맛있대요. 근데 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들어갑니다. 막 찌꺼기가 이만큼 나옵니다. 끓여서 나오면
1: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네. 없네요.
0: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네. 중화가 되고 액젓도 들어가고 네. 건고추 매운 건고추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고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1: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0: 소주도 들어가고 근데
1: 못할 것 같아요. 저는
0: 왜 내가 권하지 않냐면 예.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냉장고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짜게 해가지고 넣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짭짤하게 해서 그쵸. 조금씩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싱겁게 해서 먹잖아요. 아하. 근데 그거를 담으려고 그 많은 고생을 해서 담을 필요가 없어요.
1: 맞아요.
0: 한 마리 사서 드시는 게 낫지.
1: 맞죠. 예. 네, 저는 사 먹겠습니다. 소방 가서 먹을게요.
0: 맞아요. 예.
1: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서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네. 올림픽관 놀턴 네. 예, 코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식당 네. 매주 화요일은 쉬고요. 네. 전화번호 323-936-9106입니다. 323-936 9106으로 미리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
5: 아찔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고요. 아큐팡님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네요. 디님 고맙습니다. 집중력, 자신감을 가지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용기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자아자! 네, 이런 댓글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그야말로 불금이에요. 하트와 불을 올려주셨어요. 불금해서 불. 재밌네요. 자, 운전하는 중이라고 디님 적어주셨는데 운전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항상 애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네, 제라드 졸링 노래 들어봤습니다. Ticket to the Tropics 함께 들었어요. 예,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미남 가수죠. 예, 제라드 졸링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참 감미롭고 부드러운 보컬과 함께 이 후반부의 보사노바와 그 삼바 리듬이 굉장히 경쾌한 이 타악기 연주가 아주 일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겹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면서 예, 기분 좋은 예, 그런 삼바 리듬이에요. 제라드 졸링 하면은 타고난 미성이잖아요. 이 감성을 사로잡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국내 팬들의 인기를 얻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제라드 졸링의 Everlasting Love도 참 좋더라고요. 예, 그 노래도 다음 기회에 예, 시간 날 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큐팡님 이거 뭐죠? 아 신청곡인가요? Fantastic Friday 신청곡입니까?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인터뷰 끝나고요. 이걸 잘못 눌렀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나오고 예, 대기화면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놀라셨죠? 예,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참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조금 이 해피투게더 그 진행 구성이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제 오프닝 멘트 흐르면서 한 10분 정도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달라졌네 진행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시작부터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톡톡 그 프로그램이 그 코너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시간마다 다 다르겠지만 매일매일의 그 코너 꾸미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제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예,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실까요? 매년 8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이 테러 희생자 추모와 경의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폭력과 무력 속에서 억울하게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상처를 함께 보듬자는 의미를 담아 제정된 날이죠. 누군가는 거창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평화라는 건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히 일상을 마치고 누군가와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바로 그 순간, 그 소소하고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평화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2017년 12월 19일 유엔 총회는 매년 8월 21일을 이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국가 안보나 또 테러 무력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 테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게 이 대테러 활동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고립을 겪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와 전 세계 사무소에서 고위급 인사, 테러 생존자,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는 추모식과 또 심포지엄이 오늘 열립니다. 기억의 전공, 메모리즈, 연작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희생자들의 삶과 생존자들의 극복 과정을 기록하고 전시하며 이 극단적인 폭력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서 해피투게더 이 시간 8월 21일 이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의 이런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 일상의 평화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런 다정한 인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또 이 시간에 저희 라디오 서울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이 소소한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 듣고 계십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로라 제이님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참 일하는 시간이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미 씨 방은 그림이나 사진만 봐도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예쁜 엽서인데 오늘도 작은 행복이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길 바래요. 예, 예쁜 꽃과 함께 이 오렌지 또 따뜻한 티 한 잔. 아, 정말 엽서가 너무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네, 판타지 프라이데이. 아큐팡님, 이 노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8: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미래를 놓치게 된다. 존 F. 케네디의 명언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왠지 좀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좀 힐링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주말과 다음 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나를 위한 작은 변화를 좀 시도해보는 거 어떨까요? 금요일에 오후 2시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해봅니다.

0: 자메이카 출신이죠. 밤 말리가 불러주는 노래 Don't Worry Be Happy 2부 첫 곡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1부 시간에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밤 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 말로 이 한 곡이 4분 9초입니다. 근데 전혀 지루함이 없어요. 너무 예, 좋은 말이라서 그럴까요? 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 자신부터 바꿔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말까지 딱 몇 시간 남지 않은 금요일 오후 2시인데 한 주를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나의 이런 작은 행동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시간 그동안 미뤄뒀던 거 좀 후딱 해버리고요. 예, 기분 좋은 성취감으로 좀 주말을 홀가분하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에 생기를 줄 수 있어요. 동감합니다. 라는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먼저 바꿔보는 거,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거 공감한다. 라는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5: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 안경.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1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3: 카페보넨?
1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0: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0: 국악 속의 인문화. LA 우리 소리 연구가 학회장이십니다. 김원일 학회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2: 그러게요.
0: 네. 오늘 주제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2: 아, 요것이 처음껏 들어보시면은 네네. 아, 나중에 제가 할 얘기가 한번 비슷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해금이 가장 네. 우리 사람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0: 어머, 그럴까요, 진짜? 아니,
2: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해금의 그 악기 연주 소리가 우리 사람의 소리하고 비슷하다고요?
2: 네.
0: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0: 예,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은 그 해금으로 연주하는 월량대표 아작심. 네.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2: 유명하죠.
0: 아, 근데 이 노래를 연주로 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0: 해금 연주로.
2: 네.
0: 자,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천민밀이 기가 막히게 부르잖아요, 이 노래를. 주현미 씨도 불렀고요.
2: 네. 이게 싹 부스러지는 소리가 네. 사람 목소리 같지 않으세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0: 잘 모르겠어요.

0: 네.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해금의 이 소리가 어떤 면이 사람과 닮은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와 닮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1: 일단 이제 그 파장이 파장이 이제 우리 이
0: 소리의 저기, 파장이
1: 예 소리가 싹 부서져 나오는 소리와
0: 네.
1: 우리 사람의 소리의 파장이 비슷하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금 산조를 가장 잘 만드신 분의 산조가
0: 네.
1: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0: 아~
1: 판소리하고 비슷한 데가 많다. 조금 아하. 이따 만약에 시간이 되면 들어보시겠지만 그거는 소리하고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톤이 제가 소리를 해서 그런지 저는 제 소리가 이렇게 그 부스러져 나가는 그런 네. 소리를 느끼거든요. 근데 해금이 그래요. 아닌가요?
0: 아니 사람마다 이제 듣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게 저희 일반인들은 이거 들어도 이게 사람의 소리랑 뭐가 닮았다는 거지? 뭔가 이 소리의 파장이 닮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판소리와 이 해금의 콜라보로 들었을 때
1: 네.
0: 이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예.
0: 아, 그렇네요. 재밌네요.
1: 그리고 예. 다른 악기와 심지어 중국의 얼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0: 네.
1: 그것들은 굉장히 기계같이 깨끗한 소리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 해금은 울림통이 나무판이에요.
0: 아.
1: 그 거친 나무판의 소리가 그냥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그 우리도 지난번에 들었던 정가나 이런 거하고 달리
0: 네.
1: 판소리의 그 거친 맛이
0: 네.
1: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된다라고 남들도 평가해요.
0: 아 그렇군요. 저는 이 해금 연주를 들으니까
1: 네.
0: 와 이걸로 그 CCM 찬양을 해도 너무 은혜롭고
1: 많이들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 연주하면 너무 멋있겠다. 너무 그러니까. 은혜롭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1: 그것도 그
0: 해금 연주로
1: 소리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해금 많이 해요.
0: 그렇군요.
1: 해금이 왜 그렇게
0: 네.
1: 그 서양 악이랑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잘하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대금 같으면 구멍이 6개.
0: 네.
1: 뭐 가야금은 12줄, 거문고 6줄. 이게 줄에 다 높이가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0: 진 해금인데 그게 어디냐면 중국 북부예요. 그 중국 북부 소위 얘네들이 얘기하는
1: 네.
0: 오랑캐 민족 사이에서 쓰여졌던 그두 개의 저기 뭐야 이 현악기가
1: 네.
0: 해금이고 중국의 어루인데 비슷한 듯 하면서 많이 틀려요. 이거는 어루는 우리는 대나무 뿌리 통에 얇은 나무판을 이제 그 갈아 붙여가지고
1: 네.
0: 나무판이 울리는 소리를 가지고 증폭을 시키는데 중국은 그게 뱀 가죽을 써요.
1: 어머, 어머나, 어머나.
0: 뱀 가죽을 써가지고
1: 네.
0: 근데 뱀 가죽이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동물의 가죽처럼 그 이게 두꺼운 게 아니라 뱀 가죽 그 얇은 거를 땡겨.
1: 표피가 얇아서 그런가요?
0: 예. 그 소리가 굉장히 나중에 혹시 얼후를 들어보실 일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소리가 부드러운데 해금은 거칠거칠해요.
1: 네.
0: 거칠거칠한 게 오히려 우리를 좀더 이렇게
1: 울림을
0: 네,
1: 주잖아요. 해금
0: 저한텐
1: 소리.
0: 그래요.
1: 저도 울림을 주는 소리다. 너무
0: 너무
1: 좋다.
0: 깨끗하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1: 예.
0: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그 우리나라 해금은 만들어진 것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점점 됐는데 얼후는 또쇠그 줄도 쇠로 만들어요. 그 소리가 굉장히 청아해. 근데 우리는 줄도 명주실이야. 명주실에
1: 예.
0: 그 밑에는 나무통
1: 네.
0: 이래가지고 소리가 지금 이 천밀밀 이 저기 뭐야 그
1: 권량대표
0: 예,
1: 아저씨.
0: 요거를 들어보신 것 같이 거칠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위로해 주는 것 같은,
0: 예.
1: 다독여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0: 그런데 너무 좋은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야.
1: 뭐 야단을 쳤다가 그냥 뭐 그런
0: 그러니까
1: 느낌인가요?
0: 느낌은 뭐냐면은 나도 그래
1: 품어줬다가.
0: 봤어. 나도 그랬어.
1: 나도 그랬었어.
0: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굉장히 이렇게 맑고 청하게 뭐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러는 게 아니라
1: 네.
0: 같이 슬퍼해주는 제 느낌은
1: 그러니까 우리 학 기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아니 대표님은 그 연세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0: 저는
1: 연세대
0: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1: 고려대 출신이세요?
0: 네.
1: 근데 연세대는 어디서 나온 거지?
0: 저희 집사람이
1: 아니 고려대 나오셨는데 그
0: 연세대예요. 네.
1: 전혀 이 국악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전공이.
0: 뭐 연세대도 국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음대가 있죠, 거기는.
1: 예, 근데
0: 우리는 음대가 없고.
1: 고대 음대 나오신 거예요?
0: 아니요, 음대 없어요. 저는 엔지니어링 스쿨 나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엔지니어링 스쿨, 엔지니어 하신 전공을 하셨는데
0: 네.
1: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0: 엔지니어의 그 이렇게 사고 방식, 사고를 하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파고
1: 공대
0: 들어가서
1: 출신이, 예.
0: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파고들면서 파악해내는 거. 그런 거는
1: 연결이 돼 있다는
0: 거기서 나온
1: 거죠.
0: 것 같아요.
1: USC에서는 뭐 공부하셨어요?
0: 여기서도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면서
1: 네.
0: 성악을 같이 했어요.
1: 성악을 같이 해서 성악을 하시다가 이제 국악 쪽으로 이렇게
0: 네.
1: 바뀌신 거군요.
0: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한 인생 하나만 하고
1: 네.
0: 살기에는 참 아깝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봤어요.
1: 자랑하시는 거네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은
1: 네.
0: 무슨 얘기냐면은
1: 예.
0: 잘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1: 아니 이제 성악을 하셨는데 이제 목소리 성대결절,
0: 네.
1: 성대결절을 겪으시면서 이제 국악적으로 이제 바꾸신 거라면서요.
0: 네.
1: 근데
0: 그런데
1: 예, 성대결절하고 국악은 상관이 없습니까? 소리를
0: 상관은
1: 내는 거.
0: 없어요.
1: 오히려 거친 소리를 내야 되고 굉장히 고음을 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0: 그런
1: 힘이 있어야
0: 데는
1: 되고.
0: 거친 소리 내게 돼. 저는 그전에는요, 거친 소리를 내보고 싶어 하는 게제 소원이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그 후에 이제 거친 소리가 나기는 났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어차피 제가 성악을 못하니까, 다른 뮤직이 어떻게 같이 할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보다가 이제
1: 네.
0: 대금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대금을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어서 가지고 그때서부터 국악을 파고 들어갔어요.
1: 아, 대금 연주?
0: 네.

0: 대금 연주를 하시면서 이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1: 들으면서. 그때 제가 뭐 해보니 뭘 했겠어요.
0: 들으시면서 이제 국악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군요. 네.
1: 그래서 이거 this is something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봤죠.
0: 아, 그러시군요.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1: 그때가 나이 한 마흔쯤 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70이 조금 있으면 70이니까 뭐 네. 이제 30년은 좀 안 된 그런 기간을
0: 그래도 꽤 오랫동안
1: 했죠.
0: 국악하셨네요.
1: 그러니까 제가 인생 2막이라고 네.
0: 인생 2막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해금이 참 매력 있는 악기는 악기인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네. 들어보면 좀 뭔가 이제 가슴이 찡해지기도 하고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요새 해금을 이제 공부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해금은 제가 하나 그 저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기 우리 그 저희 우리 소리와 국악 세계화 협회에서 그 흥타령 경연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허. 사람들을 다 이제 오픈 시켜가지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연주자들을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네네네. 한 분이 그 가야금이고 한 분이 대금이었어요.
0: 네.
1: 그런데 문제는 대금도 소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뭐 E 플랫 소리가 난다 아니면 C 소리가 난다 정해져 있고 가야금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로 반주를 하면 딱 그 높이에 맞춰서 불러야 돼요. 뭐 다른 서양 노래처럼
0: 네.
1: 그 뭐 E 플랫 메이저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은 남자들은 참 고생할 정도로 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어느 남자분이 그게 반주가 나오니까 전주가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다가 한 소절 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0: 네.
1: 이제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 되면은 그 말씀 그 해주시라 그러면 네, 네. 저기 음악을 빼겠다. 그 북으로만 해드리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북을 쳐주면서 소리를 하는데 야 어떻게 고고 한번 들이박혔다고 그 음을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0: 와,
1: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너무 망쳤어요 그 경연대회를. 예.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높아서.
0: 아, 안 나오니까.
1: 소리가 너무 높아서 안 나오니까 이분이 그걸 망쳐가지고 결국 소리를 관뒀어요.
0: 아이고.
1: 저는 너무 너무 아까운 거야 이분이 소리도 잘하고 그러시는
0: 아니, 그러면은
1: 분이.
0: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권면해
1: 주시면 되잖아요.
0: 그러니까
1: 암만 그렇게 해도 너무 실망이 그건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아, 그때 참 그랬는데 해금이 있었으면은 해금으로 네. 만약에 했으면 음을 좀 낮춰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맘대로 낮췄다가 맘대로 올렸다가 하는 게 해금인데.
0: 그렇군요.
1: 예.
0: 예, 이 해금 연주 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세요?
1: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재미국악원 원장님이신 김미자 선생님이
0: 네, 해금 그 연주하세요?
1: 해금 연주하세요.
0: 한번 모시고 오세요.
1: 아, 그럴까요?
0: 들어보고 싶네요.
1: 여기 한국일보에 오래 근무하셨었는데.
0: 아, 진짜요? 한번 모시고 또 해금 연주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1: 그럼 또 황홀하죠.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LA 네. 지역에 이제 국악을 전하고 계십니다.
1: 네.
0: 사실 이런 방송을 뭐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 국악에 대해서, 그죠?
1: 예, 그리고
0: 유일하게
1: 저도
0: 저희 라디오 서울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우리 김원일 선생님 모시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많은 분들이
1: 우리 고 선생님이 네.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런가요?
1: 이렇게 이런 거 저런 네. 거 하시면서 그 국악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제 판소리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자꾸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0: 네.
1: 국악이 해금이 줄이 두 개잖아요.
0: 네.
1: 근데 활을 쓰잖아요.
0: 네.
1: 활이 줄 두 개 있는데 줄 바깥으로 쓸까요? 안쪽으로 쓸까요? 줄 가운데로 쓸까요?
0: 가만히 헷갈리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 쓰지 않나요?
1: 웃기죠. 그
0: 네,
1: 저기 바이올린은 다 위에서 이렇게 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뭐 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금은 이 두 줄 사이에 말총이 들어가 있어요.
0: 어머나 어머나 그렇군요. 그것도
1: 예,
0: 몰랐네요.
1: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바깥 줄을 쓰면은 높은 소리가 나고 안줄을 쓰면은 낮은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이한 악기예요.
0: 특이하네요, 진짜.
1: 네.
0: 진짜 과학적이네요. 예. 공대 그래, 출신이시니까 그런 소리라던가 네. 그런 울림이라던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
1: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뭐 이제 이런 거 자꾸 연구하고 네. 뭐 그 구멍 있는 악기들도 걸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해금이 저한테 훨씬 더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한 곡을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흘러간대요.
1: 예, 그 40초 정도쯤에서 나오면은
0: 아,
1: 해금과 소리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0: 그래도 참 이 심규선이라는 가수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노래 잘하고.
1: 네, 맞아요.
0: 근데 이 가수가 판소리를 한다고요?
1: 아, 판소리를 하시는 건 아닌데 판소리 이제 요 노래에서는 약간 그런 풍으로 지금 불러주셨어요.
0: 국악의 분위기로 네. 부르는 거군요.

0: 근데 해금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니까요, 해금 연주를 밑에만 이렇게 하네요. 아랫 부분을.
1: 예, 줄 이 통이 있는 데를 대고 긁어요.
0: 제일 아랫 부분. 네. 통을 이렇게 긁어서 소리를 내는 거군요. 예.
1: 소리 높낮이는 이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고.
0: 기타처럼.
1: 왼손, 예. 아.

0: 매력 있어요. 묘하네요. 그죠? 분위기가 네. 어울려요.
1: 그래서 제가 네.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아라리라는 노래네요. 아라리.
1: 네, 그렇습니다.
0: 아라리가 무슨 뜻이에요?
1: 아라리가 아리랑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리랑 아라리오 이러잖아요. 네, 네. 정선 아라리 그러면 정선 아리랑을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0: 그렇군요.
1: 같은 말이에요.
0: 네.

0: 이렇게 함께 들으니까 이 콜라보가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그 뭐 해금 소리도 뭐 특유의 애절함이 있지만 네. 이 심규섬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네. 노래를 하는데 뭔가 가수들의 일반 가수들의 노래하고는 또 다르네요. 이 국악의 그렇죠. 분위기가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1: 역시
0: 굉장히 애절하고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1: 예, 그런 그런 귀가 역시 밝으세요.
0: 어, 저요?
1: 예.
0: 저 귀가 밝아요. 아, 좋네요.
1: 근데 재미난 게 이제 네. 우리 해금은 줄을 두 개를 손가락으로 1, 2, 3, 4지까지 이렇게 눌러가면서 잡는데요.
0: 네네네네.
1: 이렇게.
0: 네.
1: 근데 똑같이 생긴 중국의 어루라는 거는 네.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기타나
0: 아.
1: 그 첼로 하듯이 네네.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소리를 아. 내는데
0: 누르고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네.
1: 제가 지난번에 어느 유럽에 어디를 갔더니 네. 버스킹을 하는데 네. 그 어울후를 가지고 어떤 그 중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0: 네.
1: 아, 그 옆에서 그냥 우리 해금을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는데
0: 좋네요. 우리 악기 중에 이 해금 소리 진짜 매력 있습니다.
1: 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 네,
0: 오늘 아주
1: 감사합니다.
0: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많이 네, 배웠습니다.
1: 좋은데 몸 조심하세요.
0: 네,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조금 이따 가세요. 끝나거든. 자, 지금까지 국악 속의 인문학 김원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해금과 심규선의 콜라보 아라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렇게 해금의 줄처럼 마음의 긴장을 적절히 조율하고 또 서로의 삶에 정겨운 추임새를 넣어주는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김원희 선생님과 함께한 이 국악의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이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을 먹는 젊은이 남궁옥분 노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네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이란에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하고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제3국을 겨냥한 대대적 2차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 선제 타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의 양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와 일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이 이번 주 제안한 새 규정은 자녀 세액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세액 공제의 환급 부분을 이 연방 공공 혜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 공제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저소득 이민자 가정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미국 전역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의 71%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응답은 53%였는데 데이터 센터 반대가 이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희망의 발걸음이 LA와 뉴욕에서 동시에 이어집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오는 8월 29일 토요일 LA 그리피스 파크에서 이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5K 걷기 대회 함께 걸어요 Let's Walk Today를 개최합니다. 비자를 준비하지 않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여성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1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이달 4일 캘리포니아 연방 중부 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아시아나 항공이 한국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시아나 항공 항공편으로 베트남에 도착했지만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현지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절당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eSIM을 이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대표적인 수익원인 로밍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현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싼 로밍 대신 eSIM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LA 동부 샌게브리얼 밸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돼 불법 성행위 관련 위반 혐의로 업소 7곳이 적발됐다고 19일 KTLA가 보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국이 청소년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위험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을 기프트카드로 교환해주는 바이백 행사를 전국 최초로 개최합니다. 바이백 행사 주요 내용은 9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나하임 에인젤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이 참가 대상은 오렌지 카운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전기 모터사이클, 또 전기 스쿠터, 포개 바이크의 작동 여부에도 무관합니다. 보상 혜택도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200에서 $1,00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드린다고 하네요. 요 자세한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남가주에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9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굉장히 덥겠어요. 일부 내륙 지역은 100도를 넘고 팜스프링스는 최고 11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90도 초반까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낮 기온이 90도 후반까지 오르고 또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부터 맑아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80도 안팎이고요.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참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특히 팜스프링스는 낮 최고 기온이 112도까지 치솟고 주말에도 11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곱게 그렸었지. 주현미 노래예요. 여백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LA필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hollywoodbow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8: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7: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차 안에 온도가 90도를 올라가는 뭐 더운 거 예상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햇살이 따갑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국에 왔습니다. 자, 어쨌든 뜨거운 햇살처럼 불금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불금.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숨가쁘게 한 주를 달려오셨죠. 자, 그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오후 3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와주신 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자, 시원한 음악들과 또 어떻게 보면 시원한 미소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자, 나무나 오후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라도 좀 흔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첫 곡입니다. 자, 흔들어 보시죠. 출발합니다.

잘 들으셨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내 청춘입니다. 그래서 흔들어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몸을 흔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좀 흔들어서 좀 여유를 가지게 좀 주말을 잘 보낼 수 있게 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만든 노래인데 아주 신나는 노래 같아요. 우리 순철님 말씀처럼 주말입니다. 신나네요. 저도 덩달아 기분 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통계님 오늘 토요일이신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저희 단체 톡방을 보면은 우리 통계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시간차가 많이 나는데도 일일이 다 그 얘기를 받아주시고 또 좋은 노래 올려주시고 항상 깊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분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어디 여행 계획 가지신 분들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우실 것 같고 반면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콕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콕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운 기분도 들고 어제 제가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1시쯤 되니까 새벽 굉장히 더위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밤에는 시원한데 조금 습하기도 하고 조금 더운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마 오늘 내일까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좀 뭐 아열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운 그런 주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운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일을 하시면서 모든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더위를 좀 우리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부려봐요. 근데 눈앞에서 계속 팥빙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아마 모든 분들도 점심 식사하시고 갈증도 나고 또 달달한 게 땡기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함께 5시까지 이번 주에 어떤 그 마지막 기운을 좀 편안하게 풀고 가시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도 좀 축제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0: 네, 어떠셨습니까? 마음이라도 축제로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그래 두 곡 정도 오늘 좀 신나는 트로트 들어보았습니다. 자, 뭐 그 음악에는 장르가 참 많아요. 제가 선곡하면서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음악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오늘은 어떤 테마로 주제로 가야 될까? 노래 한 곡이야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이 주시는 추천곡들에 연결되는 어떤 연결구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내왔던 그 당시의 추억을 가장 빠르게 잘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선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요사이는 말이죠. 그 음식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잠깐 여러분들 혹시 그 점심 식사하실 때 특히 그런 적 많으시잖아요. 아,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아, 짜장면을 먹을까? 항상 화두가 되는 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이제 짬짜면이라는 것도 개발돼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짜장면을 시키는 편인데 짜장면을 먹다 보면 건너편에 앉아서 짬뽕 드시는 분의 국물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짬뽕 한번 시키면 결국은 아이 짜장을 시킬 걸 잘못했다라는 그런 후회도 하고 저뿐만이 아니고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짜장과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먹을까? 아, 뭐 분식으로 먹을까? 근데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뭘 먹을까 그러고 막 고민하는 날은 결국 선택하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고 후회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냥 오늘은 무조건 짜장면 이렇게 먹을 때가 단순 명료하지만 아 먹고 나서 잘했다 내가 이거 먹기를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순철님 실감나는 얘기라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하자면 집에서 이제 있다가 밤늦은 시간에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서 라면 끓여 먹는 생각이 그런 장면을 보고 나면 야 라면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라면 먹긴 배가 너무 부른데 뭐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은 끓여 먹습니다. 먹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밤에 라면 먹고 언제 자려고 라든가 또 안 먹고 나면 아유 먹고 싶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 인생살이가 고민의 연속이고 오래전에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라는 그 연애 프로에서 이휘재라는 그 개그맨이 어떤 상황 설정을 해놓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래서 고민하던 그런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 하루하루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쉬는 날 모처럼 날 어디를 좀 가볼까 안 가도 후회되고 가고 나면 피곤한데 쉴 걸 왜 왔을까 사람도 많은데 이런 후회도 하고 아마 오늘 지금 3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오늘 아침서부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 아 이걸 할 걸 저걸 할 걸 그런 귀로에서 선택하셨을 때 만족하지 않고 약간의 후회를 가지는 우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재밌는 제목이에요.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라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듣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좀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0: 내일도 만나요.
1: 네, 어떠셨습니까? 참 간면한 노래인데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놓고 골라봐야 되는 그런 생이고, 아마 오늘 저녁 금요일이니까 나름대로 또 특식 약속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모처럼만의 가족들과 함께 좀 만난 거 드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에서 어떤 걸 택하실지, 또 한식이라면 어느 식당 가서 맛있게 먹을지, 다 기호들이 있잖아요. 보면 식당도 어느 식당이 뭐 유난히 맛있다 이런 것보다 사람들마다 설렁탕은 난 여기가 맛있고, 뭐 생선 뭐 조림은 어디가 맛있고, 찌개는 어디가 맛있고, 뭐 이렇게 자기 취향이 다르듯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도 진행을 하고 이제 연예 사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설렁탕 어디가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어떻게요? 제 입맛에는 여기가 맛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만일에 제가 추천하는 식당을 갔다가 상대방 입맛에 안 맞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입맛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그런 형용적인 얘기보다 내 입맛에는 딱 맞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맛이 덜하더라도 내 입맛하고는 좀 덜 맞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전 저기가 최고예요, 무조건 맛있어요 그랬다가 맛이 없으면 괜히 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싫어서 그러지 않나.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그 경험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통계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세종 대왕이 떡볶이를 먹었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아, 네. 참 듣고 보니까 그 세종대왕이 떡볶이 먹었대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헤비메탈로 멋지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오늘같이 더운 날좀 이렇게 다 깨부수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니까 스튜디오 안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조금 뻥 뚫리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참 재미난 노래들이었습니다. 참 요새 세상이 저희 때또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이 사시던 세당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 용품에는 구급 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p

0: 프리페어드를 방문하십시오.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네. 아, 여러분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이러는 분들도 덜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봉봉사중창단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70년대로 잠시 우리가 돌아가면 봉봉사중탄이 불러준 내 마음 몰라주나라는 노래였습니다. 70년대 당시만 해도 이제 사중창, 뭐 시스터즈, 뭐 자매 이런 그 이름을 가진 가수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이 노래를 불러주신 봉봉사중창단 또 네 명의 남성들이 불렀던 또 이 블루벨스라는 그룹이 있었고 여자는 네 명의 여자가 있었던 세 명이죠. 이시스터즈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니걸스라고 자매가 있었고 토끼 자매죠. 그리고 또 뭐 이 은방울 자매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또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불렀던 펄시스터즈라고 있었고 그런 그 듀엣보다는 그런 그 사중창단이 있었고 또 코코브라더스라고 김준 씨를 주축으로 한 박상규 씨가 멤버가 됐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었던 그런 세대였는데 요사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주로 뭐 홍삼 트리오까지는 있어요. 찻잔 불른 노고질이 있지만 요즘은 거의 듀엣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4명인 것보다는. 하지만 요새는 또 포레스텔라라고 또 5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어마무시하게 노래를 잘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 자 잠시 70년대로 우리가 송환해서 여행을 가서 잠시 그 당시 노래 한 또 두세 곡 정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이시스터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울릉울릉 울릉대는 울릉도라 울릉도 트위스트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이시스터즈의 노래 중에 이 노래 또한 저희에게 많이 기억에 남는 추억의 가요라고 여깁니다.

네, 이시스터즈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참 저도 이시스터즈는요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저희 그 집안이 뭐 그 연예인 패밀리라고 해서 열몇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남성 금지 구역 맞습니다. 그 중에 그 이시스터 멤버 중에 김상미라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맨 그 큰 삼촌 가수 현미 씨의 큰 오빠의 그러니까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삼촌 외숙모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집안이고 그 딸도 또 김은령이라고 고전무용과 함께 소리를 하고 가수로 있고 그 동생도 저하고 사촌지간이죠. 또

0: 네, 이렇게 해서 세 곡 정도 들어보았는데 특히 빨간 마후라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그 아주 비행기 공군 조종사 그 헬멧을 쓰고 멋진 공군 옷을 입고 신영균 씨가 이렇게 멋있게 이 넘버 원을 있으면서 빨간 마후라를 둘렀던 우리나라 최초의 그 비행기 영화. 미국에서 탐 크루즈가 탑건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보면 훨씬 더 이전에 옛날에 이미 빨간 마후라가 탑건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순철님 그렇습니다. 모여서 흑백 텔레비전 보던 시절 전투, 예, 컴뱃 AFK에서 전투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전투 말고 또 보난자도 기억을 합니다. 서부활극이었죠. 서부활극이 아주 유명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또 클린트 이스트 우드가 이 아주 시가를 옆에 물고 아주 멋지게 그 망토를 두르고 황해의 무법자 따라다라다라 따라라 야 이 그 주제가만큼은 제 뇌리 속에도 아주 또렷이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 당시에는 제5전선이라고 좀 뭐 TV 시리즈로 나와서 저희가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고 TK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추억의 노래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꼭 LA 주제가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성, LA를 나성이라고 하죠. 아, 근데 나성에 관한 편지를 띄우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때는 참 국제전화가 굉장히 값이 비싸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편지 한번 보내면 한 2주 이상 가고 좀 길쭉한 봉투에 겉에 이제 국제우편이라고 해서 파란색, 빨간색이 이렇게 빗금으로 돼 있는 그런 편지 여러분들 주고받은 적 있으셨죠? 지금 여기 가사대로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러고 나성에 보내라고 그만큼 미국이 멀었던 길이고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서는 야 꿈의 도시 야 저기는 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궁금해했던 그런 시절 참 너무 그리움 우리 TK님 덕분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동창 부부가 점심 먹자고 해서 토렌스에 가서 돼지고기와 뜨거운 물 드시고 동창 친구 부인들이 TK님 보시고 그냥 울었다고 그래서 글썽거렸다고 아니요 다 뭐 잘 드시고 수술 잘 끝나시고 완쾌하실 겁니다. 네 야채와 함께 드셨다고 2시간 반 동안 얘기 울고 웃다가 그만큼 동창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는 편안하고 푸근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순철님 아 예 TK님 선곡에 잘 듣고 이 노래 들으니까 한국 생각난다고 아 그렇죠 저도 사실은 한국 생각 많이 나곤 합니다. 자 이 당시 노래 한 곡 좀 편안함을 가지는 아 우리 배호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0: 네,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원한 낭만 가객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호 씨 노래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통계님의 음악 조회가 굉장히 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우연님, 아, 예, 그분의 삶의 회복을 언제 틀어도 참 좋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 뭐랄까 가슴에 어떤 그 한이 남아있는 그 목소리, 이 노래들이 아, 전부 그가 좀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인데 그만큼 감성이 뛰어났던 가수인데 너무 일찍 떠났지만 그의 노래만큼 아직도 우리 가슴을 축축하게 젖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0: 오늘 밤 네, 김건모의 서울의 달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니와 비니의 아,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갈지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

0: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0: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8: 3370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너무 신나서 2부 멘트를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저도 방송을 하고 여러분께 노래는 들려드리지만 제 자신이 너무 흥분해서 앉지도 못하고 빙글빙글 첫 곡으로 오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알청님도 그러셨고 평소에 트로트 좀 많이 틀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어쨌든 불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비니 씨하고 고니 비니의 통통 튀는 유쾌한 라디오 이렇게 막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좀 빙글빙글 돌아가서 어지럽다는 그런 느낌에서 오늘 첫 곡으로 불금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빨리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은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자, 유쾌한 라디오 시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네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저는 그런 표현 말인데 시간이 훌꺼덕훌꺼덕 간다고.
1: 아, 숨차요. 숨차.
0: 막 나를 그냥 없어서 확 달려가는 것 같아. 그냥.
1: 너무 빨리 지나가요.
0: 너무 빨리 지나가요.
1: 네. 반갑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0: 8월도 뭐 이제 얼추 다 지나가는
1: 그러니까
0: 것 같고.
1: 말이에요. 네.
0: 그래서 이제 좀 사실 9월 되면 네. 이제 좀 지나다가 10월 11월 되면 이제 서머타임
1: 올해
0: 돼서
1: 다 가는
0: 갑자기
1: 거예요?
0: 깜깜해지고
1: 네.
0: 그러면 뭐 땡스기빙
1: 그렇죠.
0: 그다음에 캐롤 트로이 되고
1: 크리스마스 나오고 되고
0: 그다음에 뭐 새해도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뭐 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0: 그러니까요.
1: 하루하루 보면은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진 않은데 얘네들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빠릅니다 진짜.
0: 그러니까요. 저도 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 그 하루가 저도 벌써 오늘 금요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네. 주말에 이틀 쉬니까
1: 네.
0: 월요일날 준비해줘. 그럼 또 휘까닥 지나가고.
1: 휘까닥.
0: 네. 아, 물론 뭐 2주 지나가면 월급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1: 네.
0: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1: 솔직한 방송.
0: 아, 저는 네. 솔직한 방송.
1: 네. 네. 네.
0: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 월급 나오는 그 재미에
1: 그럼요.
0: 그 아주 그 하루하루 가는 기대감
1: 네.
0: 그런 거에 살고 계시잖아요. 비즈니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1: 또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삶의 즐거움이 되겠어요.
0: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1: 네.
0: 제가 유일하게 직장 생활한 건 방송국밖에 없어요.
1: 네.
0: 나머지는 다 프리랜서인데
1: 네.
0: 비니 씨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직장에 들어오셔서 오래 했어서
1: 네.
0: 월급이 저보다는 굉장히 선배님일 것 같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 그렇잖아요.
1: 달라요.
0: 몇십 년을 그래도 월급을 받고 살으셨잖아요.
1: 프로 저기시잖아요. 프로 DJ.
0: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나저나
1: 어쨌든 금요일입니다. 유후!
0: 예, 네. 오늘 어떤 보따리 풀어볼까요?
1: 아, 진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네. 생각하다가요.
0: 예.
1: 우리 평생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0: 아, 뭘까?
1: 다이어트.
0: 아. 다이어트.
1: 평생 지고 가야 할 우리의 네. 숙제.
0: 근데 다이어트가 이상하게 남자분보다는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관심거리예요.
1: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도 굉장히 케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고니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0: 아, 저는 사실 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1: 아, 선생님이라고 한 건 취소.
0: 선생님
1: 너무
0: 아니야.
1: 나이 들어.
0: 무슨 선생님이야.
1: 취소. 취소.
0: 저는 단순해요.
1: 네.
0: 아직도 무대에 설 일이 많으니까.
1: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셔서
0: 무대에서 배가 나오면 안 이뻐 일단.
1: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0: 아유 무슨 네, 감동까지.
1: 그거 우리 그 마켓 얘기할 때 네, 그 얘기하셨어요. 네, 네, 네. 언제 무대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 감동받았어요 진짜.
0: 제가 태진아 씨하고
1: 네.
0: 한국에 있을 때 골프장을 갔어요.
1: 네.
0: 이제 한국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기 전에 클럽하우스라는 데서 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1: 그들지?
0: 먼저 해요.
1: 또 다르나요?
0: 네. 아, 그늘집 말고 네. 클럽하우스라고 식당이
1: 네.
0: 있고
1: 네.
0: 그늘집은 몇 홀 하고 간식 먹는 데고
1: 달라요.
0: 근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1: 네.
0: 저쪽에 아는 팀이 이제 태진아 형님이 오니까
1: 네.
0: 갑자기 배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아,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배 나오면 안 이뻐. 프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프로 의식이 있어서
1: 그렇죠.
0: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보고 배웠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사회도 보고 노래도 가르쳐야 되고
1: 네.
0: 남 앞에 서는 자리가
1: 그렇죠.
0: 많아요.
1: 네.
0: 사실 뭐 조항조 씨 왔을 때 1500명 이상이 왔는데
1: 네.
0: 그 무대 중앙에 서서 볼록 나와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1: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자기 관리라던가
0: 네네네.
1: 그 다이어트라는 게 솔직히 누구 한 사람의 한정된 게 아니라 누구나가
0: 네.
1: 지금 하고 있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0: 아마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한테는 평생의 숙제이고
1: 평생의 숙제죠.
0: 특히 그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이게 문제라니까요.
0: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1: 이게 네. 아주
0: 그냥 풍성해지잖아요.
1: 고약한 아주 그냥
0: 아마
1: 아주 진짜
0: 네.
1: 특히 갱년기 나이살 이거는요 진짜
0: 네.
1: 답이 없어요. 답이
0: 그런 것 같아요.
1: 아니 젊은 시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한다고 해도
0: 네.
1: 안 되는 거예요. 살이 빠지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먹 나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뭐 먹을 만큼 먹었겠죠. 근데 움직임이 적어서 그런지 뭐 기초 대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죽어라고 안 빠지는 거죠.
0: 근데 뭐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란에 보면 네네. 세상에 다이어트만큼 각양각색의 네. 뭐 스페셜 다이어트가 없어요. 뭐 고기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1: 그게 제일 좋아.
0: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보면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서로 방법이 다를 뿐이지.
1: 그렇죠.
0: 다만 네. 내가 얼마만큼 지키느냐가
1: 그러니까요. 빙고. 그리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몸에 근육이 어쨌든 있어야 근육이 안 빠져나가게 해야 네. 살도 금방 빠진다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그 근력을 근력을 지키는 것도 다이어트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0: 아.
1: 그리고 사실 그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것들이니까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은 조금 안 드시면은 일단은 반은 성공한 거죠.
0: 자, 그렇다면 네. 우리 비니 씨의 다이어트는 어떤
1: 저는,
0: 방법입니까?
1: 저는 진짜 뱃살이 정말 네. 너무 안 빠지는데 저 진짜 솔직한 방송 고니비니의 네. 유쾌한 라디오
0: 그럼요. 우리 솔직한 방송이에요.
1: 네. 그래서 제가요 걷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네
0: 걷기 유산소 운동
1: 우리 그 유쾌한 라디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위크엔드 수다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갱년기가 되면서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지잖아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뭐를 해도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0: 오케이.
1: 이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제 너무 싫은 거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막 만사가 다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너무 다운되면 힘드니까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돈도 많이 들고 뭐 이제 그러니까 걷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걷기는 그냥 모자만 있으면 되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하루는 20분, 그 다음에는 30분. 그리고 조금씩 이제 늘려 나가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의 약속을 이제 한 달을 일단 해보자.
0: 근데 사실 네. 20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 처음에는 굉장히 긴데 이게 자꾸 하면서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막 걸으면 재미없고.
0: 그렇지, 그렇지.
1: 저는 처음에 이제 걸을 때 딱 목표를 정했어요. 저희 집 앞에 이제 탈겟이 있거든요. 그럼 좋은 탈겟까지 가서 내가 뭘 좀 사오자. 목표가 있으면 좀 덜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유도 사고 뭐 아보카도 사오고 아 저기까지 갔다 왔네. 약간 성취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어폰 끼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들으면서 탈겟까지 갔어. 그러면 조금 더 가면은 거기까지 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한 3주 됐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그렇다고 살이 막 쭉쭉 빠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닌데
0: 아니죠.
1: 어쨌든 간에 본인과의 약속이 지키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0: 그게 가장 힘든
1: 네.
0: 것 같아요.
1: 제일 숙제고 그래서 그냥 근데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빨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야지 거기서 시간을 지체한다 그러면 이제 나가기 싫은 거죠. 후다닥 집에 들어가서 운동복 샥 빨리 갈아입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솔직히 너무 상쾌하거든요. 진짜 땀이 진짜 요새 또 날씨가 다시 더워졌어요.
0: 네.
1: 그거는 땀도 진짜 엄청 많이 흘리고 그럼 찬물로 이제 샤워 쫙 하고 이제 맥주 한 개 탁 마시면
0: 그게 효과가 있구나.
1: 너무 좋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트 중년의 다이어트는 요 걷기 그리고 뭐 제 주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좀 걷는다고 하면 뭐 위험하지 않아 그러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그 시간대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차 타고 지나갈 때 놓치던 그런 풍경들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참 좋고 그리고 이게 걷다가 이렇게 방향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 난 이렇게 걸어가다 마주치잖아요.
0: 네.
1: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다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재밌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꼭 뭐 살을 빼야지 이제 뭐 젊은 친구들처럼 살을 빼야지 뭐 뼈말라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 건강 좀 지키면서 좀 근력도 좀 챙기면서 그렇게 하는 현명한 다이어트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내 친구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1: 있죠.
0: 많으실 거고
1: 네.
0: 성공하신 분도 많을 텐데
1: 네네.
0: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떤 다이어트가 됐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1: 맞아요.
0: 내 삶의 일부 네. 그냥 다이어트의 생활화
1: 네, 네.
0: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거다라고
1: 네. 꾸준히
0: 그래야 요요현상도 없고 네. 글을 내면 일단 네. 몸에 무리가 안 가야 되고
1: 그렇죠. 그게 네.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0: 네.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1: 맞아요.
0: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사실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저는 쉬워요. 밥을 줄였어요.
1: 네.
0: 먹는 거는 손 다 안 대고
1: 네.
0: 똑같이 먹고
1: 네.
0: 그러니까 제한하는 게 없는데 밥만 양을 줄였어요.
1: 근데 특별히 뭐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 짠 음식을 좋아하신다
0: 뭐
1: 그런 거 없어요?
0: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초콜릿도 먹고
1: 네.
0: 과자도 먹고
1: 믹스커피 좋아하시잖아요.
0: 믹스커피 무지하게 좋아하고
1: 네.
0: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런데 양을 줄인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한 조각
1: 네.
0: 아쉽죠?
1: 네.
0: 그것만 견디는 거예요.
1: 거기서 스탑.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맛만 내고 과자도
1: 네.
0: 한 두 조각.
1: 네.
0: 뭐 과자 한 봉지 다 먹으면 맛있는데
1: 네.
0: 일단 배가 부르잖아요.
1: 뭐 굳이 그죠? 네.
0: 그러니까 위를 줄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이 저녁, 특히 저녁 밥이잖아요.
1: 네.
0: 저도 추가 밥 많이 먹고 그랬는데
1: 네.
0: 어떤 원리를 이용했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를 갔는데
1: 네, 네.
0: 밥이 없어요.
1: 네.
0: 한 숟갈 내지는 뭐 반 공기도 없어. 근데 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1: 네.
0: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허겁지겁 먹었어.
1: 일단 밥이...

0: 계속 이제 지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 이럴 때 있어요. 어떻게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점심시간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시, 2시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배고프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생각으로 아 내가 점심을 안 먹었어.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점심까지 안 먹었어. 이런 나 큰일 났구만. 빨리 뭐라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꾸 뭐를 먹어야 될 것 같은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런
0: 그렇게
1: 거죠.
0: 심히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그래서 한 뭐 지금 한 6, 7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0: 네.
1: 6, 7년 동안 돌이켜 보면 제가 보통 한 185에서 190 정도 나갔었어요. 파운드로.
0: 네.
1: 등치가 큰 편이었죠.
0: 네.
1: 그랬는데 지금은 165에서 170 왔다 갔다 해요.
0: 네, 표준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뭐 한 20파운드를 한 5, 6년 동안 꾸준하게 왔는데 몸에 무리 없이
0: 그쵸.
1: 지금은 오히려 위가 줄여져서
0: 네.
1: 뭐 밥을 조금 많이 먹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0: 이 위가 자기 주먹만 하대요.
1: 아
0: 네,
1: 그렇구나.
0: 네, 그러니까는 위가 그렇게 다 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얘를 너무 혹사시키는
1: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는 날
0: 네.
1: 고깃집 가면 거의 밥은 패스하고
0: 네.
1: 야채하고 고기만 먹고.
0: 근데 고기에다가 밥 싸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1: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네. 그 맛을 잊어버렸죠.
0: 네. 그래서 아는 맛이 무섭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맛을 희미하게 버리고 나니까.
0: 네.
1: 주로 뭐 상추 같은 거 이용해서 고기하고
0: 네.
1: 야채 위주로 가고.
0: 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야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이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뭐 금방 이제 포만감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 근래 와서 이제 각종 유튜브를 전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0: 네네.
1: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0: 네.
1: 장수하시는 분들이 모두 아침 식단이
0: 네.
1: 거의 대부분이 야채와 계란이 것들이고
0: 네.
1: 그다음에 도마도 아보카도 뭐 견과류 이런 식으로 요구르트
0: 소식으로.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0: 네.
1: 전 제가 우유를 못 마셔요 개인적으로
0: 네.
1: 요구르트 말고
0: 네네.
1: 그냥 야채 썰어 놓은 거에다가
0: 네.
1: 드레싱 좀 넣고
0: 네.
1: 그다음에 햄 좀 썰어 넣고
0: 그래도 부지런하시네요
1: 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점으로 방송 전에 먹어야 되니까
0: 네.
1: 그다음에 뭐 치즈 좀 잘라 넣고 아보카도 넣고
0: 네.
1: 그러고 먹으니까 꽤 오래 가요.
0: 굉장히 오래 가요.
1: 생각보다
0: 네.
1: 오래 가더라고요.
0: 포만감이 진짜 오래 가요.
1: 네.
0: 근데 요거 그냥 아예 그냥 배고픔만 좀 허기만 좀 달래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저 말고도 뭐 사실 다이어트는 최소한 제가 봐도 4, 50년은 다이어트는 항상 새로운 방법이 나왔고
0: 맞아요.
1: 좋은 거 노하우들이 나왔는데
0: 네.
1: 얼마나 따라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조종하는
0: 그쵸.
1: 그런 게 있어요.
0: 그리고 요즘 나오는 다이어트들 레시피들 보면은
1: 네.
0: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어렵고 막 강제로 굶기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좋아하는 거 먹게 하고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네, 이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1: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식탐이라는 거죠. 식탐.
0: 네.
1: 뭘 먹고 싶다라는
0: 자꾸
1: 거.
0: 자꾸 늘어요.
1: 늘죠.
0: 네.
1: 그래서 그냥 전 양만 줄였지
0: 네.
1: 식탐까지 없애고 싶진 않아요.
0: 그렇죠. 그럼 너무 희망이 없어요.
1: 그러니까 저는 혼자 저한테
0: 네.
1: 아니 맛있는 거 먹자.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0: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딱 띄면은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0: 저번에.
1: 네. 전 먹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즉흥적이라서
0: 네네.
1: 지나가다가 타코가 맛있어 보이면 타코 먹고
0: 햄버거 맛있어 보이네? 네.
1: 그럼 뭐 햄버거 먹고
0: 네.
1: 인앤아웃 맛있어 보이는데 줄이 길면 딴 햄버거라도 먹고
0: 네.
1: 대리 만족으로
0: 네.
1: 그 지나가다가 옷가게 티셔츠가 이쁘면 내려서 사 입고 뭐
0: 네.
1: 남자친구는 그런 충동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는 편이에요.
0: 네.
1: 그래야 조금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다.
0: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스스로를 자꾸 어떤 스트레스에 가둬두면은
1: 네.
0: 이게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근데 스스로를 조금 이제 놔주는 거죠.
1: 네네.
0: 그냥 모든 면에서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렇다고
1: 네.
0: 막 방탕하게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1: 네.
0: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속박하고 구속하고 그러면은 너무 몸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 자,
0: 네.
1: 다이어트를 떠나서 하루에 몇 끼 정도 식사하세요? 평균
0: 그냥 평균 아침은 어쨌든 저도 계란 두 개 정도 먹으려고 하고
1: 그리고 회사 나오시면
0: 회사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오니까
1: 아 도시락을
0: 네, 도시락.
1: 도시락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세요?
0: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밥 그다음에 두부
1: 아, 반찬하고 밥하고 네, 이렇게.
0: 네, 두부 부침하고 계란말이, 미역국.
1: 오, 야, 좋네.
0: 네, 김치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먹고 점심을 좀 헤비하게

0: 먹었다 그러면 저녁은 보통 이제 안 먹고. 근데 요즘은 좀 걸으니까 또 걷고 오면 한 시간이 지나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 차가운 맥주는 포기를 못 하겠어요.
1: 아, 근데 그거는
0: 네.
1: 내그 뭐랄까 인생의 하루를 푸는 낙이니까 절대
0: 그러니까,
1: 끊지 말아요.
0: 그쵸?
1: 난 그 반대예요.
0: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운동하고 와서 하루에 나에 대한 보상? 그냥 너무 그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저는 조금 규칙적으로 그래서 9시 반 정도면 일단 자요. 졸려요.
1: 아, 좀 일찍 잠드시는 거.
0: 네.
1: 그러면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이겠네.
0: 7시 반.
1: 아니 근데 숙면을 취한다라는 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9시부터 잘 준비하거든요. 무슨 나는 새 나라의 어른도 아니고 9시만 되면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초저녁은 아니죠? 9시면은.
1: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졸리면 자는 거죠.
1: 졸리면 자는 거지.
0: 배고파
1: 뭐.
0: 먹는 거고.
1: 네.
0: 네.
1: 그래서 그 제가 항상 방송에서 주장하는 얘기지만 뭘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을 이렇게 틀에 가두고
0: 맞아요.
1: 올가매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떤 큰 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뭐 많이 들은 얘기지만 비교하는 순간 마음에 병이 든다
0: 내 자신 너무 초라하고
1: 그러니까
0: 그럴 필요 없거든요.
1: 항상 어떤 그 저울을 놓을 때 나 하나만 놓고 보면
0: 맞아요.
1: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0: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해.
1: 그러니까
0: 네.
1: 괜찮아요.
0: 네.
1: 근데 상대는 이런데 상대는 뭐 나는 이렇고
0: 끝도 없죠.
1: 근데 따지고 보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경제적인 건데 경제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점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0: 그리고 또 누군가는 본인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자기의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물론 뭐 일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지만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가서 뭐 사람들을 만난 노래교실을 가서 아이고 고니 선생님 또는 고니 씨 아직도 날씬하시네요 그러면 뭐 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0: 근데 요새 아주 스타일리시하시게 아주 그냥 블링블링 그냥 난리 났어요.
1: 아니 왜냐하면 화면이 매일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즐거우시지만 저는 매일매일 2시간을 이 칸 안에서 아무데도 못 가고 눈만 깜빡거리면 누가 졸지 말라고 그러고 코만 만지면 코파지 말라고 그러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딴짓하지 말라고 그러고
0: 어떡해요.
1: 그러니까 사실 2시간 동안은
0: 그러네요.
1: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0: 그러니까 맞네.
1: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에 방송할 때는 무풍지대예요. 안 보이니까 뭐 어떤 때는 출리 입고도 나오고.
0: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건 좋아하는 게
0: 네.
1: 제가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선보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건 예의이고 매너니까 그게 좀 어떤 때는 날씨에 맞춰서 좀 발랄하게 입고 과감하게 입고.
0: 저는 남자가 그렇게 검지에 반지 낀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1: 이거요. 저기 때문에
0: 여기
1: 그래요.
0: 아기 손가락하고
1: 그 저기 그 송민호인가 지콘가 그 친구 때문에
0: 보니까
1: 그 멋있어. 친구는 여기다가 보석을 껴서 그 보석이 유행했는데 저는 뭐 보석 낄 입장은 아니고 남자니까
0: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개인적으로 은을 좋아해요.
0: 팔찌도 그렇고
1: 은팔찌 은
0: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가꿀 줄 아는 그런 젊 그것도 젊어야 하는 거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
1: 물론이죠.
0: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아껴야지 하는 거고. 너무 보기 좋으세요.
1: 제가 행사를 가면 꼭 행사할 때 말씀드리는 게 박수 몇 번 치시죠. 그래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뭐 밴드들을 위해서 마지막 박수는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을 위해서 박수
0: 맞아요.
1: 치는 일은 없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요. 아침에 나올 때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보고 곤이 아직 쓸만해 그러고 나와요.
0: 멋있다.
1: 내가 나를 쓸만하다고 그래야 남이 나를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0: 소름 끼쳤어요 지금.
1: 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항상 박수를 쳐줬잖아요.
0: 맞아요.
1: 나를 위해서 박수 친 적은 없어요.
0: 오늘 우리의 곤이빈의 유쾌한 라디오를 위해서 박수.
1: 항상 우리 비니 씨도 너 그동안 애썼다.
0: 맞아요.
1: 그리고 박수를 쳐줘야 남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0: 저 그 이거는 해요. 잠잘 때 누워가지고 내 간하 고마워, 심장하 고마워.
1: 그런 건 좋은
0: 심장하
1: 거예요.
0: 심장하 고마워.
1: 사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게 끝이에요.
0: 근데 내 장기들이 내 안에서 아무 말썽 안 부리고 있다는 게 고마워요.
1: 그렇죠. 심장하 고마워는
0: 심장하 고마워.
1: 내일 서버리면 그걸로 안녕이고.
0: 우리 그냥 평생 서로 싸우지 말고
1: 물론이죠.

0: 지내보자.
1: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뭐랄까 내 자신을 이뻐해주는 네. 그런 우리 애청자가 됐으면 네. 싶어요. 그래야 남이 나를 이뻐해주고.
0: 그럼요.
1: 일터에 나가서도 그렇고 네. 집에 있어도 그렇고.
0: 맞습니다.
1: 사실 오래된 부부라도 네. 내가 날 이뻐해줘야 상대방이 나를 이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렇잖아요.
0: 네.
1: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오늘도 아주 유쾌한 수다.
1: 오늘은 유쾌하고 네. 굉장히 유익한 네. 시간이었어요.
0: 맞아요.
1: 네. 네. 아주 주말 보내시기 전에 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양식을 드리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
0: 네.
1: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0: 저도 너무 즐거워요 이 시간이.
1: 네. 네. 내일은 또 유쾌한 수다.
0: 네. 유쾌한 수다.
1: 유쾌한 수다.
0: 네.
1: 또 열심히 해주시기
0: 네.
1: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0: 알겠습니다.
1: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주말 잘 보내시고요.
1: 네.
2: Yamaha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Yamaha.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닷컴.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ITK님, 아이샌디님 잠시 인사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시니까 더위에 지치지 마십시오. TK님, 아 동창들이 마치 친형제 같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 아저씨, 어제 오래 만난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얘기하며 밤새웠다고. 친구는 언제 봐도 좋다고. 네, 즐거우셨겠습니다. 자, 예, 친구,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그 시절 친구들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 그 우리 인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별명이 곰인데 경기도 쪽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고 아주 크게 잘 살고 있고 또 지금 세인트 또 우리 또 기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왔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LA에 또 낙진이라는 동창이 삽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오래간만에 한국 가서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그리운 얼굴이고 마음은 같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TK님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유일한 절친이고 벌써 40년이 넘어서 50년이 다 되는 그런 아주 진한 사이죠. 아, 아저씨 어쨌든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안부들 다 전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 순철님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주 잘 선곡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와 함께 동창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라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박상규의 친구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복이 많아서 우리 세인트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방송에 와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 참 보통 정성이 아니면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복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TK님도 동창분들 만나셔서 서로 걱정해주고 또 울었다 웃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큰 축복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또 추억의 가요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편지입니다. 어니언스.

네, 아이고 또 덕분에 어니언스의 편지도 듣고 참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간에서 보이진 않지만 항상 대화 나누고 또 저와 대화는 못 나누시더라도 항상 귀로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항상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리가 물에 떠 있는데 떠 있는 오리의 모습은 굉장히 평온하지만 물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조용하게 떠 있기 위해서 물장구를 계속 쳐야 된다는 그런 심정도 들고 그런 느낌도 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다 여러분들의 그 여화와 같은 성원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댐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느낄 때참 혼자서 이렇게 그런 적 없으십니까? 피식 웃음이 나는 거, 기분이 좋아서 그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자, 해바라기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아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네,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오늘 순서 아니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미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곡으로는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눈동자 이승재와 함께 보내드리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또 주말과 함께 여러분 편안함이 있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충전하고 돌아와서 월요일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보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높은 온도에 습하기까지 하니까 여름철 불청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모기인데요. 모기에 물리면 특히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기 침 속 단백질에 우리 사람의 면역계가 반응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그래서 가려운 거라는데요. 사람들의 면역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될 수도 아니면 거의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모기 물려도 누구는 긁어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누구는 물렸었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히스타민 분비가 많이 되는 분일수록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분일수록 여기에 침을 바른다거나 손톱으로 십자 표시를 낸다거나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익숙한 민간요법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이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의 동물 실험을 보면은요, 피부를 자유롭게 긁게 한 경우에는 히스타민 등의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습니다. 네, 반대로 긁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줄었고요. 즉 긁는 행동 자체가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물질 분비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네,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되는 결국 악순환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긁는 것뿐이 아니라 뭔가 자극을 주면 결국 더 가렵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가 좋대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소독도 될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 따가움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레몬즙 바르고 햇빛과 만나면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려움을 특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냉찜질할 것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혈관을 일단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부 감각이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기도 내려가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목에 물린 지 얼마 안 됐다, 바로 물린 걸 확인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한번 또 이용해 보세요. 모기 타액 속의 메탄산은 약 50도씨 이상에서 분해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바로 모기에 물렸다 싶으면 그 부분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백악관연회장 건설 공사를 오늘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임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대법원이 상고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공사를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입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이 공사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 중단 명령을 유지했고 오늘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총 4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행정부는 현재 공사의 65%가 완료됐으며 2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 기부금이 이미 투입됐고